시작한 지 됐죠. 2025년 이후에 100만이 넘어요. 100만 명 중에 일부, 여기보다 낮은 비율이라도 농가 인구 자체는 여기가 높을 수 있다고요. 중요연령이 높은 건 이상하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그렇죠?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인데. 자, 그래서 농가 인구 양인데 왜 여기가 높아요? 막 물어보는 친구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자 자체가 커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라도 큰 피자 조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인데요. 비율이 아니라 양이라서 조금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가 인구가 적다? 뭐 이런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 인근에서는 네, 당연히 도시적인 특징 때문에 인구가 규모가 크더라도 네, 농가 인구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2024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 약간 특이한 자료죠.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입니다. 이걸 준 이유가 있겠죠. 시기별로 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게 나와요. 3기 신도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정도는 그러니까 주요 신도시 정도는 자주 언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지역이 나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이 특징을 반영해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제조업하면서 너무 자주 봤습니다. 바로 화성이고요. 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별할 수 있죠. 그 아래 평택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방금 했습니다. 연천, 그 다음 포천. 포천.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이제 동남쪽으로 붙어 있는 성남입니다. 성남.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각 시기별로 주택수가 증가한 그 내용을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서 2000년 저 사이에 아주 많은 주택수가, 형성이 됐죠. 10만 가구 정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많은 가구 수가 형성이 됐어요. 대부분 그리고 아파트의 형태겠죠. 저렇게 많은 걸막 한꺼번에 지으려면. 자, 다는, 네, 상대적으로. 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성남하고 화성 중에 가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먼 지역, 네, 여기 포천이 다의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나를 보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 1기 신도시도 있고요. 2기 신도시도 있거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분당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분당이 1기 신도시고요. 그리고 판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남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분당, 판교, 1기, 2기 신도시가 다 있는데요. 1기 때 진짜 폭발적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동을 시작한 많은 주택이 증가한 저가 데이터가 바로 성남의 데이터고요.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화성 동탄 신도시 이게 2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일산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거든요.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산, 분당 이런 데가 좀 자주 언급이 되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그리고 판교, 그리고 광교 이런 데가 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여기 화성 동탄 신도시 최근에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좀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 데이터라는 거. 화성은 2025년 기준으로 네, 특례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용인, 화성,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수원 이렇게 네 개의 특례시가 있다는 거. 수도권에만 네 개, 그리고 플러스 창원 특례시까지 다섯 개의 특례시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례시가 뭔지는 알죠. 광역시는 아닌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들을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가에는 수도권 1기와 2기 신도시가 건설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일단 가가 성남인데 그걸 수도권 1기 신도시라고

신도시인 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 이게 신도시도 있었나? 이러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여기 판교, 특히 IT 산업 쪽으로 엄청 유명한 테크노밸리 이런 게막 집중되어 있는 이기 신도시,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막 중동도 있고요, 막 평촌도 있고요, 안양 평촌 막 이런 데도 있는데 한 5개 정도 주요 신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운정, 파주 운정 신도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광교, 판교, 동탄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복습을 해주세요. 자, 2번. 가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과의 거리가 어떻죠?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일단 그 지역 내에서 대부분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보여요. 농업이든 뭐 공업이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발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그 자체 내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보통 이제 서울과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게 주간 인구 지수의 개념이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통근통학의 비중이 높은 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는 그 지수가,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주간인구 지수가 낮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간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낮에 다 어디 갔기 때문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는 낮게 나와요. 그럼 주간인구 지수 나온 김에 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낮에 사람이 많으면 바글바글, 우글우글 하면 이게 주간인구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냥 이 이미지, 명동에 낮에 사람들, 막 관광객들 막 이렇게 몰려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높아요. 대신 밤이 되면 텅빈 동굴처럼 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성남같이 주거 기능의 특성이 강한 서울의 위성도시들 주변 지역들은요, 낮에는 다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이래서 아파트 주차장이 약간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고요. 가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낮다. 나랑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성도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거예요. 이 둘을 비교를 하더라도. 왜? 상당히 자족성이 높죠. 스스로 이제 다 이게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걸 두개 비교했어도 여기가 높게 나타날 겁니다. 다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가보다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나하고 지금 가를 비교했죠.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서비스는 여기. 우리 판교도 있잖아요. 여기서 더 높게 나타나겠죠? 나는 다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비율은 여기서 높겠죠? 다른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제조업 종사자 수, 누가 봐도 여기가, 그쵸? 제일 핫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답은요,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지만 어려웠을 수도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가 있는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19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시도 간 인구 이동 특성이고요. 자, 요거도, 근데 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인구 파트에서 정리했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구별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서울, 인천을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는 세 지역 간의 통근 통학의 내용이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죠? 순유입과 순유출 지역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뺐을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서 순유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아서 순유출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따지면 되고요. 자, 전입하고 전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근데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과학 시간에, 혹시 1학년 때 통합과학 공부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혹시 배우셨을까요?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거리의 제곱, 그리고 질량 1, 질량 2. 자, 갑자기 만유인력. 이게 뭐냐면, 그두 지역 간에 끌어당기는 힘, 교류, 뭐 상관관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F를 원래 힘이지만 두 지역 간의 교류는요, 두 지역 간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1, M2 각각의 인구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만유인력 법칙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12만, 18만 왔다 갔다 해요. 가다는 125만, 52만 왔다 갔다 해요. 자, 나다는 6만, 16만이 통금통학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규모가 크죠?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크죠. 그러면 이둘 중에 서울 경기가 있는 거예요. 930만의 서울, 1370만의 경기. 그리고 여기가 인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인천은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성을 보시면 통금과 통학 분야에서는 가가 다로 이동하는 게더 많죠. 이 둘의 관계성을 따져보면 다에서 순유입이 일어납니다. 대학, 그리고 서비스업, 관광 관련, 뭐 일자리 등등등 이게 더 많은 데가 어디죠? 네, 서울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인천하고 경기의 관계성. 여기서는 경기로 좀더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일단 가나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해볼까요? 전입 전출.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뭐 이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자, 어떤 관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죠? A하고 B의 관계에서 규모가 제일 크죠. 그럼 A하고 B 둘 중에 서울 경기가 있다는 거고요. 얘가 인천입니다. 그러면 또 서울하고 경기에서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은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 그리고 경기는 그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 유입이 계속 일어나서 선생님 분명히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경기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는데 계속 증가해서 거의 1,400만 명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 이 둘의 관계성에서도 살짝 네, 순 유입이죠. 그리고 BC의 관계성에서도 이 B는 순 유출입니다. 이래저래 다순 유출 서울입니다. 그러면 ABC 가나다 다 찾은 거예요. 자, 1번.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이거 주간 인구 지수를 이야기한 건데,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는 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거죠. 왜? 주간 인구 지수의 식이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니까, 낮에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서울로 통근 통학 가버렸는데, 네, 높을 리가 없죠.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상주 인구가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다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거 보라는 거죠. 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데 서울은 B입니다. 그러니까 B를 보고 해석을 하시면 전출 인구가 더 많다는 거.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경기, 그 다음에 인천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수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정답 3번이네요. A는 B보다 통근통학 순유입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A하고 B가 서울하고 경기 서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봐야겠네요. 자, 경기 서울입니다. A는 B보다 통근통학 순유입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A는 네, 순유출이죠. 통근통학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C는 B보다 인구밀도가 높다. 자, 인구밀도 당연히 서울이 인천보다 훨씬 높겠죠. 자,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군사 분계선 경계에 있는 연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억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 파주 아래쪽에 있는 고양입니다. 고양. 일기 신도시 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고양시.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입니다. 전자조리, 자동차공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다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 이거 되게 큰 특징이잖아요. 매우 매우 높습니다. 여성 100명에 남성이 130명이에요. 여기는 100보다 낮아요. 여기는 남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보다는, 네, 낮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주 기간별 주민 비율인데요. 여기는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분들이 20년 이상 사셨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살았으면 노년층이 된 비중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비가 높지만 촌락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면서 성비가 높다.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곳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제조업 지역,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 주변, 그 다음에 촌락 지역. 그런데 우리 연천을 보시면 촌락의 특징, 그리고 군사 분계선 주변이라는 특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하고 화성에 비해서 이 가해 데이터가 연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나하고 다, 특히 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방금 1기 신도시 일산이 위치한다고 했고요. 화성은 2기 신도시 동탄이 위치합니다. 1990년대고요, 20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상대적으로 네, 최근에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이 다가 화성 데이터, 상대적으로 이게 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비도 낮잖아요. 여기는 성비가 높잖아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성비가 제일 높다고 화성 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둘다 높은데 여기 가지고 가, 다를 잘 구별하셨어야 돼요. 자, 1번, 가해는 1기 신도시가 있다? 이거는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남북한 적경 지역은 가해에 대한 설명이었죠. 가는 나보다, 아, 가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에, 여기가 월등히 높을 텐데요.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나는 가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네,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다 아파트 단지가 막 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죠. 정답 4번이고요. 다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 다 같은 경우는 굳이 서울로 통근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일자리도 그만큼 많고요. 대신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과의 관계성이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출퇴근 시간 보시면 출근 시간에는 고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도로가 꽉 밀려 있고요. 또 퇴근 시간에는 서울에서 고향 방향 꽉 밀려 있어요. 선생님 이걸 딱 생각하면서 촬영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요. 뭐 신도시든 위성도시든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과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으면서 네. 주간 인구 지수는 낮고요.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1번. 2023학년도 6월 모평인데요. 가에서 나 지표에 경기도 내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우리 오늘 제일 처음 풀어본 그 수도권 문제, 17번 문항하고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종 나오는데, 이런 유형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어떡하라고 했죠? 일단 선지에서, 지금 보기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올라가라고 했죠. 일단 제조업 종사자 수, 노령화 지수,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총부양비, 다채롭습니다. 네, 다채롭고, 일단 이 네, 두개 자료가 네 개의 지표 중에 두 개입니다. 네, 그래서 걸러내니까 네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자, 그다음 파주. 요렇게 높은 값을 나타낸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연천, 가평, 여기 포천 있죠? 가평, 그다음에 양평. 가평, 양평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주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 라인. 이거 여주는 그냥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구리, 뭐 이제 과천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위 5개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노령화 지수일까요? 상위 5개 지역에 노령화 지수가 이렇게 분포할 리가 없죠. 노령화 지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 거 이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아닐 거야. 그다음에 인구 밀도?
이 경기도 내에서 인구 밀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지역에 파주가 들어가는 건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총부양비. 총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도시 지역에서 높은 거 이상해. 자, 답이 사실 1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그쵸? 우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제조업 엄청 서해안을 따라서 발달돼 있고요. 파주도 여러분, 제조업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저기 이제 전자회사에 다니는데요. LCD 디스플레이, 그쵸? 여러분들,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이게 LCD인데요. LCD 클러스터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액정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인쇄업. 그것도 제조업이에요. 책 만드는 거 제조업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는데요. 파주에 인쇄 출판단지, 우리 출판산업단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송되는 그 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주소 보시면 파주에서 많이 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낮고요. 그쵸? 뭐, 제조업이 발달한, 뭐,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그죠? 대도시, 그, 나름 이제 특례시 같은 거. 화성, 수원, 그 다음에 뭐 이제 시흥, 그 다음에 김포, 여기도 아파트 단지 많죠? 자, 여기서 낮아요. 반면에 여기서 높아요. 어디죠?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그쵸? 이렇게. 상대적으로 배우농촌, 촌락의 경관이 많은 곳, 그러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곳, 정답이 1번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정답 1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수도권 정비 권역에서 가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큰 덩어리로. 서울 주변은 너무 많은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성장 관리는 여기서 분산된 기능이나 인구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아주 자연 보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연 보전 권역이에요. 우리 방금 봤었던 배우농촌의 경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권역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평화경제벨트, 군사분계선 주변에 설정돼 있겠죠? 서해안 일대 국제물류, 첨단 산업,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그리고 여기 용인이라든지 수원 주변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 다 상시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말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일단 하나씩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과밀 지역이죠. 1번, 수도권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적었고요. 네, 아주 쉽게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 고용의 집중도도 높은 거예요.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 심각하죠? 네, 이거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완화될까요?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하면 더 사람들이 집중될 텐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요,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더 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분산 정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디귿. 국토 공간의 불균형,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수도권에 위치하는 공장의 그 면적을 제한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그리고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자체에서 느끼겠지만 수도권을 과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인구를 집중시키거나, 뭐, 이제, 기능을 집중시키는 상업시설,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부담금을 지불하라는, 네,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좀안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네,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선지부터 읽을게요. 동그라미 리을에는 수도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정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 자체가 수도권에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지를 먼저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자체가 수도권에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수도권 인구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고요. 오늘 네, 우리 북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 관련 문제 풀어봤는데요. 몰랐던 내용들, 헷갈렸던 개념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4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항 또 충분히 연습해 볼 거고요. 또 중간에 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또 세계 시민 관련된 문항, 또 최근에 또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형이어서요. 그 문항도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것들 확인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79쪽이고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 내용 요약이에요. 조사 자료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국제기구를 설립한 A. 자, 국제기구를 설립했어요. 두 번째, 알래스카 지역의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천한 환경단체 B. 여러 국가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사 자료 1과 2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무엇이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선택지 교사 평가도 지금 잘 도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택지 1번에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것. 2번에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것. 3번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 4번에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앞에서 읽었을 때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호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거 혼자만의, 특정 국가만의 힘으로 부족하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떤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연합적인, 협력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은 바로 5번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83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시원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각국의 시기별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입니다. T년 대비 T+50년에 각국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단, 각국의 전체 인구는 T+50년이 T년의 1.5배이다. 이 조건에 충족을 해주면서 ABC가 유소년인지 부양인지 노년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어.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대. 이 조건에 둘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 ABC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ABC를 바로 ABC를 A를 노인, B를 부양, C를 유소년으로 세팅해야지 이 조건에 충족합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 이 내용이 있었지.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그러면 노년 부양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T년 같은 경우에 노년 부양비는 지금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40분의 10에서 그 다음에 50분의 20이 됐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분자는 자기만큼 증가했는데 분모는 상대적으로 분자보다 덜 증가했잖아요. 적게 증가했잖아요. 분자보다 분모가.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면은요, T년에는 40분의 50이죠? 40분의 50.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는요, 50분의 30이 되는 거죠.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노년부양비와 달리 유소년부양비는 어떻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BC를 A가 노인인구, B가 부양인구, C가 유소년인구 이렇게 잡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이제 옆에다가 또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그다음에 총 인구죠. 총 인구. 그다음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T년의 전체 인구를 우리가 이제 100명이라고 100명으로 가정한 다음에 가 보면은요. 자, 부양 인구는 지금 40%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40. 그다음 노인 인구는 10%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10. 유소년 인구는 그다음에 50%라고 하고 있어요. 50, 40, 10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 여기 각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1.5배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 15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150 중에 유소년 인구는 30%. 150에 30%니까는 40. 5가 5고요. 150에서 50%네요. 그러면은 75가 여기에 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150 중에 노인 인구 20%죠? 그러면은 30 이렇게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T년의 노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4배이다. T년의 노년 인구는요. 10이죠, 10. 10입니다. 부양인구는요, 40이죠, 그쵸? 따라서 4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된다. 오답이고요. 이번에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50이죠? 40분의 50.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 T 플러스 50년 총 부양비는 75분의 두 개를 더한 거죠. 75분의 75네요. 75분의 75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75죠? 75. T년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50이죠? 동일하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만 증가했다라고 해서 5번 선택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3월학력 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부양 인구는 T년에 A 지역과 B 지역이 같고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갑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한이 조건을 모두 다 충분하게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등장하겠죠? 이러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보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합계. 자, 지금 T년의 A 지역. 지역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B 지역, 요게 이제 T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이고 여기는 T 플러스 50년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인구가 지금 앞에서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체 인구를, 네. 100명으로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0명으로 가정해서 가보자. 그랬을 때, 지금 T년 같은 경우는요, A 지역과 B 지역이 부양인구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 A 지역의 3배이다. 요런 정보가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T년의 A 지역은 노년부양비. 좀 지우겠습니다.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가 75, 부양인구가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인구가 75,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100분의 75, 4분의 3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노령화 지수는 100이라고 그랬어요.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인구 100명. 그래서 유소년 인구와 노인인구가 똑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똑같이 여기 50 이렇게 50으로 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표로 한번 채워 볼게요. 이제 두 개가 더해서 100명이다. 두 개가 더해서 T년에 이제 100이 나와야 되니까. 왜 T년은 여기 A 지역, B 지역. 여기 합쳐서 100명이고 여기서도 A 지역, B 지역 합쳐서 100명이 되는 거니까. 요 50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요. 여기 부양 인구 4분의 3에 충족하면서 노령화 지수 1분의 1에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5, 20, 15로 여러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어떻게 해요? 20분의 15. 어떻게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분의 15 곱하기 100 해서 1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에 충족하는 거고. 근데 결정적인 게 T년의 부양인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20으로 놓고 잡아야 됩니다. 20으로. 20으로 놓고, 여기 25라 그랬죠? 그러면은 4분의 1이네요. 부양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 25명.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 20명 해가지고 5분의 1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노년부양비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20 중, 여기 얼마가 와야 될까? 여기 20 중에 5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5가 4분의 1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5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게 5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표를 한번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인구가 이렇게 맞춰진 상태였는데, 같다고 맞춰진 상태였죠. 조건에서. 같다라 그랬으니까. 근데 T 플러스 50년에는 B 지역이 A 지역이 3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개 더해서 40인 거죠. 근데 40을 얘보다 얘가 3배 더 많게끔 부양인구를 놔야 돼. 그럼 어떻게 놔야 될까? 여기 10, 여기 30으로 놓고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T 플러스 50년에 B 지역이 A 지역이 부양인구가 3배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요. 뒤에 표에서. T 플러스 50년에 A 지역의 노년 부양비가 250이래요. 250. 그러면은

요양 인구가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250명 이런 뜻이죠. 그러면 2분의 5를 의미하는 거고, 노령화 주수는 유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500명 1분의 5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노년부양비가 2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는요. 10이고 여기 얼마가 와야 되는 거야? 25가 와야 되겠지. 10분의 25가 바로 2분의 5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의 여기 한 값이 1분의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5가 와야 되겠네, 5. 그래서 5분의 25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해주시면 얼마냐? 다 더해주시면은 4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도요, 50이래요, 50. 50. 2분의 1이네요. 부양인구 100명이라고 그래서 노인인구 50명. 그 다음에 여기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이니까는 30분의 15가 와야지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니까 1분의 1, 100이 나온 거겠죠? 여기 15가 와서요. 여기는 6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 오케이? 여기 부양 인구가 같고요. 여기는 부양 인구가 B가 A보다 3배 더 많다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이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 선택지.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T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건 지금 15와 25. 요게 지금 T년의 A지역, B지역 두개 더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두개 더하면 40이죠. 40분의 얼마예요? 20인 거죠. 40분의 20. 40분의 20 곱하기 101 값이 되기 때문에 60이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50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1번의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100이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노년부양비 여기 두개 더해서 40분의 얼마예요? 40이죠. 40분의 4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 해보시면은요. 40분의 20인 거죠? 40분의 20. T년은요. 40분의 얼마예요? 40이죠. 40분의 40.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A 지역의 부양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A 지역의 부양 인구는 T년 20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요. A 지역 10이죠. 따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많다. T 플러스 50년의 B 지역에 15고요. 여기는요, 25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도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5번으로 가볼게요. 24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자료가 좀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 전체 인구 대비 15세에서 64세 인구. 요거 부양 인구 말하는 거죠. 부양 인구. 그다음 노령화 지수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개념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얘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유, 부, 노, 그 다음에 합계. 지금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얘가 지금 갑국, 그냥 갑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이죠? 네. 자, 을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조건에서 T년의

한국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이 되겠네.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대. 여기서 10% 감소하면 10만큼 빠지는 거니까 여기 90이 오는 거고요.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대. 20만큼 빠지는 거니까 여기 8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얘가 뭐라 그랬어? 무슨 인구라 그랬어? 부양 인구요. 부양 인구. 이거의 비율이 50%래. 100에 50%니까 여기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긴 60%래요. 90에 60%니까 얼마입니까? 96에 54. 54가 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도 50%래요. 그쵸? 그럼 100에 50%니까 50이 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는 55%래요. 80에 55%니까 얼마가 오냐? 4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죠.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년 인구 25명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50이 빠져나갔으니까 두개 합쳐서 50이지. 근데 4분의 1을 충족해야 돼. 4분의 1. 얼마? 40, 10 요렇게 채울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1분의 1이죠.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100명이니까는요. 그러면은 90에서 54 빠져나갔어. 그럼 36이지? 36을 똑같이 나누기 2에서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마 18, 18 요렇게 해야지 18분의 18 곱하기 100 해서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0이래요.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150명, 2분의 3을 말하는 거죠. 지금 50이 빠져나갔어. 두개 더해서 50이 돼야 되는데 2분의 3이 돼야 돼? 20, 30 요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 200이래요. 1분의 2가 되는 거죠. 1분의 2, 100명일 때 200명. 그러면은 80에서 44, 36 남았네요. 36을 1대 2로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12, 24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채우면은 선택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합계 출산율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합계 출산율 다 어때요? 갑국보다 을국이 T년도 낮고 T 플러스 50년도 이거보다 얘가 낮아요. 이거보다 얘가 낮고 이거보다 얘가 낮습니다. 그러면 갑국보다 을국이 저출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국은 갑국에 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초고령 사회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지금 갑국은 지금 100분의 10, 100명 중에 10명이야. 그럼 20%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벌써 틀렸네. 갑국의 T년에서 초고령 사회가 해당돼,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100분의 30, 80분의 24, 그쵸? 그 다음에 90, 여기 갑국의 T 플러스 50년 90분의 18. 여기 모두 다이 조건에 충족하는데, 갑국의 T년 같은 경우가 100명 중에 10명이어서 10%잖아. 2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국의 T년에서 정답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야. 그래서 여기는 10%니까, 10%는 7% 넘어가고, 14% 안 넘어가니까, 고령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 다음 14% 넘어가고, 20% 안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넘어가면은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큰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을국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은요. 노령화 지수가 20분의 30에서 20분의 30에서 12분의 2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분의 30이라고 하는 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네.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150에서, 결국은 150에서 200으로 가는 거잖아? 150 중에 50만큼 증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25를 기준으로 지금 75만큼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갑국이 노령화지수 증가율이 더 크겠네.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라는 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20이죠, 20.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18. 이것보다 20이 더 많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이에요.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고, T년의 노년 인구, 지금, 노년 인구, 을국은 30이고요. 갑국은 10이니까 갑국의 3배. 맞죠? 그쵸? 예, 요거 앞에는 맞는 내용이고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같은 경우는요. 을국이 갑국의 1.5배, 을국은 24. 그 다음에요. 갑국은요. 갑국은 18. 그러면은 18에 1.5, 2분의 3을 곱하면요. 93, 27. 27이잖아요. 얘는 24잖아. 그럼 1.5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또한 오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8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입니다. 갑국에서 T년 유소년 부양비는 50이고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전체. 자, 먼저 비율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율로. 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자, 요게 지금, 네, 갑국, 갑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T년, T 플러스 50년, 을국. 자, 을이라고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비율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얘는 각각 A, B, C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이것을 각각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세 개를 다 더해서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기준은 뭐야? 100%잖아, 기준은. 얘 더해서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럼 100으로 바꿔주면은 3분의 1을 10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60분의 40으로 바꿔주는 거할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할수 있지. 60분의 40이야. 그런데 그 40이, B 더하기 C가 40이잖아? 근데 C분의 B가 3분의 1이래요. 40을 C분의 B로 나눠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30분의 10으로 나눠 가지면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기 갑국의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래.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는 50명.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로 성립해 주기 위해서는 부양인구가 얼마가 돼야 돼? 부양인구가 뭐가 돼야 돼? 부양인구가 A가 돼야 돼요. A. A로서 6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지금 유소년 부양비라 그랬죠? 유소년 인구는 얼마가 돼? 얘가 60이니까 2분의 1 되려면은 30이 와줘야 되겠지? 30의 알파벳이 뭐였는데? C였잖아, C. 얘가 뭐가 된다고? 요렇게 C가 돼가지고, 여기에 30이 오고요. 여기 10이고, 100으로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B가 뭐가 되는 건데? B가 노인 인구. 요렇게 해서 A, B, C. 즉, C, A, B가 유소년, 부양, 노인 인구로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 같은 경우는요. 1 같은 경우는 50분의 50으로 해서 100으로 맞춰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50이라고 하는 것을 C분의 B로 해서 3분의 2니까는 30분의 20으로 나눠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 50, 여기 50 적어 주시면 되고, 30분의 20, C가 30이니까 여기 30, 여기 얼마? 20 해가지고 여기 100%. 지금 일단 퍼센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 해볼게요. 을. 자, 이거 13분의 7을 100으로 맞춰주려면 얼마씩 해줘야 되냐? 곱하기 5씩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5. 그럼 65가 되고, 75, 35 해서 65와 35 더하면은 100인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 35를 C분의 B가 6분의 1로 나눠가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분의 5 하면 되는 거지. 30분의 5. 30분의 5 하면 6분의 1에 충족되는 거죠? 그럼 여기 65%. 그 다음에 여기 30%, 여기 5%에서 100% 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도 여기 50분의 50인 거죠. 1이니까 여기는요, 이 50을 3대 2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30분의 20으로 생각해 줄수 있겠네. 여기다가 50%, 여기 30%, 20%, 100% 이렇게 채워 주시면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순환 인구는 10%가 감소했대. 그러면은, 갑국에서 원래 100% 중에 30%, 즉, 100명 중에 30명이었는데, 10% 감소했대. 그럼 30명 중에 10%는 3명 빠지는 거잖아. 몇 명이 되는 거야, 여기가? 27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명 중에 0.3 곱했더니만 27명이 나오는 거야?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9, 3, 27, 90, 90, 9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90명 중에 50%니까 얼마다? 45고요. 여기 18. 요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네요. 요거 색깔펜으로 인구 한번 써봤습니다. 사람 수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을국은요, 유순원 인구가 20% 감소했대요. 그럼 30에 20%는 6명. 6명 빠진 거지. 그러면 여기 24명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0.3 곱한 게 24야. 얼마야? 83, 24. 여기 80이 와야 되는 거지. 80. 80에 50%니까 40. 여기는 16.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다. T년의 노년부양비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요, 60분의 10. 60분의 10이고요. 을국은요, 을국은 65분의 5죠. 65분의 5. 65분의 5가 되는 건데, 이거에 두 배를 하면은 60분의 10이 나오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두 배가 넘는 거를 계산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지금 갑국 유소년 인구는요, 30이 아닙니다. 27명. 여기는요, 24명.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오답이에요. 3번에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T 플러스 50년 을국은요, 지금 80명 중에 16명. 80명 중에 16명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갑국 같은 경우는요, 90명 중에 18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80명 중에 16명도 지금 16에다 곱하기 5 하면 80이거든? 여기도 18에다 곱하기 5 하면은요, 90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뭐예요? 둘다 20%란 뜻이에요. 둘다 20%. 달리가 아니라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따라서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려면은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야 되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을국에서는요, 을국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줄었어요. 30에서 24로, 그쵸? 그 다음에요, 노인 인구는요, 5에서 16으로 늘었죠? 그쵸? 그래서, 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국에서는요, 30에서 27로 유소년 인구 줄었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

10명에서 18명으로 늘었죠. 둘 다, 유선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늘었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번 오답이에요. 5번에 티년의 부양 인구는 을국이 각국보다 많고, 티년의 부양 인구 지금 을국은요 65, 각국은 60이니까 을국이 더 많죠? 여기 맞는 내용이고요.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는 각국이 을국보다 많다. 각국은요 45, 을국은요 40. 갑국이 을국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티년은 을국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여기, 즉 T 플러스 50년은 오히려 갑국이 부양인구가 더 많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8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T 플러스 10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1.5배이다. 갑국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각각 40%, T 플러스 100년이 30%이다.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로 T년의 3배이고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다. 이러한 정보가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적어 봅시다. 얘도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전체 하고요.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요걸 한번 또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T년의 전체 인구를 자, 100명으로 가정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자, 지금 갑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2배래요. 그러면 여기는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T 플러스 100년의 총 인구는 T년의 1.5배래요. T년의 1.5배야. 그러니까 150명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국의 총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각각 40%라. 얘 40%야. 40이 들어가네. 얘 40이야. 200에 40이니까는 80이 여기 오는 것을 알수 있죠. T 플러스 100년은요. 30%래요. 150에 30%니까 얼마입니까? 4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 다시 말해서 100명이라 그랬을 때 75, 4분의 3인 걸알수 있고, T년의 3배래요. 그러면 T년은 4분의 1이었다. 4분의 1은 2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5인 거잖아. 4분의 1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노년 부양비니까 지금 T년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40이니까 여긴 얼마가 돼야 돼? 그럼 10이 돼야 되겠지. 40분의 10, 4분의 1인 거잖아. 여긴 얼마가 오고 50으로 채워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래요. 그러면은 80분의 얼마가 해야지 4분의 3이 되냐? 60이 돼야 됩니다. 80분의 60이 되면은 바로 248, 236, 4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죠? 요거 140이죠? 여기 얼마 더 필요해? 60이 오면은 된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래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250명인 거잖아요. 즉,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5. 그러면은 지금 150에서 45가 빠져나갔어. 그 105가 남았지. 105를 2분의 5로 맞춰주면은 얼마가 되냐? 30분의 75인 거죠. 그래서 30에 자기만큼 더한 다음에 그 자기의 절반만큼 더해주면 75가 되는 거잖아. 30에 자기만큼 더하면 60이 되고, 60에서 30의 절반인 15를 더하면 75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5, 2.5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채워봤습니다. 1번 선택지 볼게요. T 플러스 50년에 총 부양비는 T년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 지금 80분의 120이죠? 80분의 120이고요. T년은요, 40분의 60이에요. 4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둘다 같습니다. 둘다 2분의 3으로 같아요.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50년 노령화 지수는 60분의 60, 60분의 60, 100이죠? 그쵸? 그 다음에요. T년은요, 50분의 10, 50분의 10 곱하기 100 하니까, 여러분, 20입니다. 20, 20. 그것의 5배이다. 100이고 20의 5배니까, 어때요? 2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는 T년에 비해 200% 증가하였다.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 80이죠. 근데 T년은요, 40이죠. 40에서 80으로, 즉,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죠. 200%가 아니라 100% 증가하였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이죠. 근데 T년보다 많고, T년보다 적습니다. 그쵸? 따라서 오답이고요. T 플러스 50년보다 적다. 어때요, 지금? T 플러스 100년 유소년 인구는요, T년보다도 적고, T 플러스 50년보다도 적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중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고 T 플러스 100년이 가장 작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T 플러스 50년이, 여기 지금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유소년 부양비 얘는 40분의 50, 얘는 80분의 60, 얘는 45분의 30인 거잖아요. 뭐 어디가 더 크니? 40분의 50이 제일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T년이 가장 크다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린 선지여서, 틀린 내용이어서, 자, 8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는 뭐, 45분의 30. 그쵸, 맞죠? 80분의 60. 얘가 40분의 50이어서 얘는 오히려 분자보다 분모가 작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제일 크다.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여서 5번 오답이고요. 87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각국의 인구 관련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총 인구 증가율은 200%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유부노계 쓰고요.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진 정보가 총부양비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총부양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는 여기를 가정합시다. 부양인 거를 계산하기 쉽게. 여기를 100으로 놓자라는 거야.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은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지. 왜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전체는 200이 되는 거예요, 200.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 25래. 4분의 1을 말하는 거지, 4분의 1. 그럼 남은 100으로 4분의 1. 어떻게 맞춰주는 거야? 80과 20으로, 80분의 20으로 4분의 1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200% 증가했대. 100% 증가하면 400이지. 거기에 또100%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600이 되는 거지. 오케이? 600이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5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50. 그러면은 여기 부양인구, 여기 얼마가 오는 걸까? 여기 400이 와야 되겠지. 400분의 요거 두개 하는 게 400분의 20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50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 해서. 그래서 여기 400이 와야 되고요. 노령화 지수는 100이래.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대. 남아있는 200으로 같게 만들려면은 100, 100 이렇게 오면은 되겠네요. 되죠? 자, 1번 선지.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4배이다. 자, T년의 4배가 T 플러스 50년이죠? 정답은 1번인 걸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 유소년 인구는 오히려 T 플러스 50년이 더 큽니다. 그쵸? 많아요. 그래서 오답이고요. 3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은가? T년은요, 100분의 80. 100분의 80. 100분의 80이고요. T 플러스 50년은 400분의 100이에요. 400분의 100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죠?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50년. 100분의 400인 거죠? 100분의 400이고. T년은요, 20분의 100이죠? 이쪽이 더 큽니다.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서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T 플러스 50년에는 T년과 달리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보다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600 중에 100명이죠. 600명 중에 100명이야. 계산해 보시면은 약 16.7%가 나오기 때문에 20%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89번 갈게요.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자, 갑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부양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총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분호, 유부노, 그다음에 합계 적어 보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지금 3개 나왔죠? T년. T 플러스 30년, 그다음에 T 플러스 60년 이렇게 한번 적고 채워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T년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래요. 100명 중에 30%니까 30 이렇게 오는 거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래요. 즉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은 60분의 3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얼마가 오냐? 1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총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은 T년에 비해 20% 증가했대. 증가해서 12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120에 20%가 유소년 인구니까는요, 24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요, 40이래. 즉, 5분의 2가 되겠네요. 100명일 때. 부양인구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 40명이니까. 그러면 5분의 2에 충족해 주려면은 부양인구가 얼마가 와야 되냐. 2, 24니까 12만큼 곱해주면 되지? 분모에 똑같이 12 곱해주면은 60이 온다. 60분의 24.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얼마가 올수 있어요? 36이 와야지 12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은 T년에 비해 20% 감소했대요. 20% 감소했으니까 여기 80이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래요. 그럼 8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 25니까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것뿐에 이게 4분의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8, 4, 30이니까 32가 와야 되겠네요. 32. 그럼 나머지 얼마다? 4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부양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 어때요? 지금 같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노년인구는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이다. 노년인구는 T 플러스 60년 4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T년은요? 10입니다. 그러면은 5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노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 노년 부양비 여러분 32분의 40입니다. 32분의 40. 32분의 4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30년은요, 60분의 36이에요. 60분의 36이어서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 플러스 30년 총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자, T 플러스 30년의 총 인구 중120 중에 60에 차지하는 비율. 120중 60이네. 절반이지? 50%네, 50%. 이 비율은 50%고요. T 플러스 60년 총 인구 80. 이거 중에서 노년 인구의 비율 40%. 80에서 40. 80에서 40.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도 얼마야? 80에 40은 절반인 거잖아. 50%네요.
50%, 50%로 비율이 같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감소한 유소년 인구보다 작다?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증가한 거 얼마 증가한 거야? 26만큼 증가한 거 맞죠? 그쵸? 26. 26만큼 노년 인구가 증가했어. T 플러스 30년에서 T 플러스 60년에는요, 얼마나 감소했니? 24에서 8이니까 16만큼 감소했네요. 16만큼. 그러니까 요 26은 16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에서, 자,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고,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25%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하였다. 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부양비는 150%만큼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부양비 공식, 노년부양비 공식,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피부양 인구죠? 피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즉, 부양 인구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부양 인구가 아닌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연도 비교가 지금 T년과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으로 지금 세팅해 놓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T년의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가정해서 요 표를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갑국의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예요. 그럼 100 중에 20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28%인데, 이 정보 좀 이따가 쓰고, 이 정보로 봐야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25% 증가했다? 그러면은 100에서 25%, 25만큼 증가해서 여기는 125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12.5만큼 감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보 가지고 써줘야 되겠네. T 플러스 50년에 125로 찾았으니까 125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래. 그럼 125에 0.28 곱해주면은요, 3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활용해줘야 될것 같아. 자, 유소년 인구는요, 12.5%만큼 감소했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그럼 12.5가 얼마냐? 자, 이거 8분의 1이죠. 8분의 1. 네, 8분의 1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8분의 1만큼. 그러면은 지금 8분의 1만큼 감소하려면은요, 결국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에서 이렇게 간게 8분의 1만큼 감소해야 된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 40이 돼야 됩니다. 40. 40. 40에서 5만큼. 40에서 5만큼. 40분의 5. 얼마야?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여기 40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이 왔어요. 여기 20이죠? 여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여기 똑같이 40이 와야지 100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부양비는 150% 증가했대. 일단 노년부양비가 얼마야? 40분의 20이야. 40분의 20이니까는 4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50이지, 50. 50에서 150% 증가했대. 일단 50에서 100% 증가하면은 100이 되지. 그 다음에 또그 50의 절반인 50% 증가, 50의 절반만큼 더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럼 25

얼마만큼 더 증가해야 돼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125라고 하는 노년부양비가 나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125라는 노년부양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그럼 얘를 100이라 그랬을 때 12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냐? 4분의 5를 말하는 거잖아. 125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4분의 5. 그러면 4분의 5로 맞춰줘야 돼. 뭐를? 125에서 35를 뺀 값으로. 나머지 값으로 4분의 5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0, 50이야. 40분의 50, 4분의 5. 세개다 더해서 125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좀 채우는 게 아무래도 수능 문항이어서 그런지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티년에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티년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40.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 50.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의 증가율 100에서 125. 얼마야? 25% 증가했다. 피부양 인구 증가율. 피부양 인구는요, 부양 인구 뺀 거. 얼마? 여기 60이었지. 60. 그리고요, 여기는요, 두개더 하면 85지. 85. 85. 그러면은 60에서 25만큼 증가한 것을 말하잖아. 곱하기 100한 값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25였는데, 뒤에를 계산해 보시면 60분의 25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4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약 41.7%가 나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 유소년 인구 40에서 35로. 40에서 5만큼 감소했죠? 즉, 8분의 1이네, 8분의 1. 그 다음에, 유소년 요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양인구가 지금 똑같아요. 부양인구가 똑같은 상태에서 유소년 인구가 5만큼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부양인구가 동일한 상태에서 유소년 인구만 5명 빠졌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요, 한 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T년은요, 100분의 40이야. 100분의 40. T년은 100분의 40이고요. T 플러스 50년은요, 125분의 40이야.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따라서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비율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에 부양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양인구가 여러분 감소했습니까? 아니죠. 부양인구는 지금 40에서 40으로 동일하다. 부양인구 감소가 아니라 부양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여기 부양인구가 동일하다고 그랬을 때 3번, 정답 3번처럼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인구 부양비의 감소율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런 내용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90번까지 오늘도 문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거듭해서 충분히 복습하고 반복해서 제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항들 계속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 부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세 번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세 번 동안에는 제가 굳이 제목 자체도 우리끼리 하는 그냥 확통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2028로 넘어오면서 가장 고민이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배들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커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바뀌는 것이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겠죠.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형태가 바뀌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는 모의고사에서는 확통이 뒤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 알고 있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 고루고루 정리가, 고루고루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 번호에 따른 아 이것이 대수구나, 뭐 확통이구나 이걸 고민하실 필요는 더 이상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확통을 그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에 있던 여러분 2027까지는요. 확통이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공통문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수와 미적분이 섞인 것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확통은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여러분들이 이 선배들의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 뒤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는 확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문항 번호를 내가 그냥 1번부터 이렇게 해서 넣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으나 일부러 이전 교육과정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과정 바뀌었고 수능 형태가 섞여서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단원 무관으로 등장을 해요. 확통의 모든 것? 이걸 준비해 보시려면 사실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단원별로만 묶여 있는 것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보기로 세 번이나마 그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자, 시작이 앞서서 오늘도 요거 해야죠. 내가 써놓고도 약간 부끄러운 말이 등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 공부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뭐 휴대폰이요.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게 될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귀여운 면을 찾아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안 찾으려는 결연한 의지는 버리시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약간 그 새벽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밤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써놓고 나도 민망은 해, 여러분. 근데 뭐 이런 몰골은 좀 그런가? 이런 형태로 있는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밤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꽤나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것 같은 아침 시간은 무섭지 않았는데요. 밤에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은 좀 무섭거든요. 나 되게 겁이 많아,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막 다 불 꺼진 데서 이렇게 스탠드만 켜놓고 공부하는 게 난 조금 무서웠어요, 여러분. 겁 많아. 겁 많아서 이렇게 막 그런 그 헌티드하우스 이런 거처럼 귀신의 집 막 이런 거 절대 못 가는 사람이 깜깜한 거 무서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밤에 공부할 때는 주로 음악을 많이 틀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음악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근데 이게 또 너무 신나는 음악은 좀 별로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하게 되니까 그건 안 돼.

피아노 곡이 내가 딱 고3 때까지만 들었어. 그 후로 들었다고 말안 할게요. 저 피아노 칠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되는데 피아노 곡이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 근데 또 이건 좀 재밌는 건 클래식은 틀으면 자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 클래식은 들으면 내가 좀 잠이 오고, 클래식 말고 그좀그 드라마 OST 같은 것들이 깔리는 그런 피아노 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 있어. 요즘 내가 공부할 때 듣는 것은 그저딱딱요 정도 수준의 노래가 좋아. 정국 그 님의 그거 있어. 투 세트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봐요. 영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 부를 수는 없고 약간 신나. 그러니까 막 엄청 둠칫둠칫은 별론데 그렇다고 너무 흐물흐물한 노래는 난좀 잠이 오더라고요. 약간의 템포가 느껴지는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그 안에서 공부, 수학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 사실 국어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좋고요. 근데 그 안에서 꼭뭘 느끼셔야 되냐면 그러다가 내가 집중에 이 노래조차 방해가 돼서 이어폰을 이렇게 빼는 나란 사람 너무 멋있잖아. 그걸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 뭔지 알겠죠? 그 감성이 딱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그 가수들의 노래 완전 이제 피크 딱 올라갔을 때 무대에서 인이어 빼면서 노래하는 그 감성이 우리에게는 공부, 수학문제 풀다가 집중 안될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뭐 인이어를 빼면서 노래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을 진짜 많이 하다 보면 이 피아노 곡이 됐건 아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가 됐건 소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생겨요. 아, 조용히 해봐. 이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해결되면 아, 이러고 다시 멋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졌던, 공부하면서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의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너무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함이 여러분들 쌓이고 쌓이면 하루하루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진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긴 호흡을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그 안에 즐거움을 찾는 거야. 방법 없어. 그지? 아, 나는 너무 싫어요. 이러면 공부 잘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등장을 시킬 겁니다. 말랑말랑 확통모의고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왜 23번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문항 번호와는 달라요. 기출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라는 건데, 자, 기출 모의고사들, 이전 교육과정에 있던 모의고사들은 다 확통이 23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나는 그러면 기출 문제들은 무조건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풀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형태도 풀어보세요. 상관없어. 다만, 그 생각은 해야지. 우리한테는 확통이 23부터 30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다 섞여 나오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확통 모아놓은 것들 풀어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유형을 생각하지 말고 단원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 바이 문제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확통에 2점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자, 1, 1, 2, 2, 3. 1, 1, 2, 3 이렇게 있는 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해시태그를 달면서 가볼까요, 우리는? 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지 않았잖아. 해시태그를 넣어볼까요? 뭐, 해시태그를 뭘 넣느냐고? 단원명이요. 가디순이요, 가디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조미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이 한때 2점짜리로도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한때 2점짜리. 2점이라는 건 진짜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점이 이거잖아. 뭐, 이게 2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의 2점이라는 게. 지수 로그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1번, 2번 형태. 거기에 이제 수준이 확통이 등장을 한다면 이런 게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가디순입니다. 어떻게 돼요, 얘는?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같은 것이니까 끝. 정답은 12. 요거예요. 괜찮죠?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는 거고요.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모의고사 해보시면 여러분들 앞쪽 문제들은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통 확통 안에서 이전 기출들에서 확통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다뤄볼 문제들은 28, 29, 30. 27도 가끔은 딱요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23, 24, 25, 26 정도는 후다다닥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한 번씩 해봐요. 나의 확통 수준이 현재 어디쯤에 있는가. 자, A, B에 대하여 하고

0: 성질이에요.
1: 네?
0: 집합의 성질이 1번이에요, 1번. 이 문제도. 자, 이렇게 가시면 돌아가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덧셈 정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PA를 찾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를 다시 떠올려야 돼. 얘는 뭐예요?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에요. 이제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전체 S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건 A와 사건 B가 들어있는 거 아니요? 근데 B이면서 A는 아니다. 어디예요? 오! 오, 왜, 왜? 이거네, 이거. B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죠. 왜냐하면 배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어디가 배반 사건이냐면 B이면서 A가 아닌 부분과 A와 B의 교집합은 서로 어때요?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 전체에서 그 여사 그 뭐야? 배반 사건에 되는 이 나머지 부분만 제외하면 그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2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P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3에서 3분의 2만 빼면 되는구나 하고 계산을 하면요. 진짜 열심히 돌아서 간 거예요. 길을. 아, 12분의 1이죠. 진짜 열심히 돌아서 갔구나라는 이야기는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명예롭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얼마나 내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치? 자, 처음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더 좋았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집합의 성질이 먼저라고. 합집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A 또는 B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이 4분의 3이구나. 응, 그래. 자, 그러면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가 4분의 3이겠지. 물론 여기 바깥에 S가 있을 거고요.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땅콩 모양이 되겠구나. 기다려봐. 여기가 뭐예요? 이게 3분의 2야? 끝났잖아요. 그럼 그냥 A에다가 B인데 A가 아닌 부분, 서로 배반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누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만 하면 돼? 4분의 3에서 그냥 3분의 1을 뺐으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눈으로 풀수 있어요. 생각보다 집합의 성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게요. 또는 수학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 그려라. 일단은 그려야지 뭘 얘기하는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딱 그려봤더니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반 사건인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그죠? 배반 사건인 확률의 덧셈 정리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또는 B라는 것은요, A와 A가 아니고 B인 부분, 이 둘이 배반 사건이고, 그러므로 겹치는 부분 없이,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합집합하면 딱 얘가 나오잖아.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식으로 보여주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림으로 그려주면 그냥 바로 눈에 띄어요. 그거예요, 그거. 재미가 있죠? 자, 25번은 일부러 얘를 띄웠거든요.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전혀. 교육과정 빠진 부분인데 왜 이걸 띄우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파트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들을 사용하자. 얘가 원순열이라는 건데 이제 몰라도 돼. 나오면 지우세요. 나오면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띄웠냐면, 이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참이 시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줄 세우기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형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변형하려고. 자, 원 모양의 탁자에 앉힌다라는 건 우리는 몰라도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원 모양 탁자 다 필요 없고요. 일렬로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일렬로 안 칠 때 뭐라고 했냐면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된다. 이런 변형 연습은 저랑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번 변형하면 그게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복습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줄 세우기를 하든 순서대로 앉히든 어느 자리에 앉히든 하면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팁. 이웃하면 묶어버려요. 묶어버려.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머니 안 배열을 생각하세요. 체크. 그리고 이웃하지 않으면 끼워 넣으세요. 원수년이 없어졌어도 여전히 이 내용들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 많이 나오던 것이거든요. 지금 봐두시면 기출 안에서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럴 때 한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확률에서는 얘가 쓰일 수 있거든요. 자, 변형한 포인트대로 가볼게요. 7명을 일렬로 앉힙니다.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확률이니까 7 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대요, 우리는? A가 B 또는 C와 이웃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 변형을 저처럼 하시면 얘는 확률의 덧셈 적립 형태로 바뀝니다. A가 B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머니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몇 명이야? 얘네 둘 제외한 다섯 명이지. 이렇게 배열하는 거. 두 번째는? A가 B 또는 C니까 A가 C와 이웃하는 경우로 갈게요. 그리고 다섯 명. 을 배열하는 거.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뭐지? A가 B랑도 이웃하고 and C랑도 이웃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묶어줘야 될까? A가 B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해요 라고 묶어놓을게요. 조심하셔야 돼. 나머지 몇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자, 항상 주머니로 묶으면 한 명으로 생각하셔서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몇 명이에요? 덩어리와 다섯 명, 여섯 명을 배열할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지? 주머니 안의 배열도 생각을 하세요. A, B, B, A. 그지? 자, 여기는요. 여섯 명, 똑같아. 그럼 그대로 쓸게. 뭐라고 쓰면 될까? 6 팩토리알 곱하기 2가 두번 있고요. 거기서 뺍니다. 겹치는 부분을. 겹치는 부분은 뭐죠? 다섯 명이에요. 5 팩토리알.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어. 얘 주머니 안에 배열 어떻게 돼? 3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A는 가만히 있고 B, C가 나랑 둘다 이웃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B, C 할까? C, B 할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얘네 둘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5 팩토리알 곱하기 2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끝이에요. 계산 어떻게 해? 위아래로 다5 팩토리알 지울게요. 7, 6, 이건 5 지워, 5 팩토리알 지우면 6, 4, 24. 여기는 5 팩토리알 지우면 2 이렇게 되죠? 22니까 나누면서 쓸까? 11. 여기는 21. 끝. 정답은 21분의 11.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요렇게 가면 돼요.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서 가는 형태로. 괜찮지? 끝이에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때 아니면 해볼 수가 없어서 갖고 왔어요. 원순열 나오면, 근데 이제 좋은 점 하나 이제 느꼈지. 뭐예요? 얘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기출 앞에서. 얘 나오면, 오예! 이렇게 하실 수, 한 문제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리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가 등장을 하죠? 표본 비율, 모비율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아, 그죠? 그건 앞서서 공부를 쭉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기출 안에서는 그 문제 유형을 만날 가능성이 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거는 저랑 앞에서 했던 부분들로 충분히 공부를 잘해 두도록 하세요. 기출을 보통 이제 내 앞에 한 3에서 5년치 기출은 많이 봐두실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나오던 기출만 제가 묶어 놓은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번으로 오세요.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그치?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표현이에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표는 제일 먼저 얘예요. 합이 1이 된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싹다 더해서 1이 되어야 됩니다. 분모가 K인데 분자를 더해봐요. 그,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4, 6, 4, 1.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치? 그럼 얼마야? 15. 1이니까 K가 얼마예요? 15가 됩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죠? 그러면 15분의 4, 15분의 6, 15분의 4, 15분의 1입니다.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냐면, 간만에 또, 할수 있는 건 모두 다 쥐어 짜내갖고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항계수의 성질이요. 쥐어 짜낼 수 있는 거다 쥐어 짜내는 중이라니까? 뭐가 필요해? 4C형까지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에서 1만 제외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 15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러면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을 간만에 복습할 수 있는. 얘는 복습의 기회가 잘 없거든요. 있을 때 어떻게든 골라가지고 다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왔고요. 자,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구하고자 하는 거딱 살펴보니까 이 상태가 아니야. 바꾸세요. 뭐라고? 3 앞으로 내놓고요. 2x 더하기 1이 되겠죠? 평균 구하라는 거지. 평균 구해볼게요. 어떻게? 곱해 곱해 싹다 더입니다. 그러니까 x의 평균은요. 곱해 곱해 15분의 곱해 8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분자만 정리해서 쓸게요. 4, 6, 24, 8, 4, 32, 16, 40, 40, 80이 되어줍니다. 5로 나눌까요? 되었어. 집어넣을까요? 얼마예요? 16 더하기 1. 17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좋죠. 실제로 기출들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실제 기출들이에요. 이렇게 풀이하는. 괜찮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봤는데 이산확률 변수에 확률 분포 표가 등장을 한다면 지금 한 것처럼 확률의 전체의 합이 1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되었어요? 넘어오세요. 27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진짜야. 이쪽이 진짜야. 이제 슬슬슬슬 확 느껴지는 스멜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땠냐면 23, 4, 5, 6까지는요, 진짜 한 10분 컷으로, 10분이 뭐야,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빨리 끊고, 이 뒤에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대수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확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쉬어가야 되고요. 충분히 시간 확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확통이 여러분한테 강점이 되어줘야지 대수나 미적분 1에서 미적분 1이 주로 어려운 문제들 또 많이 등장을 하잖아.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가 등장할 때 거기에 시간 투자가 되려면 확통에서 세이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저랑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갈게요. 말이 길어도 필요한 파트들을 딱딱 보셔야 돼요. 자,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출근하는 직장 월교통비의 평균은 어쩌고 뭐 해서 이거 뭐죠? 정규분포 문제인가 봐요. 그지? 에서 누가 봐도 표인 거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맞지? 기다려봐. 자신있게 일단 써놨고요. 월 교통비를 내가 X라고 할게요. 항상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하면 미지수를 사용을 하세요. 확률변수 이름을 붙였어. 그랬더니 X는 여기다 써야지. X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8이고 표준편차가 1.1이래요라고 썼어. 그래서 봐요. 직장인 중에 N명을 뽑았어요. 그 N명에 대한 표본 평균으로 바뀌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르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네요. 그러면 X가 따르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제가 이 골격 그대로 개념 쓸 때도 써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또 썼고요. 딱 요렇게 풀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다려봐.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써주세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 당연히 정규분포 따릅니다. 평균은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모평균과 같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8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었으니까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이대로 읽어봐야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지.

Z로 바꾸면서 쓸까요? 그러면 X 바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8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놓고요. 7.76으로부터 뭐를 뺀다고? 8을 빼. 뭐로 나눈다고? 루트 n분의 1.2. 오케이. 그래서 8을 빼고 루트 n분의 1.2. 요거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치?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가봐요. 그럼 z로 변신이 딱 되었을 거야. 여기서는요. 8.24에서 똑같지. 누구 뺀다고? 평균 빼. x바가 주인공이니까 x바의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줍니다. 요렇게요. 돼요. 그게 어떻다고? 이제 요렇게. 0.6826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잠깐 기다려 보자고. 자, 계산 한번 해봐요. 여기가 얼마야? 0.24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n 뒤집고 양변 위아래에다가 곱해서 정리하면, 나누어 주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 루트 n이 되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비밀이 하나 더 있어. 이 부분도 정리해봐라. 마이너스 0.24야. 그럼 얘는 뒤집어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0.2 루트 n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0.2 루트 n부터 0.2 루트 n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랑 같아요? 두 개의, 그렇지. 그냥 0부터 0.2 루트 n까지라고 하시는 게더 좋죠. 어차피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라고? 0.6826. 그러면 양변 2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0.3413. 3413이 나오는 순간 이제 마음 편안하죠. 잘 아는 숫자거든. 자, 정리해봐요. 3413이 정확하게 나오는, 넓이가 0.3413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누구라고? 1이라고 여기 딱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이 부분의 넓이가 더 크거나 같기를 원한대요. 1보다 이 부분이 더 어떠면 돼요? 살짝 더 바깥쪽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1보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게 5분의 1이니까요. 양변 5 곱하면 루트 n이 어때요? 5보다는 크거나 같다. n은 어떻다? 25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n의 최소값이니까요. n은 얼마다? 25다라고 해주시면 딱 되는 거겠죠. 괜찮죠? 이 흐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직까지 3점 유형입니다. 이 시절에는 4점이 딱 3개에 쭈르륵 나오는데요. 우리는 30번에 해당하는 4점을 제 뺐어요. 아, 이유가 있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오늘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나머지 또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그냥 풀이가 막 떠오르는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수학 천재, 수학 천재 이런 말 많이 막 하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이제 수능까지 준비를 하면서 보시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삐리리리리 정답 오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다 열심히 써서 풀고 뭐 말하자면은 도형에 필요한 보조선을 긋고 뭐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식으로 정리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운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인재가 더 많아지는 그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천재라는 말은 어릴 때 기역니은 디귿 배울 때에는 천재가 있어요. 허,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말하는데 배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잘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 문제 보면은 풀이가 막 떠오르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빡! 천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풀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요? 풀이 떠오르게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네가 해야 돼.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키워드도 보여야 되고요. 문제가 원하는 상황도 그려내야 되고요. 그 상황에 맞게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풀이가 떠오르거든요. 그 해석 과정까지는 없어, 소원해. 그럼 뭐 답만 알려달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남의 성적 뺏어올 수 없어. 우리 소원 안에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바라는 것도 너무나 나도 그랬기 때문인데 제가 거듭 말하지만 아마도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살 5kg 빼주세요. 키 10cm 키워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치? 그냥 와 피부 엄청 좋아지게 해주세요. 머리카락 길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 그래서 그냥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상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소원도 이렇게 입력은 다 해놨거든요. 저는 착한 지니니까요. 우리 1, 2학년 개념할 때는 저는 항상 착한 지니예요. 3학년 되면은 시그럿 꼭 풀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원은 다될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마킹해서 붙여놨어요. 대신에 그 기간 동안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 할수 있으면 풀이 떠오르도록 하는 천재가 되도록 제가 이제 그 사인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석을 해서 그 풀이 그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제로 투 10까지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한 6부터 10은 제가 이렇게 사인 해놨어. 6까지는 어떻게? 여러분이 가야 돼. 문제 많이 풀고 공부 많이 하고. 알았죠? 그런 것이랍니다. 자, 가봅시다. 다시 또 달려야지.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는 그 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시도하고 이런 거잖아. 자,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제대로 보세요. 네 줄밖에 되지 않지? 오늘 풀었던 문제들을 다 포함한 다 전체의 난이도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보세요. 3명의 학생 A, B, C한테 같은 종류의 빵 3개, 같은 종류의 우유 4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빵만 받는 학생은 없고요. 학생 A는 빵한개 이상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우유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 나온 걸까요? 모릅니다. 네. 오히려 모릅니다가 맞는 말이야. 잠깐 갔다 오면. 이런 건 누가 봐도 전기분포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산화황유 변수예요. 그쵸? 근데, 모릅니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풀이를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럼,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 시작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케이스? 문제가 원하는 상황들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뭐가 쓰여 있어야 되느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아이, 당연하잖아. 뭔 소리 하는지 알려면. 자, 기다려봐. 처음부터 네 줄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예 없을 거고요.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은 종류는 빵이 몇 개? 세 개가 있고요. 우유도 네 개가 있어요. 같은 종류예요. 그럼 여기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각각 몇 개씩 주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이 질문을 하던 때가 뭐였지? 중복조합인가? 근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뭐 중복조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해. 게다가 뒤에 더 말이 많아요. 빵만 받는 학생은 없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해석해. 여러분 해석해. 빵 주면 우유 줘라. 이거야. 대신에 중요한 건 빵과 우유가 세트로 무조건 빵 하나 가면 우유 하나, 빵두개 가면 우유 두 개인가요? 아니요. 빵이 가면 우유는 그냥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일단. 오. 그치? 빵을 받은 자한테 일단 우유는 하나씩 줘라. 빵 받은 자한테 우유 한 개씩은 줘야 된다. 두 번째. 학생 A가 특정이 되었어요. 빵을 한개 이상 받는데요. 잘 생각해봐. 빵이 총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러면 일단 머리 아프잖아. A가 빵을 받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예요. 그게 내가 말한 케이스예요. 맞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빵을 그러면 A는 한개 또는 두개 또는 세 개예요. A가. 그게 내가 원하는 케이스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정신이 시끄럽지 않은 케이스부터 처리를 합시다. 한 개부터 처리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머지 빵두 개를 누가 가져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일단 나한테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누고 첫 번째 풀이는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빵을 A가 3개 받아요. 그치? 그러면 빵은 끝났지? 우유는 어때요? 일단 A한테 하나 줘라. 아, 남은 게몇 개죠? 우유가? 남은 3개는
ABC한테 각각 몇개 줄까요? 하시면 돼요. 그죠? 각각 몇개 주는지가 궁금할 때 우리는 뭐 했죠? 칸막이 설치하시고 우유를 한쪽에 몰아주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칸막이 두 개, 공세 개의 배열이 됩니다.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몇 가지, 10가지 끝. 뭐 3H3 뭐 이런 거 가셔도 되는데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렸는데 뭘 H를 써. 칸막이만 싹두개 그리면 끝나는데, 그치? 그래서 각각 몇 개인가 궁금하면 항상 칸막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아, 뭔지 알것 같아. 자, 그럼 빵 A가 세개 받아가는 건 했어. 이쪽으로 갈까? 이건 이제 좀 그러니까 지울게. 마음의 소리를 쓴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빵두 개야. 자, A가 빵을 두개 가져가게 되면 빵 남은 빵 하나는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할 때마다 같은 방법의 수가 나올 테니까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지? 자, B한테 준다면 하고 시작할게. 그러면 우유는 어떻게 돼요? A도 하나, B한테도 하나 미리 주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남은 우유는 몇 개예요? 남은 우유는 두 개예요. 칸막이 두 개, 우유 두 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끝났어. 그렇지야. 이거 바로 안으로 되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6 곱하기 2 하니까 어때? 12. 케이스마다 나오는 경우의 수는 네모를 쳐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게 네모 친 것들은 싹다 더할 수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케이스가 제일 복잡할 것 같았죠. 뭐예요? A가 빵을 하나만 가져가. 그러면 왜 복잡할 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 BC한테 고루고루 빵을 하나씩 줄 수도 있지. 자, 이쪽에다 그릴까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또뭐 있죠? 누군가가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나뉩니다. 일단 이 경우는요, 2 곱하고 시작할게요. 왜? B한테 줄지, C한테 줄지에 따라서 똑같은 게두 가지 나올 테니까. 난다 됐단 말이야. 이대로 가볼게요. 그럼 우유는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하나 줘. 남은 거몇개 있어? 한개 있지. 남은 한 개를 A 줄까, B 줄까, C 줄까? 세 가지. 끝났어. 끝났어. 여기는요. 자, 우유는 이번에 어떻게 돼? 미리 줘라. 하나, 하나. 그럼 남은 건? 빵을 두개 가져가도 우유 하나 주기만 하면 돼요. 목맥히니까 하나씩은 주라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남은 우유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두 개는 어떻게? 아까 해봤잖아. 칸막이 두 개, 공두 개. 그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몇 가지? 12가지. 그럼 어떻게 돼? 3 더하기 1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가 되어줍니다. 끝! 네모 친거 딱딱딱 보이시죠? 10 더하기, 12 더하기, 15 해서 정답은 37. 요렇게 오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냥 풀이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사실, 와, 잘 푸네요. 이렇게 끝나요. 나 혼자서 잘 푸는, 나 혼자 풀이쇼 하는 게 돼요. 그건 절대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시험 내가 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고작 네 줄밖에 되지 않는 내용 안에서 네 줄을 한꺼번에 해석하지 않았어요. 네줄 한꺼번에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나도 몰라. 그냥 상황을 일단 이해하는 거지. 빵 3개, 우유 4개니까 각각 몇개 가져가는지가 내가 일단 궁금해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빵을 받으면 우유는 줘야 돼. 그러면 일단 누구누구 빵 받을지가 궁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일단 특정이 되었어요. 빵은 한개 받는 데잖아, 적어도. 그러면 A가 빵을 한개 받든 두개 받든 세개 받든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눈 거고, 그 중에서도 케이스를 해석할 때는요, 가장 쉬운 케이스 먼저 가세요. 아우, BC한테 어떻게 줄지 헷갈리니까 일단 A한테 몰아서 줘봐. 빵세 개다. 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그 가닥이 보여요. 그럼 그 다음 흐름, 그 다음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재밌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갑시다. 29번 보세요. 두둥입니다.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 함수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함수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는 이렇게 나왔어. 이게 있잖아.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케이스. 예스. 여기서 케이스야. 또
이 문제 뭔지 난 모르지.

0: 일단 케이스야. 왜냐하면 F1과 F2가 뭐가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3, 3이거나 3, 4거나 4, 3이거나 4, 4거나 이거밖에 없어. 그죠?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랬어?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를 풀때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같죠? 쌍둥이 두 개씩이야. 뭔 소리일까?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갈게요. 난 이걸 무조건 그리는 편이야. 3, 3부터. 그러면 1도 3을 쏘고 2도 3을 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치역의 원소 하나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세 개여야 되는데. 그럼 남은 3과 4는 어때요? 1, 2, 4 중에서 각각 다른 것을 쏴야만 합니다. 맞죠? 아니, 3아, 너 누구 쏠래? 1 쏠래, 2 쏠래, 4 쏠래? 세 가지. 3이 예를 들어 1을 쐈대요. 그럼 남은 2, 4 중에 하나를 쏴야 치역의 원소가 세 개가 될수 있잖아요. 4야, 너2 쏠래, 4 쏠래? 두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입니다. 맞아? 이것도 똑같아요.
1: 왜?
0: 아니, 여기 3쏜거 대신에 4로 쐈을 뿐이잖아요. 그럼 1, 2, 3 중에 뭐 쏠래? 남은 거 중에 뭐 쏠래?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3, 3, 4, 4둘다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난 그냥 뭐라고 쓰면 돼? 한 번에 두 마리 케이스를 한 방에 두 마리 케이스를 잡는 이런 것들이 센스예요, 여러분. 똑같은 계산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3 대신에 4로만 바꿨잖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케이스가 네 가지가 아니고 케이스가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F1과 F2가 같은 것을 쏘는 경우와 다른 것을 쏘는 경우라고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해설은 정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 해설지를 쓸 때는요, 여러분, 최대한 정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이하는 것은 날것의 풀이인 거고요. 그러니까 F1과 F2가 같은 것을 쏘는 것, 다른 것을 쏘는 것이라고 케이스를 나누진 않았을 거고, 33 쏠까, 44 쏠까, 34 쏠까, 43 쏠까라고 했는데, 어라?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이나 똑같겠구만. 이걸 찾아내는 거지, 실전에서는. 재밌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갈까? 그지? 얘네들이 다른 걸 쏘는 경우. 자, F 1, 2, 3, 4예요. F1이 3을 쐈어. 그러니까 2가 4를 쐈지. 이제 반대로 돼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두번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경우부터 하자고. 이때는 어때? 일단 치역의 원소가 두 개가 되었거든요. 그럼 치역의 원소가 일단 한 개가 더 필요해. 그치?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1, 2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르신 다음에 얘가 치역의 원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3, 4가 어떻게 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치? 자, 3, 4가 쏠수 있는 거는 뭐예요? 1, 3, 4 중에서 쏠수 있어. 그치? 3, 4가 1, 3, 4 중에서 쏠 수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네들 중에 다3 쏘거나 다4 쏘거나 하면 안 돼. 누군가는 꼭, 적어도 하나는 1을 쏴야 합니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3아, 너 1, 3, 4 중에 누구 쏠래? 세 가지. 4야, 너 1, 3, 4 중에 누구 쏠래? 세 가지. 맞아요. 거기서 뭘 빼야 될까요? 둘다3 또는 4를 쏜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맞아. 3아, 너 3, 4 중에 어떤 거 쏠래? 4야, 너 3, 4 중에 어떤 거 쏠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까지 어떤 풀이인지 몰랐잖아요. 이제서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중복 순열 문제구나. 중복 순열이었네. 이런 생각들을 슬쩍 하실 수는 뭐 있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뭐예요? 5, 2, 10. 여기도 10.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도 1이 4 쏘고 2가 3을 쏴도 똑같은 경우

0: 공의수를 만들어낼 테니까 이것도 10가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1: 끝이야.
0: 정답은 32. 그래서 답은 32라는 것이 일단 전체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마무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분자에다가 뭐 올려놓으면 돼.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확률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A에서 A로 쏘는 함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4의 4제곱으로 깔아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왜? 그러니까 중복 수열 문제가 맞기는 맞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중복 수열은 여러분, 나 중복 수열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마무리. 4, 4, 16으로 나눠 놓을까요? 그래도 한번더 지워지면서 정리가 되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20을 곱하라고 한 거군요. 정답은 얼마? 15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재밌죠? 기출로만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봐도 알겠지만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와, 나 지금 무슨 문제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그냥 해석했을 때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땐뭐 하라 그랬죠? 일단 문제를 이해하고 케이스를 나눌 만한 그 소스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면은 F1과 F2가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어차피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1, 2, 3, 4밖에 없거든. 그럼 어떤 것을 내가 써야 하는가? 3, 3이거나 3, 4거나 4, 3이거나 4, 4인데 결국 치역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이면 같은 것을 쏘는 경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 2개밖에 아니 하나밖에 완성을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똑같은 경우의 수로 생각하셔서 빠르게 캐치를 하시면 케이스를 한 방에 얻어낼 수가 있고 다른 것을 쏠 때에는 치역 원소 하나를 무조건 쏘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죠? 이렇게 가면 돼요. 재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뭐가 있죠? 30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30번이 확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28, 29, 30 이런 문항번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극한을 빼놨어요. 원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던 확통 문제의 수보다 훨씬 더 줄여서 미니 모의고사로 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30번 자리는 제가 비워놨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100점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차차 채워나가자. 만점으로 가는 것은 너무 나한테는 부담스러운데요. 혹은 오늘 풀었던 4점짜리들을 보니까 저는 너무 어려운데요라고 하신다면 사실 부딪혀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수능 개념을 처음 만나고 있는데라고 할까 봐. 아니야. 시간은 채워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지 마시고 전년도 기출들을 계속해서 저랑 하던 것처럼 맛보기 하세요. 뭐, 아, 이 문제의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밀어만 두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영 최신 기출을 만날 수가 없어집니다. 같이 모아놓고 내가 그 안에서 막 섞여 들어가면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정규분포인지, 뭐, 이산확률 변수인지, 뭐, 갑자기 경우의 수인지 상관하지 않고 나오는 연습하는 그걸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알았죠? 재밌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흠.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강에서는 선생님이랑 정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정부 형태는요, 우리 수능특강에서도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 꼭 나올 겁니다. 내신에서 당연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요 정부 형태는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객관식 문제로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약간만 쉽게 등장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두 정부 형태의 개념을 묻는 문항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등장한다면은요, 정치 상황을 추론하는, 즉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금 추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풀 거고요, 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도 여러분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랑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술형 주관식 문제도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출제된다면은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 형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역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지만 서술형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요소는요, 낼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쓸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우리 학교가 서술형 문제가 있다, 근데 정부 형태가 포함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정부 형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특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에 살펴보면요, 1번에 의원내각제 되어 있고, 여러분이 페이지 조금만 내려보세요. 2번에 대통령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전에 우리가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먼저 적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정부 형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 형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의원내각제, 2번 대통령제가 있는 건데, 공부할 때 일단 요걸 먼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내용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 형태라고 하는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방식,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의원내각제와 정부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얘들아,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랑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돼라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명심해 주시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은요,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얘들아, 우리 의원내각제의 그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먼저 이해가 되면은요,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그 말은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진행을 했어. 그랬더니 만약에 A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를 했어요. 자, 우리 그 경우에 A당에서 A당의 대표가 총리로 뿅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총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요, 내각. 또 내각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행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국민이 의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의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이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 다수당에서 총리, 즉 내각의 대표의 역할을 담당하는 총리가 뿅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각에서 내각의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는 어느 당 출신이 되는 거예요? A당 출신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각은 A당이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수당도 A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의회 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총리가 뿅 튀어나오는 형태를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은 둘 사이의 관계는 어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튀어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입법부랑 행정부의 관계는 엄격한 어떤 관계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사이는 엄격한 권력
융합의 관계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가 입법부랑 행정부 사이가. 한 번만 더 할게. 이것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워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80%는 할수 있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의회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튀어나오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권력 융합의 관계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구성된다.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글씨로 바꾼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의회를 통해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회 중심의 정부 형태가 발달되게 됩니다. 얘들아, 계속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빨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이 그림을 한 번만 더 해줄게. 어떻게 한다고요? 의회 중심인 이유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구성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부 구성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요. 의회 의원 총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구성을 해요. 일반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로 선출한다. 얘들아, 모르는 단어 하나 있지? 여기 수반. 얘들아, 수반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두머리 숫자야. 그 반의 우두머리. 그 선생님이 아까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내각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어. 한 번만 더 봐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내각의 우두머리인 총리로 선출하는 거고,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는 형태를 제일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냐면요, 의회 의원 선거를 했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조금만 키워보자. 의회 의원 선거를 했더니 이번에는 과반 의석이 나오지 않은 거야. 25%, 25%, 25% 이런 식으로 A, B, C, D 당이 그 누구도 과반. 얘들아, 과반 뜻은 또 뭐냐면은 절반을 초과하는 거야. 절반을 초과하는 정당이 없는 거야. 아니, 절반을 초과했으면은 그 정당이 1등이니까 그 정당에서 총리가 뿅 튀어나오면 돼. 근데 지금처럼 절반을 초과한 정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는요, 예를 들면 셋이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서 힘을 합쳤을 때 50%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과반이 되도록, 절반을 초과하도록 둘이 혹은 셋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거 결과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뭐라고요? 연립내각. 그러면 우리 위에서 하나의 정당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여기서 총리가 뿅 튀어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단독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단독내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권력을 운영하는 권력융합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왜 권력융합적이라고?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구성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두 번째 체크할 부분인데요. 여기다 체크해볼까?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자, 3반 반장들은 누구한테 책임져야 돼? 3학년 3반 반장은 3학년 3반한테 책임져야 돼. 왜? 3학년 3반이 뽑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3학년 3반 반장이 뭔가 실수를 했어. 누구한테 사과해야 돼? 3학년 3반한테. 3학년 2반 가서 사과하는 거 아니지? 그거야. 쉽게 나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회는 누가 뽑아줬어요?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각은요, 우리 헷갈린다면 앞에 그림 봐봐. 내각은 어디서부터 뿅 튀어나오게 된 거야? 의회에서부터 뿅 튀어나오게 된 거니까 내각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연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4번 내용 여러분 수능 특강 왼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묶어봐봐.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먼저 쳐볼게. 의회 의원 밑줄, 그 다음에 총리 또는 강요 따로 밑줄. 자, 그 다음에 내각

밑줄, 법률안 제출권 밑줄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만 적어보자. 얘들아,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어떤 관계야? 둘 사이가? 그치? 입법부에서 의회 의원 경선거 결과 행정부가 뿅 튀어나오는 권력융합적인 정부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냐면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들 쉽게 구름다리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좀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에 체육관이랑 본관이랑 연결하는 그 중간에 통로 같은 거 있어. 막 급식실이랑 여러분 교실이랑 중간에 연결하는 통로. 아니, 그거 없으면은 건물이랑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구름다리가 있으니까 건물하고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 지금 의원내각제도 입법부라는 건물하고 행정부라는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구름다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3번, 4번 들어가보자. 제일 첫 번째, 의회 의원 입법부 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리 또는 각료 어디 소속이에요? 내각 소속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얘들아, 지금 입법부는 어디에 가서 행정부에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봐. 무엇이 존재하는 거야? 구름다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각료. 얘들아, 각료는 뭐냐면은 내각 동료야. 쉽게 설명하면은 내각의 구성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각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장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어쨌거나 행정부의 구성원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봐봐. 입법부 소속의 구성원이 건너가서 행정부 소속의 구성원 할수 있을까? 네, 할수 있어요. 왜?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으므로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시험에서 절대 안 까먹어. 자, 근데 두 번째 내려볼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내각 어디예요? 행정부예요. 법률안 제출권. 얘들아,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역할은 원칙적으로는 어디의 권한이냐면은 바로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얘들아, 그럼 한 번만 생각해봐. 입법부가 하는 역할을 누구도 넘어가서 할수 있는 거야? 행정부도 넘어가서 할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입법부가 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넘어가서 할수 있는 거야. 왜? 둘 사이는 구름다리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둘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섯 번째 내용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실은 뭐 3번, 4번의 내용, 2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5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외워주셔야 되냐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서로를 견제하는 견제 수단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의회는요, 내각 불신임권이라는 걸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내각 불신이 뭐냐면은 내각 못 믿겠어, 내각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안 되겠다, 내각 총사퇴하세요라고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각은요, 총리와 다 함께 연대 책임을 져서 우리 총사퇴하라고? 알았어, 총사퇴할게라고 사라질 수 있어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요, 왜?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내각 불신임권 받고 의회 해산권이라는 거를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발동시키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의회는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의회가 사라진 상태로 국가가 운영돼요? 아니죠. 만약에 의회 해산권이 발동이 되게 되면은요, 조기 총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근데 의회가 해산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기에 총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구성원과 입법부의 구성원이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된다?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단

단점 때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6번 마지막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원수 따로, 행정부 수반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를 때 행정 수반은 총리라고 부르고요. 뭐 국가 원수는 왕, 국왕 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불일치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밑에 개념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에서는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요 내용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다시 짚어드릴게요. 일단 밑줄쳐보자. 내각 불신임은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대요.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이 의결되면 내각은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거나 의회 해산을 단행한대. 의회 해산권은 총리가 의회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기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됐을 때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총리랑 내각도 다시 교체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막 시험 공부하기 전에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해. 선생님, 이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막 이런 걸 고민하는데, 그걸 고민하기보다 지금 선생님이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누가 행사하는지요. 내각 불신인권은 누가 행사한다? 의회가 내각 못 믿겠어? 라고 행사하는 건다. 자, 그렇다면은 의회 해산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야? 바로 총리. 행정부 측에서 행사하는 거다라는 내용. 누가 행사하는 건지 그 방향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네요. 둘 사이가 권력 융합형이죠.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능률한 국정 수행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정치 구현에 유리해요. 왜냐면은 내각의 존속 여부가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의회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내각 불신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각은 내가 쉽게 설명하면 언제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일을 조금만 실수하면은, 나 내각 불신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의회와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요. 내각 불신인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둘의 정치적 대립이 오래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에요.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즉, 어느 경우, 단독 내각일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정국 불안정의 발생 가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각 불신임 의회에선 조기 총선거가 계속 빠르게 반복될 경우에는 심각한 정국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총선 결과 군소정당이 난립할 때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경우, 우리 군소정당이 뭐냐면요, 쉽게 무리군자야. 무리가 작은 정당들이 난립해. 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가 왜두 번째 말해줬던 사례, 의회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거예요. 조금을 차지했어. 그래서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국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융합형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은요, 우리가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의 방향만 외워주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통령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대통령제도 그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대통령제 그림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민이 국회, 즉 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따로 해요. 자, 그 말은 얘들아, 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따로,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수반을 뽑기 위한 선거가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각, 별, 도로, 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구성과 행정부의 구성이 한 번만 더 할게. 별도로, 따로, 각,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구성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의원내각제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 요 그림에서부터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행정부는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봐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예요. 왜? 그림 한 번만 더 봐봐. 둘 사이가 별도로 각각 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아까 우리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구성됐잖아. 그러니까 권력 융합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의회 의원 선거 따로, 행정부 수반을 뽑기 위한 선거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사이는 어떻다? 권력 융합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봐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여기다 체크해봐. 정치적 책임. 자, 우리 정치적 책임은 내가 누구한테 진다 그랬지?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자, 우리 대통령 뽑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헷갈리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그림 오른쪽에. 국민이야. 의회를 뽑아준 사람도 누구야? 국민이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야. 왜? 둘다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3번, 4번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4번도 옆에 여백이 있으면은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까? 입법부와 행정부 둘의 관계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은 구름다리로 다시 한번 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따로,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따로따로 별도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구성되니까 구름다리가 존재했었지. 하지만 대통령제는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이 되는데,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적어주세요. 둘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있다 없다? 구름다리 없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의회 의원 체크, 강요 겸직 체크, 행정부 체크, 법률안 제출권 체크. 자, 우리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 입법부 소속이에요. 강요 뭐라 그랬지? 내각, 동료, 일반적으로 장관 생각하면 돼. 행정부 구성원이에요. 겸직, 그 직을 겸하는 거 가능할까? 쉽게 건너갈 수 있을까? 다리가 없어서 못 건너가. 그래서 강요 겸직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 우리 원칙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다?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면은 행정부 구성원이 건너가서 나도 법률안 낼래 할수 있어? 없어. 막혀 있어. 왜? 구름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구름다리 갖고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풀수 있는 방법 하나 찾았습니다. 자,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 끊으시고요.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권과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진다. 그리고 5번 옆에다가도 하나만 적어두자. 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견제 수단입니다. 누구랑 누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따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의회가 만들어 온 법률안을 봐. 근데 이거 시기상조야. 이거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이거는 지금 제가 널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겠습니다. 이 법률안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대통령 차원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의회는요, 대통령, 왜 저렇게 행동하지? 대통령,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역할을 했네? 행동을 했네? 그럼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청구합니다. 라는 탄핵 소추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동의 및 승인권. 얘들아, 동의랑 승인은 뭔가? 허가하는 의사표시야. 근데 동의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에.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허가하는 의사표시예요. 다시, 대통령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 그런데 사전에 허가를 국회가 해줘야지만 할수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급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후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미리
혹은 나중에라도 허락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겠죠.

이 견제 수단들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제 합쳐야 돼요. 어떻게?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과 대통령제에서의 견제 수단을 따로따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정부 형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견제 권한인지까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은요, 체크해보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 말은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야. 누구로 동일인인 거야? 대통령으로 동일인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요,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정리해볼까? 우리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됐습니까?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엄격하게 임기가 보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임기가 보장된다. 그 임기 동안 정책이 쭉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체크해봐.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어. 의회 다수당이 막 자기 입맛에만 만드는 법률안을 막 만들었어. 그때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대통령이 이 법률안 거부합니다. 돌려보냄으로써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정치 구현에 불리해요. 왜? 책임 정치 구현에 불리한 이유는요, 어쨌거나 나의 임기 동안은 나는 쭉 이어갈 수 있거든. 그 말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엄격한 임기 보장의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임기 보장의 순기능으로는 정책의 지속성, 엄격한 임기 보장의 역기능으로는 책임 정치의 구현에 불리하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에 조금 덜 민감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워서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잖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견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회와 대통령 간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합니다. 왜? 둘 사이는 엄격한 권력 분립의 관계니까. 특히 어느 상태에서 의회 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요거는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여당과 야당일 거야. 요거 한번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당은요, 의회 내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을 우리는 바로 여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요,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로 야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요, 여소야대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요 상황 하나만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 결과 A당 출신이 행정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을 따로 뽑죠? 의회 의원 선거를 했더니 세상에 그 결과 A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A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죠. 이거 잘 봐, 이제부터. 여당 어디라고?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은 의회 내에서 그 역할이 작고, 나머지 야당이 크다면은 행정부 수반은 A당이잖아. 하지만 과반의석은 야당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간의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시험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등장한다면은 여당과 야당을 나눌 때그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반의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랑 좀 이따가 표 문제 풀 거야. 표 문제에서도 과반의석을 먼저 체크하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전형적인
대통령제라는 거야. 얘들아, 전형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쉽게 이론상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상의 대통령제와 이론상의 의원내각제랑 관련된 내용까지를 다 우리는 이제 개념 플러스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얘들 우리 개념 플러스에는 법률랑 거부권이 있는데 이 법률랑 거부권도 우리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의원내각제에서 있는 견제수단이야, 대통령제에서 있는 견제수단이야?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있는 견제수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행정부 측이야? 의회 측이야? 그쵸, 법률안을 거부하고 다시 의논해오세요 라고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즉 행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다, 행정부의 수반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점, 한계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부 형태.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따가 살펴본 2번에 나와 있는 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이해하기 너무너무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제가 쉽게 설명하면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너무 써. 우리가 쓰면은 일부 뭐를 도입해? 시럽을 도입해. 근데 그 시럽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도 있지만 시럽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 뭐 있어? 설탕도 있을 수 있고. 설탕과 비슷한 거 뭐 있어? 예를 들면은 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요, 의원내각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찐 모습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약간 시럽을 번영해서 꿀, 설탕, 뭐 커피에 매실액을 넣지는 않지만 달달한 걸로 매실액, 뭔가 그런 것들로 변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뭔가 달달한 그 베이스야. 다시 커피가 써. 달달한 걸 뭔가 넣으려고 해. 시럽을 넣어. 시럽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비슷한 뉘앙스를 보일 수 있도록 바꾼 것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우리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회 구성과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각각 별도로 실시된다. 따로따로 실시가 된다. 대통령제에서 나타난 특징이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권과 동의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의 국회의상권과 행정부 불신인권, 즉 내각 불신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본 거는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본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어떤 것들이 가미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예요. 제일 첫 번째, 국무총리를 두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여기다가 밑줄 쳐볼까? 국무총리. 자, 그리고 행정각부의 통할. 얘들아, 통할의 의미가 뭐냐면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보면은요, 정부 조직도상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부 조직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줄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행정 각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총리야.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모양새가 의원내각제랑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1번은 의원내각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2번, 3번은 우리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 쳐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여기다가 밑줄 쳐봐.
자, 우리 행정부는 어디 소속이야?

그렇지, 그냥 행정부 소속이지 뭐. 얘들아, 법률안 제출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할수 있다고? 입법부에서 할수 있다고. 그런데 둘 사이에서 구름다리가 원래는 없지만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이거는 의원내각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찐 의원내각제 요소겠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부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국무위원 누구냐면요, 얘들아, 얘는 조금만 체크해 놓자. 자, 우리 국무위원의 의미는요, 쉽게, 이게 헌법적으로 들어가면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우리 일단 시험을 앞두고 교육과정상으로는요, 장관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냥 장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봐봐. 자, 우리 그렇다면은 입법부의 구성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행정부의 구성원이야. 겸할 수 있대. 그 말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쓰고 있는 거겠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봐.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얘도 계속 마찬가지로 연습해보자. 국회 입법부야.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국무위원 장관이었으니까 행정부 소속이야. 뭘할수 있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대. 그 말에 약간 모양새가 뭐랑 비스무리해? 약간 모양새가 비스무리한 거뭐 있었어? 이거랑 좀 비스무리해. 입법부가 내각 구성원들 해임하는 게 어때요? 건의하는 거야. 입법부가 내각 구성원들 그만해!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얘는요, 여러분들이 내각 불신인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정 요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대통령은 국회가 임시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걸 열도록 요구할 수 있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어디 소속이었어? 행정부 구성원에 대해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을 가진대. 국회에 오셔서 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융합의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이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몇개 배웠어? 여섯 개 공부했어.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단독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요, 이 중에서 4개 쓰세요. 하나당 1점만 되더라도 4점이야. 이 중에서 3개 쓰세요. 하나당 2점씩만 하더라도 6점이야. 이거는 반드시 서술형에서 내기 너무 좋아. 꼭 기억해. 얘들아, 요거 캡처했다가 심심할 때 그냥 봐. 이거는 무조건 서술형이야. 나온다면. 객관식도 나와. 근데 서술형이 있다면은 얘는 진짜 정말 80% 확률로 서술형이야. 자, 선생님이 서술형 채점을 해봤잖아. 서술형 채점할 때 여러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틀리는 거. 이거 맞춘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했던 거는요.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는 논술형으로 나오기,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주제니까. 바로 여기에요. 국무위원. 이걸 그렇게 틀려. 잘 봐. 국, 무, 의, 원. 아니야.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요. 국, 무, 위, 원. 이라고 쓰셔야 돼요. 선생님, 만약 국무위원으로 썼을 때, 감점하시고, 그냥 부분 점수 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일단 무조건 안 돼.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 헌법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어. 이거는 부분 점수로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인정 안 하실 거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 우리가 처음부터 잘 써야 돼. 얘들아, 여기 꼭 체크해. 국, 다 내렸을 때, 무 밑으로 내렸다. 내려, 위, 원. 다 내려야 돼. 끝까지 내리는 거야. 국무위원. 꼭 외워야 된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2번이에요. 여러분의 교재 39쪽에, 3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가 외국의 정부 형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래. 얘들아, 요런 거 문제 푸는 팁 줄게. 이제 우리 시험 진짜 찐 앞두고 있으니까. 힌트가 되는 내용 찾아. 자, 일단 갑의 이야기 먼저 봐봐. 갑국에서는 이야기 먼저 봐봐.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따로따로 선출돼.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동시에 갖고 있어. 오케이.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이 된다. 어디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0: 형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외국에서는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뿅 구성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의원 내각제예요. 갑국과 을국 이렇게 찾았다.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여러분이 풀모딩 다 읽으면 너무 헷갈려. 자, 문제 풀때 이렇게 푸는 거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끊어봐. 자, 갑국은 대통령제였어. 대통령제에서는 빨리 생각해. 구름다리. 전형적인 거야. 우리나라 거 아니야. 갑국의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 빨리 머릿속에 구름다리 떠올려야 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을, 이래서 내가 견제수단 외우라고 한 거야. 자, 우리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이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까지 끊어봐. 의회 해산권. 그러니까 견제수단 외워야 돼. 어디에서의? 의원 내각제에서의 견제수단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갑국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에서 여소야대 현상 발생할 수 있잖아.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이 되니까.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야.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어디야? 대통령제야. 의원내각제에서는 보장되지 않았어. 왜? 내각 불신임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힌트가 되는 내용 계속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요, A를 기반으로 B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대. 자, 우리 베이스로 깔고 있는 A가 뭐였어? 바로 대통령제였어. 그리고 어떤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거야?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랑 B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래. 그럼 이론상의 정부 형태 떠올려봐. 1번.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행정부 수반이다. 일치한다. 2번. 자, 우리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강요 겸직, 의회 의원이 입법부 소속이 행정부 넘어가는 거. 의원내각제니까 줄에 구름다리 있어. 금지 안 된다. 3번. 의회가 내각 불신임 이래서 외워야 되지. 어디야?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이야. 따라서 A는 해당되지 않아.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외워보자. 기억. A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국무총리를 두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한다? 총리가 행정각부를 이끌어가는 모양새는 의원 내각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모랑 모양새가 비슷해. 내각 불신임이랑.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이 문제 푼 거다. 이거 객관식으로 하나 나와서 1, 2, 3, 4, 5번에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 전형적인 거 비교하는 거 나와. 그리고 세트 문항으로 기역 밑줄 친 거에 해당하는 내용 두개 쓰세요. 니은 밑줄 친 거에 해당하는 거세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하나당 2점씩 10점짜리로. 가능하다고 봐. 4번 문제 꼭 기억해. 이거 객관식으로 한 문제 내고 서술형으로 하나씩 낼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쭉 넘어가 봐.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 요거 발문 그런 거잘 봐야 돼.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 힌트가 되는 거 찾아야 돼. 동그라미당 대표가 정당에서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됐대. 오케이.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의원내각제겠죠. 자, 반면에 비을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에 잦은 거부권 행사. 오케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끝났네. 기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 의원 내각제였어.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건너갈 수 있죠. 구름다리 있으니까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죠.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료를 내각 동료 겸직할 수 없는 거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을국. 대통령제예요.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이러니까 견제수단 외워주셔야 되죠.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수단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는요. 선생님이 표 문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의회 의석에서 과반, 절반을 초과한 정당이 있으면은 얼른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보는 거야.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대. 갑국은 여기 봐봐. 의회의원 선거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매 시기 동시에 치러진대. 중요한 힌트는 바로 어느 부분이야, 얘들아? 여기야.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뭐예요? 바로? 그렇죠.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 나라는 대통령제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보자. T+T 시기에는요, C당이에요. T+1 시기에는 바로 B당이에요. T+2 시기에는 A당이에요. 요거 먼저 체크해놨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터 살펴볼게요.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됩니까? 행정부가 건너가서 할수 있어?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안 되죠. 구름다리 없죠.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님, 탄핵 소추권 누가 견제하는 거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이거는 견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둘이 구름다리로 연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거 옳은 설명이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와 T플러스 2시기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얘들아, T시기 먼저 살펴보면은요,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의회에서 30%만 차지했어. 근데 나머지 야당이 70%를 차지했잖아. 그러면은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야당이 70%니까. 자, 보면 T플러스 1시기 봐봐. 여당이 70, 나머지 30이 야당. 반면에 T플러스 2시기는 여당은 30, 나머지가 야당이야. 그러니까 여소야대 현상은 T시기와 T플러스 2시기 모두 나타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요거 알려드릴게요. 연립내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거지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T시기를 보니까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그럼 연립 맞나 막 고민해. 근데 얘들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연립내각, 의원내각제랑은 거리가 먼 거잖아. 연립내각은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서술형 문제 중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종 요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찐 마지막. 여기까지 들은 친구들을 위한 보너스. 자, 이번에는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와 전형적인 대통령제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둘다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 제일 첫 번째,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얘들아, 잘 봐야 돼.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라는 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민주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사법부가 둘다 정부 형태에서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부 형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재능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4강에서는요, 자극의 전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부분의 실전 문제풀이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에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정기 시험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위를 좀 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조금 어려운 고난도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좀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의 그 출제 포인트 체크는 저번 시간에 다 했고, 오늘은 거기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흥분의 전도에서는 실전형의 문제로 이 뉴런에 대해서 어떤 뭐 자극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사실 많이 풀어봐야 감을 익힐 수 있어서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좋은 문항들도 같이 몇 개 연습을 해볼 테지만, 그 이후에 수능특강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좀 다 풀어봐야 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지 팁을 좀 전수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문항마다 그 조건들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들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극 어디다 한 번 주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항에서 자극 지점을 알려줬다면 그 부분을 잘 체크해둬야 하고, 문항에 따라서는 자극점을 찾도록 하는 문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 속도. 보통은 민마리즘 뉴런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전도 속도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전도 속도를 아예 줄 때도 있고, 뭐 2cm per millisecond이다 또는 3cm per millisecond 뭐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내도록 만드는 문항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전위를 측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다가 자극을 준 후에 뭐 5ms가 지난 다음에 측정한 막전위가 뭐 이랬다, 이런 어떤 설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전위를 측정하기까지 기다린 그런 시간, 예를 들면 뭐 5ms라던가 뭐 3ms라던가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꼭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어떤 표라든지 이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전위 값 중에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mV 같은 값들에 주의해서 거기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다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자극이 도달했을 때 자극이 딱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과분극 됐다가 다시 분극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는데, 다른 지점은 보통 값이 양쪽에 두 군데서 나온다. 그래서 값만 봤을 때는 그게 탈분극 상태인지 재분극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플러스 30 같은 경우에는 요 탈분극의 꼭지점 그런 상태니까 값만 봐도 얘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고, 마이너스 80은 어디예요? 과분극 돼서 제일 밑으로 떨어졌을 때 요 최하위 지점, 그런 지점이라서 얘도 아 과분극 상태구나 하는 거를 바로 점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방금 우리가 자극을 주고 막전이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잘 체크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동안에 전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고, 도착해서 막전위 변화에 사용된 시간은 얼마인지를 쪼개서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인데, 우리가 아까 어느 지점에 자극을 줬다, 여기다 자극을 주고 이 지점에서 막전위 변화를 측정을 한다, 자극을 준 후에 5ms 지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 막전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극점과 측정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자극점으로부터 옆으로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자리에서 흥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데 걸린 시간, 전도에 걸린 시간이 존재하고, 전도되어서 도착하면 그때부터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막전위 변화 그래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ms라는 이 시간은 전도하는 데 걸린 시간 플러스 도착해서 막전위 변화에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총합은 자극 주고 막전이 측정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 요 시간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써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극점에서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전도에 걸린 시간이 없겠죠.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시간 전체를 막전이 변화에 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요게 자극점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걸린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대입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요런 밑말이집 뉴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뉴런에 이 X라는 지점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ms가 지난 다음에 D1부터 D4까지의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측정했더니 이런 값이더라.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D1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까지는 가는데 1ms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D2는 어때? 더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더 멀면. 그래서 예를 들면 D2까지는 2ms가 걸린다. 그럼 D3는? 그거보다 많이 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3ms 걸렸어. 그리고 D4도 더 머니까 4ms 걸렸다 가는데. 그러면 이 뒤에는 측정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측정 시점까지. 그러면 총합을 5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이 D1의 경우는 4고, D2는 3이고, D3는 2고, D4는 1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나중에 요런 그래프를 하나 이제 그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각 상태일 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점에 도착해서 4ms가 지났을 때는 뭐 요런 상황이고, 3ms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 2ms가 지났을 때, 뭐 1ms가 지났을 때. 원래 이 간격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지금 대략 그린 거라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보면 D1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3ms 지난 다음에 막전이가 딱그 시점에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1ms 썼고, 도착해서 3ms 지난 상태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런 값이 측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2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만 2cm, 2ms 썼고, 도착해서 3ms 지나니까 측정이 됐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상태. 그 다음에 D3는 가는데 더 많은 시간, 3ms 썼고, 도착해서는 시간이 2ms 지났더니 바로 측정이 돼버렸어. 요런 상태. 그 다음에 D4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죠. 멀어가지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1ms밖에 남지 않아서, 1ms 지나니까 요만큼밖에 변화하지 못했는데 바로 측정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형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극점으로부터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봤을 때,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값을 이 그래프에 찍어보면 제일 오른쪽에,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값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부터 차례대로 거리에 따라서 점점 왼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그래프의 값이 찍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D3랑 D4랑 뭔가 값, 이 위치가 바뀐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요 자극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이 순서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내게 될 거고,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같은 뉴런의 서로 다른 지점에 어떤 값들이 막그 제시가 됐을 때, 자극점으로부터 가까운, 이거는 뭐랑 가깝냐면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이에요. 자극점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이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에 값이 찍힐 수밖에 없고, 거기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프에서도 더 왼쪽에 값이 찍히게 된다. 뭐 여기라든지 더 멀면 여기, 뭐더 멀면 여기, 더 멀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프의 값은 이 범위, 요 그래프 선 안에서 나타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 더 위치하는 상황일 때의 값으로 값이 찍히게 될 거다. 그런데 이 같은 어떤 맥락에서 서로 다른 뉴런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두 지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A 뉴런, B 뉴런이 있고, 이 둘을 같은 지점에 자극을 주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A 뉴런의 속도가 더 빠르다면, 어때요? 더 빠르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짧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는 2ms 만에 도착하는데, 얘는 더 느려가지고 3ms가 걸린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더 빠르다면, 먼저 도착해서 뒤에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역시나 그때도 얘네 둘의 값을 찍어보면 얘는 도착해서 3ms가 남아서 요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비뉴런 같은 경우에는

느려가지고 가는데 시간을 더 썼어. 그래서 도착해서 이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은 2밀리세크밖에 안 남아서 이런 값으로 찍히게 된다. 그래서 역시나 더 빨라서 먼저 도착하면 오른쪽에, 더 느려서 더 천천히 도착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값이 찍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푸는 건데 문항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 이 원리를 적용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으로 극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골격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기에서 변별이 보통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행 평가라든지 아니면 논술형 평가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뭐 객관식도 출제가 될 텐데 보면 이그 구조, 전체 구조에서 세포 수준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육을 까봤더니 또 작은 근육 섬유 다발이 들어있고 또 그거를 또 열어보면 근육 섬유라는 게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근육 원섬유라는 길쭉이들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근육 섬유를 일단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얘가 기준점이고요. 얘가 세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구조적이면서 그다음에 기능적인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딱 정리를 해놓고 근육 세포라고도 할수 있지만 근육 섬유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른다. 가늘고 긴 형태라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 근육 섬유의 특징은 핵이 한 세포에 여러 개인 다핵성 세포라는 점. 이런 것도 문항의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가 세포 수준이면서 얘는 다핵성이다 하는 걸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세포가 많이 모이면 근육 섬유라는 다발을 이루고 근육 섬유로 구성된 다발이라는 얘기죠. 그 근육 섬유 다발들이 또더 모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육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육 섬유라는 세포도 안에를 잘 들여다보면 또 길쭉하고 가느다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로 주로 구성된 구조물입니다. 세포 내부의 그냥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걔의 이름은 근육 원섬유입니다. 근육 원섬유는 세포가 아닙니다. 근육 섬유가 세포고 원섬유는 그 하위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육 원섬유는 반복적인 줄무늬 구조를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얘 원리를 파악하고 싶을 때 어차피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열 칸짜리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기차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때한 칸의 구조를 알면 그게 이제 10개 붙어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 기준이 되는 한 마디. 그죠? 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걔가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에 있는 기준이 되는 마디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텐데, 그게 바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근육 원섬유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종류의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굵은 필라멘트와 얇은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더 굵은 애들의 이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더 굵어가지고 글자 수도 더 많습니다. 네 글자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은 이름이 액틴 필라멘트 두 글자죠.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라는 단백질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근육 원섬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반복적인 구조가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세로선. 지선이라고 하는 요 선인데, 요게 같은 간격을 두고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쪽 지선에서 다음 쪽 지선까지의 요한 마디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이 옆에는 또 똑같이 생긴 한 마디가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걔네 중에 어떤 종류의 필라멘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대의 명칭이 좀 나뉘는 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앞으로 자주 등장하고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가르는 기준인 G선, Z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마디. 그리고 그 가운데는 M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M선 자체가 뭐 문항에서 많이 질문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그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반복적으로 줄무늬가 관찰이 된다고 했는데, 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비교적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와 어둡게 보이는 암대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명대, 암대, 명대, 암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명대, 암대, 그 다음에 다시 명대, 그 다음에 다시 암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명대는 밝게 보이는 부분이란 뜻인데 왜 밝게 보이느냐? 그 명대에는 두꺼운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가 관찰이 될때 두꺼운 게 중간중간에 껴있으면 더 어둡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꺼운 필라멘트가 없는 부분, 액틴 필라멘트라는 얇은 애들로만 구성된 부분이 아이대, 명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그 두꺼운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구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암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대, 암대로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아이대랑 에이대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명대는 아이, 눈부셔 해가지고 아이대. 그 다음에 암대는 암대니까, 그죠? 암대니까 에이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대와 암대가 구분이 된다. 그런 내용. 근데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전체 구간 중에서도 그 구간이 다 균일한 밝기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한가운데 부분은 살짝 더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이 명대만큼 밝게 보이는 건 아닌데, 암대 중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부분은 가끔 더 밝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H대라고 합니다. H대는 왜 조금 더 밝으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오신이 있는 암대, A대입니다. 근데 그 마이오신이 있는 동안에도 그 사이에 액틴까지 있으면 그래도 사이사이에 뭐가 더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액틴까지 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보이고요. 그런데 액틴이 없고 마이오신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보다는 안 겹쳐 있는 부분이 살짝 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암대 중앙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해서 양쪽이 겹친 부분보다 살짝 더 밝은 부분, 그것을 우리는 H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조금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눈부셔 명대랑 암대 일단 두개 구분하고 암대 가운데 조금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부분, 그걸 H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대밖에 없거든요. H대, 아이대, A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서 함께 존재하는 이 부분. 이쪽에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서 함께 존재하는 제일 어둡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도 앞으로 잘 다뤄질 예정인데 여기는 별로 별다른 명칭이 없고요. 그냥 앞으로 겹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부릅니다. 겹친 부분. 그래서 A대, I대, H대와 겹친 부분에 대한 길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격근이 수축하는 원리는 명칭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할 건데요. 근육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하잖아요.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그 근육을 이루는 이 마이오신이나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된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끼리의 상대적인 위치가 더 겹쳤다가 덜 겹쳤다가 하면서 전체 길이가 변화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격근이 수축하는 원리는 활주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주설. 이 물질 자체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 길이는 고정인데 걔네들이 더 들어와서 겹치면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거고 덜 겹치면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슬라이딩. 활주가 슬라이딩이라는 뜻입니다. 슬라이딩 되는 그런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논술형에서 이 명칭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 이거는 활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행기가 미끄러지듯 착륙하는 활주로 생각해서 활주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잘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길이 변화를 아예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각각의 이 부분들의 길이 변화 경향성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근육 원성의 마디는 얘네랑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전체가 짧아진다는 건데, 이 근육 원성의 마디 한마디 한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 총합인 근육도 짧아지는 거고, 이 근육 원성의 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길어진다면

그 총합으로 구성된 근육이라는 길이도 길어지는, 이완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이제 같이 가는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만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얘네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같은 경향성으로 가는 것은 이 근육 원소민 마디와 하이, H 대 I 대 하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얘가 줄어들어요? 같이 줄어듭니다. 얘가 증가해요? 같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항상 같은 경향성으로, 같은 구호로 길이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이 근육 원소민 마디와 하이는 짝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겹친 부분 혼자만 청개구리, 혼자만 반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근육이 이완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체가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려면 덜 겹쳐야만 되거든요. 겹친 부분이 적어져야만 전체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체 길이는 짧아지는 거라서 서로 반대의 경향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의 길이는 남들이랑 반대로 움직입니다. 남들이 증가해요, 얘는 줄어들어요. 요렇게 간다 하는 거, 요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대는 뭐였냐면, 얘는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 전체 길이입니다.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전체 길이가 어둡게 보여서 우리는 암대, A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물질의 길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변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의 겹친 정도가 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에 해당하는 A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 없어요. 언제든. 수축하든 이완하든 A대라는 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냥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당연히 변화하지 않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변하지 않는데 그거를 우리가 A대라고 다르게 불러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약간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그래서 각각의 그 길이 변화의 양 자체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그럴 때 나오는 주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한95% 이상의 문항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 지선에서 다음 지선까지. 그러면 근육 원소민 마디 한 마디죠? 그걸 우리는 대문자 X로 보통 표현합니다. 근육 원소민 마디 하나, X.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기역이라는 부분은, 요게 지금 가느다란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고, 요게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인 거거든요. 가느다란 필라멘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기역 부분은. 그러면 요거는 아이 되죠. 아이 눈부셔 하는 아이 됩니다. 근데 아이 되는 이 한마디에서 이쪽에도 있지만 좌우 대칭이므로 요쪽에도 있어요. 요거까지 합쳐야 아이 됩니다. 근데 얘는 뭐야? 그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2분의 아이 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요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뭐예요? 액틴과 마이오신 두 가지 종류가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럼 이거는 겹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서 그 전체 겹친 부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어딜까요? 가운데에 마이오신만으로 구성된, 액틴은 없고 마이오신만 있는 전체 구간이 디귿이에요. 우리는 이 부위를 그냥 H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랑 다른 점은 요 절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구간 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온전한 H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때 앞으로 X라는 이 한마디의 길이 변화 경향성, 예를 들어서 ED라는 길이만큼 얘가 변화했다라고 칩시다. X 한마디가. 그러면 가운데 들어있는 H대는 이 X 한마디의 영혼의 짝꿍이라서요. 똑같이 얘도 ED만큼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랑 부호가 같은 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지? X랑 하이는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하이는 같이 가요. 얘도 똑같이. 얘가 만약에 증가하는 중이면 얘도 증가할 거예요. 근데 얘는 2분의가 붙었으니까 절반만. 절반만. 이렇게. 얘네들이 ED였으면 얘는 절반만. 부호는 똑같고. 근데 청개구리 누구였지? 겹친 부분은 청개구리.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얘도 2분의가 붙었으니까 변화량의 절반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풀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우리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예시 문항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가 a에서 b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길이가 짧아지는 중이잖아요. 0.8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만큼

그럼 수축했다. 그럼 X 한마디의 길이 변화량이 0.8 마이크로미터라면 얘랑 똑같이 변화하는 건 누구? 얘죠. H대. 똑같이 변합니다. 0.8. 감소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호인데 양만 반대인 게 I, 2분의 I대. 얘는 0.4가 감소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의 반대 부호여야 되죠. 지금 다른 거다 플러스일 때 얘가 혼자 마이너스였으니까 다른 거다 마이너스라면 얘는 혼자 플러스여야 되겠죠. 근데 얘가 변화하는 거에 절반만. 요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부호가 동일한 거는 X와 하이, 그 다음에 2분의가 붙게 그림이 표현돼 있으면 그 변화량의 절반만 얹어주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문제 풀때 앞으로 이거 세 가지 식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앞으로 A대의 길이 보통 1.6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A대는 뭐였어요?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길이가 A대죠. 그것은 양쪽에 겹친 부분 전체와 가운데 들어있는 H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면 겹친 부분은 이 니은이죠. 니은이 요만큼인데 요거 하나 더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라서. 거기다가 디귿을 더한 값으로 우리가 A대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 자, 그 다음에 X라는 한마디의 길이는 이 A대에다가 양쪽에 마이오신 없는 부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X 한마디는 I대와 A대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I대는 이 기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쪽만 하면 이게 기역인데, 아, 이게 2분의 I대인데, 그거를 두배 해주면 전체 I대가 되는 거니까 이 기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A대. 요거 아까 있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역, 이 니은, 디귿의 총합이 전체에 X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의 길이를 알고 A대의 길이를 알면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바로 이 I대의 길이. 그래서 기역의 길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문제풀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X 전체의 길이를 알고 가운데 들어있는 A대의 길이를 안다면 기역의 길이를 바로 알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A대라는 한마디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대 변화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어요. 왜? 마이오신이라는 물질 자체의 길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 값이 항상 일정하다. 어떤 식이든. 근데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 있죠? 요거는 이제 기역과 니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값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튀어나온 거나 이쪽에 튀어나온 거나 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변화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뭐이 전체로 얘기를 하든 이쪽 한쪽에 튀어나온 것만 얘기하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관련된 적중 문제들을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도 좀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게 선생님이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3점 테스트 1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극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아직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전이 변화 그래프 먼저 좀 그려놔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민마리즘 뉴런, 요게 뉴런인데 거기에서 세 지점 A, B, C 중 여기 셋 중에 한 지점에 자극을 한번 줬대요. 그럼 자극점을 안 알려줬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각에서 2밀리세크의 시간 동안 막전이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근데 이것도 전혀 어려울 게 없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비교합니다. A 지점은 다 올라갔어. 지금 이 그림이랑 비교해 보면 돼요. 다 올라간 요 정도가 A의 상태예요. 근데 B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원래보다 더 내려왔네. 한요 정도 되겠죠. B. 그 다음에 C는 내려와서 조금 더 진행됐죠. 그럼 여기에 맞는 그래프는 내려와서 조금 더간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값이 찍힐수록 자극점으로부터 가까운 그런 지점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셋 중에 하나가 자극점이니까 제일 오른쪽에 점이 찍힌 게 자극점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C에다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극을 받고 거기서부터 바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나 많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 거고, 거기서 더 멀어질수록 가는 데 시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 요 정도 되면 연습이 좀 돼야지만 접근도 가능하고, 풀이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 요 정도는 풀수 있어야 아마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거라서 이 문제를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민마리 집신경이 두개 등장합니다. A와 B가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일단 하고 있네요. 내용 읽어볼게요.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까지의 위치를 나타냈다. 다 3cm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표는 A의 D1과 그 다음에 B의 D4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자, 일단 선생님 그냥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쭉 읽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A의 D1의 자극을 줬다고 돼 있고, B에는 D4의 자극을 줬다고 여기서 얘기를 그냥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림에도 그게 표시가 돼 있죠? 자극점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 주고 경과된 시간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준건 아니에요. 보통 여기가 뭐 5ms다, 3ms다 이렇게 줄 텐데, 여기 그냥 T1이라는 이런 기호로 퉁쳤습니다. 자, 그때 측정을 각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 요 지점과 요 지점 자극을 동시에 주고, T1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지났을 때, 여기에 내 지점, 여기에 내 지점에서 동시에 지금 막전이 값이 얼마인지 측정해서 올려놓은 결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가나가 A와 B 중 하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런인지 숨겨놓은 상황이고, 1, 2, 3, 4가 여기 있는 D1부터 D4랑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점도 하나씩 매치해줘야 되고, 뉴런도 매치를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섞어 놓은 데다가 값도 다 알려주지 않았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라는 기호로 대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 A와 B는 각각 뭐와 뭐 중에 하나냐면 마이너스 57이거나 마이너스 8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저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값이라는 얘기고, 얘네 둘은 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둘 중에 하나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흥분 전도 속도는 알려줬습니다. A는 2cm per millisecond의 속도고, 그 다음에 B는 3cm per millisecond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활동 전위가 발생했을 때요 그래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극점과 속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다 먼저 올려볼 건데, 일단 더 쉬운 B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긴 자극점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걸린 시간은 없죠. 그러면 T1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5ms라고 가정하고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5ms라고 하면 얘는 도착해서 이 자리에서 5ms가 그냥 다 지나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속도로 갔을 때 3cm 떨어진 D3 지점까지는 가는데 1ms가 걸립니다. 거기서 3cm가 더 멀다? 그럼 가는데 2ms가 걸리는 거예요. 3cm 더 멀다? 가는데 3ms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요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겠죠. 저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정한 값이니까 정확히는 알수 없어서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0ms, 1ms, 2ms, 3ms로 그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알수 있는데, 얘는 이제 2cm per ms다 보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1ms 동안 여기까지, 2ms 동안 여기까지, 3ms 때 여기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3ms가 걸리고, 뒤에는 남는 시간이 있겠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4ms? 여기도 정수의 숫자에 떨어지는 그런 값은 아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요. 일단 자극점에 해당하는 A의 D1일 때의 값과 B의 D4일 때의 값은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극을 주고 그 자리에서 지난 시간이 지금 얘도 T1이고 얘도 지금 T1이라는 시간 동안이 그냥 그 자리에서 흐른 거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이 지나서 측정이 된다면 막전이 변화 값도, 막전이 값도 똑같은 값으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A의 자극점인 D1과 B의 자극점인 D4는 같은 막전이 값이어야만 합니다. 뭐가 됐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도 3 플러스라는 값이 있잖아요. 여기도 3 플러스 있죠. 가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면 뒤에 남는 시간도 동일하거든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막전이 변화했다는 얘기고, 그때도 측정되는 막전이 값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A의 D3와
B의 D

원은 똑같은 값의 막전이를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A의 이 값을, A의 D1 값을 X라는 막전이 값으로 표현을 한다면 B의 D4도 X라는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D3가 만약에 Y라는 막전이 값을 보여준다면 B의 D1도 똑같이 Y라는 값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 D1이라는 지점은 X와 Y라는 값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두 개씩은 값이 다 무조건 겹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것만 A랑 B로 치환되어 있는 요 값들만 겹칠 수 있고, 나머지 공개된 값들은 다 다른 값이에요. 그럼 지금 A 또는 B가 저기 있는 X, Y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57이나 마이너스 80이 저 X, Y 중에 하나일 텐데, 마이너스 57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0은 여기라는 게 확실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57이 어디에 57이든 마이너스 80이 막전이 변화가 더 많이 진행된 지점이란 건 확실하고요. 요게 바로 자극점의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극점에 해당하는 값은 이 그래프의 점찍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야만 할 테니까 요렇게. 그러면 자극점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80 값이고, 아닌 Y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니까 이게 X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Y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57일 거다. 자, 그러면 XY로만 값이 구성돼야 되는 D1 지점이 여기죠. XY로만 구성되는 D1. 그 다음에 XY 중에 그 무엇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D2인데, X도 Y도 하나도 안 갖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D2. 그러면 나머지 1과 4 중에 하나가 D3, D4가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정입니다. 동그라미 A 자리에 마이너스 80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 한번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B는 마이너스 57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고, 57. D1 지점이 마이너스 80이란 얘기는 그게 이제 자극점일 때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게 가, 요게 나니까, 요 순서대로 요게 가가 A, 요게 나가 B여야만 이 D1일 때 마이너스 80인 지점이 A의 D1이다. 요게 매치가 되죠. 자,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A의 값들을 한번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D1 지점은 마이너스 80이에요. 그 다음에 A의 D2 지점은 마이너스 16이죠.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값이니까 자극점에서 아마도 이쪽 제곱극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에 D2.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둘 중에 그럼 B의 마이너스 80이라는 자극점이 존재하는 값이 여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한 대로는 1이 D4고 4가 D3여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D3의 값을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7이죠. A의 D3 마이너스 57. 그럼 이쪽 57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기 있는 57이어야 될 거예요. D3. 자, 그 다음에 D4를 찍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론상으로는 이 D4는 가장 먼 지점이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찍혀야 돼요. 근데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3. 여기서 마이너스 13을 이거보다 왼쪽에 찍어야 되는데 거긴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더니 도저히 이 순서가 맞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가정을 싹 반대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A가 요게 마이너스 80이 아니고 마이너스 57이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가 마이너스 80이어야 되고, D1에 마이너스 80을 갖는 것이 A여야 하잖아요. 그럼 나가 A고 가가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아까 가정한 거였죠? 그럼 B에서 마이너스 80이라는 요 값을 갖는 점은 여기 자극점에 해당하는 D4여야 되니까 4가 D4고, 그럼 나머지 하나 1이 D3가 됩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온정하면 다 말이 맞게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57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80으로 가정했더니 모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57로 갈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2는 D3이다. 2는 D2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일 때, 이 B의 원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뭐냐면, 자극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이 됐을 때, 그럼 B의 원은 어디예요? B의 원은 D3 지점이잖아요. 여기. 그럼 자극 여기다 주고, 1ms 지난 다음. 1 플러스 얼마?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1ms만 빠지는 거니까 뭐 재분극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 자극점에서 제일 가까운, 그 다음은 이제 가까운 지점이니까 탈분극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객관식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다 문제를 주고,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값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A와 B는 가와 나 중 무엇인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논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육의 수축 문제인데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볼게요. 2점 1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그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X의 한 마디가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거의 95%는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그림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i배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표현이 됐고, 동그라미 니은은 겹친 부분 중에 절반이니까 얘도 2분의 겹친 부분으로 표현이 된 거고, 동그라미 디귿은 h배 전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 네, 뭐 항상 이런 건 아니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어디로 지정해 줬는지도 문제 풀때잘 봐야 한다 보시고요. 문제에서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뭐 이런 부분이다 하는 설명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T1일 때 2.2 마이크로미터이고, 그 다음에 기역이라는 부분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3 마이크로미터 길대요. 그럼 요거를 문장으로 돼 있는 거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T1이랑 T2의 두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때 X라는 한마디의 길이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세 지점 각각의 길이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T1일 때 X의 길이는 2점이다.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 그냥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3이 길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얘가 만약에 또 A, B, C였다면, 얘가 T2일 때는 A 플러스 0.3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어떤 숫자를 갖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고, 문제를 다 풀어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기역이 T1에서 T2로 갈때 길이 변화가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0.3이 변했다. 그죠? 그걸 알수 있죠. 그러면 i대랑 같은 경향성으로 가는 애들이 누구지? X와 하이는 같이 간다. 그래서 X 길이 변화도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에 하이, H에 해당하는 디귿도 플러스일 거고, 혼자 반대로 변화하는 청개구리, 니은만 마이너스일 겁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얘가 2분의가 붙은 애가 0.3이잖아요? 그럼 2분의 안 붙은 거는 그거의 2배. 0.6. 얘는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구호반대였고, 2분의 붙었으니까 숫자는 얘랑 똑같이, 0.3. 이렇게 변화할 거다. 이거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T1일 때 암대 중앙에 M선이 있다. 암대가 요거죠? A대. 중앙에 M선이 있어서 암대를 잡아주는, 그 마이오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그러면 2.2에서 0.6 증가하면 2.8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8 마이크로미터이다. 맞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분의 기역과 니은의 합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잡아둬야 될 거는, 기역과 니은의 합은 액틴이라는 물질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값이에요. 얼마로 변화하지 않냐면, 그건 정확히 알수 없지. 여기서는 숫자를 안 줬으니까. 아무튼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고정돼 있고, 디귿의 길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얘가 1로 가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1로 가면 분모가 더 지금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T2로 가면.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가 맞죠. T2로 가면 분모가 커지면서 전체 값이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내용. 기역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네.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건데, 요거는 대략의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하고 약간 다른 그림 나왔어요. X 한마디 있고, 니은이 우리가 봤던 2분의 i대. 그 다음에 디귿은 h대 전체인데, 기역이 지금 뭘 의미할까?
마이오신 필라테스.

도시멘트 전체 구간이거든요. 요게 A 됩니다. 자, 요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T1과 T2 시점에서 니은분의 기역, 디귿 마이너스 니은의 그 숫자를 이렇게 그냥 표로 나타냈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의 X 한마디의 길이까지 좀 유출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비율을 알수 있죠. 만약에 기역에 대해서 니은분의 기역했더니 이게 4라는 값으로 약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니은보다 기역이 4배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은을 X라고 놓고 기역을 4X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때 디귿에서 니은을 뺐더니 0이래. 그러면 디귿과 니은은 같은 값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X라는 한마디 값은 이 A 대의 길이에다가 양쪽에 니은을 두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역에다가 양쪽 니은을 두번 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6X가 되겠죠. 요게 T1 상황. 자, 그 다음에 T2.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역이라는 A 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수축하든 이완하든 4X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T2로 갔더니 이게 2라는 값을 변했어. 그럼 니은은 2X가 됐다는 얘기죠. 약분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니은이라는 2분의 i 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X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H 대는 2X. X 한마디도 2X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그럼 디귿은 3X. X라는 한마디는 8X의 값을 갖게 된다. 2분의 i 대랑 X랑 하이는 같이 가는데 2분의 붙었으면 값이 절반이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유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디귿에서 니은을 뺀 값이 D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 빼면 X 남거든요. 그러니까 X가 D란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디귿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두 배냐, T2일 때가 T1일 때의 세 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에서 T1일 때 X를 뺀 값은 여기서 여기 빼면은 EX잖아요. EX는 D로 표현하면 ED니까 ED와 같아야지. ED와 같아야죠.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요런 문장 표현을 잘 봐야 돼요. G1 이쪽의 지선으로부터 요쪽 오른쪽의 G2 방향으로 거리가 D인 지점. 그럼 요거는 D는 X만큼 떨어진 지점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T2 상황일 때 T2 시점에서 니은이라는 길이는 EX만큼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니은이라는 이 2분의 i 대는 EX까지는 여기서부터 EX 떨어진 거리까지는 니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절반인 X인 지점은 당연히 니은이겠지. 그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디귿이 맞고, 이게 지금 4번 문제였으니까 디귿이 맞고 답은 2번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산 과정을 논술형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수행평가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차근하게 공부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신경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대단원이 하나 바뀝니다. 자본주의 전개와 경제체제라는 첫 단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자본주의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경제체제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도 물어보는 재밌는 접근들이 이루어지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 단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펼쳐줌. 이번 대단원은요. 시장경제와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속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

경제 안에서의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또 그런 자본주의가 어떠한 경제체제와 결합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그 자본주의 경제 과정 하나, 그리고 어떠한 경제체제와 결합하느냐에 방점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전개로서 이렇게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각각 16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는 경제체제 를세 가지로 분류해보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기준, 또 이런 체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 과정 네 가지, 경제체제 세 가지.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 문항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잠깐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15쪽하고 217쪽에 나와 있는 두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공통점은 평가원에서 나온 예시 문항이라는 거고요. 이 단원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소재인데 그 형식 자체도 유사하고 그 기반이 되는 그 과목도 아,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예요. 즉,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역사적 배경을 묻는 문항이 평가원에서 공통적으로 두번다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문에 눈도장 한 번만 찍어보고 갈게요. 발문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속된 시대에 그 전까지라는 거예요. 이때 서유럽의 통치자들이 중앙집권적 관료제에다가 상비군도 유지하고 있었고, 이때 교역을 장려하면서 이러이러한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며, 통치자, 상인 모두 부와 권력을 증대했는데, 이때 중요한 교환 가치가 또 무역의 기준이 되는 건 금과 은이라는 거. 여기에 위에서 말했었던 상비군 유지하고 함선 만들고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도 일어났던 시기죠. 그러니 이때에 통치자와 상인 계층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던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실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정확한 사실 근거로 굵고 짧고 명확하게 물어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사건들 중에서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을 선택하는 문제야. 여기에 또 하나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읽어내시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후보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 나오면서 엄청난 문제 상황이 펼쳐져요. 이 문제 상황이 왜 펼쳐졌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를 결정적으로는 검은 목요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국의 지도자, 후보 대통령 이후에 이 지도자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지도자, 대통령의 입장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중 앞에 문항보다는 선지가 조금 길죠. 이 선지의 내용 중에서 이 전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작점이 되면서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흐름 부분에 특히 좀더 주안점이 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된 단어입니다. 이런 문제들 깔끔하게 푸실 수 있게 제가 개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념 묶어줌 시작해 보죠. 교재 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재. 그리고 형광펜, 또 각자 메모하실 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순서에 있는 것 중에서요, 경제 체제 분류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그 경제 체제 분류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정했어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 두 번째, 계획 경제 체제. 세 번째,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쓰고 갈까요? 첫 번째, 시장 경제 체제. 두 번째, 계획 경제 체제. 세 번째,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그럼 이들의 각각의 의미, 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경제 체제에는요, 딱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보이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보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 경제에서 보장하는 것은 뭘까요?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 그의 정의의 원칙 중에 기본권적인 자유로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어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우리요, 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갈까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수단이요. 대표적으로는 토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토지 등을 비롯한 사유재산을 내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야말로 사유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유를 보장하는 권한을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인 것이고, 이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가격이 발생되는 원리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재산의 보장과 시장 가격에 대한 존중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자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효율성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큰두 축을 생각해 봤을 때이 시장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율 배분을 추구하는 입장에 더 가까워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유화된 생산수단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경쟁 체제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서 내가 좀더 많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창의적인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기에 경제 성장의 동기가 유인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 특성대로 보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경제 성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수단의 유무, 여부, 정도의 차이, 또이 안에서 시장 경제 안에서의 경쟁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위에 말한 대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 다양한 경기 변동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놓기 어렵거나 경기 변동의 가능성에 취약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 요인들을 미리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 실패의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례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시장 경제이고요. 두 번째, 계획 경제는요. 위에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을 신뢰했다면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고 통제해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계획 경제는 위에서 말했었던 사유재산권의 보장,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대치되는 면이 있어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요.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거나 국유화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을 내가 자유롭게 소유한다거나 시장경제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자유의 제한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 제한을 가하려는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성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 예, 완화. 그리고 이 경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 시장의 여러 변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한 것.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행위가 있겠지만 특히나 정부의 결정과 통제. 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문제점은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다 보니 개개인들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할까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한다거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일어난다거나 또 개개인들이라는 그 경제 주체들의 욕구, 또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들이 반영된다라기보다는 정부의 결정과 정책이 많은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나 효율성이 좀 저해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누가 이 경제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갖느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같은 점에서의 특징에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혼합체제가 세 번째, 혼합경제체제예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요소를 결합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러한 체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요소 결합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요. 계획 경제가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시장 경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혼합의 정도는 국가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합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에 말한 대로 각각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체제 세 가지의 입장에 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 하나로 만들어 봤는데요. 동일 내용이니까 바로 쓰고 시작해 볼게요.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라는 세 가지 체제가 있는데,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계획 경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혼합 경제는 두 가지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체제는요, 이제 뒤에서부터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하게 돼요. 또 계획경제 체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는 각각 효율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가장 극명한 문제점은 빈부격차 경기 불안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혹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성에서 빈부격차의 이런 양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시장 경제 안에서도 이 불안정한 요소는 굉장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 단원에서 제도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의나 공정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정부 주도의 사회 목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점에서는 장점이 된다고 볼수 있겠으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앞에 체제에 비해서 창의성이 저해되는 점, 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장점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점을 절충하는 국가별로 선택의 차이가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계획 경제, 혼합 경제라는 세 가지 체제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중에서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본주의 자체를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수단을 사유화,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장 동기가 되어서 개개인들의 창의성이 더 발휘되기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상업자본주의라고 명명하는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상업자본주의가 일어났던 시대는 16에서 18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상인계층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써놨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에는 16, 18세기에 신학로가 개척되고 교역이 확대된 배경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참고 사항으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들으셔도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 메모하시면서 같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상업자본주의가 일어났던 시기는 체제적인, 정치적인 체제면에서 비하자면, 평가해 보자면, 절대 왕정의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절대 왕정 시기에 위에서 말한 신학로 개척 혹은 교역이 확대되게 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오고 교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때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뒀느냐? 그러면 이 상품의 교역 측면에서 좀더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 절대 왕정 시기에 어떻게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과 부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중시됐을까라고 하면 절대 왕정 시기에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자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절대 왕정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이 필요했었고, 또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신학로 개척이나 교역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교역의 척도가 되는 것들로 금과 은이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이런 절대 왕정을 지탱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인 계층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그들에게서 막대한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쓰기도 해요.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재정을 충당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비군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좀더 탄탄하게 지탱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다양한 예산과 재정 집행 확보를 위해서 당시에 개척했었던 신항로와 식민지를 통해 새로운 재료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상품들, 그러한 상품들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되는 상인계층들 중심으로 특히나 이들이 특혜를 주고 세금을 받는 형식의 재정과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쓰기도 했었던 시대, 절대왕정 시대예요. 그때 이런 중상주의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런 절대왕정이 이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쓴다. 그래서 이때의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상업 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에서 18세기에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상업 자본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앞에 명예혁명 이야기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궤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명예혁명이 이루어졌었던 16, 18세기의 유럽,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귀족계층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시민들의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민들이 있고, 자신의 권력을 더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절대왕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통치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상업자본주의 특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대를 또 앞으로 와서 18, 19세기에는 어떠한 자본주의가 나타났는가로 가볼게요. 이때는요,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거나 교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이 산업자본주의에서는요, 앞에 제시물에서도 잠깐 봤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가 발명되고, 또 그런 기계들이나 산업시설이나 토지나 혹은 노동력을 소유한 자본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럼 그런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이때 산업혁명이 촉발되게 되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과 생산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양산해내는 이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자본가들 중심의 생산 과정에서의 이익 창출이 중요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자, 이것도 한번 지우고 써볼게요, 여러분들. 참고사항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는요, 보세요. 내가 자본가예요. 토지도, 공장도, 재료도, 노동력도 소지하고 있고요. 이걸 갖게 되었고요. 소유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더 대량으로, 더 빨리 많이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좀더 자유롭게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 이때에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동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과 그 속에서의 이익 추구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그런 것들에 개입하기보다는 그 전에 비하자면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 시기, 그런 자본가들의 목표의식이 맞물려가는 시기가 바로 산업자본주의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자본가들이 생기는데, 자, 여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때 독점 자본가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생산품에 대해서 이 독점 자본가들이 대량의 자본을 또 투입해서 많이 대량 생산해내는 이 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그 생산만큼 따라가지 않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 등이 이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점 자본가가 너무나 많이 생산해낸 생산품, 그것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는데? 아니, 시장에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의 기능, 국가의 기능을 축소시켰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는 20세기에 들어가게 돼서 위에서 말한 이런 시장 실패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겠다. 시장만으로,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수정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대공황 문제가 크죠. 이러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도 어렵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실업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정부가 그 기능을 축소해서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확대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 기구, 정부의 역할 등이 부패를 양산하거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이 정부가 무능력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여기 네 번째로 쓸게요. 신자유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20세기 말로 가게 되면 이러한 정부 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능을 다시 축소시키고 시장의 자유를 좀더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입장, 20세기 말의 입장이다라고 볼수 있고, 큰 틀에서 1, 2, 3, 4의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짚어보면서 굵직한 흐름을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제가 옆에다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깨끗이 지우고 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라고 했어요.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6에서 18세기.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18에서 19세기.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20세기 신자유주의 등장하게 되는데요. 상업자본주의에서의 특성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적인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업주의적인 정책, 상업자본주의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신항로 개척, 식민지 개척, 교역 확대, 그리고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역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핵심만 한번 적어볼게요. 신항로 개척됐었던, 식민지가 개척됐었던, 그리고 교역이 확대되었었던 시기. 금과 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교역의 기준이 이루어졌었던.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썼었던 절대왕정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이 부의 척도로서 자신들의 재정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었던 시기다. 그런 과정에 이런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부를 추구하고 또 이런 통치자가 자신들의 예산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상업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던 시기다. 산업자본주의의 형태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이익을 추구했었던 시기고, 이때의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작아지는 것을 희망하게 돼요. 작은 정부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의 경쟁과 경제 활동과 시장 가격의 조절 기능을 신뢰하고 정부는 그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효율성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산업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추구했었던 이런 정책들이나 이러한 배경들에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의 사상적 입장, 저서, 이론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러한 양상들에 의해서 작은 정부 외에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성을 달성하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이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고 효율성을 달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시장 실패 문제가 야기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큰 정부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일 쇼크 두 번이나 일어났죠.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앞에 문항에서 나왔었던 그 검은 목요일 이후에 이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과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만 된다. 여기에 케인즈의 입장과 이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면에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정부의 비대화, 부정부패, 무능력으로 정부 실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정부 실패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작은 정부로 회귀하게 되는 거야. 평가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작은 정부로 회귀해서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는 하이에크나 노예의 길,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같은 70년대에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말,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광풍이 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그 추구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또 다른 반성이 생기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 또 시장 경쟁 체제에서도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어떠한 체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정책들, 또 다른 변화들, 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 중에서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거? 요걸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는 문항 속에도 있어서 제가 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참 많이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도덕강정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저서를 집필한 본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저서가 되는 도덕감정론을 집필한 철학자인데요. 이 학자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인간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에 기저해서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될까? 라고 할 때,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저 기저에 있는 양심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접근과 대답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에 토대를 두고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애덤 스미스는 세 번째 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부는 경제 주체에게 실제로 필요한 물자임을 강조했고, 이는 어디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증가된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는 것을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시장의 이 기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시장 가격의 자원분배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뒤에서 말했었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큰 특징이고요.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중상주의 시대. 국가가 상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하는 중상주의 시대예요. 절대왕정의 시대예요. 이때에는 무엇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을까요?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고 자신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었던 상업자본주의적인 정책을 한번 설명을 덧붙여 봤어요. 여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체제의 분류 있었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우리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 보도록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경제 체제를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또 하나는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로 나눌 수 있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 사유재산권의 인정이 자본주의의 특성이고요. 반면에 그런 생산수단을 국유,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입장입니다. 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경제이냐, 시장 경제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시장 경제이고 정부의 계획, 정책, 중앙 집권적인 집행이 강조되는 것이 계획 경제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의 측면이 결합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또 그것들의 흐름에 우리 혼합경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꼼꼼히 개념을 잘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속됐던 시기예요. 그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 전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때는 서유럽 통치자들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썼고요. 발의했고 상비군도 유지했어요. 이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역을 장려하면서 일부 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특혜를 부여하기도 한 거야. 그럼 그 상인도 좋고 통치자 입장에서도 서로 좋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죠. 이러한 제휴는 제휴라고 표현하고 있죠. 통치자와 상인 모두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때 통치자들은 금이나 은을 확보해서 많은 함선을 만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서 영토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전쟁도 엄청 일으켰죠. 그러니 통치자와 상인 계층은 완전히 새로운 교역망을 통해서 식민지도 개척하고, 이러한 교역망도 개척하고, 신항로도 개척하면서 막대한 이윤 창출을 기대하게 된 때입니다. 그럼 이 문항의 의도는 첫 번째 문항에서 말한 결정적인 단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 즉, 산업혁명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절대왕정, 중상주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의 개념, 특징을 알고 있나요? 를 물어보는 게 의도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 가볼게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하기 전입니다는 산업혁명 이전이라는 단서를 명확히 줘요. 이때 중앙집권으로부터 상비군 교역 장려 등이 자신들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절대왕정의 단서를 명확히 줘요. 이 절대왕정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쓰면서 금과 은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통치자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펼쳤었던 이유들을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제휴하고 맞물려 돌아간 것이 통치자뿐만 아니라 상인 둘. 자신들한테 세금을 낼수 있는 상인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중상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중상주의의 절대왕정 시대에는 1. 국가 주도의 경제가 강화됐다. 2. 이때 중요한 단위는 금과 은이다. 또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무역이 장려되고 수출이 확대되었었던 정책이 일어났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과목에 기반해서는 일단 정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얘기해 볼게요. 절대왕정, 중상주의.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언급해. 그쵸? 그만큼 3번이 정답이라는 건잘 나왔어요.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핵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머지의 선지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도 복습하면서 보완할 내용도 더해보자는 거예요. 1번. 선지 그대로 썼는데, 대공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1929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대통령의 이제 검은 목요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글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1929년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야기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절대왕정 시기라는 딱 시대가 맞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뺄수 있고요. 두 번째,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했다라고 했어요.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한 건 언제예요? 산업자본주의가 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역시도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번째,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1970년대, 73년과 78년에 오일쇼크가 있었죠. 그런 오일쇼크가 있은 다음에 문제들을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석유파동이 있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정부 대처에 한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축소와 같은 또 다른 양상의 자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과 그 이후로 나타났던 일련의 과정들은 절대왕정 시기와는 전혀 거리적으로 멀네요. 5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21세기의 금융 위기 문제예요. 그래서 역시나 절대왕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풀렸을 거고, 나머지 내용도 그래도 최대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그럼 나머지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상주의, 금은, 그때의 특성과 함께 그것이 산업주,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특성, 복습하기. 그럼 조금 더 빨리 나머지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침해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전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중략 다음을 보죠. 검은 목요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검은 목요일은요, 1929년 10월 24일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시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나타나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걸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45년까지의 임기거든요. 그때 대통령으로서 난 헌신하겠다, 서약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실업과 공황 등을 겪었었던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추론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임을, 이때 경제 대공황이 나타났음을 파악해야 되고요. 선지를 통해서 봤을 때 바로 2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 이건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자유주의 근거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자유주의, 그야말로 시기에 들어가는 정책이어서요. 지금 말하는 경제 대공황 시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석유파동 얘기 또 나왔네요. 이건 1973년의 이야기예요. 5번 국부론요? 이건 애덤 스미스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뿐이다라고 하는 게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 특성 열심히 달려봤고요. 문제 나오면 꼭 득점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사실 오늘은요, 원자의 구조 첫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톰슨이 응극설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발견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모형을 보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공에다가요, 마이너스 전하 입자인 바로 전자를 콕콕콕콕콕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구성한 입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과학자들에게 사실 구성한 입자가 이렇게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었고요. 그래서 러더퍼들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가운데 아주 작지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자핵 뒤에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자 원자에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구심력으로 막 작용하여서 태양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자의 원운동을 설명하지 못해냅니다. 그럼 당연히 전자는 돌아다니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결국에는 원자는 쿵 충돌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의 원자 모형이 뚜둔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요,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건데, 그때 우리가 딱 적합하게 만든 것이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 보고, 그 다음에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유니크 기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넣고요. 그럼 얘네가 사실 높은 전압을 가해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럼 굉장히 불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방출한 이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우리는 관찰하게 딱딱딱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방전관에 넣었어요. 고전압으로 방전시켰어요. 그랬더니 수소가 방전관에서 빛을 방출하면서 불연속적인 선을 나타내더래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선 딱딱딱딱딱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보어가요. 수소 원자의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어떤 모형을 제안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러더퍼드는 이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어는 일정한 궤도에 전자가 원운동할 거야 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그림을 외워주시면서 보어는 이러한 느낌으로 제안을 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 루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50페이지고요. 가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 띄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플러스 전화가 고르게 분포된 공에다가 마이너스 전화를 콕콕콕콕콕 박아둔 모양이네요. 이건 누가 지금 제안한 모형이었죠? 그렇죠. 바로 톰슨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원자에 보이나요? 이 원자에 있고 전자가 주변에 운동하고 있죠? 그럼 이건 누구예요? 바로 러더퍼드에 대한 원자 모형이에요. 반은 그러면 딱 지금 일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1번, 간의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고 제시한 모형이다. 그렇죠. 이 당시에 우리가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발견하긴 했어. 근데 이미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에다가 딱딱딱딱딱 넣어주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어. 아니요. 이거는 원자 모형의 안정성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여기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겠지, 선 스펙트럼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어요. 3번, 단은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모형이야. 그렇죠. 여기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원운동합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이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그래서 이 보어라는 과학자는요,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정을 하나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전자라는 건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전자 껍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전자 껍질이란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불연속적인 전자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혹시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여학생들은 225, 230, 235, 40, 45, 50 이렇게 되고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70, 75, 8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5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지죠? 그러면 70과 75 사이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발 사이즈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불연속적인 값입니다. 굉장히 계단 같은 거예요. 딱딱딱딱딱 25, 30, 70, 75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건 0부터 10 사이에 모든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경사면에 있는 이 미끄럼틀처럼요. 이게 바로 연속적이다. 이건 불연속적이다. 이 보어가 주장한 거는 불연속적인 전자의 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을요, 원자핵을 기준으로요, 가장 안

왼쪽에 있는 건첫 번째 전자껍질, 그 다음은 두 번째 전자껍질, 그 다음은 세 번째 전자껍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전자껍질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사실은 전자껍질은 이 N이라고 표현을 해서 주양자수라고 읽거든요. N이 1일 때, 두 번째는 N이 2일 때, 세 번째는 N이 3일 때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또 전자껍질의 기호를 붙여서도 나타내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K,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핵이 가까운 쪽부터요. 우리는 K, L, M, N 이렇게 나타내서 아, 얘네가 지금 전자껍질이야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어의 가설입니다. 또 어떤 것도 이제 보어가 이야기하냐면요. 무조건 전자는 이 일정한 궤도에서 존재해야 돼. 그럼 이 전자껍질 사이에선 전자가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전자껍질과 전자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말한 거구나.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전자가 딱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에너지 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중위는요.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에요. 그 특정한 에너지 값이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주양자수는 아까 제가 전자껍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전자껍질의 에너지 중위는 주양자수에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그 에너지 중위에 대해서 나타낸 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 N이 주양자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전자껍질에 대해서 주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311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 주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여기 첫 번째니까 E1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번째는 E2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312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크기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음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1과 E2, 첫 번째 전자껍질과 두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중위 중 누가 더 큰가요? 사실은 값만 봤을 때 부호를 빼면 1312가 더클 텐데요.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고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게더 커요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 원자에게서 점점 멀어질수록 에너지 중위는 높아질 겁니다. 아, 그럼 가까울수록 에너지 중위는 낮아요. 사실 화학에서는요, 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 바깥으로 갈수록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겠죠? 그럼 여기 에너지 중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껍질의 에너지 중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인접한 두 전자껍질의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 점점 이 간격은 좁아져요.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전자는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얘가 무조건 여기에서만 원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따로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중위가 점점 높아지네. 그러면 에너지를 이 차이만큼 흡수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낮은 곳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에 지금 존재할 때, 에너지 중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바닥 상태는 2단원에서 정말 많이 표현되는 단어예요. 바닥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우리 바닥 상태부터 전자를 채워가야 된다. 바닥 상태에서 원자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 상태다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너무 불안정해져요. 왜냐면 우리는 안정한 상태는 에너지가 낮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불안정해.

그때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전이하여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게 된다? 그럼 얘는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구분되시죠? 그 우리가 한번 이제 전자를 전이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요.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전이 될 때요. 에너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점점 높아져 간다. 그럼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흡수해주면 당연히 우리는 전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요. 낮은 전자 껍질에서요. 높은 전자 껍질로 전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흡수했던 것만큼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돌아오고 싶다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갔으니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 거면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 준다? 그럼 원래 이 바닥 상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할 때,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에너지 차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흡수하고 방출하고. 하지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달라집니다. 그 간격이 다르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방출할 때는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죠? 높은 전자 껍질에서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요,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냅니다. 바로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빛 에너지를 관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어는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요,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어 아까 기체 방전관에 넣는다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를 들뜬 상태, 에너지를 지금 흡수하기에서 들뜬 상태로 맞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에너지 높은 상태로 되었다가요, 자기는 다시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로 가고 싶으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 스펙트럼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 특정 파장의 빛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타난 게선 스펙트럼입니다. 검은색 배경에서 선만 딱딱딱딱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요. 높은 데를 끌고 갔다가 얘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했다.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게 돼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요, 다른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열심히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수소의 원자 선 스펙트럼과 다르게 사실 무수히 많은 선들이 등장하고요. 왜냐면 이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게요? 하나예요. 근데 다른 원자들은 전체가 두개 이상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선들이 겹쳐 있기도 하고 선도 많고 해서 에너지 준위도 굉장히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 보어 모양의 한계는요. 전자 한 개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정말 설명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가 두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보어는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이 일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전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있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지? 우리는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어라고 갑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요, 전자의 위치를 알면 알수록 운동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운동량에 대해서 알려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사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서는 동시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당구공처럼 크고 무거운 애들은 우리가 운동시켰을 때 위치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전자는 매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요,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단계 현재 윗 이제 이야기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얘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요.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나타내자. 그걸 계산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오비탈입니다. 그것을 궤도 함수다라고도 표현해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함수를 직접 계산해서 나타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90%인 애들을 경계면으로 나타낸 그림, 동그랗게 생겼거나 아령 모양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럼 우린 거기에서 해석만 해주면 돼. 아, 여기에 바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나타낸 거구나. 이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비탈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양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현대적 원자 모형이 등장하면서요. 아까 불연속적인 값, 이 값들이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불연속적인 값이다 해서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양자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비탈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총네 가지 양자수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는 주양자수예요. 이 주양자수에 대해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에는 잘 맞아떨어졌지만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일정한 궤도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이제 주양자수는 전자껍질이라고 하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그 공간에 대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이제 공간,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부양자수 또는 방이양자수라고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모두 다요. 부하고 가로열고 방이 또는 방이하고 가로열고 부 이런 식으로 다 써줍니다. 그래서 부양자수 또는 방이양자수라고 해요. 이제는 얘네들 모양까지 결정지었으며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필요해요. 이것은 바로 자기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양자수는요, ML이라고 표현해요.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다 지금 뭔가 지금 나타내긴 하네요. 부양자수는 L이라고 제가 나타냈는데요. 주양자수 아까 우리가 N이라고 나타냈죠. 부양자수는 편하게 L이라고 저희가 기호로 나타내고요.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L은 하단, 아래 첨자로 써줍니다. 지금 세 가지만 설명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 원자에 전자가 이세 가지 양자수를 겹쳐서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의 오비탈 안에 최대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모양도 방향도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원자에 그 어떤 전자도요. 같은 양자수를 갖는 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스핀짝이 양자수입니다. 스핀짝이 양자수는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와 다르게 독립적인 값을 갖는 애예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얘가 S극 쪽으로 또는 N극 쪽으로 회전하더라. 그래서 이 스핀짝이, 전자에 대한 스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양자수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독립적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한 원자에 이 전자들이 다 다른 양자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네 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우린 이 전자를 구분해낼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양자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어 원자 모에서 전자 껍질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위치의 존재요가 아니라 이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양자수는 편의상 이제 우리는 N이라고 제가 나타낼 거고요. 이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자연수로 나타내요. n은 1, n은 2, n은 3.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와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까 불안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가요, 커집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음의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점 커진다. 그럼 여기 보시면 주양자 수가 1이다라고 할때 우리가 그 전자 껍질을 K라고 하고요. 2이다라고 하면 L, 3이다라고 하면 N, 4라고 하면 N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을 기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면 당연히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얘네들은 커지기 때문에요. K보다 L이, L보다 N이, M보다 N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는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와 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모양을 결정짓게 될 텐데요. 만약에 구형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오비탈이. 그럼 얘보다 얘가 지금 더 크죠? 그러면 아, 주양자 수가 가보다 나에서 더클 거야. 그 말은 이 에너지 준위가 더 크겠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제 모양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볼 건데요. 이 모양이라는 건 주양자 수에 따라서 갖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결정짓는 양자수, 바로 방위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위 양자수다, 부양자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기호는 L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모양을 결정짓는 양자수인데요. 얘네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타낼 때 주양자수는 자연수 값 1, 2, 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주양자수가 1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방위 양자수는요. 무조건 0부터 n-1. 다시 한번 더. 얘는 지금 0부터요. n-1. n이 지금 1이죠. 1-1은 0이에요. 그럼 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조건 0뿐이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주양자 수가 2예요. 그럼 가질 수 있는 L은요. 0부터 어디까지예요? N에서 1을 빼준 값인데 N이 2이죠. 그래서 2-1이니까 1이요.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아, 0 그리고 1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주양자 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부양자 수는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양자 수는요. 이렇게 L은 0, 뭐 이렇게 L은 0 또는 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기호로 조금 더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L이 0일 때는요. S오비탈이다 해서 S로 나타내고요. L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P오비탈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L이 3일 때는 2일 때부터 해야겠네. 2일 때는요. D오비탈. L이 3일 때는요, F오비탈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D오비탈과 F오비탈은요, 우리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0과 1, S오비탈이다, P오비탈이다라는 것을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기호로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양자수와 그리고 부양자수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표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인데요. 주양자수가 1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연습했죠. 0에서부터 n-1이니까 0에서부터 0이야. 그냥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자수는 0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표기할 때 주양자수는 기호로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 1. 자, 1 나타내 주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가 주양자수 숫자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뒤에가요. 이 S라는 건 바로 방향자수가 0이었죠? 그래서 이 0을 기호로 나타내서 S오비탈이요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S. 자,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주양자수가 2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거. 얘네가 지금 2다라고 하는 건 0부터 2-1이니까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럼 0과 1. 그럼 0일 때와 1일 때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0일 때는요, S오비탈. 그럼 1일 때는요, P오비탈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앞에 숫자는 뭐에 대한 거다? 바로 주양자수 2와 2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긴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 채워보셔야겠죠? 제가 하기 전 여러분들 먼저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가 지금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여기 N이 3일 때 가.

가능한 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0부터요. 3-1이니까 2까지요. 그러면 0, 1, 2입니다. 그럼 0, 1, 2? 그러면 지금 얘네들 나올 수 있는 오비탈이 뭐 먹는 거예요? s오비탈, p오비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몰라도 되어 했던 d오비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나타내 볼게요. 0에 해당하는 건 바로 s, 1에 해당하는 건 p, 2에 해당한 건 d. 그리고 앞에 뭘 나타내 준다? 주양자 수. 그래서 3, 3, 3이요. 사실 d는 안 다루지만 한번 연습은 해 보았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제는 주양자 수 나타내면 부양자 수까지 세트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s 오비탈.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데요? 이건 기호잖아요. 맞아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 오비탈은요. 여러분들 그림에 엄청 예쁜 구 하나 보이나요? 동그랗게 생겼죠. 이것이 바로 s 오비탈입니다. 구형이에요. 공 모양이죠. 구형인데요. 이 s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 주양자 수가 1일 때 부양자 수는 몇이었어요? 0. 주양자 수가 2일 때 부양자 수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랑 뭐였어요? 0과 1이요. 주양자 수가 3일 때요. 부양자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0과 1과 2였어요. 무조건 부양자 수가 몇은 존재하고 있어요? 0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전자 껍질에 주양자 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든 6든 상관없이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와, 그럼 아닌에도 있다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닌에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 껍질에 있는 애와 아닌애를 구분해서 나중에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s 오비탈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을 제가 아까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경계면 그림이라고 했어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 90% 이내인 애들을 나타낸 거야. 그럼 바깥에 지금 전자 없나요? 아니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원자 핵을 기준으로요, R만큼 떨어진 이 위치, R. 자, 여기도 R만큼 떨어졌어요. 방향만 다르게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완전한 구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든 간에 똑같은 거리로 가면 방향에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어떻다?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 그럼 방향성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군가 지금 방향성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모든 전자 껍질이 없을 거고요. 누군가는 방향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옛 모든 특징이 뭐냐면 주양자 수가 커지면, 왜냐면 우리는 주양자 수가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에도 모두 다 s 오비탈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양자 수는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짓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s야? 2s는 얘보다 커요? 그럼 다 에너지 준이 더 커지고, 3s예요? 그럼 더 커지겠죠? 그럼 더 커지고, 그래서 주양자 수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건 모든 오비탈에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s 오비탈 말고 하나 더 알아야 돼요라고 했던 거 뭐였죠? p 오비탈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이 있었고, 그리고 공 모양 구형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었거든요. p 오비탈 이렇게 세상에 신기하게 생긴 게 있을까 싶어요. 그쵸? 우리가 흔히 아령 모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아령 모양은요, 사실 SY 지축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p오비탈을 보니까요, 하나는 지금 X축, 보이시나요? S축에서 양쪽에 해당한 애들이 지금 축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Y축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긴 지금 지축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모두 같은데요. 방향은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p 오비탈의 특징은요. 방향이 x, y, z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령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방향 x, y, z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때는요. s축에 대한 걸 나타내고 싶으면 px 하단에 나타내던가 y 하단, z축 하단에 이렇게 나타내므로써 얘네가 어느 축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구형 이야기 했었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s 오비탈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원자 핵으로부터요, 거리가

치면 여기가 R이야? 여기도 R이야?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위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지금 R만큼이에요? 여기 R만큼이에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르죠?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더라도요,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방향성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우리 아까 S오비탈의 특징은요, 주양자 수가 1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양자 수 1일 때 지금 P오비탈이라는 건 부양자 수가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럼 주양자 수 1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죠? 그럼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P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2일 때부터 존재할 수가 있어요. 0과 1.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있다? P오비탈이 존재한다.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p오비탈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L 전자 껍질, 바로 두 번째 전자 껍질, 주양자 수가 2부터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p오비탈과 s오비탈의 가장 큰 이제 특징들은요, 구형이고 아령 모양이고,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게 방향이 없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전자 껍질은 2부터 존재하고, 오비탈에 전자 최대, 제가 아까 두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P오비탈에는 PX에 두 개, PY에 두 개, PZ에 두 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만약에 주양자 수가 2인 P오비탈엔 여섯 개 들어가 있어 라고 표현하면 하나의 여섯 개가 아니라 SY 지축에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도 똑같이 에너지 순위가 점점점점점 커진다라는 건 주양자 수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까지 해서 바로 부양자 수에 대한 모양의 특징, S오비탈과 P오비탈이에요. 그 우리 지금 에너지와 크기 결정 지었고, 그리고 모양까지 이제 다 정했어요. 그러면 모양에 따라서 방향이 다른 게 보이죠? 우리 아까 구형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양자 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양자 수다라고 하는 건요, 이 원자의 주위에 바로 전자구름이 있는데 그 전자구름이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 수예요. 그러면 모양에서 결정되니까 부양자 수에서 결정되겠네.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주양자 수가 1입니다. 그러면 부양자 수는 무조건 0이었고요. 그러면 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결정 지을 수 있냐면 방향을 결정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 짓냐? 여기에서 보시면 부양자 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L부터 그리고 부양자 수 플러스 L. 여기서 무조건 0을 지나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미 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0, 0 플러스 0인데요? 그냥 0이에요. 그럼 얘네 지금 뭐야? 방향 없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그러면 주양자 수 1일 때 S오비탈이면 방향이 없구나. 근데 이게 지금 주양자 수가 1일 때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부양자 수가 0일 때 S오비탈은 그냥 자기 양자 수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주양자 수가 2일 때 우리는 이걸로 부양자 수를 결정 지을 수 있죠? 0과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S오비탈은 자기 양자 수가 몇이다? 아, 그냥 0입니다. 라는 게 바로 나와요. 하지만 이제 얘가 좀 헷갈리겠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SY 지축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구나, 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양자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가운데 0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한번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한번 이표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양자 수가 1일 때는요, 방향자 수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오비탈 하나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가 S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주양자 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1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럼 자기양자 수는 부양자 수에서 결정된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사실은 0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오비탈 수는 1에서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 주양자 수 2.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볼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주양자 수 2라는 건
방이양자수, 이 부양자수가 이

주향 좌수에서 결정되는데 0부터 2-1, 다시 말해서 0과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주향 좌수가 2니까 모두 다 앞에는 2, 그 다음에 방향 좌수가 0이면 기울을 S, 1이면 P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럼 부양 좌수에서 뭐가 결정돼 줘야 된다? 자기 양좌수요. 그럼 지금 S 오비탈이니까 방향 없다 0, P 오비탈은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져요. 그럼 정리해 보면 ES라는 거 하나, 근데 EP라는 건 EPX, 그리고 PY, PG 해서 총 XY 지축으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비탈 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향좌수 3일 때 우리가 한번 여기도 채워볼 건데요. 제가 여기는 일부러 회색으로 채우지 말아도 됩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채우시면 돼요. 자, 주향좌수가 3이에요. 그럼 0부터 3-1이니까 2까지 0, 1, 2.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오비탈이 0이니까 당연히 S 오비탈, 여기에서 1이니까 P 오비탈, 여기서는 2니까 D 오비탈. 그래서 D 오비탈 우리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에 주향좌수를 딱딱딱 붙여주면 되고요. 이제 자기 양좌수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S 오비탈에 대한 방향은 당연히 여기 0. 그럼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사실은 D 오비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서 5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오비탈 수는요. 여기 3s 하나. 3p는 xy 지축 몇 가지? 세 가지요. 근데 사실 d 오비탈은 아까 제가 다섯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주면은 여기는 하나, 주향좌수 1일 때는 나올 수 있는 오비탈 수가 1s 하나고요. 주향좌수 2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es와 ep 두 개가 아니라 ep에선 방향이 세 개이기 때문에 총네 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주향좌수가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 3s 하나, 3p에서 xy 지축해서 3개, 그리고 사실은 3d에서 5개에서 총 9개예요. 총 9개긴 한데 여기 2개만 더해주면 제가 그냥 4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오비탈 수 알고 싶으면 주향좌수의 제곱을 해주면 빠르게 나오긴 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하면 9입니다. 근데 우리가 d오비탈은 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연습하실 때 우리가 주향좌수의 지금 가능한 오비탈 수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몇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최대 두 개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오비탈 하나야? 그럼 전자가 주향좌수 1일 때는 아마도 두개 지금 최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선 지금 네 개네.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당 두 개니까 4개 있을 때야 4, 2, 8, 8개 들어가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5대 규칙이다 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들어갔었죠. 바로 이건 오비탈 수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주향좌수라고 해서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 지었고요. 방향좌수, 부향좌수에서 방향까지 결정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방위와 부양좌수의 모양까지 결정 지었고요. 자기 양좌수로 방향까지 결정 지은 거죠. 방금 잘못 말했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결정 지었는데 중요한 건이 하나의 오비탈 안에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양좌수 값이 주양좌수, 자기 양좌수, 부양좌수 지금 세 개가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 한 원자에 양좌수가 모두 같을 수 없다. 하나는 지금 달라야 돼. 그 하나가 바로 뭐다?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다를 겁니다. 세 개는 같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안에 지금 오비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방향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요. 스핀 자기 양자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핀 자기 양자수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수인데요. 이게 바로 바깥에, 외부에서 외부 자기장에 걸어주게 되면요. 여기서 전자의 자기 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요. N극과 S극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했더니,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더라. 이게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주향좌수, 그리고 부향좌수, 그리고 자기향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아예 독립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반대 방향임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해서요. 이것을 만약에 전자를 화살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럼 반대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 스핀사기 양자수가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전자 배치의 규칙 중에서요, 파울리베타 원리가 있어요. 그 파울리베타 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강조할 건데요. 바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핀짝이 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부 자기장 걸어줬더니 얘네들 그냥 스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값을 가지니까 전자를 화살표로 나타낼 때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이 전자가 무조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는요, 같은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화살표가 위로, 위로 가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는 아래로, 아래로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할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서로 다른 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를 배웠거든요. 그네 가지 양자수를 잘 혼합해서 오비탈 표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에서 배웠던 그네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나타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가 뭐뭐 설명해서 양자수 네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양자수입니다. 주 양자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이라고 나타냈던 거죠. 바로 에너지와 크기에 대해서 나타냈던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 뭐였어요?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호로 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모양을 나타냈다. 주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N이라는 것이 바로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내졌는데 이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에 대해서 0부터 n-1에 대한 값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위양자, 모양까지 우리가 결정지었어. 그럼 바로 이 방향에 대해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자기양자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다라고 하는 건 m하고 하단에 l을 나타냄으로써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 방향이라는 거는 바로 부양자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ML이다라고 하는 건요, 마이너스 L부터 0 지나서 플러스 L까지.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방위양자수는 무조건 0에서 1-1? 그냥 0이네. 자, 그럼 여기에서 방향은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얘네는 마이너스 0, 0, 플러스 0, 그냥 0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오비탈로 표현을 할 때는 주양자수가 앞에 1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리고 L은 0, 부양자수가 0이지만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서 S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건 방향이 없으니까 따로 나타내지 않고 1S 그리고 이 안에 전자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상단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N이 2일 때입니다. 그럼 N이 2일 때는요. 두 가지에 대한 모양이 나올 수 있죠. L이 바로 0일 때와 그리고 1일 때예요. 그럼 여기 하나는 S 오비탈, 하나는 P 오비탈인 거죠. 그럼 주양자수가 일단 2,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쓸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0일 때는 우리가 S 오비탈, 자, 1일 때는 P 오비탈.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는요. 바로 여기 L이 0일 땐 방향 없어요. 자기양자수가 0이고요. 1일 때는 자기양자수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여기서 x, y 지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s 또는 y 지축. 그래서 각각 PPP 이거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짜잔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어? 이 P

0: 원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 수. 그럼 에너지와 크기를 나타내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1, S와 주어졌어요. 그러면 주양자 수 비교해서 1보다 2가 커요.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기호가 나타났네. 아, P값과 그리고 S값을 비교할 때 여기에서 부양자 수가 1이네. 여기에서 부양자 수는 0이네. 그리고 S와 P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유의된 게 뭔가 한번 볼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아까 S오비탈은 방향이 없어서 1S다 라고 하면 전자가 딱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최대 두 개였죠. 그래서 1S를 나타낼 때 또는 2S를 나타낼 때는요. 최대 두 개, 뭐 또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1에서 2밖에 못 나타내는데요. P오비탈에 만약에 방향이 안 써 있으면 S인지 Y인지 G인지 안 써 있으면 2P는요. 사실은 1부터 사실은 6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2p 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S축에서 2개, Y축에서 2개, G축에서 2개 이 모든 거를 합쳐서 나타낼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상단에 지금 분명히 오비탈 하나에 전자 최대를 2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6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더해준 값일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과 그리고 아까 배웠던 이 전자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70페이지를 채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유니크 블룸으로 복습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주양자수, 에너지와 크기 결정한다. 부양자수는 모양이다. 세 번째 자기양자수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 오비탈 표시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딱 복습해오면 다음 시간에 정말 편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인사합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교재로는 9강에 해당되는 수능 특강 9강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무려 5장에 대한 내용을 이 한 시간에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배웠죠? 과학혁명 크게 4개 파트 배웠습니다. 과학혁명,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뭐 마지막에 나폴레옹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타났던 유럽의 체제를 다시 그 전의 체제로 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빈 체제라고 그래요. 이 빈 체제라는 건 뭐냐? 빈 회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체제를 얘기하는데 이 빈 체제의 목적은 바로 나폴레옹 전쟁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란 건 뭐냐면 나폴레옹 혁명, 즉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빈회의의 목적입니다. 참가국은요,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랑 싸웠던 나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가 주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워털루 전투에서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영국, 프로이센,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붙었던 러시아, 요 이 네 나라가 주도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이 바로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타났던 빈 체제. 그리고 본인들이랑 싸웠던 나라지만 거기에서 좀 빼앗아 먹으려면 누구? 당시에 이제 패전국도 불러.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성동맥은 어디, 어디, 어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세 나라에다가 영국이 포함된 것을 사국동맹. 요거 두 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빈체제란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했습니다. 정통주의와 복고주의, 즉 프랑스 혁명 이전의 옛 왕조 시절로 되돌리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이어서 유럽 내 퍼졌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했던 것이 바로 저 빈체제입니다. 자, 이 빈체제를 이끌었던 신성동맹은 어디 어디 어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여기에다가 영국이 포함된 것이 사국동맹.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는 삼국동맹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빈체제가 있었지만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움직임을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독일에서는 예나대학교라는 곳에서 브리센 샤프트 운동, 즉 학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유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리스, 요 그리스 많이 나오죠. 당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특히 유럽의 각국이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해줍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등의 유럽 지식인들의 지원으로 독립을 하는데 그리스가 독립했던 게 언제냐면 1829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러시아에서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청년 장교 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일으키는데 요것도 연도 기억해 둡시다. 1825년. 요두 연도는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 당이 조직되면서 민족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을 지향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에스파냐에 맞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멀로가 멀로 선언을 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렇게 돼요. 빈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의 확산입니다. 빈체제에 저항하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움직임의 확산. 독일에서는 부르셴샤프트.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리당 조직되었고, 러시아에서는 데카프리스트의 난, 내지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라고 합니다. 1825년. 요거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가 독립을 완성했던 건 1829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이 지원을 해줬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명의 인물, 볼리바르랑 산 마르틴. 기억해 두시고요. 각국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부터 독립했습니다. 그 핵심이 되었던 게 멀로 선언도 같이 체크. 요 지도 여러분,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 움직임 나올 때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스 독립. 최종적으로 언제? 1829년.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에서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1825년 기억하시고요. 까르보나리단 나오면 아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움직임이구나. 그 다음에 영국에선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이건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두 혁명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7월 혁명 1830년에 있었습니다. 2월 혁명이 1848년도에 있었는데 이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있었고 이 3월 혁명으로 인해서 빈체제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우 중요하죠. 즉, 프랑스의 2월 혁명이 오스트리아 3월 혁명에 영향을 주었었고, 이걸로 인해서 빈체제가 종식되었다. 반드시 체크. 자, 가보겠습니다. 1830년에 7월 혁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30년이죠. 10을 만들면 돼. 끝에 연도가. 0은 빼는 거고, 3 더하기 7은 10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1830년에. 1830년에 있었던 게 7월 혁명이고요. 1848년도에 있었던 것이 2월 혁명입니다. 이두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부르봉 왕조의 부활이 있었고요. 샤를 10세의 보수적 전제 정치가 있었습니다. 언론 자유 억압했고 의회 해산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 등 파리 시민들이 봉기했어요. 샤를 10세를 추방하고 새로운 왕을 앉혔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 형광펜. 너무 중요합니다. 7월 혁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입니다. 그럼 루이 필리프가 언제까지 왕을 하냐면 2월 혁명 일어날 때까지 왕이었어요. 즉, 18년 동안 왕을 했던 인물이 루이 필리프예요. 즉, 샤를 10세를 내쫓았다? 7월 혁명.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다? 7월 혁명.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다? 2월 혁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루이 필리프라는 인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왕으로 추대하여 입헌 군주제 수립했습니다. 7월 왕정이 만들어졌고요. 이걸로 인해서 벨기에가 독립했고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이 자극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되었던 루이 필리프의 보수화 과정을 풍자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한때 시민의 왕으로 추앙받았던 그 루이 필리프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아주 노쇠화되면서 뭔가 비리가 만연되고 뭔가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다 다시 한번 파리 민중들이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그걸 이월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화로 노동자 계층이 성장했습니다.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었고요.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7월 왕정이 붕괴되었고요. 제2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 2월 혁명은 1848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누구를 내쫓았던 것이에요? 루이 필리프를 내쫓고 여기에 있는 루이 나폴레옹이 왕이 되었던 것이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이라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영향.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메테르니히가 실각했고요. 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프로이센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은요. 샤를 10세를 내쫓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된 것이 7월 혁명입니다. 샤를 10세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한했고요. 의회 해산하자 시민이 봉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앉혔습니다. 당시에 루이 필리프의 별명은 시민의 왕입니다. 입헌 군주제 제한 선거,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이 야기되었었고요. 지주와 자본가가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다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 내에서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상공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고 사회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루이 필리프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2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월 왕정이 붕괴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었고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 2월혁명의 영향으로 루이 필리프가 쫓겨나게 되었었고요. 새롭게 등장했던 인물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자,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독립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832년도에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여기서 말한 2월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2월 혁명이죠.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있었고요. 이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은 즉, 맞습니다. 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메테르니히는 망명을 떠나게 되었었고요.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 이 만들어지면서 통일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제정. 이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돼요. 우린 그걸 제2제정이라고 합니다. 이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삼촌 나폴레옹의 명성을 가져와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황제 체제다 그래서 제2제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황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제위 기간보다 두배 이상이 훨씬 더 길었던 게 바로 이 제2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2제정 당시에 루이 나폴레옹을 불렀던 것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제2제정은 붕괴되었었고요.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었는데, 자,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파리 꼬민입니다. 파리 꼬민은 프로이센의 항복한 정부에 맞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파리 코민, 즉 일종의 자치정부를 수립했었고요.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이 파리 꼬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이들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48년도에 2월혁명이 있었고요. 그 결과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투표 끝에 제2제정이 등장했습니다. 제2제정으로 인해서 이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3세가 되었었고요. 상공업 육성, 대규모 토목공사, 공공
사업 확대 등이 있었는데 사실 요 내용보단 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수능 체제에서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했던 게 언제라고요? 1852년에서 187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기간에 있을 때가 세계사가 엄청난 변화가 많았던 시대거든요. 대표적인 게 크림 전쟁. 1853년에서 56년.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하고 붙을 때 오스만을 지원해 줬던 게 바로 당시에 프랑스인데요. 그 프랑스가 오스만을 지원해 주었었던 크림 전쟁이 누구 때입니까?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 때입니다. 제2차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 언제죠, 여러분? 1856년에서 60년까지거든요. 요 기간이 여기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멕시코 원정도 있었고요. 병인 양용.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866년. 그리고 프로이생관의 전쟁에서 비스마르크가 주도했었던 프로이생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패배를 맛보았다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데 그때 프랑스를 이끌었던 인물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사이에 파리 꼬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선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한번 볼게요. 의회가 주도하여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게 영국의 모습입니다. 먼저 종교적 차별을 폐지했는데요. 심사법 폐지했습니다. 비국교도에게 이제 공직이 허용되었었고요. 가톨릭 해방법. 1829년입니다.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철폐되었습니다. 자, 선거법 개정에서 요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1차 선거법 개정. 여러 차례 평가원 문제에서도 출제되었었고요. 제1차 선거법 개정. 부패 선거구 폐지와 도시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했지만 노동자는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언제부터 언제? 1838년부터 48년.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인민헌장을 발표했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린 그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거법 추가 개정을 요구했고요. 자, 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있습니다. 공로법 폐지. 1846년 있었고요. 항해법 폐지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 확립과 산업화 과정에서 전 세계로 세력을 팽창하여 제국을 건설했던 게 당시 영국의 모습이었고요. 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독일의 통일 과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능특강 교재로 보시면 당시에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가 프랑스 아닙니까? 이탈리아가 통일운동할 때 이쪽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많이 간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원래 본인들의 땅이었었던 이 사르데냐가 자신들의 핵심 땅을 프랑스에 띄워줘요. 이걸 사보이와 니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프랑스에 넘기고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남부로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설이 빌딩 시켰던 인물 가리발디가 시칠리아와 나폴리 일대를 장악하면서 당시에 왕에게 헌상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통일 과정 중에 마지막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두 땅이 있는데요. 이게 베네치아와 교황령이었거든요. 이 베네치아와 교황령은 이쪽에 있었던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이 땅들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를 얻어가고요. 그리고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차지하게 되면서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같이 두 개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갑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이탈리아 통일 보시면 통일전의 상황입니다.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돼 있었어요. 자,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 대표적인 이탈리아 통일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전개했고요. 자, 그 와중에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 뭔가 왕을 보호하는 카,
킹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했습니까?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근데 괜히 지원을 그냥 해주진 않았겠죠?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 185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 당시에 프랑스의 왕 누굽니까? 황제. 나폴레옹 3세예요. 나폴레옹 3세가, 즉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어떤 땅, 그렇죠. 여기 있는 사보이랑 니스를 사르데냐 왕국부터 얻어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했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 원정을 떠나서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지를 점령하고요. 사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해버려요. 자, 이 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합니다. 이게 1861년이고요. 그러고 나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베네치아를 병합하고요.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면서 당시에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 교황령을 점령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었던 마치니 등도 있었고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루가 외교 정책과 내정 개혁 등, 특히 이제 땅을 띄워주는 니스와 사보이를 띄워주는 게 있었고요. 이때 프랑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 특히 시칠리아 나폴리 장악한 다음에 환상하게 되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가 이탈리아 왕국을 1861년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탈리아 왕국이 베네치아 획득했고요.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교황령 획득하면서 통일을 완성했었던 게 이탈리아 통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요, 독일의 통일 과정과 뗄래야 뗄수 없어요. 왜? 베네치아 획득이 바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겨주면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독일의 통일 과정 중에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이겨주면서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잠시 뒤에 이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아까 우리 수능특강에 나와 있었던 지도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원래 사르데냐, 요게 사르데냐 섬인데요. 당시에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 왕국은 요렇게 되었답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친 지역이 원래 사르데냐 왕국이었었는데, 아, 이들이 야, 우리 이탈리아 하나로 통일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세력이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아내기려면 뭘밖에 없다? 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가 맨이불을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핵심적인 땅을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예요? 이쪽에 있는 니스와 이쪽에 있는 사보입니다. 이 땅을 프랑스에 넘겨줘요. 지금도 참고로 이 니스와 사보이는 프랑스 땅입니다. 이때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랑스가 사르데냐 왕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게 되었었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해요. 근데 문제는 남부는 또 각자 이제 떨어진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서 리빌딩 시켰던 인물, 가리발디가 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즉 나폴리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한 다음에 당시에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상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186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될 때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이두 땅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베네치아와 이쪽에 있는 교황령이 있었는데요. 베네치아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를 획득했고요.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면서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획득했다. 이 과정 여러분 여러 번 나왔고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과 뗄래야 뗄수 없는 게 독일의 통일 과정이에요. 당시에 독일은 약 40여 개의 연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연방이 이쪽에 있었던 프로이센과 이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어도 같고요. 언어도 같고 정체성도 비슷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가장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한 와중에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갑작스럽게 정치에 등장하게 되면서

정책을 내세우게 돼요. 지금 뭐 다수결이니 뭐니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뭐 토론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통일 안 돼. 통일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를 내면서 군비 확장 정책, 철회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군사적 힘을 키웠던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면전에 붙어서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깁니다. 그러면서 북독일 연방을 만들었는데, 그때만이 간섭하고 있었던 게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또 프랑스랑도 붙으면서 프랑스, 이걸 우리가 흔히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기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통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통일전의 상황입니다.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통일의 움직임. 프로이센 주도로 관세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적 통합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2월혁명, 언제였죠, 여러분? 1848년입니다. 2월혁명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의 중심으로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 하고요. 그러나 합의에 실패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비스마르크가 이제는 재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비스마르크가 내세웠던 정책이 철혈 정책이 되겠고요. 그 철혈 정책은 쉽게 말해서 군비 증강이에요. 그래서 이 증강된 군비를 바탕으로, 군비가 증강됐으면 당연히 군사력이 좀 올라왔겠죠. 그 힘을 바탕으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게 계속 간섭하고 있었던 프랑스와의 전쟁도 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또 승리합니다. 자, 거기에서 비델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1871년이에요. 이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합니까?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의 상징, 어디요? 베르사유 궁전. 거기에서도 가장 화려한 장소,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일의 통일입니다. 제 필기노트를 한번 보시자면 40여 개 소국 중에 프로이센이 주도했습니다. 관세동맹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프랑스의 2월혁명의 영향으로 빈 체제가 이제는 끝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독일 지역에선 프랑크푸르트 의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고도 합니다.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는 대독일적 방안과 오스트리아를 빼는 소독일적 방안 등등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면서 철혈주의를 내세우게 되었었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 북독일 연방 만들었습니다. 자, 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했다? 바로 프랑스의 자존심, 바로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주고받았던 땅 중에 가장 유명한 땅이 바로 알자스 로렌이거든요. 이때 독일이 알자스 로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보셨습니까? 이탈리아 통일 과정과 독일의 통일 과정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도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형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지문에 풀어서 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미국의 독립혁명,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은 영토를 확장해요. 독립 후 서부 개척 등으로 19세기 중엽 태평양 연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대서양이고요.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원래 초기에 미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계속 서쪽으로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겠죠.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서 태평양 연안 언저리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와중에 미국에 발전하면 뗄래야 뗄수 없는 전쟁이 있으니 우린 그걸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요건 연도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옵니다. 당시에 미국은 크게 미국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약간 공업의 스타일, 산업의 형태 자체가 좀 달랐어요. 미국의 남부는 따뜻한 날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농장이 많았습니다. 대농장.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목화라든가 여러 대농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있는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였었고요. 자, 여기 북부에서는 오데오 연안이라든가 요이뭐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그 일대에서는 공업의 발전이 더 많았습니다. 공업의 발전은요, 결과적으로 생산물을 사용해주는 노동자가 더 필요한 게이 산업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 노예 제도에 대한 찬성, 이러한 기본의 스타일이 있던 상태에서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었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부의 여러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게 돼요. 그러자 탈퇴하지 마, 탈퇴하지 마, 탈퇴하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남북 전쟁이 언제요? 1861년입니다. 요 연도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65년까지 가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 1861년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나거든요. 요 가운데 1과 5 사이가 언제요? 당연히 3이겠죠? 맞습니다. 1863년에 노예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1863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었고요. 전쟁 이후 발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도모하며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대륙횡단철도, 이 대륙횡단철도 밑줄, 1869년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69년도에 대륙횡단철도. 아, 참고로 이 1869년은요, 전 세계 물류 교통에 혁명이 일어났던 해예요. 왜 그러냐? 미국은 이렇게 동서로 넓은 나라인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대륙, 내륙에서의 그 교통수단이 바로 미국 대륙횡단철도거든요. 이게 1869년도에 있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하, 물동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수에즈 운하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 수에즈 운하가 개통했던 것도 1869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류교통의 혁명이 바로 이 1869년이라는 거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요게 나와 있네요. 북부와 남부의 공업 격차. 그래서 면화 생산량은 남부가 월등히 많고요. 그리고 뭐 철강 생산량은 북부가 월등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적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미국의 영토 확장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연도는요, 요겁니다. 오마하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유니언 중앙태평양 철도가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예요. 요 연도도 반드시 체크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초기에 미국은 여기였다가 점점 넓혀 나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상황이 1869년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였다. 그래서 하와이 병합 정도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노트를 한번 봐주시자면 19세기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은 바로 먼로 선언이었습니다. 먼로주의라고도 하죠. 불간섭주의 외교 노선을 천명했었고요. 아메리카의 일은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유럽, 너더 이상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먼로 선언이었습니다. 자, 북부는 상공업, 남부는 대농장이 나오다 보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이런 반대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그 와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었고요.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65년. 그러면서 노예해방령이 나오게 되면서 노예해방령은 63년 1월 1일. 그리고 63년도, 1863년도에 있었던 것이 게티스버그 전투였었고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바로 요 남북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끝났고요. 국가적 단합과 서부개척, 미국 대륙횡단 철도 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시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는, 19세기 러시아는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단 여전히 조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르에, 즉, 러시아의 차르는 황제를 뜻합니다. 차르의 전제정치와 농노제가 지속돼 있었어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던 그런 체제였었죠. 자, 이런 체제를 바꿔보고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청년 장교 등이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1825년이에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워낙에 추운 지역 아닙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 흑해 연안에서 부딪혔던 게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러시아가.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사실 오스만도 오스만이었지만 러시아의 남하를 가장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오스만을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랑 오스만이랑 붙었던 게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로의 영토 확장을 추진했고요. 그 와중에 크림 전쟁. 이 크림 전쟁의 연도도 같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미국 이란 그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요일 때 그래서 러시아의 남아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랑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튀르키예 그 일대에 있는 정서가 워낙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내신 문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이 모의고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림 전쟁 1853년에서 56년입니다. 패전으로 흑해 방면에서의 남하가 좌절되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농노 해방론 요거 형광펜. 자, 우리 방금 배웠던 미국의 남북 전쟁이 언제 시작됐었죠? 1861년에서 65년. 이 와중에 미국의 노예 해방령이 있었던 게 63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농노 해방령은 미국의 남북 전쟁 시작하는 연도랑 같은 해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표 문제로. 농노 해방전 등의 내정 개혁이 단행되었고요. 그리고 19세기일 때의 러시아에서의 민중 계몽 운동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을 주도했고요. 분화로드 운동, 즉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바꿔 놓자, 계몽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고요. 급진적 성향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게 되면서 다시 차르의 전제정치가 강화되는 이러한 역효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제 필기노트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땐 올해 학교 문제가 됐든 수능 문제가 됐든 전국 단위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러시아 파트 문제는 어떻게든 나올 것 같아요.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자, 러시아의 발전, 차례의 전제정치 있었고 농노제가 지속되었으며 산업혁명은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너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있었지만 크림 전쟁에서 특히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등이 오스만을 지원해 주면서 러시아가 지면서 크림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차르가 니콜라이 1세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차르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르 2세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알렉산드르 2세는 개혁했습니다. 특히 농노 해방령. 그리고 이때쯤 있었던 것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19세기겠죠. 자, 그러한 와중에 알렉산드르 2세가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 알렉산드르 2세, 알렉산드르 3세 있었는데 알렉산드르 3세는 많이 안 나오고 나온다라면 니콜라이 2세가 나올 겁니다.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이 2세 등은 전제정치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이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는 러일 전쟁 일으켰고요. 러일 전쟁 중에 피에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니콜라이 2세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급기야 패배했었고요. 그리고 이 니콜라이 2세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3월 혁명으로 차르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이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레닌의 주도로 바로 11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러시아가 빠지게 되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요 사이에 있었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11월 혁명 이후에 이제 독일과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던 조약이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인데요. 자, 어쨌든 3월 혁명 이후 쫓겨나게 되었던 게 니콜라이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알렉산드르 2세랑 니콜라이 2세 파트 문제를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0: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사실은 수능특강 교재 내용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가원 시험이라든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깊게 나올 만한 것도 없고 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었다. 당시에 노동자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풀릴 텐데 어쨌든 교재에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 시당로 개척 이후 상업혁명이 있었고요. 인구 증가했습니다. 상품 수요의 급증이 있었고요. 선대제, 뭐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체제 등장했습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생산 방식의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장제 기계공업,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이유는 식민지 쟁탈전의 승리로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내에서 2차 인컬러전 운동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유입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영국은 철과 석탄의 등의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 이 광물 자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공장제 기공업의 확산으로 인해서 면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면직물 수요가 증대하면서 방직기, 방적기, 그래서 실 뽑고 또 천 만드는 그런 방적기, 방직기 등의 개량이 있었고 기계가 촉진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에 성공하게 되면서 바로 동력원을, 새로운 동력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5대 도시는 트리키의 이스탄불이라든가 에도라든가 지금 이제 도쿄죠. 광저우라든가 런던, 베이징 등이었지만 영국의 런던은 600만 명이 넘는 정말로 메가폴리스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었죠. 자, 이 산업혁명은 교통통신의 발달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차와 철도개통, 모스의 유선전신 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벨기에,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생산방식의 변화는 공장제 기공업의 발달, 새로운 계급의 출현, 산업자본가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화와 도시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도시 수 및 도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문제, 위생 문제 등 도시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노동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했죠.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체제.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혹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아동 노동 문제. 한 5-6살 되면 바로 노동 현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성, 노동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던 사람들은요. 아,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린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실업, 노동 강도 증가, 임금 체불 등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자, 노동 운동이 등장하기도 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전혀 간섭하지도 못하네. 참여할 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이른바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요. 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고요. 사회주의의 등장 보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열악한 노동 현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등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은요. 프리에, 생시몽, 오원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경쟁 대신 뭐 하자 협동을 강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했지만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본인들이 생각할 땐 본인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동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어요. 아니 어떻게 협동을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 않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면 몰라도 돈을 번 자본가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저들이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수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계급 차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 엥겔스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에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했고요. 19세기 후반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전체적으로 상당히 내용도 많죠, 여러분? 오늘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문제, 두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수능 문제예요. 볼게요. 105페이지의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아, 밑줄 친 짐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래요. 짐은 귀족원과 하원에서 개정한 다음의 헌장을 공포한대요. 제1조. 프랑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의 왕 중에 한 명이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제7조.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행하는 권리를 가진대요.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될 수 없다. 왕정복고 이전에 표명된 의견과 투표에 대한 모든 조사는 금지한다. 왕정복고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나폴레옹이 있었고,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왕정복고가 나타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19세기에 나폴레옹 이후에 등장했던 왕 중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인물은 일단 샤를 10세, 그 다음에 루이 필리프,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 등등 이 세 명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왕은 국가의 최고의 원수이다. 국왕은 육군과 해군을 지휘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평화동맹,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공행정직을 임명하고 법 집행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명령을 제정한다. 그러나 법 자체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제15조. 법안의 제안은 국왕, 귀족원과 하원의 소관이다. 그렇지만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은 먼저 하원에서 표권을 거쳐야 한다. 제67조. 삼세끼를 복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 패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읽었었던 요 7조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발행한 권리를 가진다.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여기가 핵심이겠죠, 다시 시행할 수 없다. 그럼 보세요. 검열 등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권리 중 뭐 언론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그런 검열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할 수 없대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검열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샤를 1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샤를 10세 이런 조치가 다시 시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누구겠습니까? 루이 필리프예요. 이 문제가 작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루이 필리프. 자, 루이 필리프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1번입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이거 언제 수립됐죠? 1861년. 그럼 보세요, 여러분.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재위했던 건 언제입니까? 1830년에서 48년까지죠. 해당 안 되겠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던 건 나폴레옹 때거든요. 예. 그 1806년이니까 해당 안 되고요. 데카프리스의 봉기는 이거 언제입니까? 1825년. 해당 안 되죠? 영국에서 부패 선거가 폐지되었던 건 183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정답 4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가 실각되었던 거. 선생님 이거 1848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루이 필리프가 내쫓았던 거 쫓겨나게 되었던 건 1848년도에 2월 혁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3월 혁명은 1848년이긴 하지만 2월 다음이 3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당 안 되죠. 그 이유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시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요거 찾으래요. 뭐 다 읽어도 되겠지만 요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련의 소요사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하여 인민헌장 발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인민헌장 언제 발표되었죠? 1838년도에 발표돼서 이후 지난 10년이라니까 48년. 요 정확한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차티스트 운동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찾으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데카프리스트 봉기 1825년. 해당 안 되겠죠? 하노버가의 국왕 조지 1세를 아련하는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요건 지금 우리 다 19세기 내용이잖아요. 예. 요거는 그 18세기 초의 내용입니다.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의 왕. 소수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시민에게, 그럼 이 프랑스의 왕은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죠. 루이 필리프가 왕을 했던 건 언제입니까? 1830년에서 48년. 그럼 이 기간에 볼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되셨죠? 미국의 대륙행랑철도 이거 언제 개통했죠? 1869년. 볼 수 없었겠죠? 부패선거구 폐지 등 제1차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는 의원.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언제 나왔습니까? 1832년에 등장했죠. 그러니까 38년부터 48년은 볼 수 없었겠죠.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도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강 12강에서는요. 우리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바로 이 제국주의 파트,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1차 아편전쟁부터 5.4운동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 5회차입니다. 자, 강의로는 9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문항들을 다 다뤄보도록 할 텐데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기파 문항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센서에서 색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데 활용되는 가시광선이 기억으로 제시되어 있고 니은에서는 열감지 센서에 사람의 체온감지, 어두운 환경에서의 주변 인식에 활용이 되는 적외선이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전자기파를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파장대별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감마선부터 시작이 되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데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은 또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다. 자, 기억 가시광선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적외선은 여기, 마지막 디귿 라디오파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진동수는 기억이 디귿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진공에서의 파장은 디귿이 니은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장은 라디오파가 적외선보다 더 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의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죠,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아요.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전자기파 문제가 나오면 전자기파를 파장

세대별로 분류해서 뭐 헷갈리시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떠올리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또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신문 기사 일부를 제시를 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R은 무거운 우라늄 원자에게, 우라늄이 나왔네. 이 우라늄 원자에게 이것이 충돌하여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핵반응과 관련된 문항이고, 우라늄에 핵반응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중성자 충돌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빈칸이지만 보자마자 바로 중성자 대입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반응 전후 니은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바로 질량 결손에 해당이 되겠네라고 바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이죠, 개념. 자, 일부 SMR은 중성자를 제어하는 장치들까지 하나의 커다란 압력 용기에 모두 담은 일체 구조 설계를 했다. 쭉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중성자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MR 내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무슨 반응? 그렇죠. 핵분열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핵분열, 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중성자이다. 맞죠? 우라늄의 중성자 충돌시킨 반응. 그다음 마지막, 디귿. 질량 결손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 발생한다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핵반응에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매질 A와 B 사이에서 물결파가 굴절하여 진행할 때 시간 t equal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하는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는 A에서가 1m, B에서가 2m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실선과 점선 사이의 거리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선과 그 다음 점선까지의 거리는 전체 몇 미터가 되겠어요? 그렇죠. 4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매질 A에서는요? 맞아요. 여기가 1미터일 테니까 실선과 실선 사이는 2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매질 B와 A에서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 고정된 지점 점 P에서의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이 뭐죠? V는 F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동수, 주기, 그죠?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파장의 비를 보니까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B가 4m로 A보다 더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 역시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는 A에서 B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이를 보세요. 이 변이는 P 지점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잖아요. 자, P 지점은요, 골하고 마루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만약에 P 자리에 골이 와버린다면, 변이는 플러스 y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나에서 플러스 y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p 자리에는 그 다음에
그렇지. 마루

가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A에서 B로 하는 것이 아니라 B에서 A 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B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4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1에서 5초로, 즉 4초로 알수 있어요. 아, 주기가 4초구나. 근데 매질 A에서 B로 매질이 바뀐다고 한들 주기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초보다 크다가 아니라 4초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해서 기억만 맞게 되네요.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파동의 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해야 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V는 F람다 또는 V는 T분의 람다. 요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문항이니까요. 꼭 맞추셔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항은 이제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에너지 준위니까 전자가 전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E는 HF라고 하는 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파장분의 HC,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림 봅시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를 나타냈대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료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 A에서 D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자 수가 1에서 3인 궤도로 전이를 하네요. 그러면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A는 128F0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4에서 3으로 전이했기 때문에 방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7F0 진동수를 가지는 빛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7F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D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 쿨롱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F는 K의 R제곱분의 Q, 라제 Q, 스몰 Q.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력은요.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수록 서로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2인 궤도랑 1인 궤도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1인 궤도에서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인 궤도에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봅시다.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양자 수가 1인 궤도로, 그 다음에 2인 궤도로, 3인 궤도로 전이할 때의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자, 1인 경우에는 자외선, 그 다음에 2는 가시광선, 3은 적외선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하센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니은에서는 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는 4에서 도착지를 잘 보세요. 어디로 도착하죠? E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출되는 빛의 형태는 가시광선 형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108F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D 같은 경우에는 요 A에서 요만큼, 즉 2에서 3 사이에 전이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동수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플랑크

바로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즉 D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얘는 20이고요. 128에서 20을 빼니까 얼마? 108F0이다 라고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광장계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은 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할 때, 두 파동이 만나기 전 T=0인 순간의 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죠? 자, 그리고 PQ의 진동수는 F로 같다라고 조건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중요한 조건, X=7m에서 T=3초일 때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m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위가 4m가 된대요. 처음으로 변위가 4m다. 언제? 3초가 지났을 때. 그렇죠? 문제 마지막 조건에서 3초일 때 처음으로 4m가 된대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왼쪽에 있는 P 파동은요, 최대 변위가 플러스 3m예요.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m. 아, 그럼 4m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3m와 플러스 1m가 중첩되어서 최대 변이 4m가 됐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초가 지나고 나서 P의, 다시 Q의 마루하고 P의 마루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P의 마루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쵸? 자, 두 파동의 진동수는 같습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P의 파장은 몇 미터예요? 4m. Q의 파장은 몇 미터죠? 요렇게 보니까 10에서 14까지 4m. V는 F 람다를 썼을 때 진동수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은 P하고 Q 파동에 무엇이 같다라는 거냐면 진행 속력이 1대1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행 속력이 같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 거리가 있을 텐데, Q가 7m까지 올 때, P는 7m를 진작에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더 진행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Q 파동의 요 마루하고 지금 동그라미 남겨둔 이 부분이 서로 만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m 지점에서 7m까지 몇 미터? 6m. 13m 지점에서 7m까지 몇 미터? 그렇지, 6m. 이 6m라고 하는 시간을 몇초 동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3초 동안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2m per sec.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진동수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을 써야 되겠죠. 자, 써볼게요. V는 F 람다인데, 여기에서 V를 우리가 구해놨어요. 2m per sec라고 구해놨습니다. F 그대로 두고요. 파장은 얼마죠? 파장은 4m. 그러니까 진동수는 바로 나오네요. 몇 헤르츠예요? 맞습니다. 0.5 헤르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T=2초부터 4초까지 8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은 2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귿에서는 8m에서의 변위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금 2초에서 4초까지래요? 그러면 몇 초가 지난 거죠? 2초가 지난 거예요. 진동수가 0.5Hz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가 2초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수 관계니까. 자, 그러면 2초가 지났을 때 우리가 이 8m 지점에서 1초가 지났을 때는 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 지점으로 올 거고, 2초가 지난 다음에는 4m 지점, 3초가 지난 다음에는 2m 지점, 그 다음에 4초가 지났을 때는

그러면은 이 0에 있던 그 파동이 8m 지점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Q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초가 지났을 때는 12m 지점, 3초가 지났을 때는 14m 지점, 그다음에 4초가 지날 때는 16m 지점에 있던 요 파동이 8m에 도착해 있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초일 때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2초일 때는 변위가 진동하는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y. 그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초일 때 어디야? 그렇지.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3초일 때, 4초일 때다 따져보니까 8m 지점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런데 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3m이고 Q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변위가 1m인데 이 조합으로 8m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위의 크기의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2m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P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위가 진동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최대 변위 값은, 최대 값은 2m이다. 상쇄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m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동이 서로 진행할 때의 그 이후 상황에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점을 잘 잡고 나서 그두 지점을 비교한다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풀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다음 6번 자성체와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다음은 물체 ABC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은 다음에 꺼내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ABC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B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C가 강자성체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용수철의 이제 길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뭐 B가 강자성체였다라고 한다면 A하고 C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둘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A하고 C가 달려있는 이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수철보다, 뭐 예를 들어서 B가 강자성체라고 했으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만약에 상자성체고 C가 반자성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보게 되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서로 어떤 힘을, 그쵸?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벌어질 거고요. 그쵸? 늘어날 거고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될 거예요. 그쵸? 하지만 C하고 A가 연결된 용수철에서는, 즉, 반자성체, 상자성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이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길어야 되고, 첫 번째 실험은 세 번째 실험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돼요. 그쵸?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방금 살펴보았던 이 상황은 상자성체, 반자성체보다 1번, 2번 연결을 했던 상강, 반강, 요 상황이 길이가 둘다 짧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길이보다 길어지고 짧아지는, 즉 늘어나고 압축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보면 A가 강자성체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강자성체. 자, 그러면 A가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B하고 C는 상자성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용수철의 길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2번이 3L이라고 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L보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냐면 당기는 힘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압축이 됐겠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B가 인력을 받기 위해서는 B의 주인공은 상자성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C하고 A 같은 경우에는 3일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자 성체가 청력을 서로, 그러니까 C하고 A가 서로 청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은 C가 반자 성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강자 성체, B 상자 성체, C는 반자 성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번, 6번까지는, 아, 7번이죠. 방금 6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7번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왜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리라고 했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C 사이의 거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울기가, 그렇죠. 상대 속도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충돌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ABC가 등속도 운동을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ABC의 운동량의 크기가 2P, 3P, P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B 사이의 거리, A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T를 잘 보니까 A하고 B 사이에 어떤 거리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은 A와 B의 충돌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0에서 T, 그리고 T에서 3T까지, 그다음에 3T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각각의 물체 A, B, 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한번 보면요.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우리가 편의상 T분의 L이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얘를 V0라고 한번 둬볼게요. V0. 자, 그러면 V라고 둬볼게요.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첨자를. 그럼 얘는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V.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V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B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속도는 V0 마이너스 4V가 돼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B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4V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C 사이를 볼까요? A와 C 사이는 마이너스 2V래요. 그럼 C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 2V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은? 그렇지. V0 마이너스 2V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T일 때 A와 B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A하고 B는 속도가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하지만 C는 충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일단 될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A하고 B의 속도를 봐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2분의 4. 그러니까 2V가 됩니다. 2V.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2V가 되는데, T에서 3T까지는 A하고 C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둘의 속도가, 그렇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C의 속도가 V0 마이너스 2V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속도가 얘랑 같아야 되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V0 마이너스 2V.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 2V라는 조건을 안 썼어요. B에서 A를 뺐을 때 2V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V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T에서는요. B하고 C가 충돌을 꽝 하고 하게 될 거고, 그때 A와 C 사이의 기울기를 보니까 여기가

E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분의 2니까.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거 무슨 말이야? 속도가 같다. 누구하고 누가? A하고 B가. 자, T에서 3T일 때까지 이제 B하고 C가 충돌을 할 텐데 A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V0-EV로. 그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V0-EV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A와 C 사이에 상대 속도가 EV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C의 속도가 V0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를 채우고 나니까 뭔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 A하고 B가 충돌을 할때 A의 속도의 변화량, B의 속도의 변화량을 볼 건데 우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질량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보면 이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B랑 충돌할 때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EV만큼 변했어요. 그죠? B는 얼만큼 변했어요? 4V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A 대 B가 1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대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질량 B는 그렇지. 2대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EM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해볼 건데, 이제 A하고 B가 아니라 B하고 C가 충돌할 때를 볼게요. 자,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요. 자, 얼만큼 변하냐면, 마이너스 EV만큼 변해요. 그리고 EV만큼 변합니다. B는 마이너스 EV 변하고 C는 EV 변했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 B가 1대1. 그럼 질량 B도, 그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질량을 그렇지 M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두 배이다라고 그랬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ET0일 때 속력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0에서 T 사이일 때 우리가 P는 MV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질량이 어떻죠? 질량이? B하고 C는 질량이 똑같아요. B 대 C의 질량은 1대 1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속도의 B를, 운동량의 B를 보니까 3P 대 P이므로 3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3대1? 그러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3대1이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대1이라고 하는 값이 이거지, 이거. V-4V 대 V0-EV가 3대1인 거예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오겠네. 자, V0-4V 대 V0-EV가 3대1인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V0-4V는 3V0-6V가 될 거고, 넘기면, 자, EV0가 EV가 되므로, 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V0가 V가 된대. 그러면, V0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V0. 여기는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여기도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이렇게 V0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ET일 때 속력 B와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B의 속력은 V0. C의 속력은 마이너스 V의 이제 크기만 보니까 V0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니은은 맞는 설명. 그치?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4T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T라고 하는 건 3T 이후 상황이잖아요. 자, A의 속력을 보니까 V0가 나와요. 크기를 보는 거니까 V0. 자, 그런데 초기에 0에서 T일 때 V0일 때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2P예요, 2P. 질량 변화 없고 속력이 같으니까 3T 이후에, 즉 4T일 때 A의 운동량은 똑같이 EP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번이죠? 이 7번 문항은 상대 속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물체 세 개의 어떤 충돌 상황이 있기 때문에 AB 충돌 하나, BC 충돌 하나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을 표로 그려놓고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표를 채운 다음에 가장 핵심 개념인 질량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량 관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 니은 디귿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문항이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 그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칠판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 PQ에 반사되어서 광원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이 되었대요. 동시에 방출. 광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이 된 거죠. B관성계에서 봤을 때 동시에 방출된 거면 A의 관성계에서 봐도 저 광원에서는 빛이 동시에, 그렇죠, 방출이 돼야 됩니다. 자, 표는요. A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광속은요,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곱하게 되면, 즉, 속력과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광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시간을 봤더니, T1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A 관성계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원에서 P,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주선은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광원과 P 사이의 요 거리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인데 거리가 똑같대요. 그 말은 뭘까요? 애초에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거리 비교를 해볼게요.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보다 어떻다라는 걸까? 더? 그치? 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T1과 T2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1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는 B가, 즉, 우주선이 운동하기 때문에 대각선 경로일 거고요.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직선 경로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거리 차이가 있네? 그런데 T1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 대각선 거리. 그러니까 T1이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원에서 P까지 B의 관성계에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건데, 자, B의 관성계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P 광원과 Q 광원 사이의 거리가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미 알았어. 뭘로 알았냐면 이 조건을 통해서
실제 고유의

배의 길이가 광원에서 P가 광원에서 Q까지보다 더 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기역이라는 시간이 T2보다 더 커야 됩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더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뒤에는 맞는 설명. 자, 마지막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B 입장에서 훨씬 더먼 거리를 가게 되는 요 P까지 가 Q를 왕복해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더길 거예요. 왜냐면 물리적 거리가 더 기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광원에 동시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방출됐지만 동시에 도착하는 상황을 B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 동시성에 따라서 디귿 A의 관성계에서도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되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과 관련된, 이 시간이 같음을 이용해서 처음에 문제 오프닝을 한 거고요. 그 조건을 통해서 거리에 대한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항입니다. 자, 힘과 관련된 문항인 것 같고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B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A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F인 힘을 각각 작용을 했대요. 자, AB가 가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에서는 나에서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자, AB의 질량은 각각 mEm이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두 물체의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을 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는 가속도가 같을 테니 질량비에 따라 R자 힘의 비가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을 1대2로 나눠 가지게 되니까 A의 R자 힘은 3분의 2F,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3분의 2F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A가 밀잖아요? A가 B에게 가한 힘이 바로 3분의 2F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마지막 줄,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는요, 3분의 2F였어요.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되겠어요? A가 B에 가하는 힘은, 요렇게, 3분의 4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요렇게 중력 EMG가 있을 거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B를 위에서 F가 누르고 있고, 질량의 M인 A가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평면은 B를 이렇게 위로 떠받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수직항력은 바로 물체의 무게 3mg, 두 물체의 무게 합이죠? 거기에다가 위에서 F로 누르는 힘, 이것까지 더한 것이 바로 수직항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같아야 돼요. 틀리면 서로 이제 반대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 따라 나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0이죠? 정지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 힘의 평형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3mg 더하기 F가 EMG 더하기 3분의 4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MG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F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F가 3mg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mg가 F라고 했으니까 수직 항력은 얼마예요? 맞아요. EF가 됩니다. EF. 그래서 수평면이 비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F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예요? mg.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힘의 크기는 맞아요. 3분의 4F. 3분의 4F이기 때문에 몇 mg라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4m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4mg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빗면과 수평면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물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게요. 그림은 물체 AB가 빗면의 점 PQ를 각각 V0, 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다가 수평면에서 5회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둘다 운동을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A하고 B가 수평면에서 특정한 거리, 5L이라고 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어떤 시간 간격이 빗면 상황에서도 같아야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A는 빗면 위로 올라가고 B는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A가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정지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B가 지났던 Q를 똑같이 A도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번 둬볼게요.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A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Q를 지날 때,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A가 Q를 지날 때 그때의 속력도 역시나 V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 활용을 해볼 건데,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곱하게 되면 특정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L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둬볼게요. 아래쪽 V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랑 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쭉 수평면 아래로 내려가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5L이 됐을 때, 그죠? 5L이 됐을 때, 그 사이의 시간 간격도 T가 될 거고, EVT를 하게 되면 5L이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식도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나눠볼게요. 5분의 1은 T 약분이 될 거고, 4V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V0 더하기 5V는 4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5V0가 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V0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V0는 5분의 1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평균 속도를 활용을 했고요. 빗면 상황에서의 평균 속도식 썼고, 그다음에 수평면 상황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관계식을 통해서 V0와 V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요. 여러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그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항인데,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9P, 2P인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B는 A와 충돌한 다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을 하고, B와 C는 충돌 이후에 하나의 덩어리가 된대요. 한 덩어리가 된다 체크해야 되겠죠? 자, A와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조건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나는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고, A와 B,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각각 T, ET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이 제시되어 있고요. 충돌하는 시간도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기억 바로 한번 가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C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 이퀄 델타 P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 바로 이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A랑 충돌할 때, C랑 충돌할 때 B가 2대 1이에요. 근데 시간의 B가 몇대 몇이냐면, 그렇죠. T 대 2T니까 1대 2.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평균 힘의 B는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4대 1이 되어야 4대 2 해서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A가 C의 4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상황 있죠? 이 초기 상황과 A하고 B가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이제 B는 누가 충돌하죠? 누구하고? C하고 충돌을 해요.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을 볼 거고, 물체는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 그리고 운동량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운동량의 합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동량은 여러분 잘 보시면 초기에는 A는 오른쪽으로 9P, B는 왼쪽으로 2P, C는 정지. 그리고 합계는 플러스 7P가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전부 다 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7P, 7P, 7P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AB 충돌할 때, BC 충돌할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B 충돌할 때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PA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C는 역시나 정지에 있는 상황이죠? A, B만 충돌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 운동량의 합이 7P가 나오려면 B의 운동량은 7P-P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AB가 충돌을 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충돌하냐면 B하고 C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A의 운동량이 PA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A는 더 이상 충돌을, 그렇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은 PA가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잘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B와 충돌하고 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A하고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질량 그리고 C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B의 질량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질량이 똑같고 속력이 같다라고 하면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의 운동량은 BC가 충돌을 할때 PA가 되는 거고요. 전체 합이 7P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운동량은 7P-2P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C는 하나의 덩어리이고요.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표를 채워놓고 한번 볼게요. 니은에서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A하고 충돌할 때, C하고 충돌할 때 면적비를 보니까 2대 1이에요. 이 면적비는 근데 무엇과 같죠,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비와 같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량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P에서 7P-PA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9P-PA가 변화량이라는 거고, 그 다음, B하고 C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PA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 그치. 면적비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면적비를 이용해서 저식을 한번 써본다면 면적비 2대 1이고요. 자, 9P-PA 대 PA가 2대 1이 나온다라는 거고, 식을 정리해보면 9P-PA equal 2PA가 될 거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3P 이퀄 9P니까 3P가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A가 3P니까 여기가 이제 3P가 되는 거죠. 3P, 3P, 그리고 여기는 6P, 6P가 아니죠. 6P, 이건 변화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7P-3P니까 4P, 여기는 P, PA는 3P. 전체 합을 보세요, 여러분들. 9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7, 3 더하기 4니까 7, 3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합계 7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의 합은 다 맞췄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량을 봐야 되겠죠? A하고 B의 질량을 보세요. 자, A는 3P, B는 P. 근데 B하고 C는 한 덩어리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A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A하고 B의 속도가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두 속도가 같다? 그러면 질량을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속도가 같은데 운동량의 비가 AB가 3대 1이므로 질량도 3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D급 볼게요. A의 속력은 B와 충돌 전이 충돌 후에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9P예요, 9P. 근데 충돌 이후에는 그렇죠. 3P. 3P가 됐습니다. 자, A의 질량 변화 없고요. 운동량의 비가 3대 1이네. 그러면 충돌 전이 충돌 후에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의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운동량을 표현할 때 전체 합계가 7이 된다.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7P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빈칸들을 7P를 이용해서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면적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비가 2대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활용하면 PA와 P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1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지. 루트 EM 2K분의 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는 물질파 파장이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2K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력의 제곱을 생각을 해본다면 속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의 속력은 P가 Q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하고 Q의 운동 에너지는 2,0,4,2,0이기 때문에 몇대 몇? P 대 Q는 1대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1대 2여야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제곱해야 운동에너지 나오니까. 그래서 기역은 P가 Q의 2배이다라는 설명,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EY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파 파장을 이 속력의 비로 알수 있는데, V분의 1, 즉, 이 V가 1대 2이면, 파장은 P 대 Q가 몇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1일 때가 Y0이니까 2일 때는 얼마여야 돼요? EY0. 요게 바로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해능은 P를 이용할 때가 Q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분해능은 무엇이 짧아야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T하고 Q 중에서 파장이 더 짧은 것은 누구예요? 파장이 더 짧은 거는? 맞아요. Q였어요. Q. 그래서 Q를 이용할 때가 더 분해능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회 모의고사의 12개의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20번까지 풀어볼 텐데, 남은 문항들이 좀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파이널 1회부터 4회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5회부터 7회까지는 저와 함께 한 문항 문항을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완강을 목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의 일단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체크해봐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해서 의식주, 여기서 간단한 문항 한 문항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문항 있는지 내가 놓친 개념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몰과 화학반응식, 이거 화학반응식 완성하는 것 토대로 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로 가서 이 몰농도의 정확한 개념 이해가 됐는지 문항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시간을 단축해서 뒤에 있는 조금 난도 있는 문항에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가 문항을 운영할 것인가, 요거 핵심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문항 한번 풀어볼 거고요. 동적평형은 아주 가벼운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유니크한 개념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1번 문항부터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해 보니까 기억은 탄소화합물입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에 볼게요. 니은과 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산 암모늄 니은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물과 반응은, 물의 반응은요, 지금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아,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고, 그 결과 주위 온도는 낮아진 거죠? 그거 이용해서 냉각팩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간은 산소로 적합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질소기체와 어떤 기체를 반응해서 너무 중요한 암모니아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시간의 지체 없이 수소기체다 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어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서,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가지고요,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실 거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더라 라고 하면서 의식주, 각각에 봉착했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화학이 그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화합물 WX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Y2, J2 이거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화학결합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역시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3주기 1족 원소, 그러면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자 하나 얻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2주기 17족 원소가 되겠죠?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 있는 요 Y를 보면서는 1주기 1족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 그럼 요 전자는 수소 거고요. 요 전자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2주기 16족 원소인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Z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W는 전성, 표짐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온을 제시하고 원자를 묶고 있는 상황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트륨 금속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전성,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는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 공유전자쌍 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X는 우리가 지금 플로린이라고 찾았으니까 F2가 될 거고요. Z는 산소라고 찾았어요. 그럼 O2가 되는데 우리가 플로린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공유전자쌍 수는 1이 되지만 산소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공유전자쌍 수 두 개 이중 결합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공유전자쌍 수를 물어보면 산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볼게요. W부터 Z 중에 이주기 원소만 골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주기 원소 지금 플로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디귿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화학결합 모형을 보면서 바로바로 어떠한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어떤 원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연결해서 보기 안에 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분 없이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결합선 바르게 체크해야겠다 라는 생각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부터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산소는 플로린과 각각의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 모두 눈에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탄소와 이중결합할 거라서 이렇게 다중결합으로 표시해 주실 거고 산소에 보이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씩을 비공유전자쌍을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 결합할 거고요. 탄소와 질소는 삼중 결합하면서 역시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세 개 여기 하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가에서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근데 우리가 전기음성도 얘기하면서 1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음성도 1등은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1등으로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끌어당기죠. 따라서 플로린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띨 것이고 그럼 지금 물어보는 산소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결합 각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경우에는 이거 이산화탄소 결합각이 180도예요. 그럼 더 볼 것 없이 지금 나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가의 경우에는 이거 9분형이었던 거죠. 따라서 180도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나의 경우가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가부터 다 중에 극성 분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얘 극성 분자가 될 거고요.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상쇄돼서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극성 분자는 아니겠죠. 여기는요. 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4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자들은요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분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몇 가지의 정보를 주면서 오히려 얘네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항이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나왔을 때 한번 그려보시고 눈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물에 충분한 양의 고체 포도당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여기 T2일 때, T2일 때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은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마치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 거지만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것이었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였고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녹아들어가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우세할 거기 때문에 그럼 더 계속 녹아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몰농도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우리 동적평형 상태,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그 뒤에는 몰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B와 C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했어요. 근데 지금 B가 C보다 크다라고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여기서 T1일 때라고 얘기했는데 T1일 때라고 제시가 된 것은 평형 전을 대표해서 묻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평형 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요거 해석이 좀 어렵다면 요 분모에 있는 것을 요렇게 옮겨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의 보기 를 중요한 표시하실 건데요. 동적평형 상태가 아주 가벼운 문항으로 출제가 될 때 마 항상 같이 등장하는 서술이에요. T2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 T2는 지금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알려준 것이었고 그러면 T2일 때 포도당이 석출되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정리했어요.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는데 얘네의 속도가 같으니까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줄 거라서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동적평형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그 특징들을 잡아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 3주기 14족에서 17족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기 때문에 아 나는 이 후보군에 해당하는 걸 일단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준 후보군이 누구였냐면 지금 문항에서 2, 3주기 14족에서 17족 원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2주기 14족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걔는 누구예요? 2주기 14족 탄소잖아요. 1s에 2개, 2s에 2개, 2p의 전자 2개 가지고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2주기 14족 탄소부터

오비탈의 전자 6개 채워져 있고 3p 오비탈의 전자 2개 채워져 있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아, 그럼 여기에 8개 채워져 있고 9개, 10개, 11개 채워져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맞는 거 확인할 때는 결국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수와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수 합치면 그 원자의 전자수잖아요. 원자 번호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14번, 15번, 16번, 17번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위에도요. 6번, 7번, 8번, 9번 모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두 번째는 얘를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누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노련하게 연습이 많이 되었느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파이널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 보면서 아, 여기에 지금 3분의 4가 보이면 요거 3분의 2구나. 얘가 지금 2네. 그럼 3분의 6으로 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얘가 2, 4, 6, 1대 2대 2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원자번호 15번입니다. 인이었을 거고요. 4, 2에 해당하는 비율, 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탄소 옆에 있는 거죠. 질소였을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탄소로 작용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YZ 모두 찾았으니까요. 기억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X와 Y는 같은 주기원소입니까? 그럴 수 없죠. 2주기, 3주기 주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누구 물어봤냐면 탄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소의 경우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건 1s, 2s 두 개잖아요. 두개 적어주시고.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하면 2p 오비탈 두개더 세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4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X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P라고 지금 인의 경우에는요. 얘는 그렇죠. 3p 오비탈에 전자가 홀전자 3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s, 2s, 2p, 3s까지 전자가 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이 될 거고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3p 오비탈 3개를 더 세줘야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Z가 X보다는 큰 것입니다. 라는 이유는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홀전자 수, 이거는 이제 정말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10, 123, 216.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Y에 해당하는 질소는 15족 원소로서 홀전자 수 3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Z 탄소 14족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로 당연히 Y가 Z보다 클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 정답 4번으로 여러분들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노련함이 필요했냐면 빠르게 적고 1대 2대 3의 비율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 있었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풀이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우리 앞에 문항에서도 지금 요거 언급이 됐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럼 1s에 2개, 2s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얘는 3, 그리고 4. 근데 그 뒤로 S오비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3, 4, 4, 4, 4, 4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P오비탈에 채워지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 1, 2, 3, 4, 5, 6으로 채워졌던 거죠. 3주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4개까지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더 채워지고 하나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6으로 동일한 거죠. 다만 p오비탈에 6개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3s 채우는 중이니까 계속 동일하다가 3p 채우게 되면 7, 8, 9, 10, 11, 12로 채워지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더했을 때는 그냥 전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했을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럼 지금 그 원자 번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속에서 여러분이 풀이하게 될때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제시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들을 내가 빠르게 기억해 낼수 있는가. 그래서 문항에 적용해서 답을 낼

수 있느냐가 이제는 이제 스피드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5번 문항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에 두 개의 기체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실린더 속에 기체의 밀도 B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이 문항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아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 기체의 밀도 B는 반응 전 대 반응 후가 5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안에다가 반응물 싹 다 놓고 지금 반응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질량이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밀도비를 줬지만 이거의 역수비에 해당하는 것이 부피비였을 것이다. 온도 압력이 일정해요. 얘네 모두 지금 기체네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반응식을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X2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YZ3를 넣었습니다. 반응 후에 보니까 X2는 남았어요. 그 말은 아, 얘가 한 개 반응물로서 모두 반응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생성물로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XZ가 될 거고 Y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 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니까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맞춰볼 건데 여기 지금 Y가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맞춰보면 Z 세 개짜리가 두 개 되면서 여섯 개가 돼버려요. 그럼 요 Z를 여섯 개로 맞춰줄 거고 그럼과 동시에 X가 여섯 개가 되니까 X 두 개짜리는 세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YZ3, 요 1몰이 한계 반응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얘가 1몰이 모두 반응한 상황을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 반응의 개수비대로 반응을 했을 테니까 모두 절반씩 반응한 것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3몰, 얘는 0.5몰 있었을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X2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반응 후에 X-1.5몰 이거만큼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준 밀도비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한테 준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였는데 질량비가 어차피 일정하니까 밀도비의 역수를 취하면 그것은 결국 부피비가 될 것이고 부피비는 몰수비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을 생각하면 그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반응 후를 모두 더해주시면 얘가 3.5에다가 1.5 빼는 거니까 결국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준 밀도비라고 하는 것은 5대 4였어요. 역수 취해주시면 4대 5가 부피비가 되는 거고 몰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4대 5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차이가 1만 나고 얘 차이도 1만큼 나요. 결국 요 X는 3이었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얘가 3만큼 있었고 반응 후에 1.5몰 남았던 것이구나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 생성된 Y2의 양을 물어봤거든요. Y2의 양은 0.5몰입니다 라고 본다면 남은 반응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남은 반응물의 양은 우리가 1.5몰이라고 찾은 거죠. 그럼 요거 나눠주시면 3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이 2번에 있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보면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게 먼저, 두 번째는 내가 밀도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만 됐으면 문항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모두 놓고 반응하는 경우에 질량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밀도비 제시되면 나는 역수 취해서 이걸 부피비로 가져올 거야. 이 생각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X부터 Z는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에서 X부터 Z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입니다. 얘 지금 우리 공부할 때 공유 전자쌍 4개, 3개, 2개 했고요. 비공유 전자쌍 셀수 있는데 얘는 하나, 2개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정보가 있으니까 가나다가 일단 무엇일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구성 원소가 3개예요. 근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것이 3개래요. 그러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존재한다는 거구나. 근데 공유 전자쌍이 4개래요. 그럼 공유 전자쌍 4개, 하나는 무조건 탄소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수소에 탄소 결합하고 나머지 삼중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질소화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구성으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수소가 있고, 이는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산소와 이중결합하는 요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는 3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존재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질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을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였고요. 그 다음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개래요. 아, 그러면 탄소가 있고 산소와 이중결합에 수소 2개 결합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4개고, 공유 전자쌍 수는 당연히 탄소가 있으니까 4개입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반부터 보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X는 질소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X는 질소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XY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Y가 더 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다중결합이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은 4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자주 나오는 분자를 언급했어요. 내가 보면서 어떤 분자인지 1대1 연결이 가능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꼭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T도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화학식량의 B를 줬어요. 그래서 A 대 B가 1대 3이구나라고 하는 걸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미지수 조합해서 저 값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문항 풀 때는 일단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추가로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정보도 한번 적고 갈게요. 우리한테는 화학식량의 B를 줬거든요. A를 1이라고 본다면 B에 대한 화학식량의 B는 3이에요. 근데 얘도 화학식량 같으니까 3이다. 1대 3대 3의 B를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용질 종류 나와 있고요. 용질의 질량 나와 있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얘는 1대 1이구나 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와 있는데, 몰롱도 나와 있으면 이걸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부피와 몰롱도 보이면 무조건 우리는 곱해서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거 2개 곱해 주시면 1이 될 거고요. 요거 2개 곱해 주시면 X. 지금 비율로 접근 중이에요. 2개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거 지금 질량, 그리고 몰,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질량을 요걸로 나눠주면 우리 이 화학식량에 대한 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요 질량의 비, 이게 A와 B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질량을 알기 위해선 요 몰수와
화학식량의 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요거 두개 곱해주셔서 우리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3x가 될 거고요. 요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질량의 비인데 요 질량이요. A 대 A래요. 1대 1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요 x는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대 B는 1대 3이구나. 바로 찾아주시면 되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1대 3이 되는 거고, X는 3분의 1입니다. 요거 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워주시면 그 값은 그냥 1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요. 그래서 1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요 문항 보실 건데, 요 문항은요,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아, 용질의 종류가 지금 두 종류네? 질량 나와 있고, 부피 있고, 몰롱도, 아, 이거 두개 곱해서 몰수 계산해야지. 근데 화학식량이 있네? 그럼 몰수와 화학식량 곱해가지고 나 질량비 가져올 건데, 질량비가 미지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다. 요 생각의 흐름이 내가 문항 풀면서도 이어졌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나오는데 문항 속에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아,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주량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걸 문항 안에 실제로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걸 쓸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가나다 1대1 연결해라라고 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거 그거 가부터 다해서 각각 3 이하입니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주양자 수의 순서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얘를 나 그리고 가다 순서로 본다면 3 이하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얘가 주양자 수 3 그리고 얘2 1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의 경우에는 1이면 1s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3p가 될수 없는 거는 3p가 되면 주양자 수에다 부양자 수 더한 게 4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3s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가에서 얘가 2s인지 2p 오비탈인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정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가와 다를 비교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에서 얘는 s 오비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값이 0을 가질 거고 얘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1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럼 이걸 토대로 얘는 2p 오비탈에 플러스 1을 갖는 것이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다 모두 확정이 된 거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거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에 2에다가 p 오비탈 1 더하면 그 값이 3이 될 거고요. 나에 해당하는 것은 3에다가 s 오비탈 0이니까 3이에요. 그럼 둘다 같은 것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나는 3s 오비탈, 그럼 s 오비탈은 모양이 구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다의 경우에는 얘 s 오비탈이거든요. 그러면 부양자 수가 1인가요? 부양자 수 1이려면 p 오비탈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 조합해 가지고 푸는 문항이 요 양자수 관련해서는 꼭 출제가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항이었어요. 이렇게 가벼운 문항으로 정리하실 때 내가 꼼꼼하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거고요. 요 9번 문항과 관련해서 이런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하고 빼 그리고 그 값을 빠르게 찾아내서 추론하는 문항들 많이 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연계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비탈의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거, 주양자 수에서 부양자 수뺀 것을 결정할 건데, 그럼 먼저 주양자 수, 이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부양자 수는 s 오비탈입니다라고 하면 0의 값을 가질 거고요. p 오비탈이면 1의 값을 갖는 거였어요. 두개더 해주시면 1, 2, 3, 3, 4, 4의 값을 갖는데 항상 문항에서 나오는 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했더니 3이에요. 그럼 빠르게 머릿속에 아, 나는 후보군으로 2표

3p오비탈과 3s오비탈 고려할 거야. 더했더니 4예요. 아, 나는 3p오비탈과 4s오비탈 고려할 거야. 그 생각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값은 1, 2, 여기 1이 될 거고요. 3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될 거죠. 여기에서 항상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무엇이냐면, 1s오비탈까지 보면 요 가장 큰 값이 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 다음, 2, 주양자수 2까지를 보면요. 거기에서도 제일 큰 값은 s오비탈에서 결정이 돼요. 쭉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3p오비탈까지 본다면, 역시나 가장 큰 값은 역시 3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거 최대값을 얘기할 때는 s오비탈에서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문항 풀때 자유자재로 내가 쓸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각나도록 여러분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수 조합하는 문항들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을 한번 볼 거고요. 표는 원소 A부터 D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는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가 후보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모두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힌트가 이온수비, 요거 이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온수비 보니까 1대 3이라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양전하량의 합과 음전하량의 총합을 더했을 때,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 그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대 3이었다. 이거 보면서, 아, 얘는 아마도 3가 양이온이고, 얘는 1가 음이온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1대 3으로 반응해서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전자세계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자 하나 얻으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는 것은 플로린화 이온이 되겠죠. 그럼 요거 요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플로린화 이온인가? 라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D-라고 되어 있어 음이온이 되는 걸또 하나 찾아야 되는데, 우리 후보군에 보면 얘네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될 거고요. 얘네는 전자를 얻으면서 음이온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D가 될수 있는 것은 산화 이온인 것이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가 1대 1의 이온수비로 결합했다면 얘가 E-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BB+는 이가 양이온이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이 중에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마그네슘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 두개 잃어버리려고 하고 얘는 전자 하나밖에 못 받아요.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1대 2의 이온수비로 결합합니다라고 모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B는 나트륨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B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에 보면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을 우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보면, 얘 지금 1대 3으로 결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 1몰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자 10몰,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화 이온인데 그거 3개 결합했으니까 30 더해주면 40이 될 거고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라고 했냐면 다이에서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이의 경우에는 1대 1로 결합하거든요. 여기 10몰, 여기 10몰, 그러면 20몰. 그러면 같아지려면 두 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x 대 y를 우리가 이미 1대 2라고 찾았어요. 그럼 이거 1대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x분의 y는 2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온결합에 있어서 이온습이 간단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보다 좀 어려운 문항 혹은 요 정도의 난도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온수비가 제시가 되면 빠르게 그 구성 이온들을 내가 확정할 수 있는가, 그 연습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 가와 나이에 들어있는 T도시 1기압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전체 기체의 밀도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화학원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이 밀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이 등급을 한 등급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밀도를 지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가와 나에서 기체의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줬거든요. 그게 지금 몇대 몇이라고 했냐면 72대 71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온도 압력 일정해요. 그리고 모두가 기체예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밀도는 그렇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그게 혼합 기체라고 하면 평균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요거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염소 기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원자 번호 17번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는 질량수가 18짜리였을 거고요. 하나는 질량수가 20짜리였을 것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5와 37을 더했어요. 더해주시면 72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그 비를 내가 바로 활용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혼합 기체였거든요. 그러면 그 혼합 기체의 평균 분자량을 찾아서 이것이 그럼 밀도비와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를 보니까 질량수 35짜리고 하나는 질량수 37짜리예요. 그럼 35짜리, 35짜리 두개 있는 거니까 하나의 분자량을 70이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짜리, 37짜리니까 두개더 해주시면 74짜리였구나. 근데 어쨌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71이라고 하는 B를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도대체 몇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길래 70, 74라고 하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개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들의 평균 분자량이 71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 내분점이 지금 1대 3으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존재비 얘기할 때는 이거 크로스 한다고 했어요. 아, 얘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얘가 만약에 1몰 존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얘는 3몰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 3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얘였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거였구나.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그 존재 비율을 우리가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4분의 3, 4분의 1,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 4분의 요거 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1몰 있다, 3몰 있다, 저는 그렇게 안볼 거고, 얘를 그냥 우리 배수하면 되니까, 얘가 4몰이 있다면, 그거는 이거의 3배만큼 나는 12몰 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비율로 접근할 거니까. 그러면 그 12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9몰을 얘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얘는 3몰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보면 중성자수는요, 3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것은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 달랐던 거고, 당연히 질량수가 큰 것이 중성자수는 큰 것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질량수 37짜리 원자수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시는 거였죠. 가에서 제가 전체 분자수를 4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분자당 37짜리는 1몰 존재하는 거니까 1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가에서 내가 얘를 사물이라고 본다면 나에서 계산하면 얘는 지금 우리한테 37짜리를 물어보니까 여기에만 있거든요. 전체에 산물이 있는 건데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6인 거예요.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야만 4와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2분의 3배 반대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유는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 이건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가에 사물이 있다라고 우리도 비율로 접근하니까 가정했고, 양성자의 양은 17, 17 더해주시면 3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얘가 9몰 존재하는 거에 얘는 18두 개가 있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36이 있는 거고요. 얘는 산물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하나당 중성자 수가 20이니까 그런 거두개 있죠. 그러면 4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4로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34분의 얘는 81을 될 거고 30 더해주시면 111이 되겠네요. 그게 3은 아니니까요. 정답, 디귿은 여러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 기억 하나만 골라줄 거니까 정답 1번으로 여러분들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선지를 해결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문항이 어려웠다면 어디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을 끌었을 것 같냐면, 도대체 이 밀도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얘네는 혼합기체인데? 그럼 내가 그거를 수직선 풀이로 가지고 와서 존재 비율 확인하고 내가 다루기 쉬운 형태에 바꿔서 내가 문항을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에서 내가 시간이 걸렸던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이제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요. 가부터 다에 X와 Y는 옥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위쪽에 이주기 원소라고 얘기했고, 옥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머릿속에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내가 고려하면서 문항 풀 거야. 그 훈련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끊임없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굵직한 힌트가 되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의 경우에 아마 얘도 혼동할 뭔가 여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다의 경우에 분자의 모양은 직선형입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의 정보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눈이 먼저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나부터 먼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수소가 3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Y가 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래요. 그럼 이거 당연히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세개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이주기 옥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후보군은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이었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수소 세 개와 결합하고 있는 거 중심 원자가 질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질소 하나에 수소 세개 결합하고 있는 암모니아인가? 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Y가 질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앞에 문항 제가 풀면서도 이거 정말 문항 속에서 찾아내라고 하는 분자의 형태로 자주 나오는 거라서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세 개라고 한다면, 또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머릿속에 빠르게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소가 있고 중심 원자가 탄소면서 질소와 이렇게 삼중 결합되어 있는 형태 하나와, 수소가 있는데 중심 원자가 질소예요. 그러면서 산소와 이중 결합하고 있는 이두 가지의 형태를 다 다른 조건들은 만족하니까 골라라라고 하는 문항인데, 결정적인 힌트는 얘가 다의 경우에는 직선형입니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직선형을 가지고

있는 얘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질소라고 확정했으니까 X에 대한 것은 탄소겠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 그대로 가져가면 얘네 지금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탄소가 2개면서 수소 역시 2개인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모두 맞춰놓은 다음에 우리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 음성도 물어봤는데 지금 Y는 질소였고요. 그 다음에 X는 탄소예요. 전기 음성도 우리 플로린 자리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었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2주기로서 원자번호 증가하고 있는 방향은 질소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질소가 탄소보다는 큽니다 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보면요. 가와 나에서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가의 경우에는 탄소 탄소 사이에 지금 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암모니아거든요. 질소 수소 사이에 공유 결합만 있는 거지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 결합은 없어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다의 쌍극자 모멘트는 0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다의 경우 에는요 각각 모두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라고 하는 디귿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한 얘는 극성 분자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억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항에서 그림 구조식까지 다 그려봤던 거예요. 3번 문항이 있었거든요. 3번 문항에서 이게 지금은 그냥 결합의 형태를 주면서 특징들을 묻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는 다 가림 처리를 하고 이 분자 자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문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문항이었어요. 뭔지는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의 존재하고 있는 원자수의 비를 본다거나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준다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조건들을 주면서 어떤 분자인지 이거 내가 1대1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요 문항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2번의 정답을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후보군을 산소, 그리고 플로린,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어디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죠. 예외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죠. 그럼 예외 구간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예외 구간 없어요. 그럼 2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거고 3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우리 무엇이 더 큰가 큰 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여기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일 거고요. 그 다음 나트륨입니다. 라는 순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으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우리는 원자 번호 역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온의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실 수 있죠. 원자 번호 가장 작은 게 크다고 했어요. 그럼 산소,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이 나트륨이 될 거고 그 다음 마그네슘일 겁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고 보니까 여기에 WXY 순서, 그 다음에는요 ZYX 순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얘는 XY 순서였는데 YX 순서로 순서가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마그네슘이랑 나트륨,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WXYG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아,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고, Y에 해당하는 걸 나트륨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우리는 산소와 플로린, W와 Z에 대해서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원자번호가 더큰 거는 플로린이 될 거고, 당연히 플로린이 산소보다 클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에 해당하는 게 산소였습니다라고 해서 모두 1대1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면서 바로 기억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W는 산소냐고 물어봤는데, W는 이미 우리가 플로린이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 표시 해두실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전자 하나 떼낼 때까지 괜찮은데, 두개 떼내려고 하니까 대단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요 B의 형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1쪽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한 대상은 산소 그리고 플로린이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1쪽이 아니네. 1쪽을 제외할 수 있다면 나는 13족과 16족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16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각각을 비교해 주셔도 되는 거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순간 얘는 16족, 17족 하나 내려가니까 15족, 16족 예외 구간이 되면서 당연히 산소가 플로린보다는 이 B에 대한 값이 더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원자 반지름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Y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더볼 필요가 없는 게, 제시된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나트륨이라서 이거는 맞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X랑 비교만 해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작은 게 원자 반지름은 큰 거죠. 따라서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 문항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문항 풀면서, 아, 이런 개념들은 내가 당연히 바로 문항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문항 풀면서 표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2주기, 3주기 가지고 왔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러면 내가 숫자 뭘로 채울 건지 뚜루루 생각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확인하셔야 되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두개 더해주시면 결국에는 원자의 전자수, 원자 번호가 될 거라서 이세개 중에 어느 한개 제시가 되면 내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 우리 보통의 문항에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원자들을 특정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 많이 많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봤던 게이 오비탈 조합이었거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거 더한 값, 뺀값 이용해서 이 오비탈 특정하는 것까지 여러분 원활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오늘 5회분,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교재에요,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남아있거든요. 조금 난도가 있어요. 반드시 문항 먼저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한 문항 한 문항 좀 자세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학, 여러분의 수능화학 멘토 김성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2017 기출의 미래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기출의 미래 강좌는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강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1강부터 20강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21강부터 40강까지는 신영철 선생님이 진행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1강부터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출제 트렌드 봐볼게요. 우리 생활 속의 화학, 여기는 되게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지나갈 거고 중요한 양적관계 파트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생활 속의 화학에서는 한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 나오게 되죠. 탄소화물의 성질과 용도, 그렇죠? 뭐 메테인, 뭐 에탄올, 아세트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합성섬유과다 나일론 이런 것들 요즘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같이 섞여서 이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 문제가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뭐 메테인의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다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빠르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설탕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되어 있고요. 뭐 탄수화물이겠지. 나일론도 당연히 합성섬유 탄수화물이고, 원유를 주성분으로 만든 거니까 탄수화물이겠죠? 드라이할 수도 일단 탄소가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맞아요. 그럼 전부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 합성섬유이다. 나일론은 대표적인 합성섬유죠. 최초의 합성섬유. 뭐 질기고 신축성이 있다. 이런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CO2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 흡열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체가 이제 기체로 되는 반응을 이제 승화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상태 변화가 고체에서 기체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흡열 반응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즉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가능한 상태 변화니까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5번이고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에탄올과 암모니아가 나왔는데요. 기억의 연소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 주로 나온다는 거지.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물질을 태워. 열과 빛을 내는 그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면서 뭐 CO2하고 H2O가 나온다. 대표적인 이제 발열 반응이죠. 연소 반응 외에도 뭐 중화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니은. 니은의 대량 합성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렇지. 이게 암모니아 합성의 의의가 됐죠. 그래서 식량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농업 생산량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과 니은은 니은은 아닌 거죠. 질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안 보이죠. 그렇죠? 탄수화물이 아닌 거지. 기억만 탄수화물이다. 요건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대표적인 이제 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도요. 발열 반응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잘 나오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힌트가 있어요. 산화칼슘이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 도시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가 지금 포인트겠지. 이 반응을 몰라도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이 발열 반응. 자, 그다음 니은은 에탄올이 주성분인 고체 연료이다라고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연소되면은 이건 발열 반응이다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역과 물의 반응 발열 반응 맞고요. 니은 연소 반응 역시 발열 반응이라서 틀렸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조심해야 할 게, 어떤 학생은 이거 보고 탄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죠. CA, 칼슘이에요, 칼슘. 얘만 탄수화물이라서 모두가 아닙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여기서는 뭐 쿨링 스프레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체 연료, 연료니까 또 태워서 발열 반응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핵심이 에탄올이 기화되면서 시원해진다. 이게 포인트겠지. 시원해지니까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주변에 냉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탄올이 기화되는 거 반응을 몰라도 이해를 못해도 아, 얘는 흡열 반응이구나. 흡열 반응인데 왜 시원해지죠? 주위로부터 열을 뺏어 와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탄올이 기화되는 거는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자체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흡열 반응이다. 그죠? 자, 얘는 연소니까 아까 얘기했죠? 발열 반응이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은 탄수화물이다. 그쵸? 에탄올은 여러분, 당연히 유명한 애기 때문에 그 3인방 중에 하나예요. 탄수화물 잘 나오는 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탄수화물 맞고요. 에탄올 기화할 때 흡열. 틀렸고. 에탄올의 연소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아니죠, 여러분. 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요 정도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낄 거고요. 그다음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기억은 프로페인, 탄수화물, 휴대용 가스 난로의 연료로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연료 사용된다? 이것도 이제 발열 반응 얘기할 거고, 근데 뭐 탄수화물이고, 뻔한 거예요. 질산 암모늄, 이거 뭐 탄수화물 아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냉각팩. 아, 냉각팩은 주위의 온도를 차갑게 낮추는 거지. 즉,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했을 때는 흡열이란 소리예요. 흡열이 돼야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의 온도를 낮추겠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틀렸고, 기억이 연소될 때는 열이 방출된다, 발열이니까 맞고요. 니은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가 아니라 흡열 반응이다. 답은 니은만 2번이 되겠습니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반복되기도 하고요, 지문이.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인데요. 자, 일단 아세트산 대표적인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뭐 CH4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CH4하고 LNG의 주성분 천연가스, 그쵸? 뭐 가정용 연료로 사용된다. CH4 메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에탄올. 얘는 소독용 알코올. 그쵸? 우리 코로나 그 난리가 났었을 때 이거 많이 손 소독제로 썼었죠. 그쵸? 아세트산 식초의 주성분이다. 이런 거다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에요. 그다음 뷰테인도 마찬가지. 얘 탄수화물이죠. 탄소수. 얘도 연료지, 그치? 연료. 그래서 캠핑용 가스로 보통 많이 쓰이고요. 뭐 차량용 연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입니다. 기억. 가해 수용액과 KO의 중화 반응은, 그쵸? 가는 이제 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또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겠고 미래한 친구도 있겠지만 산과 염기가 만나면, 그러니까 얘는 아세트산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이온화해서 액성 산성. KOH는 염기.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를 이온화해서 염기. 얘네가 만나서 물 생기는 게 중화반응.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중화반응 아직 몰라도 일단은 중화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틀렸고. 나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 맞고요. 그냥 가하고 나는 둘다 탄수화물이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자, 버스 연료로 이용되는 액화천연가스 LNG는 메테인이 주성분이다. 그쵸? 천연가스, 탄수화물, 뭐 가정용 연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얘기했고. 의료용 알코올, 에탄올, 반복돼요, 물질이. 얘또 소독용, 그쵸? 뭐로 나오고, 증발하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 그럼 얘가 증발할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는 거니까. 그래서 힌트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반응을 안 해여도. 자, 기억은 탄수화물이다 맞고요. 기억의 연소 반응은 무조건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틀렸고. 디귿, 니은이 증발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증발할 때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다.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자, 캠핑 준비물 뭐 나와 있는데 나일론. 얘는 합성 섬유, 최초의 합성 섬유. 뭐 캐러더스가 개발했다. 신축성이 좋고 뭐 질기고 강하며 등등등 특징이 있죠. 나 설탕 대표적인 탄수화물 뭐 숯과해로 숯도 얘는 뭐 탄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합성섬유다 맞는 거고요. 니은은 탄수화물 맞고요. 탄소 있죠. 그다음 디귿의 연소 반응은 발열. 무조건 연소 반응은 그 누구더라도 발열입니다. 똑같죠, 지문이. 답이 5번이에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라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볼게요. 자, 기억.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으로 달걀 삼기. 그쵸? 이것도 봐봐. 달걀 삼기잖아요. 그럼 산화칼슘이 물에 들어가면 주위의 온도를 뜨겁게 만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산화칼슘이 물에 들어가서 반응을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설탕, 달고 나면 이게 가열해 주는 거지. 이게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야 되는 거니까 이건 흡열이겠지. 이 반응 자체는 암모니아로 분수 만들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압력차로 이렇게 하는 건데 기억 볼게요. 자, 기역은 발열 반응이다 맞고요. 니은은 탄수화물이다. 탄소 있죠, 설탕. 디귿은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라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암모니아 분수 만들기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거 내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식량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로 사용됐죠. 원료로 사용이 된 거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역시도 나왔고요. 대량 합성으로 재종정의 개발은 식량 문제를 개발하였다. 뭐 아세트산, 탄수화물, 식초의 주성분이다. 산화칼슘 물에 녹는 거 외우셔도 돼요. 얘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데울 수 있다. 자, 기역의 수용액은 산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산염기 파트에서 할 건데요. 뭐 중화 반응이나. 자,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건 염기성이에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도 있을 거니까요. 화학 반응식을 써드릴게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OH 마이너스가 생겨서 염기성이 돼. 암모니아 대표적인 염기고요. 그쵸?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성이다. 틀렸고. 니은은 탄수화물이다. 니은 탄수화물 맞죠? 그다음 디귿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쵸? 반복되죠? 니은과 디귿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은 에탄올이 주성분인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앞에서 봤죠? 에탄올 증발하면서 손이 시원해진다. 뭐 경험해봤죠? 알코올 소독하면은 약간 시원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화가 되면서 증발이 되면서 주위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이 시원해진다 맞고요. 그럼 에탄올이 증발하는 이 반응은 뭐야? 발열이 아니고 흡열인 거지. 발열이면 주위를 따뜻하게, 흡열이면 주위를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손난로는 뭘까요? 반대로 얘와 반대겠죠? 주변을 따뜻하게. 아,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구나. 근데 손난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이미 결론 나와 있죠. 열을 방출한다. 그렇죠? 여기서 반응이 이제 발열 반응이라 주위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 기역은 에탄올 탄수화물 맞고 기역이 증발할 때는 열을 방출한다. 틀렸고 흡열. 니은이 산화될 때는 발열 반응이다.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자, 마찬가지. 메테인 연소시켜 난방 음식을 익힌다. 연소시킨다. 이제 발열 반응이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역은 탄수화물이야. 이거 맞는 표현이죠? 메테인 대표적인 탄수화물. 자, 탄화수소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역의 연소는 무조건 발열. 틀렸고.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돼.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그다음 보시면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든다.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거니까 그저 흡열이 되는 거죠. 흡열.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학생 A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자, 에텐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쵸? 에텐 대표적인 뭐 그렇구나. 여기서 에텐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 보시면 고작 물어봤자 탄수화물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탄수화물이 맞죠? 그다음에 니은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이다. 아세트산이지. 아세트산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거는 산이니까 수용액의 액성을 산성으로 만드는 거죠. 틀렸습니다. 약한 산성을 만들게 되고요. H 플러스를 물 속에서 이온화시켜. 써드리면은 얘가 아세트산이 물에 녹으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액성을 산성을 띠게 만드는 거죠. 그죠? 수용액 상태에. 자, AQ 상태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기화되는 반응 흡열이다. 자, 기화되는 거, 에탄올이 기화되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 앞에서 반복이죠? 흡열 맞습니다. 주위를 차갑게 만드는 건 흡열. 알겠죠?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발열이다. 답은 그러면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자, 기역은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라고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탄올. 다뤘던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에탄올. 그쵸? 에탄올밖에 없었고, 의료용 소독제. 그럼 기역은 에탄올이다 맞고요. 자, 화학식도 좀 써보세요, 여러분. 탄소 2개와 수소는 총 6개인데, 또 탄소가 하나인. 이런 식으로. 자, 알코올은 이제 OH기를 이렇게 보이게 쓰잖아요. 작용기를. 그래서 이게 에탄올의 이제 화학식이다. 보시면 되고. 니은은 질소 비료의 원료로 이용된다? 질소 비료의 원료는 암모니아잖아요. 그죠? 근데 암모니아는 탄수화물이 아니지. 탄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디귿.

화학식도 써줬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외우면 좋긴 한데, 화학식 써 있으니까 굳이 몰라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니은만 탄수화물 틀렸습니다. 디귿의 수용액은 산성이죠. 식초, 산이에요, 여러분. 약간 신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의 성분입니다. 아시겠죠? 과일에서도 뭐 시트르산, 뭐 산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신맛을 내는 특성이 있죠. H 플러스 때문에. 자, 이렇게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 나왔는데 기억 뭘까요? 뭐 소독제로 쓰인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아니면 탄수화물이다? 만약 아니면 에탄올 연소시키면 발열 반응이다? 다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데, 자, 볼게요. 의료용 소독제를 이용된다.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제설제를 이용되는, 만약 이거는 눈 내릴 때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C 있다고 해서 탄수화물 아니라고 했고, CA, 칼슘이에요, 여러분. 탄소가 아닙니다. 자, 니은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한다. 주위로 열이 발생한대요. 발열 반응 맞죠? 그쵸? 그래서 얘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얘를 뿌리는 이유를. 니은과 디귿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니은과 디귿 아니라고요. 많이 나오죠? 디귿만 탄수화물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메테인은 천연가스. 그래서 주성분이다. LNG 주성분이다. 뭐, 주성분 하면 사실은 여기에 천연가스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 뷰테인은 연소시켜 물을 끓인다. 연소니까 뭐 발열 반응. 그래서 이제 물이 끓인다. 뭐 이런 상황. 자, 기역 볼게요. 액화천연가스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은 탄수화물이다. 뷰테인 맞고, 연소 반응 당연히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죠? 자, 5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부터 이제 강의를 본 친구들은 이렇게 해설을 빨리 하냐 할수 있는데, 앞에서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17번은 5번이고요.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은 에탄올을 산화시켜 만든 아세트산 되어 있죠. 에탄올을 산화시켰다. 그렇죠. 그럼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의약품 제조에 이용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이랑 살리실산 만든 거 아스피린 있죠. 그렇죠. 합성 의약품. 자, 질소와 수를 반응시켜 만든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 질소 비료는 아니고 질소 비료의 이제 원료로서 뿌려주게 되는 거지. 그렇죠? 바로 뿌릴 순 없잖아요. 독성이 있으니까. 자, 기역. 기역은 탄수화물이다. 맞는 표현이고 니은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이 된다.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성 수용이 되는 게 맞고 디귿 질소 비료의 원료는 디귿으로 적절하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자, 물질 가나다 나왔는데요. 가는 뭘까요, 여러분? 가는 가나다 이렇게 생긴 물질은 전부 다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가는 암모니아, 질소 비료의 원료. 얘는 메테인.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 LNG의 주성분. 단은 바로 이제 아세트산이죠. CH3COH 아세트산 이렇게 이제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기억을 보면은 가는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맞죠? 그쵸?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 니은, 나는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그쵸? LNG 주성분 맞죠? 디귿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보시면 COH. 사실 이게 작용기라고 하는 건데, 뭐,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려운 거 필요 없고, 이제 아세트산이니까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만드는 물질이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알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가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나와 있고요. 구성원소 세 가지다. 자, 그럼 구성원소 세 가지다? 수용이 산성이다. 방금 봤던 물질 뭘까요? 아세트산 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답은 4번이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번. 자, 물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다. 그쵸?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이용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에탄올은 소독용 알코올로 주로 쓰인다. 또 연료를 쓰였을 때는 뭐 발열 반응을 한다, 뭐 탄수화물이다 이런 것들. 자, 기억.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그쵸? 식초 신맛 나잖아요. 산성. NH3는 탄수화물. 탄소가 없으면 탄수화물 아니고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22번. 자, 가는 암모니아고요. 나는 대표적인 그쵸? 탄수화물 중에 세 가지 중에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누굴까요?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COH가 지금 딱 보이죠? 이렇게 표현한 화학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조식이라고 해요. 3단원에 나오지, 그치? 화학결합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자로 둘다 존재하는 물질이구나. 자, 기억. 가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맞고, 니은, 나를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예, 산성수용 되는 거예요. H 플러스 이온화시켜서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가완화는 모두 탄수화물 계속 나오죠. 탄수화물 얘가 아니잖아. 얘 맞고. 둘 다는 아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네, 그 다음 23번. 자, 간은 설탕 나와 있고요. 나는 염화나트륨, 다는 아스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탄수화물만. 너무 쉽죠. 그렇죠? 탄소가 있는지. 얘 있고, 설탕. 이거 탄소 아닙니다, 여러분. 얘 염소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탄소 있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설탕과 아세트산만 골라주시면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자, 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천연가스니까 LNG 얘기하는 거고요. 얘죠. 그러니까 나오는 특징도 항상 동일해요. 설명이. 제시문도 뭐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뭐 탄화수의 가장 간단한 분자이며, 뭐 연소 반응시켜서 발열 반응이다. 다 얘지, 그치? CH4. 수용액은 산성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산성이다? 아세트산밖에 없잖아요. 그죠? 손소독제 만드는데. 그쵸? 얘네가 제일 잘 나온다고 했죠. 에탄올.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베스트 조합이긴 했었습니다. 그쵸? 늘잘 나오는 애들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파트는 너무 쉽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너무 지문이 반복되니까 좀 빠르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천천히 화학식량과 몰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풀어서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를 정말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화학식량과 몰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막 계산이 많이 나오고, 그쵸? 복잡하게 보여서 그런 거고요. 문제 유형이 또 되게 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저랑 한번 공부하면, 아, 이게 반복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요. 혼합기체가 나왔다. 혼합기체는 기체 두 종류 이상이 섞여져 있는 기체를 얘기를 하는데, 걔네의 각각의 질량이나 뭐 전체 질량이나 뭐 전체 원자수 이런 게 나왔으면 항상 이제 분자의 구성 원자수, 분자량 구하기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화학식량과 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일단 분자수, 그리고 분자량. 분자량 알면 원자량은 자동으로 아는 거죠.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 원자수 이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 원자수. 한 분자당 원자수, 몇 원자 분자인지. 즉, 이게 결국 분자식을 물어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세 개예요, 무조건. 이거 세 개만 물어봐. 기체에서는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한다라는 관계로 또 분자량을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혼합기체냐 아니냐 차인데 요즘에는 다 혼합기체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항상 답으로 물어보는 거다. 자, 그때 중요한 표현이 1g의 분자수, 1g당 부피, 1g의 전체 원자수, 이런 것들은 보기선제 꼭 들어있죠. 중요한 표현이고요.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 얘네의 관계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를 간결하게 푸셔야 돼요. 복잡하게 가면 안 되고요. 분자식과 원자량 구하기. 그 다음에 혼합기체 밀도랑, 아, 기체에서 밀도랑 분자량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머스트 체크 보시면요. 이번 강의에서 25번이랑 27번, 28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또 문제를 좀잘 푼다면 요 풀이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네, 화학식량과 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문제에서는요. 보세요. 가완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밀도는 같고, 나에서 XYZ 질량비가 7대 7대 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복잡해 보이긴 해.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밀도가 같대, 밀도가. 그죠? 그래서 밀도가 같다라고 했으면, 기체에서 밀도는 뭐예요? 밀도를 덴시티라고 해서 D라고 쓸 건데요. 부피분의 V,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뭐 기체든 뭐든 간에. 항상 밀도는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밀도가 같대요.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 있는 거야. 화학원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문제에서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 주어져 있죠? 5대 9로. 그럼 5대 9면 밀도가 같으려면 밑에 부피비도 몇대 몇? 5대 9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밀도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전체 몰수도, 전체 부피도 5대 9다. 기체에서 부피는 몰수랑 비례하는 거니까 전체 몰수도 5대 9다. 5몰이면 뭐 9몰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왜 줬는데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안에 또 나와 있는 게 기체의 양, 전체 이제 몰은 5대9라는 걸 알았는데 5몰9몰로 두고 문제 풀면 되죠. 여기서 이 물질이 1대3이고 얘는 같은 물질이 2대1.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몰수 같네요. 그럼 어쨌든 얘합이 5몰, 얘합이 9몰로 M과 N을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몇으로 맞추면 좋을까? 1대3. 두배 해볼까요? 얘는 2몰, 뭐 6몰로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전체 5몰로 맞춘다고 치면 약간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전체가 3몰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인 거니까 1.5몰. 얘도 1.5몰이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이런 빠르게 이런 숫자 놀이를 좀 해줘야 돼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나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연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n 플러스 2n이 5인데 3n 플러스 2n은 9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눈치껏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숫자를 전체 몰수로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분의 x의 원자수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사실은 얘나 같은 표현이야. 둘다다 뭐냐면 전체 원자수를 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y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 y 구성 원자수, x는 분자수 곱하기 x 원자수 하면 되고, z의 질량은 뭐 질량이긴 하지만 같은 z 길이가 7대 9면 전체 z 원자수도 7대 9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전체 z 원자수니까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특징의 애들을 두 가지나 준 거니까 거기서 최대한 우리 뭘 잡아야 돼요? 구성 원자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구성 원자수를 잡아라. 그때는 이제 전체 원자수 이런 것들을 주고, 그다음 분자수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해볼게요. 지금 X, Y, Z부터 해볼까? Z가 한 종류니까 얘가 더 쉽겠죠? 해볼게요. EZ. 그러니까 EZ니까 하나, 두개 있는 거, 두 개. Z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2몰 하면 Z 2몰 있고요.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3비몰 있는 거죠. 구성 원자수가 B고 분자가 3몰이니까 3비몰. 여긴 없고. 그다음 여기는 6Z. 6Z 하나니까 그냥 6몰. 그다음에 1.5B. 1.5B니까 더하면 3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2 플러스 3B와 6 플러스 3B가 7대 9다라는 식을 쓰면 돼. 근데 이것도 7대 9다라고 식을 써서 가면 되긴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숫자 놀이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7로 맞춰보고 9로 맞춰봐.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여기 B가 여기는 뭐 1이면 여기는 1일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럼 얘를 두 배씩 늘리는 거야. 그러면 두배딱 늘리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럼 이게 14라고 한다면 B가 몇이면 될까? 4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면 되네. 그럼 B는 4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 B가 4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다 4라고 일단 쓰시면 되는 거고요. 구성 원자수 하나는 구한 거고. 그 다음에 X랑 Y 원자수 이 비율로 또 나머지 구성 원자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밑에가 Y 원자수죠? Y는 두 개. 여기밖에 없어요. 얘 없으니까. 2분의. 그럼 8이 나와야겠네? 4의 비율이니까. 근데 X 원자수 표현해보면 여기 두개 있고, 여기 3A가 있으니까, 결국 8이 2 플러스 3A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얼마?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A도 구했어. AB 구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C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 원자수 마찬가지로 몇 개? 6개, 지금 6개 있는 거죠? X 6개. 자, 그리고 여기는 A. 1.5A. 근데 A가 몇이었어? 2였죠, 그쵸? 그럼 2 곱하기 1.5 하면 3. 그럼 여기는 3인 거고. 그다음 Y 원자수는 여기 6. 6 있고요. 그다음 Y 원자수는 또 여기만 있네요. 1.5C가 되는 거네. 1.5C. 그래서 6 플러스 1.5C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7분의 6이 9, 6 플러스 1.5C다. 그럼 C가 얼마일까? 여기서 2분의 3이니까 이것도 2분의 3을 해보면 이게 6 플러스 1.5C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21. 6 플러스 1.5C. 그럼 10.5니까 아, C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C가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C까지 구했습니다. 산수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ABC 다 구했어요. 그래서 구성 원자수를 다 구한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분자량 B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구성 물질의 분자식도 알아냈고, 몰수도 알아냈으니, 분자량의 질량과의 관계만 알면 분자량을 다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질량에 대한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일단은 여기도 나와 있긴 해. 근데 이건 이제 혼합 기체의 전체 질량이니까 더 간단한 단서가 조건이 없고,

있죠. XYZ 질량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원자량 구할 수 있는 거지. XYZ의 원자량. 그럼 원자량 구해서 이제 분자량 B로 바꿔버리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량 B로 바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거를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XYZ 나와 있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XYZ의 질량이 7대 1이다. 그럼 질량 나누기 원자 몰수. 질량 나누기 원자 몰수 해야지 원자량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량 B. 그럼 X는 몇 개이다? 문제에서 잘 보세요. 나라고 있으니까 요 상황 봐야 돼. 그럼 X 몇 개? 9개. 이미 구해놓은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9개. 구물이다. 라고 하면 Y는 몇 개예요? 10.5였죠. 10.5. 10.5몰이다. 그럼 Z는 얼마예요? 여기 있죠. Z는 여기 18. 그쵸? Z는 18. 이렇게. Z는 18. Z의 질량. Z의 개수가 이렇게 18, 18개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나눴을 때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원자량비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XYZ는 원자량비가 얼마? 14대 12대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계산 들어보면 복잡한데요. 선생님이 물어본 층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복잡하지 않고, 여기 지금 3을 곱해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기 3을 곱해. 3을 곱하면 얘네 값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7을 곱하고, 여기 7을 곱해서 위에 분자를 맞춰. 그럼 나머지 이게 밑에 분모값만 남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바로 역수치하면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14대 12대 1이다라고 해서 이제 원자량 B까지 구한 겁니다. 그럼 다 구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A가 아까 얼마였어? 2였고, 그럼 X, E, Z, B가 4. 그죠? Y, C, C가 3. Z, B, 4가 되는 거죠? 이 분자량의 B를 써라. 그럼 여기 원자량이 이제 합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X 14니까 14 곱하기 2. 그죠? 원자량이 합이 분자량이죠? 개수까지 고려한 거. Z는 1인 거니까 1 곱하기 4. 그 다음 Y는 얼마예요? Y는 12. Y는 10인데, 아까 C가 3이었죠? 3 곱하기 3. 그 다음에 Z는 역시 1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5분의 4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번 수능이었는데, 문제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고,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빨리 숫자 놀이라도 빨리 해줘야 좀 승산이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조건 나왔을 때, 아, 밀도 왜 나왔지? 아, 밀도 전체 몰수 주려고 나왔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자량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뭐뭐뭐 하면 안 되시고, 질량비가 원소별로 나와 있으니, 빨리 여기서 전체 원자수 이미 다 구해놨잖아요. 그죠? 이미 구해놓은 거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도 자,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가만한 기체 종류 양 나와 있고요. 가질량에서 X, 뭐, Z, 나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XYZ는 뭐, 탄소나 수소나 산소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일단 80이라는 숫자가 동일한 게 있다라는 거. 그쵸? 얘는 누굴까라는 걸 보셔야겠죠. 일단은 같은 원소라면 같은 양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런 특징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질량이니까 일단은 원자 수부터 하나씩 나타내 볼게. 자, 여기는 탄소가 얼마? 탄소가 A. 여기는 2B. A 플러스 2B죠. 탄소의 몰수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얼마예요? 4A. 그 다음에 6B가 되는 거죠. 6B. 이게 수소고. 나 산소는 얼마? 산소는 B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맞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똑같아. A 똑같고요. A몰 똑같죠. 물질 똑같죠. 그 다음 물질 똑같고 B 똑같아. 일단 여기까지는 같아. 자, 그럼 탄소는, 근데 여기도 있다라는 걸 더해주긴 해야겠지. 그럼 A 플러스 2B 플러스 2C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소는요. 4A. 4A 플러스 6B까진 같은데 또 있긴 해.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6C. 6C. 일단 원자수만 쓰는 거고, 그 다음 산소는, 아, 산소는 둘다 비몰로 같다.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겠지. 80g으로 같은 원소는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산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산소는 아예 몰수가 같아요. 당연히 질량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몰이 몇 몰이라는 걸까요? 전체 질량이 산소가 80g이기 때문에,

이 비몰에다가 산소의 원자량 곱하면 8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비는 얼마? 5몰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는 5구나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럼 얘는 5. 그냥 B5니까 10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탄소가 뭔지 어떻게 할까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원자량이 탄소가 12, 소소가 1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항기량 질량이 탄소가 무려 12배나 더큰 거예요. 근데 지금 개수를 봤더니 이게 12배 이상 얘가 더 크지 않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양적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개수는 12배 이상 크지 않고 원자량 12배 차이가 나니 결론은 질량이 무조건 수소보다 탄소가 더 커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눈치채야 돼. 그래서 얘가 탄소가 되는 거지, 얘가. 그쵸? 그럼 150g이니까요. 150g 나누기 원자량 12 하면 또 몰수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A 플러스 2B가 되는 거야. 그럼 2B는 10이라고 했고. 그럼 A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약분하면? 4, 3. 아, 3, 3, 4, 3, 5. 그죠? 그러면 얘가 2분의 25. 12.5네요. 12.5니까 A가 2.5다라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써놓을게요. A가 2.5. 여기다 쓸게요. 2.5. B가 5다. A가 2.5, B가 5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A, B 여기서 다 구했고, 그 다음 C는 여기서 구하면 돼요. 그럼 C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아, 얘밖에 없네, 이제. 쓸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수소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수소가 또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가 이만큼 있고, 수소가 이만큼 있어. 12배 이상 개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죠? 무조건 질량은 얘가 큽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질량이 W2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얘가 몇개 있어야 돼? 55몰 있어야 돼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기 때문에 55몰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도 C가 또 나와주겠죠? 자, A가 2.5, 그러면 이거 10이죠. 그 다음에 5. 그럼 30, 30이고요. 15니까, 10이니까 40. 그럼 여기 15가 나와야겠네? 그럼 얘도 얼마야? 얘도 2.5가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C도 2.5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V1 대 V2는요, 어쨌든 기체에서는 전체 몰수비가 되는 거니까, V1은 7.5, V1은 7.5고, V2는 얼마? 7.5에 좀 더하는 거죠. 10이네요, 10. 10.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의 4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W1, W2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W1은요, 수소 원자 수에서 이제 곱하기 1인데 1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A가 얼마였어? A가 2.5. 그럼 A가 2.5고, 그다음 B가 얼마? 5. 그럼 30에 10이니까 40. 그러면 W1은 40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W2는 탄소로 가는 거죠. 탄소는 A가 역시 얼마? A가 2.5. 그다음 B는 5니까 여기 10. C는 2.5니까 5. 그러면 17.5. 17.5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얘네 17.5 곱하기 12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10이 나오고요. 210. 그러면 얘가 210이고 이거 40이니까 W1분의 W2는 40분의 210. 요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이제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비슷한 문제를 26번, 27번 비슷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원자수 계산해서 분자 몰수, 그리고 이제 원자량 또는 분자량 구하는 문제로 역시 출제가 됐구나. 자, 2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는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간은, 전체는 강철용기지만, 잘 보셔야 하는 게 얘는 피스톤이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기체가 미는 압력과 이 기체가 미는 압력은 같은 상태에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 부피비가 기체의 몰수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가져야겠지? 이때 기체 부피비가 몰수비다. 자, 근데 중요한 또 조건이 있어. 질량이 같대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거 왜 줬을까? 아, 질량이 같대. 얘가 Wg이다라고 하면 이쪽도 Wg이라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럼 질량이 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질량이 같은 상황에서 몰수가, 기체에서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몰수가 3대 2야. 그러니까 얘는 3몰이면 얘는 2몰인 거죠. 부피는 몰수라고 봐도 되지. 기체에서는 상대값으로. 그럼 뭘알수 있을까요? 분자량이 몇대 몇이다? 2대 3이다. 같은 질량, 뭐 단위 질량당 분자 수비가 3대 2라는 거잖아, 결론은. 그죠? 1g당 분자 수비가 3대 2라는 거니까 결국 한 분자당 질량은 2대 3 역수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

여의 분자량 곱한 거 M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얘의 분자량 곱했을 때 질량이 나오는데 그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M1 대 M2는 2대 3이다라는 거를 빠르게 그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준게 아니거든요. 보자마자 아 분자량을 준 거네. 2대 3이네. 이게 빨리 돼야 돼. 이 해석이. 그럼 여기서 얘가 아 분자량이 2대 3이다. 자 그런데 또 가만 보면은 약간 눈치가 좀 빨라야 되고요.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파트는요. 왜 그러냐면 아, 분자량비까지 구한 것도 사실은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질량 같네 넘어간 친구도 많을 건데 나중에 뭐 구해야지 이런 친구도 많을 텐데요. 여기서 분자량비 구하라는 거 아, 눈치챘어. 너무 잘한 건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A 대비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럼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거야. A 대비가 몇일까요? X, A, Y, E, A, X, B, Y, E, B죠. 즉, 얘도 1대2로 결합되어 있고, 얘도 1대2로 결합되어 있어. 즉, X랑 Y의 구성 원자의 개수비가 1대2, 1대2로 동일해. 근데 분자량이 2대3인 거야. 그럼 여기서 A 대 B도 2대3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문제는 엄청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A 대 B가 2대3인 거야. 그래서 분자량은 2대3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여기다 분자량을 써놓을게요. 2대3으로. 자, 그래서 이제 A, B도 구한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구해야 돼요? A, B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A, B 대입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질량 가지고 뭐 몰수 맞춰서 분자량 구하면 끝나는 거구나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이용했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실린더 속 기체의 예의 B가 나대다가 7대 8이다라고 나왔는데요. 해볼게요. 자, 일단 M으로, 뭐 N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그리고 A랑 B는 구했으니까 A는 2라고 치고, A가 2일 때, 자, B는 3이 될 수가 있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A가 2일 때 얘는 6. B는 3이니까. 그죠? 얘도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구성 원자 수를 상대 값으로 맞추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나에서는 X 원자 수 표현해 볼까요? M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M. 그럼 여기는 얼마? 9N이죠. 9N. 9N. 이게 X 원자 수고. Y 원자 수는 얼마야? 4N이지. 여기는 18N이겠죠. 18N. 이렇게 해서 일단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봤더니 이것도 눈치를 채야 돼.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봐봐. 얘가 지금 두 배잖아요. 분모 분자의 관계를 보세요. 얘도 두 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전체가 약분돼서 그냥 2가 되는 거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못 풀어, 놓치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미 약분돼서 2야. 그러면 7분의 8을 곱하면 다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7분의 16이 다의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M과 N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힌트를 채야 돼. 그 눈치를 채야 돼. 그럼 7분의 16으로 가볼게. 이제 답만 써볼게요. X 원자수는 얼마? 2M. X 원자수는 얼마? 15N. 그다음 Y 원자수 6M. Y 원자수 5, 6, 30. 30N.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7분의 16이면 되는 거지. 요게. 알겠죠? 그러면 정리해봐. 정리해보면, 해보면은 뭐 42M 나올 것이고, 좀 약분 좀 해볼까요? 숫자 크니까. 자, 3, 이게 15, 15하고 얘 8. 이렇게 약분해보자, 위에를. 그러면 3, 7에 21.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5. N, 30, 21M. 그쵸? 이렇게 하고 16. 16M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40, 120.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은 얘 얼마? 15N. 15N은 5M이네. 그럼 결론은 M은 3M이네. M은 3N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겠네요. 이 관계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구성 원자수도 상대값으로 구한 것처럼 N과 M도 관계만 상대값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N이 1일 때 M이 3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쵸? N이 1일 때 3. M이 3이다. N이 1일 때 M이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과 N은 이미 구했고요. M이 3이고 N이 1인 거니까 이건 3분의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 다에서. 그럼 질량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 이제 이용해줘야지. 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7W 이거 이용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또 이미 두 가지죠? 두 가지 이미 아는 게, 물질이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거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건 지금 겹치는 거고. 근데 이미 두 가지 분자량은 구해놨어. 2대 3으로. 그럼 그냥 얘 분자량 2. 이렇게 가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 얘도 분자량 3.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 곱하기 몰수, 분자량 곱하기 몰수한 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관계.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 그럼 6에다가 구니까 15. 그럼 이게 우리가 정한 상대값 15에 해당을 한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야? 7분의 15로 곱한 거니까 얘도 7분의 15로 곱해서 7분의 150이 나오면 되네. 우리가 정한 상대값 기준으로.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5 곱하기 3, 질량이 얘는 15다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모르겠어. 그냥 분자량 X라고 할게. 그럼 X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자량 구하시면 되고, 그 X가 얼마냐면 7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7분의 15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분자량에 비례 상대값으로 이렇게 지금 다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에서 얘의 질량 7분의 15. 그쵸? 다에서 A, 그치, 얘지. 7분의 15 곱하기 3. 몰수 곱하기 분자량 비하면 질량 비 나오는 거죠? 그 위에 값은 3 곱하기 7분의 15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에서 얘죠. 나에서 얘지, 얘. 그치? 자, 얘는 3몰 곱하기 2. 그냥 6이네, 6. 얘다가 앞에 n분의 n 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그러면 얼마? 자, 2번에 14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좀 추가 이론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일단 여기 나왔던 표현 중에 기억해야 할 게, 1g당 이런 거 있잖아요. 1g당 분자수. 이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나올 텐데,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g당 분자수다라는 건 뭘까? 자, 기초부터 정리하면, 뭐, CH4가 있고, 뭐 헬륨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분자량이 얘가 16이고 주어져 있다고 해보고, 얘가 4예요. 그럼 얘네 둘이 분자량 16, 4니까, 질량이 16g 있고, 4g이 있을 때는 몰수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죠. 둘다 1몰인 거야. 둘다 1몰. 근데 기준은 1몰일 때가 아니야. 1몰일 땐뭐 1몰이니까 물어볼 게 없겠지. 1g당의 분자수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가정을 하시면 돼요. 얘네가 어쨌든 중요한 건 같은 질량이 있을 때다. 같은 질량. 그럼 같은 질량이 있을 때니까 얘하고 얘 질량을 둘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1g으로 맞춰. 그리고 분자 몰수를 구하면 돼. 그럼 분자 몰수 어떻게 구해? 전체 질량이 1g이죠? 전체 질량 1g 나누기 뭐 해야 돼요? 분자량 하면 되는 거죠. 분자량이 1몰당 질량이니까. 되시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 16분의 1몰이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 몰수가.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4분의 1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 같은 질량일 때 분자수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수는 작아지는 관계이다. 당연히 알아야겠죠? 분자량이 4배니까 같은 질량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자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전체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자 몰수. 자, 1g당 분자 몰수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요. 1g당 분자 몰수에다가, 그러면 전체 질량. 몰수, 분자 몰수. 해주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전체 질량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1g당 분자,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분자량. 마음이 급해가지고. 분자량. 그쵸? 1g 분자 몰수가 16분의 1몰인데, 1g 속에, 그쵸? 분자 몰수로 구한 거예요? 그럼 1몰당 질량을 곱해야겠죠? 의미상 단위가 1몰당 질량. 16을 곱해. 그러면 뭐 나와? 그램만 나오겠지. 상쇄돼서. 그럼 질량은 1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겠지만, 요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화학식량과 몰,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문제풀이 팁을 팍팍 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득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살짝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OT에서 얘기했을 때 매번 예제 문제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 오라고 했었는데, 예제 4번, 유제 5번, 우리 수능특강 79쪽에는 문제들이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예제 4번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완전 기초를 연습하기에는 조금 이제 혼자서 풀어보면서 연습하기에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 예제 문제가 이 정도면은 야 기하 컷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요? 아니에요. 이거 약간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기는 해요. 요 문제 하나는. 근데 대신에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면각에 대한 어떤 그 끝판왕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어요.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못 풀어. 야, 내가 예제 문제도 못 푸는다. 나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얘기한 거야. 알겠죠?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있는 예제 4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 일단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모서리 A, E 그리고 E, F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D, M, B와 C, H, N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어려웠던 거 첫 번째 포인트.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뭐부터 찾아줘야 된다? 교선을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Find 교선. 교선을 찾아주어야 그 다음에 교선 이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을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대체 저 DMB와 저 CHN이라고 하는 저 평면 두 개가 교선이 눈에 딱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선을 찾기 위해서 조금 어떤 다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 이 평면이 있고 문제에서 평면 얘가 이렇게 있어. 교선이 안 보이면 우리가 직선도 그렇잖아요.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루는 각을 얘기할 때 만나게끔 우리가 하는 평면한 직선을 찾아주잖아. 그래서 이 각을 가지고 우리가 각의 크기를 찾아주잖아. 마찬가지로 평면 두 개가 교선이 안 보이면 하나의 평면과 평행하면서 나머지 평면과 만날 것 같은 적당한 평면을 그려주세요. 얘랑 평행한 평면을 찾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CHN을 혹은 DMP를 어떤 걸 평행 이동을 시켜줄 거냐? D랑 B가 밑에서 봤을 때 위아래를 우리가 높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높이가 같아요. 밑에서부터 이만큼, 밑에서부터 이만큼.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쓱 내려주면 평행 이동 시켜주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HN이 있는 요 점까지 M을 내려줘. 그럼 여기서 얘가 길이가 2인데 중점 1, 1이니까 1, 1이니까 얘가 1만큼 내려오면 너도 1만큼 내려와. 너도 1만큼 내려와. 해서 DH의 중점을 내가 P라고 불러주고 여기 BF의 중점을 내가 Q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DMB는 P, E, Q라고 하는 요 평면과 평행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P, E, Q와 C, H, N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런 그 공간도형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생각해내기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어려운 문제에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포인트가 뭐냐, 이 평면이랑 동일한 평면을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평면이라는 거는 한없이 쭉 뻗어나가는 거잖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쭉 뻗어나갔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얘가 중점이고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C를 요렇게 이어주고 Q를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얘랑 얘랑 평행하잖니. 얘랑 얘랑 평행하잖니. 평행한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하지 CPEQ가 한 평면 위에 존재를 해요. 그럼 CPEQ가 한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PEQ라는 평면은 CPEQ라는 평면과 동일한 평면이야. 요거를 찾아내는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그 다음 교선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교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교선을 찾는 거의 기본은 만나는 두 평면이 만나는 두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으면 그걸 이은 직선은 유일하니까. 그러면 CPEQ가 C를 지나고 마찬가지로 CHN이 C를 지나니까 두 평면은 C라는 점을 공유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점을 찾은 거야, C라는 점을. 그러니까 C라는 점 하나가 교선이 한 점이야. 나머지 교선을 하나 더 찾아주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점, 또 다른 점을 찾아주는 거. 바로 뭐냐? 여기서 지금 내가 CHN이라는 평면인데 CH가 요 사각형 정사각형 DHGC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N이랑 Q를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은 얘랑 얘는 뭐 하냐면 평행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되게 쉽게 생각했었던 우리가 공간 도형 처음 얘기했었던 한 평면을 결정할 조건. 직선과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CH에 대해서 얘랑 NQ가 지금 뭐냐면은 평행하거든. 저 NQ라고 하는 녀석은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은 거기 때문에 얘랑 평행이고 너랑 평행인데 너랑 CH랑 평행이니까 너랑 너는 평행해. 그럼 얘네들은 한 평면을 결정하는데 CH란 직선과 N이라는 직선과 한 점도 한 평면을 결정하거든. 그럼 이 평행한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과 CH와 N을 지나는 요 CHN과 어때? 동일한 평면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CHN이라는 것은 CHNQ라는 평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PEQ랑 CHNQ가 CQ를, Q도 지나고 C도 지니까 얘가 교선이 돼버린다. 교선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눈에 안 보였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서 CQ라는 교선을 찾아내는 걸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 해줘야 돼?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을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줘야 되지. 그때 우리가 내가 수선의 발을 그리기 쉬운 점을 적당히 찾아주자. 선생님은 여기서 그려주면 얘가 밖으로 벗어날 것 같아. 왜? 지금 여기서 요 사각형을 내가 또 다른 평면을 떼어내서 보면은 CHNQ라는 녀석은 사다리꼴이거든. CHNQ가 이렇게 그려지는 HNQC가 사다리꼴이거든. 근데 요 CQ가 우리가 원하는 교선이라며. 그럼 여기서 내가 H 여기서 그려주면 이게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H에서 수선의 발을 그려주자. 그래서 내가 H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렸어. 그 H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려준 녀석을 조금 더 다시 그릴게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렸어. 그 녀석을 내가 R이라고 수선의 발을 그려주자. 그럼 여기서 교선이 한 점에서 이쪽 평면에 포함된 직선을 그렸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 한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에 포함되며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 녀석을 내가 PQRS라고 불러주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바로 요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거죠. 왜? 평면의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거든. 그럼 최종 목표는 뭐냐? HRS라는 삼각형을 찾아서 RSH라는 삼각형을 찾아서 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HR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HR은 요 사다리꼴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만큼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HC의 길이를 보시면은 HC의 길이는 지금 한 모서리 길이를 2라고 잡아준 거잖아요? 그쵸? 2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HC는 요 대각선이 얼마가 나와? 2루트가 나와. 그 다음에 NQ는 그거의 절반인 루트 2가 나와. 그럼 여기서 내가 HR의 길이를 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주는 방법. 왜? 2분의 1 곱하기 C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루트 5인 직각 삼각형이거든. 요게 루트 5이기 때문에 2분의 1 루트 5 곱하기 HR.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HR의 길이에다가 요 녀석에서 요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등변 사다리꼴. 너도 루트 5, 너도 루트 5. 얘도 루트 5, 얘도 루트 5.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되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얘가 루트 2, 2루트 2. 그럼 얘가 루트니까 얘가

똑같아져. 요만큼이 얼마야? 루트 2의 절반인 2분의 루트 2거든. 근데 요만큼이 뭐라 그랬어? 루트 5라고 그랬어. 요만큼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루트의 루트 5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제곱 2분의 1. 그러면은 루트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누구의 2루트 2에다가 높이인 2루트 2분의 3이 나와요. 2분의 1 날려버리고 2 날려버리게 되면 HR의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3 루트 2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HR의 길이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죠? 자, 여기서 HR의 길이가 루트 5 곱하기 HC의 길이가 2루트 2에다가, 루트 2루트니까 여기가 루트 2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 2가 아니라 6이 되겠죠? HR을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불러준다면 저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뭐야?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루트이고 우리가 원하는 요 각의 요 길이에 대해서 요 녀석은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사인 값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다. 사인 알파라는 녀석이 루트 5분의 누구? 루트 2분의 3이 되면서 루트 10분의 3이 된다. 그럼 HR이라고 하는 녀석은 2루트2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누구? 요 알파에 대한 사인값 루트 10분의 3을 곱해주자. 루트 5분의 6을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렇게 찾아낸 요 루트 5분의 6이라는 녀석의 길이를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가지고 와. 너가 루트 5분의 6이구나.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SH를 할 거냐? SR 할 거냐? SR을 보자. SR이라고 하는 녀석은 EPE, EQ, QC, CP가 모두 다 루트 5의 길이 같은 마름모예요. 마름모. 그쵸? 여기서 P, E, 그리고 Q, C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어떤 지점, R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요 녀석 S,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마름모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요만큼의 길이랑 같고, 그럼 얘가 마름모라는 녀석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해버려? 2등분을 해버려. 그럼 SR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를 서로가 2등분 해버리는데, 우리가 PQ를 알거든. PQ의 길이는 2에다가 2루트2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가 얘가 뭐다? 루트2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 CQ의 길이, 요한 모서리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5가 돼버려.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야. 요 삼각형에서 요 높이가 우리는 궁금한 거고 그게 누구? SR의 길인데 요 높이를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2분의 1 곱하기 누구에다가 2루트 2에다가 뭐를? H를 곱해주면 2분의 1에다가 2루트 2에다가 H가 아니라 루트 3을 곱해주면 2루트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면 그럼 내가 H를 또 구할 수가 있어. 이 H란 녀석이 뭐다? 루트 5분의 2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루트 5분의 2 루트 6을 어디로 가져와? 요 SR의 길이로 가져와. 루트 5분의 2 루트 6으로 가지고 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SH의 길이를 볼 건데 요 SH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직선이 여기서 수직으로 뻗어나갔어. 여기서 수직으로 뻗어나갔어. 그러면은 요 직선 CQ는 요 SRH라는 평면과 수직이에요. 왜? 직선이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얘네로 만들어진 평면과 수직이거든. 그럼 얘가 요 평면과 수직인데 얘랑 평행하잖아. 그럼 얘는 이 평면과 수직이야. SHR과 수직이야. 그럼 PE가 SHR과 수직이니까 SHR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얘랑도 수직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E가 SH랑 수직이니까 옆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P라는 지점이 중점이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 H에 대해서 여기가 S거든. 그럼 이 S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너가 2야? 너가 1이야? 너는 루트 5야. 그럼 루트 5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면서 SH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나와요. 그러면 게임 끝이죠. 요 녀석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줘?

코사인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숫자를 할 거냐? 계산을 좀 줄여주자. 저 세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루트 5를 다 곱해주고 2를 나눠주고 나면 1에다가 2 나눴으면 3이죠? 2 나눴으면 루트 6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이죠. 그때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6분의 누구의 제곱에다가 루트 6의 제곱, 3의 제곱을 더해서 9에다가 6을 더해주고 1을 빼주게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뭐다? 6 루트 6분의 15에서 1을 빼면 14죠? 그러면은 3 루트 6분의 7이 되겠죠? 유리화를 해달래? 분모 분자 루트를 곱해줘. 6, 3, 18분의 7 루트 6이 되겠죠. 아이고, 됐다. 아이고, 힘들다. 근데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사실 여기부터는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될 일들이고, 필요한 평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가 어떤 도형인지가를 캐치를 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온전히 계산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해줘야 되고, 필요한 평면을 얘기했잖아요. 뜯어내서, 2차원 문제의 연속으로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길이들을 어디 갔어? 필요한 길이들을 찾아내서 붙여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계산의 영역이에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첫 단추였어요. 교선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 교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평행한 평면을 찾아주고, 공통되는 교점 하나를 찾은 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점을 찾아주는 과정들. 그 과정에 있어서 직선과 한 점이 만드는 평면은 직선과 평행한 평면, 두 평면 일치하겠네. SCHN은 CHNQ랑 동일한 평면이구나. 그래서 교선이 CQ구나. 를 찾아주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점을 진다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수직인 직선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까지가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해내줘야 합니다. 알겠죠? 예제에 있을 그럴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못 풀었는데 나는 기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란 뜻이에요. 알겠죠? 많은 연습을 할수 있었던, 우리를 좀더 강하게 할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강해져 봅시다. 유제 5번 넘어가 볼게요. 유제 5번은 예제 4번보다는 조금 더할 만하긴 했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얘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는 연습하기엔 참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보시면은 AB의 길이가 3이에요. OC의 길이가 2인데, OC에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 MN이라고 했을 때, OAB, AB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는 게 최종 목표. 너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것을, 각 크기를 구해주는 게 최종 목표. 그때, M과 N이 얘를 3등분을 해주고, OM과 CN의 길이가 2로 알려줬습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나씩 한번 해보면은, 지금 AB의 길이가 3인데 얘가 3등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는 모두 다 얼마로 같아버려? 1로 같아버려.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라고 얘기를 했고요. OM의 길이도 CN의 길이도 2와 2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편의상 요 녀석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너랑 같다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해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OAB와 ABC가 이루는,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이 크게 된 얘기라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교선을 찾아줘야 된다고. 근데 얘는 감사하게도 앞에 예제 우리가 4번보다는 좀더할 만했던 것은 교선이 눈에 빵 보여요. AB가 교선이구나. 그럼 우리는 AB가 교선이기 때문에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지금 CN이 AB랑 수직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OAB에 포함되면서 AB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찾아낼 거냐? 아니면 OM이 AB랑 수직이니까 여기에 지나면서 ABC에 포함되며 AM의

AM의 수직인 요런 직선을 찾아낼 거냐?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되죠. 선생님은 두 번째 선택으로 갔어요. 왜? 지금 여기가 1대1이고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알잖니. 그래서 얘를 포기하고 요쪽 라인을 찾아서 아, 교선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수직이면서 여기에 포함되며 요렇게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요런 직선을 찾아주자. 그럼 여기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교점을 찾은 거예요. A, B, C, O니까 너를 내가 D라고 불러줄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O, M, D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거죠. O, M, D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값은,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값은 바로 요만큼의 각이거든요. 내가 저 O, M, D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O, M, D. 요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세 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OM은 문제에서 2라고 대놓고 말을 했거든. 그러면 내가 MD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줘? 아래쪽 평면을 뜯어봤더니 아래쪽 평면이 어떻게? C에다가 A에다가 B인데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N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너랑 같은 이런 중점에서 AN의 중점이죠. AN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D래. 그럼 닮음이잖아. 닮음. 그쵸? 1대1, 1대2, 1대2. 근데 CN이 얼마야? 2니까 너는 1이잖아. 누가? TM이. 요만큼의 길이는 1이라는 게 나와버렸어. 우리 뭐만 찾아주면 돼? OD만 찾아주면 돼. OD를 찾아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OA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OAC. 근데 D라는 녀석이 여기서 보시면은 뭐야? 중점이잖니. 1대1이니까 1대1. 그럼 AC의 중점에 뭐가 와? D라는 녀석이 와. 너랑 길이가 같아. OC의 길이는 2야. 근데 지금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너가 2라며. 그럼 넌 얼마야? 2루티. 직각삼각형에서 2, 2니까 2루티. 얘가 3이니까 너는 2잖아. 너가 1, 1, 1이니까. AC는 2루티. 그럼 A랑 AD는 DC는 루티로 쪼개지게 되고 우리는 OD의 길이가 궁금하다며 AO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요쪽 직각삼각형에서 너의 길이가 2라며 너의 길이가 1이라며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AO의 길이는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OD의 길이를 구해주고자 했을 때이 녀석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알파라고 했을 때큰 삼각형에서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뭐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루트 2분의 분자는 루트 5의 제곱에다가 2루트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8 빼기 4는 4니까 5 대주면 분자는 9가 되고 분자는 4 루트 1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OD의 길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OD의 길이를 뭘로? 코사인 법칙을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루트 10분의 9가 되시겠다. 얘 사라지죠? 요거 사라지면 2분의 9 남죠? 그럼 7에서 2분의 9를 빼줘. 그럼 2, 7에 14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2분의 5의 루트를 씌워준 거다라고 내가 OD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OD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준다라고 해줬을 때, 자, 그러면은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나 실수로, 선생님, 제가요, 1학년 때 배웠던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게 기억이 나버렸어요. 하시는 친구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두 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이게 기억나시는 친구들은 요 길이를 P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5에다가 4를 더해주면 두 배의 P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제곱이다. 해서 요걸 가지고 내가 너의 길이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OD의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루트 2분의 루트 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면은 내가 뭐좀 이게 분수는 계산할 때좀 까다로우니까 루트 2를 곱해 주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 주시면은 계산이 조금 더 낫겠죠. 해서 내가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그래서 시에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본 거야. 수선의 발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 수선의 발을 너를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OMH를 그려준 거죠. OMH를. OMH를. 요 세타를 찾아주겠다라는 거야. 왜? OM의 길이는 2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면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죠.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 직각이잖아. 근데 너마저 직각이면 너도 직각이지. 그럼 여기서 MH의 길이가 CN의 길이랑 같으니까 CN의 길이랑 같은 얘는 2가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OH의 길이만 찾아주면 돼. 그쵸?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을 때? 1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다. 왜?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OC는 길이는 2예요. 근데 지금 요 평면이 OMH가 AB랑 수직이거든. 왜? AB가 이 직선이랑 수직, AB가 이 직선이랑 수직. 그럼 AB는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 근데 AB가 OC랑 평행하잖아. 그럼 이 직선도 이 평면의 뭐야?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 얘랑도 수직이거든. 그래서 요 OHC를 그려봤을 때, OHC를 그려봤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너가 1이고 OC가 2야. 그럼 OH의 길이는 뭐야? 루트 3이야. 얘는 루트 3이야.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주면은 8분의 5가 나와서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르게도 그려볼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서 내가 5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왜? 평면 박회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 그럼 평면 박회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3수선의 정리 세 번째 거에 의해서 평면 박회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우리가 평면에 포함된 수직을 올렸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돼버려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돼버려요. 그 녀석을 내가 I라고 불러준다면 이렇게 그려주자고요. 그럼 우리는 OMI를 이번엔 그려본 거야. 그럼 이번에는 OMI에 대해서 OM은 2라며. 그럼 내가 MI 혹은 OI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MI라고 하는 녀석은 아래쪽 평면을 보시면은 아래쪽 평면을 요렇게 보시면은 내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너 M, 그리고 너 N, 그리고 너 C, 너 I. 여기서 MI의 길을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몰라요. X라고 잡아주자. 그럼 CN의 길이는 얼마죠? CN의 길이는 2예요. MN의 길이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얘가 평면에 내린 수선을 보니까 OMI도 직각삼각형이고 OIC도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OI라는 녀석의 길이의 제곱은 OMI 직각삼각형에서 2의 제곱 빼기 MI의 제곱, 즉 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쪽 직각삼각형에서는 OC의 길이의 제곱, OC의 길이의 제곱에서 IC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근데 O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잖아. 그럼 2의 제곱에서 IC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게 되면은 요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네? 그럼 요거 제곱 뭐야? 1의 제곱. 그 다음 요거 제곱은 2와 X의 차. 그러니까 2 빼기 X의 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해주면 4-X 제곱은 4-1-4-X 제곱 플러스 4X가 되면서 X제곱 사라지고 4 사라지면은 4X는 5가 돼서 X가 4분의 5가 나와요. 요 녀석이 누구야? MI야. 요 MI야. 요게 4분의 5야. 그래주면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가 그냥 나와버려. 5분의 2분의 4분의 5가 나와서 8분의 5가 나오고 당연히 똑같은 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법을 봤었는데 세 가지 방법의 경우를 나눈 걸 보면은 첫 번째는 기본은 똑같았어요. 교선이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쏘아 올리는 건 똑같았어.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교점을 그냥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한 거야? 삼각형을 만들어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찾아낸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삼각형을 그리기는 쉬웠어. 대신에 그 다음 세 변의 길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 계산이 조금 복잡했었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뭐였어? 여기서 내가 이 길이를 찾기 쉬운 녀석을 그려낸 거죠. 얘를 찾기 쉽게끔 그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찾기 쉬웠던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직각 삼각형이 되게끔 수선의 발을 내가 찾아본 거죠. 세 가지 다. 이셋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두 가지를 직접 그려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교선 이한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을 포함되면 교선을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까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속에서 아,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런데 너랑 너랑 평이니까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야. 그런 어떤 이야기들까지 연습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못넘을 산은 아닙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사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80쪽에 나와 있는 정사형. 정사형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와 더불어 같이 쌍으로 이 단원의 이제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어떤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사형의 기본 개념 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평면 알파가 있는데 점이 알파 밖에 있어. 직선이 있어. 선분이 있어. 그리고 무슨 평면 도형이 이렇게 있어. 그 얘네들을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직선이 있는 모든 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평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뭔가 도형이 그려지겠죠? 심지어 입체 도형도 내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얘네들을 점, 직선,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의 이 평면 알파로의 정사,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도형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삥쏜 거지. 빛을 삥 쏴서 생기는 뭘 그려줘? 그림자를 그려줘. 위에서 빛을 수직으로 내려 쬐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를 그려주면 그 그림자가 얘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체 도형의 정사형까지는 우리가 다루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평면 도형의 정사형 시켜준 녀석들에 대한 얘기까지만 다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정사형에 대한 기본 개념은 되게 쉬워요. 수직으로 빛을 쬐어 그림자 This is 정사형. 얘의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 그럼 이거를 이 선분 혹은 평면 도형에 대해서 길이와 넓이, 얘와 얘 길이의 관계, 얘와 얘 넓이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길이는 너무나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이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 위에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선분 AB를 여기다가 정사형을 시켜줬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에 선분 A' B'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주고 너의 길을 L' 프라임이라고 불러주면은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렀을 때저 각이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이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L과 L'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너의 교점을 O라고 얘기를 했을 때 OB'은 누구의? OB의. OB'은 OB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고 OA'은 요만큼의 길이는 누구의? OA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니 변변 빼주면 OB'에서 OA'을 빼주면 A'B'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OB에서 OA를 빼주게 되면 AB가 될 거예요. 그래서 A'B', L의 값은 뭐가 된다? L'의 값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선생님이 어렵게 식으로 말을 해놨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 너가 L' 똑같지 않겠냐? 세타 되지 않겠냐? 평행하니까. 그러면 L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L'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이렇게 정사형의

길이는 정산시키기 전에 도형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넓이 얘를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직선은 이렇게 손쉽게 얘기를 했는데 넓이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 평면 알파 맞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형을 정사형 시킨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거예요. 왜?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개할것 같고, 오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세개할것 같고,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 드랍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사각형 드랍 혹은 더 짧게 쪼개서 삼각형 드랍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도형인 삼각형에 대해서 얘를 정사형시킨 도형과, ABC의 넓이의 관계를 얘기해 준다라면은 모든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조합이 되는 것,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 도형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단계를 나눕니다. 첫 번째, 세변 중에서 한 변이 어느 한 변이 이 알파랑 평행한 경우를 먼저 가정을 해요. 그러면 BC가 알파랑 평행하니까 정사형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이게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를 A 프라임, 너를 내가 C 프라임, 너를 내가 B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너랑 너는 평행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줘도 되고 평면을 쭉 올려줘도 돼요. 한번 오늘은 얘를 내려볼까요? 그럼 얘를 쭉 내려서 B를 B 프라임, C를 C 프라임이 오게끔 평행 이동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누가 와?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너를 내가 A 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ABC와 요 넓이와 A', B', C' 의 넓이를 얘기할 때 얘를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평면박해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에 정리해서 요렇게 내리면 직각이 돼버려요. 그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누구의 A', B', C' 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 C' 곱하기 높이가 뭐야? A', H'이야. 2분의 1 요거 곱하기 요거. 근데 이 각이 이 평면과 알파가 이룬 각 세타잖아. 왜?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가 이룬 각은 얘랑 얘가 이룬 각이고. 그럼 여기서 교선 위에 한 점을 지으면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은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잖아. 얘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저 세타에 대해서 얘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직각이야. 그럼 A'H라고 하는 녀석은 A2'H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거랑 같아요. 여기에 코사인 값. 그리고 B', C'의 길이는 BC의 길이랑 같아요. 그럼 2분의 1 BC 곱하기 A2'H는 2분의 1의 요거의 길이에다가 요거의 길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네? 그럼 여기는 삼각형 A2', B', C' 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다 그냥 프라임 붙여줍시다. 이게 더 맞겠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고, 요 녀석은 이 정산시키기 전에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은 뭐가 된다?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바로 할수 있을까요?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야. 왜? 첫 번째 케이스는 세개 중에서 어느 특정 하나가 이 평면과 평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논한 거거든. 그러면은 모두 다 평행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여기서 내가 알파에 대해서 언제나 그러진 않을 수 있잖아. 이 선분 ABC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선분 AB, BC, CA가 어느 하나도 얘랑 안 평행해. 그럴 땐 얘랑 평행하면서 세 꼭지점 중에서 하나를 지나는 적당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이 평면과 얘의 삼각형 ABC가 만나는 교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녀석을 내가 D라고 불러준다면은 이 BD는 얘랑 평행하죠.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평행한 평면과 ABC랑 만났을 때이 교선이 생겼을 때그점 D에 대해서 이 BD는 얘랑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정사형을 요렇게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렇게 왜 여기까지 왔니? 너가 이렇게 내려주고 얘가 그림을 마음이 너무 급해. 이렇게
정사각형을 내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D라는 점도 여기 이렇게 적당히 내려오게 되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그럼 이 부분의 넓이에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요 녀석.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요 녀석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에 코사인 곱해주면 얘가 되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에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거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증명들을 꼭 외워서 내가 막 멋지게 증명을 해!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직접 그려보면서 공간 도형에 대한 연습을 해주는 거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는 무자비하게 쓰자라는 거죠. 정사형의 넓이는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럼 이게 닮음대랑 좀 다른 게, 닮음대는 길이가 M 대 N이면 넓이는 제곱의 비율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코사인이었으니까 넓이는 코사인 제곱을 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봤을 때 높이 부분만 변하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정사형시키기 전에 도형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게 정사형시킨 후의 도형의 길이 혹은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뭐냐? 여기서 거꾸로 가자라는 거지. 누구를? 내가 코사인 세타만 남겨주면 L분의 L프라임이 된다. 코사인 세타만 남겨주면 S분의 S프라임이 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정사형 시키기 전과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에 대한 넓이를 각각 안다면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사형 시키기 전에 선분의 길이랑 정사형 시킨 후의 선분의 길이를 내가 각각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정사면체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평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라 라고 한다면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교선을 찾고, 물론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너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딱 떨어지잖아. 이 점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노란 삼각형을 아래쪽 평면에 내린 정사형이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거든. 그럼 정사형 시키기 전의 도형과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이 눈에 들어오면서, 각각의 넓이를 계산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뿐의 이거를 내가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바로 이면각과 정사형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면각 정사형 문제가 이 공간도형 문제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우리가 이면각부터 보자고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기본 해법은 뭐다? 정의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면각의 정의, 뭐였었죠? 교선. 위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에 두 개의 직선을 찾아서 너네 둘이 이루는가? 그럼 그거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교선을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서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수직인 요 직선 두 개를 찾아주는 거였었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S랑 S'을 내가 찾아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에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같아요. 이면각 얘기할 때 했었죠. 얼마다?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를 정사형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정사형 시키기 전에 도형의 넓이, 요거의 넓이를 내가 S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정사형을 내려버리면 이 수선의 발이 어디 온다고 그랬어? 무게중심이 온다고 그랬어. 그럼 요 삼각형을 아래 평면에 내린 정사형은 요만큼이거든.
얘는 아래쪽에 있는 정삼각형 무게중심 G에 대해서 요만큼의 넓이거든요. 근데

0: 무게중심, 얘 넓이 같으면서 이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얼마야? 3분의 1 S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정상시키기 전의 넓이 S분의 정상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즉, 내가 정상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랑 정상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면 이면각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좀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라는 거죠. 이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라거나 뭔가 정삼각형이라거나 좀더 쉬운 도형이 나와서. 그래서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의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투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야, 얘를 일로 내린 정상의 넓이를 구해?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것이 뭘 이용하는 거다?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어라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Find 정사형. 정사형이 눈에 보이면 굳이 내가 S랑 코사인 세타를 따로 구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어. 직육면체가 있어. 직육면체가 직육면체, 직육면체, 직육면체가 있어.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3이야. 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내린 정사형을 구해봐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힘들게 구해서 0차. 이 평면과 아래 평면이 이런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 0차. 곱해. 그게 아니라, 너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는데? 너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는데? 얘는 여기 있잖아. 그럼 정사형이 그려지네? 정사형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았으니, 굳이 내가 S랑 코사인 세타를 따로 구해서 곱할 것이 아니라, 야, 그럼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1, 2,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너 1이네. 정사형의 넓이는 1이네.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사형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정사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뭐하러 얘기한 거냐? 얘는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역으로 이걸 가지고 뭐할수 있다? 이면각의 크기를 찾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정사형이 눈에 들어오면 너의 넓이를 구하고 정상시키기 전의 넓이를 구해서 이거의 넓이분의 이거의 넓이로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라,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뒤에 문제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서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찾을 게 편할 것이냐, 얘를 찾아서 이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그림에서 조건에서 해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알겠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하, 공간도형,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면서 만나요. 다음 시간도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공간도형, 파이팅!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점 테스트 14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모든 문제 풀이를 마치고 수능 특강의 마지막 주제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개념 수업까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 나와 같이 물질 X, Y, Z 중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물체에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더니 X, Y의 경계면의 점 P 그리고 Q의 각각 입사각 세타 그리고 세타보다 큰 1.2세타로 입사한다. 세타는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문제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이 X와 Y의 임계각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진공에서 Y로 빛이 입사할 때 자,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가? 입사광선이니까 입사각이고요. 자, 그리고 광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가? 이게 굴절각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도 평가원 기출문제로 종종 등장하는 문제인데 자, 이 법선과 그리고 X, Y 경계면의 수직인 이 법선을 연장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굴절각 R이라고 하는 것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나번으로 와서 진공에서 물질 G로 빛이 입사할 때 자, 그때의 법선을 연장해 주시고 또 G와 X 사이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려진 법선 연장해 보면 또 직각삼각형. 그러면 요게 굴절각인데 이 굴절각 R이라고 하는 것이 90도 마이너스 1.2 세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진공에서의 입사각은 똑같으니까 가번에서 Y에 있는 각 그리고 진공에 있는 각을 비교해 보면 진공에 있는 입사각 세타 제로 요거 세타 제로로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Y에 있는 각 그게 바로 굴절각인데 각 비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번에서 G에 있는 굴절각 그리고 진공에 있는 각, 요 입사각이죠. 요 각 얼마예요? 세타 제로. 비교하면 또 진공에 있는 각이 물질 G에 있는 각보다 더 커요. 그런데 세 종류거든. 그러니까 부등호 꺽쇠 한 개, 두 개로 비교해 보면 입사각 세타 제로에 대해서 얘는 굴절각이 90도 마이너스 세타, 얘는 입사각 세타 제로에 대해서 굴절각이 90도 마이너스 1.2 세타야. 그러니까 각 차이가 Y 진공에서의 각 차이보다 G 진공에서의 각 차이가 더 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굴절률은 진공에서보다 Y에서가 더 큰데 G의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엄청 더 큰 거지. 그래서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G의 굴절률이 Y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 그리고 또 가번에서 Y에서 X로 빛이 진행할 때 임각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낸다는 거니까 Y의 굴절률보다는 X의 굴절률이 더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물론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표시된 매질 X, Y, G의 굴절률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Y의 굴절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번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을 그대로 쓰는 거죠. 굴절의 법칙이 뭘까요? 사인 R분의 사인 I이고 사인 R이 매질 Y에 있고 사인 I에서 입사각은 진공에 있어요. 이게 무엇과 같아야 돼? 진공의 굴절률분의 Y의 굴절률과 같아야 되고 진공의 굴절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사용하고 있죠?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분수값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사용해 볼게요. sin 굴절각 r이 뭐였지? 90도 마이너스 세타. 자, 그리고 입사각은 세타 제로니까 분자에는 sin 세타 제로. 자, 분자에 sin 세타 제로가 있고요. sin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거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수학에서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굴절의 법칙을 이용할 건데 분모의 코사인이 왜 나오지? 그러면, 아, 요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니은 굴절률은 x가 g보다 큰 것이 아니고 작다라는 거 우리 처음에 구했고, 디귿 나의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 하겠느냐? 문제의 조건이 x하고 y 사이에 임계각이 세타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나번에서는 g하고 x 사이의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y, x의 임계각인 세타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g에서 x로 갈때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아졌는데 입사각은 가번에 있는 세타보다도 더 크다라는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Q에서 단색광은 전반사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으로 굴절과 전반사. 우리한테 사고력을 요구하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었죠? 문제들을 마치고, 자, 조금은 수월하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단순 지식적인 내용이죠. 전자기파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이 수능 20문항 중한 문항은 거의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 외워놓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15번.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기파는 무엇과 무엇이 진동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죠. 그러면서 이 전자기파는 횡파다, 종파다, 바로 횡파입니다. 자, 그리고 기역,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게 진동을 하고, 이때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 서로 수직, 그러면서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도 각각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의 수직.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파지만 각각 전기장과 진행 방향, 자기장과 진행 방향이 각각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횡파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역. 기역은 전기장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전자기파는 횡파고 종파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음파, 초음파, 소리가 바로 종파입니다. 나란 아니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아이고, 2번이란다. 미안, 미안. 16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시간 t equal 0일 때 플러스 g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g 방향이고,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위치, G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전기장이 X축에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한대. 자, 그러면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X축과 나란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G축이야. 그럼 자기장의 진행 방향은 모두가 각각 수직해야 되니까 Y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전자기파는 횡파이고요.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Y축에 나란해야 되고,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인 순간, 자기장의 세기도 최대입니다. 세기라고 하는 것이 진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최소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최소이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요. 이제까지 평가원에서는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바로 이 17번 같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오, 파장 나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네요. 그럼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커지고, 그리고
진동수가 커지는 이 왼쪽 방향, 지금 이 표에서는 진동수가 커지는 방향이 바로 투과력도 커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기역니은 디귿에 들어갈 전자기파의 종류를 찾아볼게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자외선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적외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길면 라디오파.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아 X선. X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 그러면 기역은 감마선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요. 기역, 디귿보다

수가 커, 투과력이 강합니다. 디귿, 니은. 비교했을 때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고 그랬죠? 디귿은 니은보다 진동수가 작습니다. 디귿.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마이크로파예요. 살균작용이 강해서 식기소독기에 이용하는 것은 누구일까? 자외선이죠. 디귿은 틀린 문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8번도 전자기파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표를 볼때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져요. 진동수가 커지는 방향이 투과력도 커지는 방향이고,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아,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겠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 적외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길면 라디오파.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아져. X선. X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면 감마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인체의 뼈 사진, 촬영이나 공항의 수화물 검사에 이용하는 전자기파. 너무너무 이 설명으로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바로 누굽니까? X선이죠. 자, 그 X선을 이용해서 촬영한 DNA 회절 사진이다. 그러니까 나번에 이용된 전자기파는 X선이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X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기역 A는 라디오파죠. 라디오 방송에 이용되고, 니은 나에 이용된 전자기파는 X선이고요. X선은 B가 아니라 C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진공에서의 파장.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집니다. B가 D보다 깁니다. 기역 디귿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암기의 문제죠. 이해의 문제라기보다 꼭 정확하게 외워 놓으시고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에도 출제가 됐던 바로 모르포 나비입니다. 자, 모르포 나비에 대한 설명. 그림은 날개가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 모르포 나비이다. 모르포 나비의 날개가 푸른색을 띠는 까닭은 날개 표면에 미세한 독특한 구조에 의해서 빛의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왜 푸르게 보이느냐? 바로 푸른 빛이 보강 간섭하니까. 우리 눈으로 빛의 칼라가 보인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해당하는 색깔의 빛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역, 모르포 나비 날개에서 반사되는 푸른색 빛, 상세 간섭 일으키면 어둡게 보여요. 왜? 빛이 사라진 거니까 안 보입니다. 보강 간섭이고요. 모르포 나비 날개에서 푸른색 색소를 추출할 수 있다. 색소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비의 켜켜이 있는 미세 구조에서 푸른색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지 색소 때문이 아니에요. 색소를 추출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소리 간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조금 과거, 지금보다 조금 예전에 이 평가원에서 간섭으로 소리의 간섭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소리보다는 물결파의 간섭을 조금 더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물결파의 간섭 이외에 양쪽에서 이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운동하는 두 파의 중첩에 의한 간섭을 또 최근에는 많이 묻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에 있는 소리의 간섭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과정. 가, X축상에 X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D인 지점에 진동수가 F1인 음파를 같은 위상으로, 그러니까 A 스피커에서 소리가 밀로 발생한다면 B에서도 같은 위상인 밀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AB를 고정하고 Y equal Y0인 직선상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한다. 이게 바로 가번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Y축으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소음 측정기를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첫 번째 지점까지의 거리, 소리의 세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요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은 AB에서 발생하는 음파의 진동수만을 F2로 변화시킨 후 실험을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나번에서 사용한 소리의 진동수는 F1, 그리고 다번에서 사용한 소리의 진동수는 F2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F1에 해당하는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하고, F2에 해당하는 파장을 람다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니, 이 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진동수를 F2, 파장을 람다2로 바꿨더니 L0가 아니라 F1일 때는 L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면 진동수 혹은 파장을 바꿨더니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1.2 L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동일한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니까 바로 요 지점, X=0인 요 지점에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A 스피커로부터 발생한 소리가 밀로 왔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 스피커로부터 발생한 소리도 밀로 와야죠. 만약 A 스피커로부터 소리가 이 지점에 솔로 왔다면 B 스피커로부터도 솔로 와야지.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반드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파장이 F1일 때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이 L0. 그런데 진동수를 F2로 하니까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보강 간섭의 간격이 커졌어요. 자, 선생님의 개념 수업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이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람다 1보다는 람다 2가 더 긴데요. 근데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진동수는 F1이 F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기 기억이죠? F1이 F2보다 크다. 기억은 옳은 문장. 니은 나에서 요거죠. L0에서 소리의 세기가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다에서 y0인 직선상에 0부터 1.2 L0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없다. 자, 요거 보강 간섭, 요기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는 항상 상세 간섭이 존재해야죠. 자,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나란히 일어납니다.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간은 레이저 빛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 스크린에 비추는 것을 나는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를 나타낸 것이고요. S1, S2는 슬릿, 좁은 틈이고 점O는 가장 밝은 무늬,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네. 그리고 점P, 점Q는 O로부터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역시 밝은 무늬, 보강 간섭이 일어났대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O에서 밝은 무늬,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 S1, S2를 통과한 빛은 P,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이니까 동일 위상으로 중첩해야죠. 반대 위상으로 중첩하면 얘는 상세 간섭이고 어둡게 보여야죠. 니는 틀린 문장이고요. P와 Q를 연결한 선분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자, 여기 밝은 빛이 아닌 어둡게 보이는 곳, 얘가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난 곳이에요. P에서부터 Q까지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개 존재합니다. 밝은 무늬들 사이에 상세 간섭 세 개.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물결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전파원 S1, S2에서 동일한 위상, 즉 마루마루 혹은 골골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주기가 T인 물결파의 시간 T퀄 0일 때의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에 고정된 점 P, Q는 보강 간섭 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라고 해요. 자, 그럼 P를 보니까, 어우, 밝습니다. 자, Q를

보니까요. 이두 개의 물결파 사이에서 마치 우산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을 무슨 선이라고 한다? 마디선이라고 하고, 이 마디선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점들이 몽땅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이다. 자, 그래서 P는 보강 간섭, Q는 마디선에 위치하니까 상세 간섭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물결파의 진폭은 보강 간섭이니까 마로 더하기 마로. 자, 시간이 지나면 골 더하기 골. 높은 마로, 깊은 골 사이를 큰 폭으로 진동하고 상세 간섭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진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결파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고요. Q에서는 S1에서 발생한 물결파와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니까 반대 위상으로 중첩해야죠. 같은 위상으로 중첩하면 그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죠. 니는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T equal 2분의 1T, 즉 2분의 1 주기일 때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P가 현재 밝은 분이죠.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야. 자, 그러면 S1으로부터 마루, S2로부터 마루가 도달한 곳이 P인데 반주기가 지나. 그러면 파동은 반주기가 지나면 마루가 뭐가 돼야 돼? 골이 돼야죠. 그래서 S1으로부터 골로 P에 파동이 도달하고 그리고 S2로부터도 골로 도달해야지. 그럼 골 더하기 골이니까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이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은 그냥 계속 보강 간섭이야. 다만 변이가 바뀌겠죠. 마루마루에서 골골 사이를 진동하니까 변이는 바뀔지언정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23번. T equal 0일 때 각각 X축상에 마이너스 X0, X0에 위치한 두 파원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 마루하고 골을 각각 실선,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파동의 주기, 라지티, 그리고 파장, 람다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S1을 보니까요. S1으로부터 파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모아보면 마루, 골, 마루, 아, 그래서 S1은 지금 T equal 0일 때 골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S2로부터 발생한 파동도 쭉 퍼져나가겠지? 거꾸로 모아보면 마루, 골, 마루, 골. 그래서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기 기억법 눈에 띄네요. 파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S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가 이제 골이야. 골이 이게 뭡니까? 마루네. 그럼 뭐야, 얘들아? 골에서 마루까지가. 아, 요 간격이 2분의 람다구나. 2분의 파장이죠. 또 골에서부터, 아, 죄송해요. 요거 실선 마루에서 골 됐잖아. 그러니까 S1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루에서 골까지 그러면 얘도 그 간격이 2분의 람다. 또 골에서 마루까지 역시 2분의 람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x0에서 x0, 즉이 x0라고 하는 이 간격에 2분의 람다, 2분의 파장이 몇개 들어 있어요? 3개 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로부터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 되겠죠? 3분의 4, x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 혹은 요 연두색 화살표 하나가 반파장이니까 그거 합한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게 바로 파장이고 그 파장이 3분의 4, x0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x축상에 마이너스 x0에서 x0까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얼마이냐? 그러면 요거 잠깐 좀 지우고요. S1에서 S2까지니까. 자, 여기죠, 여기. 그럼 여러분들 지금 S1은 골인데 S2로부터 온 파동이 마루야. 골과 마루가 만났으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마루하고 골이 만났네. 오, 상세. 또 골, 마루 만났어? 상세. S1으로부터는 마루인데 지금 S2가 골이니까 얘도 상세야. 선생님이 상세를 X로 표현했어요. 내가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상세 간섭이에요. 그럼 보강

간섭은 어디서 일어나? 바로 상세 간섭과 상세 간섭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동그라미 친게 보강 간섭. 따라서 마이너스 x0 그리고 x0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이다? 세 개이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t 퀄 4분의 1 t일 때, 4분의 1 주기일 때 합성파의 변이 x 이퀄 0 그리고 3분의 1 x0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3분의 1 x0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파장이고 반파장이 3분의 2 x0였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은 마이너스 3분의 x0 그리고 이 지점은 플러스 3분의 x0가 되죠. 3분의 x0인 이곳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 상세 간섭이 일어나.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진동에 안 해? 죽어도 진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수면의 높이, 진동의 중심이 되는 수면의 높이, 그것이 바로 3분의 1 x0에서의 변이의 크기죠. 그러니까 변이가 0이죠, 0, 0. 자, 그런데 x equal 0인 곳은 지금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4분의 1 주기. 지금 그림은 t equal 0일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주기일 때 파동은 얼마만큼 이동할까? 한 주기 동안 파동은 한 파장 이동한다고 했어. 그럼 4분의 1t라고 하면 파동은 4분의 1 람다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우리 기억번에서 파장이 3분의 4x0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파장은 3분의 1 x0가 되겠네. 즉, 4분의 1 주기 동안에 파동은 3분의 1 x0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 equal 2 0인 지점에 S1으로부터 파동이 올 거고 S2로부터도 파동이 올 텐데 먼저 S1으로부터는 지금 현재 t equal 0일 때 x equal 0인 지점으로부터 3분의 x0만큼 떨어져 있는 누가 4분의 1 주기 동안에 이 위치 x equal 0인 곳으로 오게 되느냐? 바로 마루가 오게 되죠. 자, 그리고 S2로부터도 발생한 파동이 왼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이 x equal 0인 지점에 도달을 할 텐데 4분의 1 주기 동안에 3분의 1 x0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5로부터 3분의 1 x0만큼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t equal 0일 때 마루인 이 파동이 4분의 1 주기 동안에 이동해서 x equal 0인 위치에 도달하게 돼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루하고 마루니까 높은 마루가 되겠죠? 변이가 커질 거예요. 따라서 4분의 1 주기일 때 합성파의 변이는 x축상의 점 x equal 0에서가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곳이죠. x축상의 점 3분의 1 x0 상세 간섭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곳. 그 변이보다 큽니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간섭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인 레이저 빛을 슬릿 간격이 D인 이중 슬릿에 통과시킨 후 스크린의 X축을 따라 빛의 세기를 측정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빛의 세기 큰 곳이 무슨 간섭이 일어난 곳일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이죠. 자, 그러면서 빛의 세기가 0이야. 이곳들은 다 뭘까? 그치. 상세 간섭.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자, 여기도 조그맣지만 보강 간섭 양쪽에도 있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 equal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x equal l에서 보강 간섭이죠. 슬릿을 통과한 빛이 보강 간섭이니까 같은 위상으로 중첩해야 되고, 디귿, 마이너스 2L에서 2L까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L부터 플러스 2L 사이니까 여기에 있는 상세 간섭만 세줘야 되겠네요. 총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4번.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3점 테스트 24번을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교재의 여덟 번째 주제였던 빛이 아니고 죄송해요. 갑자기 이 다음 주제랑 헷갈려 가지고 여덟 번째 주제였던 파동의 활용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주제, 아홉 번째 주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 개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템포 좀 쉬고요. 개념 수업 하기 전에 김창호 교수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아니라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대박 나서 웃고 싶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사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찡그리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진짜 내가 웃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수록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시길 바래요. 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첫 번째, 광전 효과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광전 효과는 금속의 빛을 쬐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에요. 빛을 쬐어서 방출되는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광전 효과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바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간섭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전자기파, 우리가 말하는 빛, 가시광선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인 파동으로 배웠는데 이 광전 효과는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입자라는 성질로 설명해야만 이 광전 효과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입자, 빛의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광자라고 부릅니다. 빛광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금속 표면에 광자를 비추었을 때,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광전 효과잖아요.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바로 그 빛의 진동수예요. 오, 선생님, hf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hf로 표현됐었죠. 자,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니까 광전 효과에서 빛의 에너지가 크다. 그 얘기는 곧 뭐냐? 빛의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이다. 그러면 아,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큰 빛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금속의 이람수 그리고 문턱 진동수인데요. 최근에는 금속의 이람수보다는 문턱 진동수가 더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먼저 금속의 이람수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빛을 쬐이면 이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인데 그 전자는 사실 원자핵의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구속되어 있잖아요.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선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선을 띠니까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결합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빛을 쬐었더니 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공간으로 탈출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결합을 끊는 거죠. 결합을 끊으려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갖는 빛을 쬐어줘야 돼.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바로 이 광전 효과를 빛의 알갱이, 빛의 입자로 설명을 하신 건데 그 당시에는 원자핵과 전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함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빛을 쪼여. 빛의 에너지를 0부터 쪼여봐. 그랬더니 아무 빛에서나 전자가 공간으로 방출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빛의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니까 드디어 전자가 공간으로 방출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고 해. 그때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금속의 일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빛의 에너지, 그것을 금속의 일함수라고 하고, 왜 그걸 굳이 금속의 일함수라고

치과 시켜. 어, 근데 광전 효과 안 일어나. 오, 그런데 이 빛의 진동수가 200Hz가 되니까 광전 효과가 막 일어나려고 해. 그때 사용한 그 빛의 진동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조건,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 돼요. 근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돼?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로 표현이 돼. 금속의 일함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금속의 문턱 진동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를 소거하면 결국 빛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 돼. 이 표현은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만 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광전 효과의 조건으로 진동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바로 이 식이 뭐냐면 광전 효과에서의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공식, 아인슈타인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공식이거든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단 말이죠. 자, 내가 사용하는 빛, 광자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금속의 일함수, 이게 60이야. 자,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크니까 어떻게 될까? 전자가 방출하겠지? 그러면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광자가 전자한테 준 거잖아. 그랬더니 전자가 그중에서 60 원자핵으로부터 떼어내는데 썼어. 그럼 나머지 40은 어디에 쓰겠어요? 바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쓰겠죠. 탈출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이거예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에서 금속의 일함수를 뺀 것이다. 그런데 이 앞에 왜 최대자가 붙었냐면, 만약에 이 빛이 금속 내부에 있는 원자핵으로부터 구성된 이 전자를 탈출시켰어.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자기가 받은 100만큼의 에너지 중에서 60은 원자핵을 떼어내는데 썼고, 40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전자가 탈출하면서 다른 원자핵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다른 원자핵하고 부딪히면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등등으로 손실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공간을 탈출할 때는 4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이 성립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 표면에서 탈출한 전자가 그 어떤 원자핵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쓰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금속의 일함수를 뺀 것만큼이에요. 그럼 내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를 큰걸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문턱 진동수는 작은 금속을 사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턱이 낮을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턱 진동수는 금속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광전효과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한 광자, 빛의 에너지와 빛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죠. 그러니까 광전 효과에서 광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은 빛의 진동수예요. 빛의 진동수가 곧 광자 한 개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켰어. 금속은 일정해. 그 얘기는 뭐예요? 문턱 진동수는 일정한데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뭐가 커진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기억하시고. 그럼 빛의 세계라는 거는 뭐냐? 비슷한 말 같은데 빛의 세계는 광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1초당 방출하는 광자의 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계가 센 빛, 밝은 빛이야.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광자 한 개당 금속에서 전자 한 개가 튀어나가. 그럼 광자 100개가 금속 표면에
들어오게 되면, 입사하게 되면

쪼여지게 되면 광전자는 100개가 탈출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광자의 수가 많을수록 광전자 수가 증가해. 광전자 수가 많아진다는 게 다른 표현이 뭐예요?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빛의 에너지, 빛의 세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전화결합소자 CCD 그리고 도난경보기인데요. 도난경보기는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 화재경보기와 함께 원리가 비슷해요. 175쪽에 있고 또 도난경보기는 184쪽 2점 테스트 6번에서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념 이번 시간에는 전화결합소자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결합소자 CCD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요거 세트로 광전효과 이용하는 거예요.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화결합소자는 광전효과, 빛 받아서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가 그리고 전자가 튀어나가는 자리를 회로로 연결해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광전류라고도 불러요. 빛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고 광다이오드가 배열되어 있어요. 광다이오드 말고 발광다이오드 LED를 배웠어요.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 이 LED는 뭐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해 주게 되면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발생하는 거죠. 즉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즉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발광다이오드. 그런데 광전효과에 의해서 빛신호 혹은 빛에너지를 전기신호,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광다이오드예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결합해서 만듭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CCD는 영상 매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광학 스캐너,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등에 이용을 하고 있고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는 N형 반도체에 P형 반도체를 접합을 해요. 그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와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접합면에서 자기들 스스로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쪼여요? 빛을 쪼여요. 그럼 광전효과가 일어나면서 양공이랑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양공 쌍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N형 반도체 위에다가 플러스 전극을 연결했어. 그럼 이때 전자 양공 쌍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자들이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플러스 전극을 오른쪽으로 또 연결해줘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선을 띠니까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이끌릴 거고,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전극을 끄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속해서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면 전자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쓰는 거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1초 동안에 다섯 개의 전자가 도착했어. 그 얘기는 뭘까? 1초 동안에 광자 다섯 개가 금속에 도달했다는 얘기겠죠. 광자의 수가 무엇을 말해준다? 빛의 세기를 말해준다. 그래서 전자 측정기에 도달한 전자의 개수를 갖고 쪼여준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CCD는 밝고 어두운 영상의 명암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영상은 흑백이 아니죠. 예쁜 칼라란 말이에요. 그럼 칼라 영상을 어떻게 얻느냐? CCD로는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색 필터를 CCD 위에다가 배열을 하게 됩니다. R, G, B라고 하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 그래서 빨간색 필터는 빨간색만 통과시키고, 초록색 필터는 초록색, 파란색 필터는 파란색만 통과시키게 되고, 이렇게 통과된 빛이 또 일정한 비율로 합쳐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오, 보라색이다, 오, 갈색이다, 이러한 색깔로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빛의 간섭 현상 배웠죠.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 또 물결파의 간섭처럼 이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이 간섭은 파동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물질파의

대한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하게 될 텐데, 회절 역시 파동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그대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틈을 지날 때 꺾여지게 돼요. 퍼지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입자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야. 내가 총알을 좁은 틈으로 쐈어. 그럼 입자는 그대로 직진하죠. 그런데, 파동은 뭐예요? 넓게 퍼진단 말이죠. 넓게 장애물 뒤로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섭과 회절이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이고, 이러한 간섭과 회절을 모두 빛은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시간에 광전효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광전효과는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빛의 본성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빛의 이중성, 파동성과 입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간섭과 회절 실험을 하려고 해? 그럼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고, 인간이 빛 들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손전등 들고 나타났어? 금속이야? 그럼 광전효과 실험을 하는구나 해서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줍니다. 빛의 이중성이에요. 자, 드브로이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입자로 이루어진 이 물질,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질 입자가 갖는 입자성, 파동성의 이중성인 성질을 물질의 이중성이라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의 성질, 물질파에 대한 개념 수업하고 이점 테스트 문제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말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막 잡아야 되죠. 갑니다. 자, 연말 신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말 신년 이걸 왜 나누지? 연말 연시 이러잖아요, 우리가. 연말 인사와 신년의 인사말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자,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12월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1월 2일, 3일, 4일 다 할 거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지어는 2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를 연말에도 하고 연시에도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연말에는 다른 말을 써요.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라고 쓰고요. 신년에는 열려서 축하드려요 라는 식으로 완전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고요. 타인 소개, 가족 소개는 우리 뭐 소개하는 건 뭐 하지메 마시 때 이런 거 잘 알잖아. 어렵지 않아요. 자, 어구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 포인트의 발음 숫자 가족 코칭 중에 우리 발음 숫자는 했어요. 어디서? 이건 특강 1에서 했어. 특강 1에서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코칭. 지금 세 번째 강의예요. 세 번째 강. 2강을 세 번째 강좌에서 하는데 첫 번째 강좌 특강 1에서 우리가 했던 거고, 가족 코칭만 좀 살펴보고 수능 실전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신년의 연말입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거는 12월 말 정도로 우리가 연말이라고 하죠. 사나와 유키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아, 유키짱, 오카이모노 했습니다. 너 쇼핑 가니? 너장 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 사나짱, 아, 사나야. 오카사니 쇼유 다노마레떼 했습니다. 쇼유가 뭐냐면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을 다노마레로 수동태 나왔습니다. 타노무가 부탁하다예요. 무가 마가 되고 그 다음에 레루를 쓰면 수동태가 돼요. 인류동사의 수동태. 부탁하다, 부탁받아서 타노마레테 부탁받아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치비마루꼬라고 하는 일본 그 애니메이션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건데 거기서 보면 딱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 했더니 엄마가 나 간장 사오래서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왜 간장이 필요할까요? 오세치 요리 같은 일본의 그 조림 요리 같은 경우에 간장으로 많이 조리잖아요. 그래서 조림 요리에 많이 필요해요. 연말에 그 연시를 위한 오세치 요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 간장이 떨어졌으니까 엄마가 야 간장 사와야 니 육기야 간장 좀 사와 엄마에게 쇼이오 다노마레테 그랬더니 와타시 모다요 나도 야 하야쿠 카떼 사서 그지 카우가 하야쿠는 앞서서도 나와서 지난 강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하야이가 하야쿠가 된 거야 이가 쿠가 돼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카떼 가에라 나이토네 자 나이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정형인 나이에다가, 나이의 형태에 붙입니다. 나이에다가, 토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형이에요. 뭐뭐 하면. 이런 가정형. 근데, 나이또가 되니까, 뭐, 하지 않으면이 되는 거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안 된다가 이제 붙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안 된다. 이케나이. 이케나이. 나라나이. 안 된다. 다메다. 이런 것들이 나와. 뒤에. 뭐뭐 하지 않으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이 않으면 안 된다가 지금 생략이 돼서 요것만 가지고도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표현이 되는 거야. 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공부해야 해. 똑같은 얘기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일본어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면은 뭔가 뒤에가 왜 우리나라만 여기가 나와야지 안정적이죠? 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돼. 안 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돼를 생략하고도 이렇게 씁니다. 가에라나이도네. 빨리 돌아가야 해. 그 얘기입니다. 소다네. 사나짱. 요이 어떠시오. 잘 나옵니다. 연말 인사. 요이 어떠시오. 요이가 뭐야? 굿. 이라고 안 쓰고 요이라고 써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굿 이어. 이 얘기예요. 굿. 좋은 새해를 맞이해. 오무가이 쿠다사이 뒤에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유키짱 뭐, 요이 어떠시오? 맞다, 가꼬데네 학교에서 만나. 그 얘기입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였구나. 요이 어떠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말 인사 봅니다. 자, 연말 연시를 나눠서 이렇게 선생님 정리해왔어요. 자, 볼게요. 좋은 새해를 맞이하세요.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今年も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お世話が뭐였냐면、세상세짜에다이야기화자인데、이거신세입니다、신세。お世話になりました。라고하는신세를많이졌어요。라고얘기하는거는감사의인사말이에요。신세많이졌어요。진짜로신세를막쳐서그집에서막5박6일자고나왔다。뭐이런거아니고、그냥감사했습니다를그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지금바꿔서사실상관없어。今年も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해도돼요。그러나 오세요 이날이 맛이다 라고 하면 아유 여러 가지로 신세 많았습니다. 자, 거치라코스 저야말로 헌떠니 오세요 이날이 맛이다 정말로 아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감사했어요 여이 어떠시 오무카이 크다사이 나왔습니다 오무카이 크다사이 자 무카이루 봅니다 환영할 때 영자예요 무카이루 맞이하다 웰컴 무카이루 오무카이 마스형에다가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를 써가지고 뭐뭐 하세요라고 하는 형태가 오 무가의 쿠다사이에서 맞이하세요. 좋은 새해를 please 맞이하세요. 그 얘기예요. 줄여서 요이오토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말 인사 요이오토시오 무가이 쿠다사이. 今年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 올해도 정말 신세 많았죠. 来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음 연에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게 이제 연말 인사가 되면 연초 인사는 뭐예요? 연시 인사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가 뭐냐면 아케루가 오픈하다는 이 아케루 되지만 이 아케루 밝은 명자를 써가지고 천지 개벽 쫙 열리는 거야. 야, 천지가 1월 1일 날쫙 열렸구나. 너는 눈 뜨고 살아있구나. 칼에 안 맞았구나. 이게 무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게 되게 큰 축복이었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쫙 하늘이 열렸어. 내가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구나.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기노와, 아, 기노? 기노와 아니지. 사쿠넨입니다, 사쿠넨. 사쿠넨 뭐야? 쿄넨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쿄넨. 쿄넨이 뭐야? 작년. Last year. 그지? 작년은 이러이러 오세훈이 나리마시다. 작년 정말 너무 신세가 많았어요. 거더시모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여기는 내년도 잘 부탁해요. 새가 밝았으면 올해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올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연말엔 얘기했죠? 근데 작년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작년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가 조금씩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연말 인사인지 연시 인사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또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어렵지. 자, 신년 인사로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다 알아요. 이제. 아케마시테! 열렸어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자, 센세! 아케마시테! 축하드려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랬더니 선생님은 고자이마스를 빼고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이렇게 사실 아케오메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케오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후유야시미노 슈쿠다이와 모테키마시타카. 대단하다, 그지?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야, 너 겨울방학 숙제 가져왔냐? 얘기죠? 겨울방학 슈쿠다이와 모테키마시타카? 하이, 마이니치 시까리 제대로 철저히 지강오 키메테 야떼. 시간을 정해서 해서 얘기입니다. 시간을 정해 해서. 어쇼가츠 너무 많이. 쇼가츠. 어쇼가츠. 정월 전에 오와라세 마시다. 오와루. 즉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오와루. 오와루라고 하는 끝날 종자를 써가지고. 자, 이게 면유 동사? 일류. 이 인류를 어떻게 사역으로 만드는 거야? 뭐뭐 하게 하다. 어떻게 돼? 얘를 끝을 아단으로 바꿔요? 오아라. 그 다음 뭐 붙이지? 세르. 이게 인류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 끝나다가 끝내게 하다. 오아라 세르. 자, 오아라 세마시다. 내가 1월 1일 전에 방학 숙제 끝냈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 소데스카. 간바리마시다네.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겉다시마 여럿이 꺼내가시마스라고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3학년 대신 공부해야지. 응? 자,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입니다. 자,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겉다시마 여럿이 꺼내가시마스. 넹가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자, 연하장은 1월 1일 날 도착하는 게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보내는 게 좋다. 자, 연하장 한번 써볼까요? 냉가조. 냉가조. 냉가조가 연하장이에요. 연하장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죠. 자, 축하하는 경우는 자, 우리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를 이렇게 신년 인사에도 쓰지만 그냥 축하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어떻게 해요? 오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겠죠? 入学, 卒業, 卒業, 合格, 그 다음에 結婚, 이런 것들. 結婚. 야, 고는 왜 붙은 거야? 상대방한테 조금 존경도 올리고자 할 때는 고를, 고나 또는 오를 붙이는 거고요. 오단조비, 이렇게. 고단조비 아니고 오단조비. 이렇게 한자어에는 이렇게 고가 많이 붙죠. 이렇게 고를 붙여가지고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쓰면 되겠죠? 자, 축하 인사를 받았을 때는 감사 인사로 돌려줍니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요. 자, 팟과 야마시타에 대화. 야마시타상, 오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자, 생일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축하 인사까지 신년 인사와 더불어 함께 알아봤고요. 자, 이제 소개로 들어갑니다. 소개로. 타인 소개, 그다음에 자기 소개 하겠죠? 자, 타인 소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개하는지를 볼게요. 자, 야마모토상, 건니치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야마모토가 대답해. 아, 니카짱, 니카야, 건니치와. 예, 오토모다치 또, 오데카케? 자, 토모다치 또, 데카케?

라고 해도 되는데, 오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오토모다치 너 데카케? 친구랑 외출하는 거니? 하이, 돔모다치 너 박상 데스. 이건 뭘까, 얘들아? 인이에요, 인. 앞에 자격이 나와. 어떤 관계가. 그래서 친구인 박상이에요. 아빠인 누구예요? 뭐 선생님인 뭐 김유라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사람이 나오겠죠? 자, 夏休み 때 일본에 遊びに 来たんです。 여름방학이어서 일본에 놀러 왔어요. 마성 플러스 크루. 목적을 나타냅니다. 아소비니 크루 또는 이크. 써서 아소비 여기에다 뭐가 들어간다고? 니가 들어가야 된다. 니. 니. 이게 뭐라고? 목적이라고. 그래서 놀러 왔어요. 써나 너 그래? 도나리노 에키마에니 아타라시크 아이스크림으로 미세가 데키테타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꿀팁을 주냐면, 아, 그래? 여름방학에 일본에 놀러 왔구나. 네 친구가, 네 친구 누구? 아, 도모다치 너 박상?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아이스크림 가게 생겼어. 거기 가봐. 그 얘기예요. 도나리노 에키마에니, 도나리의 에키마에, 그, 근처, 토나리는 근처지. 근처 역 앞에 새롭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듣기로는 생기다예요. 듣기로는 처음에 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생기다. 세 번째는 완성하다. 요, 그 느끼마시다. 짝짝짝짝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참 완성 잘했어요. 그 얘기죠. 생기다. 데키테다. 자, 볼게요. 데키룬데 데키테 이루를 쓰는 거예요. 생겨 있다. 데키테 있다. 생겨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생겨 있었다. 여기 또 이게 생략이 돼서 데키테타가 되는 거죠. 추출해 볼까요? 데키테타. 데키 생겨서 있었다. 생겨 있었다. 즉그 아이스 가게가 있더라고 그 얘기예요. 아, 소나데스카 다베니 마스형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다베니 뭐 먹으러 이때 니마스 테 위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뭐뭐 해보다라고 하는 시도가 되는 거죠. 시도. 진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트라이 해볼게요. 아 그럼 우리 가볼게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인 소개 누굴 소개했어? 니카가 야마모토에게 친구인 박상을 소개하는 타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니치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미마시데 키무시우토 모시마스라고 하면서 라고 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도우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되어 있는 내용 보이시죠? 자, 여기서는 자기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할 때 뭐라고 하냐? 김시우데스, 김시우토 이마스, 김시우토 모시마스 쓸수 있어요. 자, 이유라고 하는 말하다를 나를 낮춰서 말하면 삼가 말하다 모스가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는 요러시크만 쓰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붙이면 도우조 요러시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러시크 다음에 요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를 쓰거나 아니면 세 개를 다 풀로 얘기해서 도우조 요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를 쓸수 있습니다. 즉, 멈은 못 빠져 필수 요소가 잘 부탁합니다에 요러시크는 빠지면 안 돼요. 도우조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안 돼요. 도우조 요러시크 요러시크가 나와야 잘 부탁합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소개할 때 도모다치 노 박상 데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고치라와 나니나니 산 데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고치라는 이쪽이라고 이제 이쪽은 하면서 가리킬 때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니시무라가 얘기합니다. 모리야마상 고치라와 박상 데스 고치라와 박상 데스 그랬더니 박이 박수지 데스 하지메마시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지메마시테 모리야마 마오데스라고 자기 이름 풀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고지라코서 도우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지메마시테 대신에 곤니치와 이런 거 써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1강에서 선생님이 해설해 드리면서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형학습 들어왔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사토시와 아카리의 대화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 거 사진. 가족 소개야 가족. 가족 명칭 나오겠지. 우리 가족 명칭 한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바로 할게요. 난노 샤신 미테르노. 자, 미테르노. 무슨 사진

미테르노 미루 미테이루 보고 있다. 미테르 보고 있는 거야? 너 하고 올리면 네. 의문문이 되고 미테르노 내리면 평소문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퀘스천마크까지 있으니까 의문문이겠죠? 무슨 사진 보고 있는 거야? 오쇼가츠니 설날이에요. 가족들의 이거는 뭐예요? 생일 주체입니다. 가족 모두 다 해서 간 오키나와 료코노 샤신다요. 오키나와 료코. 오키나와 갔을 때 여행의 사진이야. 네, 료코이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 좋다. 아래, 이거, 하고 놀라는 거야. 이건 의외의 경우에 이제 느꼈을 때 감동사죠. 고노코와 따레. 얘 누구야? 아, 사토시와 하지메테 미루요네. 처음으로 보는 거지. 확인할 때 있습니다. 확인할 때. 뭐뭐지? 이렇게. 뭐뭐지? 야, 이거가 분필이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오니짱 노 니짱. 자기의 형을 말할 때, 오니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형을 말할 때, 아니라고 사실 말해야 돼요. 남 앞에서 자기 형을 지칭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친구니까, 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자기보다 이렇게 손윗 사람이나 좀 그래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의 가족을 소개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오니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구니까, 사토시랑.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거더모다요. 이거 형 애기야. 얘기입니다. 형 아들이야. 아, 소원한다. 그렇구나. 요금 이르또 뭐뭐 했더니. 뭐뭐 하니. 이거는 약간 잘 보면 이라기보다 잘 봤더니 잘 보니까 뭐뭐니까 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가정이라기보다. 야, 잘 보니까 와라타카오가 웃는 얼굴이 오니사니 니테르네. 자, 형을 닮았네 라고. 야, 잘 보니까 웃는 얼굴이 형 닮았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 끝났고요. 선생님, 여기에는 어구풀이가 없네요. 네, 없네요.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명칭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가족 명칭 하려면 이제 수능 포인트에 나오는데, 장음, 요음, 박 했습니다. 이거만 살짝만 볼게요. 장음은 두 가지가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카, 아, 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이 장음 처리가 되는, 아, 장음 처리가 되는 거죠. 아, 이, 우, 에, 오 장음. 그런데, A하고 오 같은 경우에는, A나 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에 장음이 되는 거고, 얘는 오는 오 장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토, 우상이라고 하나 하고, 오토상이 되는 거고, 오토오토도 오또또가 되는 거예요. 오또또가 되는 거예요. 토, 우토가 아니라 장음 처리됩니다. 자, 요음은요, 이렇게 두 글자가 한 박이에요. 2단에다가 야유유 붙이는 게 요음이었고요. 이두 글자가 한 박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몇 박이야? 카, 이, 샤. 세 박입니다. 얘가 요음이고, 요음은 한 박. 자, 숫자는 시간 읽기, 지하고 뿐 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숫자 이렇게 479 읽기 했고요. 번호 읽기, 수차 읽기, 고유 수사 읽기 했습니다. 자, 가족 호칭 한번 볼게요. 아, 고유,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는 선생님이 그 블랭크만 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그, 5강의 날짜 읽기랑 5강이 뭐 있냐면, 5강의 수능 포인트의 날짜 읽기인데, 히토츠, 히츠이타치, 후츠카, 미카, 요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고유어, 히토츠, 후타츠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쭉 한번 써봅시다. 1, 2, 3, 4쭉 써놓고 숫자하고 날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거야. 히츠이타치, 히토츠 이렇게. 1일 1개 이런 식으로. 2일 2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써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가족 호칭 갑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일본에는 가족 호칭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하게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 존경도에 따라서 썼다 안 썼다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가족 호칭 먼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가족 호칭. 자, 보시면, 자기 가족을 남한테 말할 때, 내 가족을 남한테 말할 때,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자신의 가족을 직접 부를 때. 자, 그럼 여기서 순서를 좀 정해봐요.

가장 존경도를 높여야 될게 어떤 거야? 남가종 얘기할 때, 너희 어머니, 니네 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희 어머니께서,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남의 가족을 높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기본적으로 상이 다 붙어요. 이거는 관계기 때문에 상이 안 붙죠? 가족, 고가족, 고가 붙는 거겠지. 고가족 플러스. 고가족, 고려오신, 고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상. 할아버지 어떻게 돼? 오지상. 할머니? 오빠상. 지이바아. 이런 식으로 약간 길게 길게. 예. 그 다음에 삼촌 이모부는 지상, 바상. 오지상, 오바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오또상, 오까상, 오니상, 오네상, 이모도상, 오또오또상, 무스매상, 무스코상, 오코상, 오코상, 이런 식으로. 고, 카조쿠, 고, 료신, 고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다안 써주냐면, 있죠. 진짜 이게 수능특강이 잘 만든 교재이긴 한데, 이게 되게 사전형이야. 응?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것 같거든. 근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백지노트라는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백지노트를 이렇게 해봐. 그럼 다 틀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1등급 나온 애들도 좀 틀려. 이게 다 맞기 어려워요. 선생님도 뭐 이렇게 여차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백지노트를 해가지고 내가 청탁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장음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내일 좀 하세요. 그래서 이거 박스를 굳이, 왜냐면 수능특강 보면 이게 싹 다, 이다 채워져 있잖아, 블랭크에. 박스에. 그러면 이게 다 아는 것 같거든, 본것 같거든. 넘어가면 틀려,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 남의 가족은 여기다 전부 다 뭐야? 상을 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고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남한테 말할 땐 짧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낮춰야 되니까. 낮춰야 되고, 높여야 돼. 자, 낮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후, 소보, 조부, 조모, 치찌, 하하, 아니, 아내, 아타시노 아니, 아타시노 아내. 자, 오지, 오바, 오도오또, 이모오또, 아타시노 오도오또, 아타시노 이모오또. 무스코, 무스메, 자식, 코, 코노코와네, 이런 식으로. 또는 코도모라는 말 쓰기도 해요. 코도모, 아이니까. 아따시노 코도모, 이렇게. 그 다음, 고 빼고, 카조쿠, 료신, 쿄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다 상을 붙여야 되고. 자, 근데 자신의 가족을 직접 불러. 우리 집에서 부르는 거야, 우리 집에서. 집에서 뭐라고 막 오까상 오또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뭐 우리끼리 막 이렇게 낮출 필요 뭐 있어? 높일 필요 뭐 있어? 그냥 원래 부르던 대로. 자,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오지상, 오바상, 오또상, 오까상, 오니상, 오네상. 그다음에 오지상, 오지상, 오바상. 그다음에 여기는 남동생, 여동생. 여기서부터는 다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도 이름 불러요? 다 이름입니다. 이름 다 부죠? 이건 관계기 때문에 그냥 관계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 수능특강 보면 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짱이라고 안 하고 상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버전이 오또오상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얘를 뺄수 있어요. 이렇게 토상 이래도 돼요. 그 다음에 상 대신에 짱을 쓸수 있어요. 토짱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빼, 토짱 이래도 됩니다. 이게 다 뭐라고? 자기 가족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마찬가지로 오또상 대신에 오까상, 카상, 오카짱, 카짱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애칭처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상 대신에 쓸수 있고요. 남의 부모님한테는 안 쓰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렇게 오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자기 가족을 직접 부를 때는 앞에 오를 생략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짱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써 있네. 자, 이제 문제 풀러 가요.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밑줄 친 부분의 표기 맞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수능 특강 5강의 어휘. 수능 포인트.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요. 형용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잖아. 동사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한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차례 계속 얘기하긴 하는데 수능 특강 1강, 4강, 5강을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단어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자료실. 자료실에 그 매년 올려드리는 자료 있어요. 이번 2027학년도 버전으로 해서 자료실에 그 어휘, 그 익히는 연습장이, 연습장을 선생님이 빡 올려놨어요. 다 블랭크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출력해가지고 약간 보시면서 하루에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일본어 단어는 사실 영어 단어랑 달라. 지금 보면 좀 익숙해요. 어떻게 뭐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읽는 익히는 그 정도의 그 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자가 있긴 하지만 어휘 익히기 자료 해서 좀 쭉쭉 하세요. 1강, 4강, 5강 되어 있으니까. 자, 1번부터 갑니다. 오보에로 갑니다. 자, 오보에로 가면 여기에 지금 에가 나와야 돼. 이게 지금 한자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가 하는 오크리가나라고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쯔메따이도 마찬가지예요. 차갑다라는 건데 타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중간에 지금 얘네들이 처리를 안 해놓은 거잖아. 이게 어렵지, 이거. 오크리가나 문제는 사실 조금 치사하긴 해요. 하지만 뭐 난이도 올리려면 이렇게 내야 돼. 하이르니까 이거 떨어져야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와카루는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어떨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요로코브는 이렇게 써서 부만 나옵니다. 코가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표기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사실 한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문장 자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그래도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는요, 외워도 쓰고 곧장 까먹어요. 그 얘기죠. 자, 오보에 데모, 외우다, 익히다. 외워도 이 얘기입니다. 자, 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츠이노데, 덥기 때문에, 치메타이 주스 노미마시다. 차가운 주스를 먹었어요. 치메타이 타 나와야 됩니다. 사무이카라 춥기 때문에, 하야크, 빨리, 해안이 하이테 크다사이. 자, 하이루라고 하는 거는 예외 일루 동사예요. 예, 그래서 하이루가 으떼가 바뀌는 겁니다. 난카이모 키이타케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 마다 요코 와카테이나이,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켄이 고 깍시다 또 키이테,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들어서 민나가 요로코빈마시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친 부분의 표기 문제에 한자 읽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풀수 있다라는 내용이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게 막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첫 수레 배불러? 응? 외워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표기 나오죠. 얘는 선생님이 지금 특강 1강에서 사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위, 조수사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수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3강, 수특 3강. 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예, 3강에서 보시면 여기 수능 포인트. 뭐가 나와요? 조수사 나와, 조수사. 조수사 공부해야지, 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했어. 얘는 다 했네. 얘만 지금 조수사 빼놓고는 다 했네. 볼게요. 마이니치 주교와, 이거 한번 쓸 거예요. 마이시다노 주교. 내일 수업은 쿠지니 하지마리마스. 우리 9시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 쿠지라고 했죠. 큐지 아니라 그랬죠? 쿠지. 이거 언제 했어요? 아까 특강 1강에서 했어, 사실. 선생님, 뭐, 수업했다고 그러면 다 아나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이게 어디에 나와요? 2강. 수능 포인트에 지금 나와요. 여러분의 발음, 숫자, 가조고층.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2강, 선생님 가조고층만 했잖아. 거기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13페이지에. 응? 해야 되는 거지. 12페이지, 13페이지. 스바데링고, 야츠 카이마시다가 아니라, 야츠. 야츠츠가 아니라, 지금 이게 크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크기가 똑같으면 얘가 안 되는 거지. 얘가 작아야지. 야츠, 8개. 자, 8일은 뭐야, 그러면? 8일. 이다치우치가 계속, 뭐가 나오죠? 그렇죠. 요가가 됩니다. 8개와 8일. 헷갈리죠? 요가, 야츠. 헷갈립니다. 요츠 아니에요. 야츠예요.

자, 그 다음에 고노오카시와 이 과자는요. 마이엔데 이쿠츠 카이마스까? 몇개살수 있나요? 라고 얘기해요. 만 원. 만원될것 같잖아. 아니야. 우리가 숫자 얘기를 할때만 원은 이치망엔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 블랭크 처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13 페이지 보면 블랭크 처리해 놓은 거 이치망이라고 써 있잖아요. 블랭크 처리해 블랭크라기보다 음영 처리 색깔이 셀이 다르잖아. 그것만 확실하게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빈출합니다. 4번입니다. 코토시노 나나가츠가 아니라 시지가츠. 올해 7월은 교내의 열이 아츠쿠나리소다. 더워질 것 같다. 나리소다가 뭘까요? 보면 나루라고 하는 거는 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이면 조동사 소우다가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될것 같다라고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추측. 마스형 플러스 소우다. 마스형 플러스 소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 뭐뭐 할것 같다. 하늘을 보고 비가 내릴 것 같다. 아메가 후리 소우다. 아메가 후리 소데스네. 먹구름이 막 끼고 있어요. 아, 비가 올것 같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뭐래? 작년보다 더워질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번 갑니다. 요리가 되기를 마되 요리를 할수 있을 때까지 아또 연분 맞대 그다사이. 아또 여기는 나중이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또 다음에 시간 다음에 대를 쓰거나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만 지나다. 지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긴 대를 안 쓰고 대가 없네요. 그럼 앞으로 시간 기다려 주세요. 여기입니다. 앞으로 시간 뭐야? 4분 기다려 주세요. 4분은 연하고 막혔기 때문에 뿡 하고 터진다 그랬어요. 연분 마테 크다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조수사와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세는 말, 조수사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강과 수능특강 3강의 수능 포인트에 콜라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자주 나와. 응, 자주 나옵니다. 이거 모의고사 풀어봐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숫자 세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13페이지 나와 있는 숫자 읽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가격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뭐 3,600원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못 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써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장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이건 뭐야? 이거는 수능 특강 4강에 나와 있는 한자를 외우셔야지 풀 수가 있는 거야. 다 나와요, 이것도. 4강 수특에 다 나온다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해야 돼. 僕は 아사 이누토 산보 시마시다. 산보. 장음 없죠? 답은 1번. 그럼 2번부터 이제 장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고노헨니 이 근처에 코방. 코방은 뭐야? 그치. 파출소 아리마센까? 없습니까? 3번입니다. 즈기노 신고, 신고. 기다리. 마가떼 크다사이. 꺾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4번 갑니다. 모이지도 세츠메 시테 이타다케마스까? 자, 한번더 세츠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장음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코방 장음, 신고 장음. 세츠메 장음. 얘는 무슨 장음? 오장음. 그치? 설마 이거를 우장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신구가 아니야. 이게 구방, 코우방이 아니잖아. 코우방이잖아. 코우방이긴 하지만, 코우가 어떻게 소리가 나요? 코 장음으로 소리가 난다고. 코우방. 여기도 신고, 고, 오우지만, 오우 발음이 된다 그랬죠? 메이는 에이지만 에 발음이 난다 그랬고. 자, 기노 갑니다. 기노. 기노도 오우니까 오우 장음이 되는 거예요. 기노와 야스미 다타노데 휴가였기 때문에 고엔데 홍어 요미마시다. 공원에서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의수를 골라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음할 때 박은 모든 글자, 예를 들면 초금, 발음, 그 다음에 가타카나의 장음 표시까지 모두 다한 박을 가지는데 요음은 뭐야? 두 글자 한 박.

이게 무슨 소리였더라? 카이샤 회사면 이게 다 함박인데 얘는 두 글자가 함박이라는 그래서 얘는 총세 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방문제는 알겠어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가 문제인 거지. 또 얘기하면 수능특강 4강에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는 한자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 게시판 학습 자료실. 학습 자료실에 선생님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출력하셔서 단어장이니까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만드셔갖고 들고 다니세요. 별거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 뭐 암기가 뭐야. 반복이 다지 뭐. 자, 마찬가지. 샤신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잖아, 샤신. 선생님, 이런 거 저는 너무 쉬운데요? 그럼 축하해요. 편하시겠네요.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세이카츠. 주교. 수업. 이샤. 지쇼. 렌슈. 자,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려면 암기. 암기밖에 없어. 그게 다야. 일본 암기. 샤시, 세박. 그지? 세박이야. 세이카츠, 네박. 용은 한박. 주교, 세박. 답이 나왔네. 2번이네. 자, 이샤, 이샤. 지, 쇼. 레, 응, 슈, 으. 답은 2번이네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기너노 파티노 샤신 나레가 모테일까나? 이랬습니다. 누군가. 이거 불확실함의 까입니다. 뭐뭐인가? 누가가 아니라, 나레가가 아니라, 나레까입니다. 누군가. 모테일까나? 까나? 뭐뭐일까나? 말까나? 뭐뭐일까? 약간 의구심이 가득한 종조사입니다. 네. 예를 들면, 도착했을까나? 도착했을까? 이렇게 약간. 着いたかな? 못 데릴까나? 들고 있을까? 누군가 갖고 있을까? 아저씨가 떴다요. 내가 찍었어. 쓰고 끌으네. 내가 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뭐, 그렇게 메일 같은 걸 보내주겠죠? 1번 갑니다. 니혼노 세이카츠 와, 도고 데스까? 일본의 생활은 어떠세요? 2번입니다. 자, 쿄노 주교 와 고고마 데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3번입니다. 예, 스즈키산 노 하나시카타와 이샤노 요 데스. 하나시카타 말하는 말투는 의사 같아요. 그거는 혈당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아. 야채부터 먹는 게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자, 5번, 4번입니다. 초토 지쇼 가시떼 모라에마센까? 자, 카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빌려주다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사전을 쿠다사인데요. 쿠다사이 대신에 모라에마센까 쓰면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써서 내가 당신의 사전을 빌려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되게 일본 스타일의 문장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다? 의뢰야. 뭐뭐 해주세요. 그 얘기야. 당신에게 이 카스하는 행위를 내가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카시떼 모라에마센까? 라고 씁니다. 자, 5번 갑니다. 뭐또 렌슈 시나이 또 우마꾸 나리마센요. 좀더 연습하지 않으면 우마꾸 나리마센요. 능숙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좀더 열심히 연습해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5번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박예수예요. 아,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모르는데 풀어야 되잖아. 한자 정말 미치겠어요. 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어떡해.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한자가 여러분, 지금 한번 펴봐봐. 4강 한번 펴봐. 4강 수능 포인트 한번 펴봐요. 보면 두 페이지가 빡 나오잖아. 그럼 뭐, 헉!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거를 수능 때까지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밖에 없다니까. 못 써요. 뭐, 주려고 해도 없어. 그게 다야. 4강, 5강이. 근데 그거, 네 페이지 못해서 수능 못 보면 도대체 뭐, 국영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페이지 그냥 보시라고요. 아, 이제 그만. 잔소리 그만. 코엔, 벤토. 네 페이지야, 네 페이지. 또 한다, 또 한다. 소주교. 이거 다 나와 거기. 거기 다 나와. 다 나와. 벤쿄도 나와. 하하도 나오고 루스도 나올걸. 그 다음에 고오카쿠도 나올 거고 요코도 나올 거고 세이토도 당연할. 겐키. 한자어가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어제는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코우엠 네바. 뱀, 도, 우, 네바. 맞죠?
자, 졸업 卒業までMainichi 시っかり 勉強したいです. 졸업까지 매일 시っかり 철저하게 勉強したいです. 공부하고 싶어요. 소츠죠. 소츠. 소츠교우 4개. 맨큐우 4개. 맞죠? 자, 세 번째 갑니다. 하하가 루스다타노데 어머니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집은 내 스스로 요리를 作った. 요리를 만들었다. 두 개. 루스 두 개. 됐죠? 자, 4번 갑니다. 시켄이 고각시다카라 합격. 고우각 네 개. 료코니 이코 또 오모이마스. 료코 료코우세 개다. 답은 틀렸으니까 4번. 하나는 네 개, 하나는 세 개니까. 자, 5번 갑니다. 세이토 타치와 학생들은 세이토 겐기 건강 요쿠 겐기 요쿠 아주 활기차게 아사노 아이사츠오 시테이다 아침 인사를 하고 있었다. 오하요 미나상 오하요 누구야 오하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있었나 보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재밌더라고요. 박의수를 또 더해야 돼 보면. 자, 센슈 갖고 야센데타케도 나니 갔다. 어제 지난주에 내가 학교 쉬었는데 뭐뭔일 있었어? 얘기입니다. 나니까 여기 불확실하니까 나옵니다. 센슈 갈게요. 센슈 우 하나 둘셋넷 용은 두 글자가 한 박이라 그랬어. 네 개. 카제 두 개. 응 카제오 히이테타 응가 걔도 감기에 걸렸는데 말이야. 뭐 겐키 났다. 지난주에 너 쉬었는데 말이야. 뭔 일이 있었어? 했더니 왜 쉬었냐고 묻는 거예요. 결석의 이유를. 그랬더니 나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건강해졌어. 그 얘기입니다. 두개 합쳐서 여섯 개. 여섯 개는 히토츠, 스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그쵸. 무츠. 토우는 10개, 나나츠는 7개, 야츠는 8개, 코코넛은 9개. 이렇게. 개수와 날짜 읽기 세트로 해서 한번 써보자. 숫자 읽기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했습니다. 휴, 휴, 휴. 자, 이제 7번부터는 드디어 뭘 써요? 연말, 연시, 인사. 그 다음에 자기소개, 타인소개 뭐 이런 거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 그 실전 문제에서도 보면은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던 문제가 먼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 7번부터 시작하네요. 今年もあと少しですね。올해도 あと少し。앞으로 조금이네요. 앞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그 얘기예요. 体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体にお気をつけてください。그 얘기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森さんも元気で。자, 몸에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몸 조심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올해도 앞으로 조금 남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지 연말인지 연시인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올해도 조금 남았다는 건 연말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연말에서 찾아봐. 요요 또시요. 오메데돈 축하. 잘 부탁해. 이때 마이리마스. 이때 키마스하고 똑같습니다. 이때키마스는 다녀오겠습니다. 그 얘기야. 외출할 때 하는 인사말 가족에게. 아케마시떼 오메데토 이거는 연초 인사말이에요. 연시. 연초의 인사말이에요. 1월 1일 이후에. 그래서 5번이 아니라 연말의 인사 2번을 써야 됩니다. 요요 또시오. 자, 8번 들어왔어요. 센세. 자, 동격입니다. 아네노. 자기의 누나이기 때문에 짧게 오데에서 안 쓰고 아네노 수지 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콘니치와 하나시와 요크 키이테마스요. 이야기 자주 듣고 있어요. 얘기입니다. 근데 김에 아내가 뭐라 그래. 아내가 그 와이프가 아니라 누나 누나. 그랬더니 이츠모 이모토가 오세와 이나테 이마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인사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감사 인사 오세와 이나리마시다는 감사 인사말인데 오세와 이나테 이마스는 근황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세 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예요. 인사.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의 그 누나는 뭐라고 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를 하겠죠. 아유, 제가 누나인데요. 아유, 우리 동생이 좀 많이 신세 지고 있어요. 우리 동생 때문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녕하세요가 우리 동생이 안녕하세요가 아니야. 우리 동생이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는 누나로서 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안사이라고 말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난사이 데스까? 오이쿠츠 데스까? 10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면 입학이 나오고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고맙대요. 뭐라고 할까요? 아, 축하한다고 얘기하겠죠. 친구 생겼냐고 물어보고 아직은 적지만 너 모두 착하다고 하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덕담을 하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답은 축하, 오메데토.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11번에 같은 경우는 정월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월은 뭐냐면 1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아주 소중한 날인데, 중요한 날인데, 일본에서는 가족과 함께 뭘 먹어? 오세찌요리하고 오조오니를 먹어요. 오세찌요리는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먼저 오세찌요리예요. 이 검은콩이나 청어알 등이 들어있는데, 검은콩은 검정색이니까 건강하게 하다라케르요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어알은 알이 많, 그러니까 자손의 번성이죠. 많이 태어나도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조오니는 뭐냐? 오조오니는 집에 따라서 맛이나 들어가는 야채가 좀 달라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사나 절에 가서 우리 하츠모데라는 참배를 하는데, 참배한 다음에 뭐야? 제비도 뽑고, 길흉을 점치는 오미쿠지도 뽑고, 오마모리라고 하는 부적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유명한 신사나 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척 아주 번잡한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월은 오토시다마가 뭐예요? 세뱃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똑같네요. 아주 즐거운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미꾸지를 뽑은 후에 하츠모데가 아니라 순서 바뀌었죠? 자, 오조니는 여러 가지 의미 아니고 오세찌 요리에 있었어요. 요즘은 신사나절에 아니요 많이 간다고 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검은콩을 얻는다. 답이 4번. 5번은 왜 틀렸어요?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은 게 아니라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외우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1강과 2강 학습하고 이제 오늘은 수능실전 문제 22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시간입니다. 문제 다 풀어오셨죠? 사실 특히나 이 수능실전 문제를 푸는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효율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앞서 이 문제 풀이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1강과 2강을 풀다 보면 내가 이거 배우지 아는 개념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이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단원과 연계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능을 볼 때 실전적으로 필요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여러분이 뭐 못 푼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서 같이 배울 거니까 천천히 한번 더 예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강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강이고요. 1강은 경제활동과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였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11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표는 질문의 답변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체 나왔습니다. 주체. AB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 배웠습니다. 총 몇 가지 배웠을까요? 벌써 까먹지 않았겠죠? 네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게 그리고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ABC는 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를 보고 ABC가 어떤 주체인지 하나씩 찾아본 다음에 선지로 풀면 답을 매칭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ABC가 먼저 뭔지 찾아

찾아봐야겠죠? ABC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효용. 이 효용의 극대화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우리 경제활동 주체 중에 가계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뭘 한다고 했었죠? 우린 소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의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뭐, 어떤 경제 주체? 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C를 먼저 찾을 수 있었고요. 민간 경제 주체인가? 민간 경제 주체 배웠습니다. 가계랑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B랑 C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C를 찾았잖아요. 그럼 B는 자동적으로 그렇죠.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 그럼 A도 자동적으로 어떤 주체가 될까요?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부. 그래서 A는 정부, B는 기업, C는 가계 이렇게 찾고 이제 1번부터 같이 선지 볼게요. A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우리가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이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B, 기업인데 얘는 A라고 잘못 말했기 때문에 1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B는 생산과 소비 경제 주체이다.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경제 주체 누구였죠?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A여야 되는데 B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각각의 경제활동 주체가 어떤 걸 목적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C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 자, 생산물 시장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 경제 주체를 확대해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나눠서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공부했었거든요. 그거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합쳐서 생산물이라고 불렀고, 이 생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게였어요. 그래서 C. 근데 C는 똑같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C가 수요자 역할을 한다. A, B는 C에게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자, 일단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 누굴까요? 우리가 기업이 이윤을 벌면 정부에게 일정 부분 세금으로 납부하죠. 그래서 기업은 B, 정부는 A, B가 A에게 납부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5번. A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아까는 생산물 시장 물어봤잖아요. 이번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가 뭐였을까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을 배웠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B씨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죠?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 가게예요. 가게가 누구한테 제공하죠?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활동을 분배 활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C고요. 기업은 B죠. 그런데 5번은 다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네,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경제활동의 객체. 우리 아까 경제활동의 주체 배웠고, 이번엔 경제활동의 객체야. 객체입니다. 객체는 대상물이에요. 경제활동한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영업자인 A씨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자 평소에 즐겨 먹던 커피 대신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여러분, 커피 먹고 있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했죠? 대신 차를 먹었대요. 느낌이 오죠? 우리 경제활동의 객체 중에 재화랑 용역을 배웠는데 재화를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무슨 무슨 채 배웠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나. 직장인 B씨는 자동차를 점검하던 중 많이 마모된 자동차 타이어를 새로운 걸로 교체했대요. 새로운 걸로 바꿨단 얘기죠. 왜 바꿨을까요? 마모가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걸로 교체한 거예요. 약간 소비 목적으로 쓰인 느낌이 오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차는 커피의 보완제에 해당한다.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재화를 4개로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완제는 우리가 같이 사용했을 때 만족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커피랑 차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커피 대신 차를 먹은 거예요. 둘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완제가 아니라 무슨 제? 그렇죠. 대체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나에서 타이어는 자동차의 결합제에 해당한다. 여러분, 결합제 뭐였죠? 얘도 관계의 종류 중에 하나였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독립제는 같이 사용하든 따로 사용하든 전혀 효용에 관계가 없는 거였고, 결합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완전 짝꿍처럼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재화의 관계였죠. 그런데 타이어랑 자동차는 결합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맞는 설명이죠. 결합제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
자, 가에서 차와 커피는 소비재. 소비재가 뭐였어요, 여러분? 소비재. 우리가 효용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족감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차와 커피는 전형적인 소비재 맞죠? 우리가 뭔가 마시고 싶고 먹고 싶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나에서 자동차와 타이어는 생산재에 해당한다. 생산재는 뭐였죠, 여러분? 목적이 달랐어요. 생산재는 내가 사서 그거를 뭐 다시 제조한다던가, 아니, 재가공한다던가, 재판매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교체해서 잘 쓰기 위한 거죠.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사용 목적에 따른 재화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뭔가 타이어를 사용한다. 그런 거는 내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가 될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4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의 유형을 찾는 문제고요. 4번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유형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수능 하나 문제 풀어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요. 연계 문제. 그런데 그때도 경제 활동의 주체, 객체 이런 관련된 내용과 전자상거래 유형이 연계돼서 나왔었거든요. 이번 수능 실전 문제도 지난번에 풀었던 그 패턴과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내용과 형태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먼저 제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모세모시에 거주한 A씨는 집에서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료 조언을 받았대요. 실제로 이런 게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죠. A씨는 화상으로 연결된 의사에게 자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고 운동법 식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의사 진료를 받을 때 직접 만나서 대면하지만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진료비도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병원이 운영하는 진료 플랫폼이겠죠. 비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화상 연결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유형을 찾는 문제가 3번이에요. 그래서 위 기사의 밑줄 친 기억에서 A씨 행위가 속하는 경제활동.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A씨 행위입니다. A씨 행위. A씨가 어떻게 했었죠? 진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럼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소비 활동을 했다. A씨는 행위는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소비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에 바로 나왔죠.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니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임금이나 지대나 이자나 배당, 이런 거 받는 활동, 무슨 활동이라고 했죠? 분배 활동입니다. 분배 활동. 그래서 니은은 아니죠. 자, 공장에서 책상을 제작하는 활동과 같은 경제활동 유형에 해당한다. 공장에서 책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활동은 생산활동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생산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죠. 그럼 소비활동에 해당하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 유형, 우리가 생산, 소비, 분배를 다 알고 있는지, 그걸 제시문에서 엮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4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전자상거래 유형을 우리가 찾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원격 플랫폼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원격 플랫폼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유형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뭐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병원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당사자였죠. 그리고 이 병원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했죠? 우리 A씨. A씨는 소비자,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원격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이 B병원은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B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A씨는 커스터머,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B2C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B2C 유형.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예시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만 연결하고 나중에 또 나올 때한번더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다음 사례에서 가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경제 용어 몇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용어를 솔직히 사실 개념적인 거 말고 이제 계산적인 거로 접근하면 훨씬 더 와닿는데 그 문제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유리창을 깬 아들을 아버지가 나무랐대요. 당신에게는 손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득이다.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장수는 어떻게 살겠어? 라면서 유로를 했다고 합니다. 유리장수는 유리창을 수리하고 6프랑을 벌수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면 6프랑으로 구두나 책을 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6프랑을 유리창 수리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소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미 느낌이 오죠. 어떤 경제 용어인지. 유리창을 수선하는 선택이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비의 기회를 포기하게 한 것을 가라고 한다. 첫 번째 힌트 좋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수선하는 선택이, 하나에 대한 선택이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소비의 기회를 포기하게 한 것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더 확실하게 우리 어떤 것 힌트를 줍니다. 이는 여러 가지 대안 중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이거 뭐죠? 그렇죠. 기회 비용입니다. 가는 경제 용어는 기회 비용이에요. 우리 기회 비용 배웠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큰데 자원은 제한적이라서 희소성이 발생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 비용과 원래 뭐를 고려하라 그랬죠? 편익 고려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기회 비용, 이 가기회 비용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이다. 맞죠?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선택을 함으로써 나가는 돈과 암묵적 비용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포기한 선택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었잖아요. 이두 가지를 더하는 걸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했었고 이 부분이 나중에 뒷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 맞죠? 기회비용은 최소화하고 뭐를 최대화하라고 했죠? 편익을 최대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죠. 기역, 니은. 자, 디귿.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위해 잉여와 함께 고려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잉여가 아니라 뭐랑? 편익이랑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었죠.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나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 이거 편익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도,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도 볼게요. 자, 6번은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랑 편익을 고려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경제 원칙 세 가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B와 C가 장난감을 구입할 때 고려한 경제 원칙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경제 원칙 세개 배웠는데 그중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재시는 볼게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면 장난감을 어떻게 구매할 거예요? 물었더니 B씨는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동일한 장난감. 여러분, 장난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족감은 똑같아요. 어디 사이트에 사도 똑같은 재화라는 거죠. 동일한 장난감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원칙이죠? 최소 비용의 원칙이죠. 다 내가 똑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소 비용의 원칙입니다. CC도 볼게요. 장난감의 가격이 같은 경우, 이번은 어떠냐면 가격, 비용이 같아요, 여러분. 이번 아까는 효용이 같았잖아요. 이번에 비용이 같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더 많은 효과를 가진 장난감을 구매하도록 하겠다. 이건 최대 효과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의 원칙을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최대 잉여의 원칙은 나오지 않았네요. 두 가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경제 주체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행한 경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가계 기업 생산물 시장 중 하나이다라고 범위를 좁혀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가나다를 찾는 게첫 번째입니다. 찾아볼게요. 가나다. 자, 국민 경제 주체인 가나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한다. 이미 여기서 약간 힌트가 좁혀졌습니다. 국민 경제 주체래요. 이 국민 경제 주체는 생산물 시장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가와 나가 가게나 기업 중에 하나겠다라고 여러분이 알수 있죠. 생산 요소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노동, 토지, 자본이 세개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생산 요소라고 했었죠?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대가를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가가 나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대요. 제공하는 사람 누구죠? 공급자? 가게잖아요. 그래서 가는 누가 된다? 가게가 된다. 누구에게 준다? 기업에게 준다. 그래서 가 나를 이렇게 찾는 이 문장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 찾았죠? 기업이죠? 기업은 다를 통해, 다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생산물 시장. 생산물 재화하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에게
가게에게 재화나 용역 생산물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판매 수입을 얻는다. 맞는 말이죠.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가나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무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무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였습니다.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사회 간접 재고 자본을 공급한다. 나아가 기업이 사회 간접 자본 제공하나요? 우리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재본을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맞죠? 생산물은 얘기했지만 재화나 용역을 합쳐서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되는 시장 맞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도 볼게요. 가, 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나요? 가게와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8번도 한번 볼게요. 8번. 8번 드디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X제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수요 곡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요 곡선 점의 이동인지 아니면 가격 조건의 이외에 따라서 이 곡선이 이동하는 건지 여러분이 둘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X제의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과 변동 여인에 따른 수요 곡선 D1, D2를 나타낸 것이다. D1은 여러분, 우리 가격 이외의 조건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거고요. D2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하나씩 선지로 볼게요. X제 가격이 P2에서 P1이 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P2 볼게요. 아, P2에서 P1.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얘는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맞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우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하고 있고요. 니은, X제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2로 이동한다. X제의 대체재 가격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는 게 대체재랑 보완제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제를 지난번에 개념 설명을 했던 대로 이제 치킨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 대체재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쟁제가 있겠지만, 선생님 피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X제의 대체재라는 건 피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피자의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피자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피자 가격 떨어지면 피자를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피자의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게 경쟁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치킨의 수요를 어떻게 되죠? 더 늘려요? 아니죠. 치킨의 수요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왜냐면 둘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되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2로 이동한다. D2로 이동하려면 이게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D2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D1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아, 니그는 틀린 설명. 자, 디귿. X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D에서 D1으로 이동한다. 아까 봤던 대체재 가격과 이 선호도는요, 둘다 X제 가격 이외의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선호도가 하락한대요. 사람들이 치킨 안 좋아한대요. 그럼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수요가 줄죠. 그래서 D1으로 가는 거, 수요 감소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의 법칙을 아는지, 여기 안에서 가격에 따라 이 점의 이동을 아는지, 두 번째,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른 그 결과를 아는지 둘다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여기서 헷갈린다면 다시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대로 이 수요와 공급 파트는 뒤에 나오는 외화, 환율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10번은 연계 문제네요. 다음은 X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자료인데,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다 같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둘의 연관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X제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맞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이 지점이 시장 가격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공급 곡선 S1은 X제 공급 변동 요인에 따른 공급 곡선의 이동이다.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는 수요 곡선 이동했잖아요. 이번에는 공급 곡선 이동합니다. 근데 S에서 S1으로 가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9번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위 자료에서 X제 시장의 수요 공급 분석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똑같고요.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수요와 공급 곡선만을 고려한다. X제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0개이다. 이거 어떻게 알수 있죠? 이 둘의 일치하는 지점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S 곡선과 D 곡선의 일치하는 지점을 봤더니 우리가 20만 원일 때 거래량이 얼마예요? 40개예요. 그러면 X제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6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40개가 돼야 맞는 설명인 거죠. 자, 니은. X제 시장의 시장 가격은 20만 원이다. 시장 가격이라는 건 둘이 일치하는 지점, 균형 거래량에 맞는 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맞는 설명하고 있죠? 그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자, X제 가격이 30만 원일 경우 4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이거 우리 배웠어요. 개념적으로. X제 가격이 만약에 상승해요, 여러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이 판매하고 싶어요. 가격이 느니까. 판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립니다. 어떻게? 60개로 늘려버려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죠. 내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개에서 샀다가 20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만큼 40개가 불일치하게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량이 불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공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과 공급 40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가 30만 원일 경우 40개의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X제 가격이 10만 원일 경우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엔 반대예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10만 원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수요량은 오히려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60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급은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40개가 또 불일치하는데 이 불일치가 왜 그런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얘는 초과 수요다. 그럼 초과 수요면 여러분 수요자들끼리 막 경쟁하거든요. 서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동적으로 시장 가격이 맞춰진다. 이런 거 배웠어요. 반대로 아까 상황이었다면 공급자들끼리 경쟁해서 점점 가격이 낮춰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정답은 니은 이일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초과 공급이랑 초과 수요 개념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공급 곡선이 SSS1, 우리 아까 S에서 S1 공급 증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 증가하는 이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점의 이동이 아니라 선의 이동입니다. 가격 이외의 조건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X제 가격이 상승했다. X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판매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얘는 문제는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급이 아니라 점의 이동, 공급량의 증가, 공급의 원, 그 규칙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X제 생산 기술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릴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급이 떨어지는,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X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듭니다. 얘와 같은 결과죠. X제 공급자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됐다. 규제를 세게 합니다. 그럼 공급이 어떻게 해요? 느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는 모두 가격 이외의 조건이긴 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5번 볼게요. 공급자가 향후 X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내가 팔아야 되는 그 가격이 하락한대요. 그럼 난 지금 가격에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5번만 이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10번까지 우리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문제가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선생님 봤을 때 1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그만큼 좋은 문제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개념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는 막 외우고 학습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사례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몇년 전에 좀꽤한 4, 5년 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 종종 나왔었죠. 그럴 때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회비용과 편익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복습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A씨의 금융상품 투자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고요. 기회비용 계산 시 연기준, 제시되지 않은 비용 고려하지 않으며 주투자의 연수익은 예상치이다. 부가 설명도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문제가 기회비용 단독 문제 나왔지만 여기 금융상품 투자라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금융상품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은행 예금, 주식 투자, 국채 투자 나와 있죠. 나중에 배울 금융에 연계돼서 되게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회비용만 물었지만 나중에는 뒷부분 금융에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A씨는 1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을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높여서 내가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를 봤더니 일단 예금에 넣으면요, 연수익 2%래요. 대신 비용이 든대요. 어떤 비용?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된다고 하네요. 주식 투자를 하면 연수익이 제일 높아요. 5%. 그런데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국채 투자. 우리 채권에 투자했는데 4%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세금 역시 얘도 15% 발생하네요.

그러면 일단 1,000만 원 기준으로 연수익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2%면 20만 원이죠. 선생님, 만 원을 생략할게요. 단위는. 그 다음에 5%면 50만 원. 4%면 40만 원의 연수익을 각각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계산해야죠. 우리가 은행 예금을 선택했을 때 20만 원은 받지만 그에 대한 세금 얼마? 이거에 대한 15%니까 3만 원이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없어요, 세금이.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세금 15%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약에 가에서 내가 가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 이 연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하게 17만 원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겠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50만 원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볼게요. 국채 투자라면 40만 원 이익이고 세금을 6만 원 내야 되니까 난 최종적으로 34만 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볼 건데 지금 기형은 니은 디귿을 먼저 보면 여러분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물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기회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전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표로만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 뭐였죠? 내가 어떤 대안 선택하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비용이었어요. 얘는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 거.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었어요. 이두 개를 더한 게 뭐다? 기회 비용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은행 예금에 투자했어. 그럼 가를 선택을 했어. 그럼 내가 당장 나한테 지출되어야 되는 돈 어딨죠? 세금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 3만 원이 됩니다. 그럼 암묵적 비용 어떻게 될까요? 암묵적 비용 좀선 나눠볼게요.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한 두 개의 가치, 나다 중에 가치가 큰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더 크죠? 이게 더 가치가 크잖아요. 50만 원. 그래서 얘가 암묵적 비용은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가의 기회 비용은 53만 원이 되는 거죠. 단위 생략할게요, 계속.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나의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고요. 암묵적 비용 어떻게 될까요? 이 나를 제외하고 가와 다 중에 가치가 어떤 게더 크죠? 다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34만 원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니까 34만 원이 기회비용이다. 알수 있죠? 마지막, 내가 국채 투자했어요. 세금 6만 원 내야 돼요. 이거 내 지금 지출 당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 6만 원이죠? 그리고 얘를 제외한 둘 중에 어떤 가치가 더 크죠? 50만 원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암묵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 얼마다? 56만 원이 된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선지 먼저 다 풀어볼게요. 자, 기억. 가해 투자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3만 원이다. 가해 투자했어요. 지금 첫 번째 줄이죠? 명시적 비용 3만 원. 맞죠?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의 투자할 경우, 두 번째 투자할 경우, 암묵적 비용 40만 원이다. 40만 원 아니고 얼마죠? 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34만 원이라서. 자, 다의 투자할 경우, 마지막 투자할 거 기회비용 56만 원이다. 맞네요. 기회비용 둘이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얘 맞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단계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걸 구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미 구했잖아요. 근데 우리 편익도 알죠? 편익. 편익 어딨죠? 우리가 이 명시적 비용 뺀이 연수익이 편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어떤 게 되죠? 우리는 순편익이 돼요. 순편익. 그 순편익이 양의 값이 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마이너스 53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3만 원이 되고요. 그럼 똑같이 이 50만 원, 여기 편익에서 34만 원을 빼니까 얘는 플러스 16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에서 이 기회비용 56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 16만 원이 되네요. 그럼 이 중에서 순편익, 편익이 더 커서 기회비용도 훨씬 커서 양의 값이 갖는 건 16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이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선택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셨다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앞으로 어떤 문제 나와도 기회비용이나 편익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1강에 해당하는 11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곧바로 이어서 2강에 있는 11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2강은 어떤 거 배웠었죠? 잠깐 정리를 하면 1강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걸 배웠고 2강에서는 이제 상업이에요. 키워드가 상업. 그 상업의 주체, 객체, 상업조성기관 이런 거 배웠었죠? 그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상업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상업의 기능 배웠어요. 몇 가지? 6가지 배웠습니다. 매매 기능, 보관 기능, 뭐 물류 기능 안에 들어있는 보관 기능, 운송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 보조적 기능인 금융이랑 보험이랑 그다음에
정부 전달기.

0: 6가지 배웠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공장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생산 제품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커졌고, 그래서 철도랑 운하, 선박, 운송 등이 빠르게 발전했다. 이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운송이에요. 운송. 아, 그럼 얘는 운송 기능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키워드를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생산자들은 먼 지역에 있는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매상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해줬대요. 새로운 상품과 가격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변화했다. 이건 아예 주고 있죠? 정보 전달 기능이죠. 그래서 운송 기능과 정보 전달 기능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자금 불일치 해소 기능, 얘는 금융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해당이 없고요. 정보 불일치 해소 기능 맞죠? 정보 전달 기능이 정보 불일치를 해소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 해소 기능. 운송은 장소적 불일치 해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송에 대한 설명. 경제 손실에 대한 위험 해소. 얘는 뭐였죠? 보험 기능이었습니다. 보험 기능.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되게 상업의 기능에서는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무형재화에 대한 설명. 무형재화 문제가 지금 2강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두 문제 다 이렇게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지금 이 문제에서만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무형재화라는 건요, 여러분 상업의 객체 중에 하나였어요. 기억나시죠? 상업의 대상물, 객체. 우리 크게는 상품 있었고요. 상품. 두 번째는 유가증권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안에 여러분 세 가지 나눴었죠. 어떤 거? 금전, 자본, 화물 세 가지 나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제 무형재화예요. 무형 형태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효용을 줄수 있는 이런 재화들. 이게 또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이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이에요. 우리가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제 인정받는 거, 보호받는 거.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뭐였죠? 권리금 형태로 이제 우리가 뭐 매매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있다면, 영업 부류들이 있다면, 그중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 같은 걸 말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용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재산권이 또세 가지 나뉘었었어요. 하나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작권, 세 번째로는 신지식재산권, 뒤에 생략할게요. 새로운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안에 또 뭐가 나왔죠?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앞글자만 따서 해볼까요? 특허권, 그 다음에 뭔가 실용적으로 계산하는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우리가 외형적인 디자인 인정받는 디자인권, 마지막으로 계속 갱신이 가능한 다른 상품들이랑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는 그래서 권리 존속 기간까지 알아놔야 된다고 해서 얘기했었죠. 이 전체적인 거 알고 있어야 이제 1번부터 선지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그려봤고요. 1번부터 보기 전에 제시문 먼저 볼게요. 주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 온도 조절과 스마트 급수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성공했대요. 새로운 기술. 해당 기술은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창의성과 구조상의 독창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산업상으로 이용이 된 거죠. 가치가 인정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우선 기술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건지 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해당 기술을 핵심의 자산으로 삼아서 전략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어떤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무형재화 중에서 우리가 산업상 이용 가치도 있고요. 독점을 배타적으로 우리가 사용권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어떤 거죠? 그렇죠. 특허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허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형재화 중에서도 특허권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1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존속된다. 권리 존속 20년 맞죠? 출원일로부터. 그 바로 1번부터 정답이에요. 2번도 볼게요. 기술 개발과 동시에 독점 사용권 인정되는 거 아니죠? 동시가 아니고 특허청에 따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전이나 화물 등의 재산적 권리 나타내는 증권이다. 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형재화가 아닌 요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4번도 볼게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그 권리는 저작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품의 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했다. 개선한 거는 실용신앙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1번으로 찾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따 무형제약 문제 나올 때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이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네요. 다음은 성공한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장면이래요. 그럼 3번, 4번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3번의 경우에는 A씨 회사가 속하는 보조상이 찾는 거네요. 상업의 주체 배웠잖아요. 보조상이 4가지 중에 이 A씨가 속하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는 거 3번. 4번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회적 책임 여러분 안 배웠어요. 사회적 책임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기업 배울 때 그때 되게 중요한 파트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울 거니까 선생님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먼저 볼게요. A씨 대화에서 A씨가 속하는 보조상인이라서 보조상인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A씨의 대화를 분석해 볼게요. 어떤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자사의 명의로, 우리 회사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걸로 딱 하나 떠올라야 돼. 보조상의 중에 어떤 거죠? 그렇죠. 위탁 매매인이죠. 내가 어떤 상품 판매를 부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받는 형태였잖아요. 위탁 매매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다? 지금 위탁 매매인으로서 보조상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업체와 합의된 계약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고 성공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4번에 해당하는 문제 내용이에요. 3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위탁 매매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기업 거래기간이 일시적이다. 거래기간 우리 나왔었습니다. 보조상인 네 가지 중에서 거래기간이 계속적인 건 대리상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시적이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를 알선한다. 불특정 다수는 맞으나 이 거래를 알선한다, 중개한다는 설명은 중개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불특정 다수와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불특정 다수로 거래하는 거 맞고요. 자기 명의,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나왔었죠. 우리 회사의 명의로 일한다. 자기 명의로 일하는 거 맞기 때문에 기억 디귿 시 위탁 매매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으로 보수를 받는다. 우리가 보조상인에서 판매자, 구매자 연결하고 쌍방에서 수수료, 보수 형태를 수수료를 받는 거는 중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을도 중개인에 대한 설명이죠. 보수를 수수료 형태로 받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위탁 매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아까 그 대화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걸 신뢰성을 만들었다. 그게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거를 잘 이행했을 때 우리 그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하냐면 법률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 책임은 이윤 창출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은 뭐 친환경 제품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품 안전하게 한다던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입니다. 자성한 책임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죠. 이윤을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환경적 책임은 이 캐롤에 근거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정답은 2번 법률적 책임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안 배운 내용이 살짝 나왔잖아요. 5번 같은 경우도 물론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 파트에서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뭐 채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꼼꼼하게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학습한 친구가 풀었다면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지만 그런 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유가증권이라서 유가증권 우리 상업의 개체 중에 아까 한 파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내는 연계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증권 거래 안에 있는 것 중에 찾아서 여기에 힌트를 찾아서 어떤 사례인지 매칭시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부터 볼게요. 증권에 표시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가? 자, 만기라는 거는 내가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증권 보유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식에서 배울 건데 보통주의 경우 우리가 1주1 의결권이라고 해서 이제 의결권,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이거 주식이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가증권이 세 개로 나누면 이제 깊게는 못 보고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금전증권, 화폐 역할을 하는, 화폐 기능을 하는, 두 번째는 자본증권, 투자 역할을 하는, 마지막은 화물증권, 상품증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주식은요, 자본증권, 투자 목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금전증권은 뭐 수표나 어음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식이다. 우리가 하는 건 뭐다, 하는 건 뭐다? 주식에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상품이 소유권이나 상품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 증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물증권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의 거래가 조직적이고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 조직적이고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맞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확실히 맞구나라고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을 볼게요. A씨는 가전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했대요. 상품권이 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금전증권은 금전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용역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의 그런 성질을 가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B씨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했대요. 수표, 금전증권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설명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고요. C씨는 증권회사를 통해 회사채를 매입했다. 회사채는 다른 말로 채권이거든요. 채권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D씨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까 말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했다. 적절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E씨는 수입 물품의 인도 청구를 위해 선적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 제시했다. 선화증권 무역에서 나올 건데, 이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대표적인 화물증권이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주식이랑 꼼꼼하게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게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보조상인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보조상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조상인 또 나왔어요. 네 가지. 그 중에서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뭐였죠? 그렇죠. 대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리상. 타인 명의로 거래합니까? 예래요. 네 가지 중에 타인 명의, 내가 거래를 할때 그들이 알아서 타인 명의로 거래하게 하는 거는 중개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럼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가는 특정한 상인의 거래를 대리한다. 맞죠? 특정한 상인, 거래를 대리한다. 대리상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잖아요. 가는 기억은 맞고요. 가는 특정 상인과 거래기간이 일시적이다. 이 대리상은요, 거래기간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에요. 유일한 계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잖아요. 니은 틀린 설명. 나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중개한다. 얘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중개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 있었잖아요. 나는 위탁 상품을 매매한 후 위탁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아까 했던 위탁 매매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적절한 특징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7번도 볼게요. 7번, 8번 연계 문제고요. 다음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개념이 살짝 나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무형제와, 아까 했던 무형제와 찾는 문제고요. 8번 같은 경우는 경쟁 매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8번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유통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경쟁 매매 유형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같이 볼게요. 프랜차이즈 카페 2억 3천만 원 낙찰이 됐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단 7번의 경우에는 무형제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아까 선생님이 쭉 그렸던 무형제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해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매각이 됐대요. 판매가 된 거죠. 이 매장은 인근 상권에 유동인구가 많고, 단골도 많고,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서 무형의 가치가 타 매장과 비교하여 높게 평가됐대요. 느낌이 오죠. 매희망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참가자들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경쟁이 치열했다.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끼리 막 경쟁한 거예요. 판매장 하나 내놨는데 서로 경쟁을 한 거죠. 인테리어, 장비 등 유형상뿐만 아니라 지속 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의 영업상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제시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다 비슷한 동종의 업계를 영업을 할때 그중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업권. 그래서 얘를 화폐 가치로 우리가 환산해서 권리금이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가 바로 7번에 있습니다. 자, 로열티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로열티 대상 되지 않아요. 로열티는 내가 사용료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권리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받는다. 이 영어권은 권리 등록 안 해요. 그냥 이런 가치다.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고요. 금전이나 화물 등의 재산적 권리를 표시했다. 이거 유가증권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잖아요. 얘도 틀린 설명. 동종기업보다 초과 수익을 올리는 영업사 우월권 맞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이죠. 그 틀린 설명입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여러분 안 배웠으니 가볍게 넘어갈게요. 경쟁 매매인데요. 우리가 아까 판매자가 한 명이었고요. 구매자가 다수였어요. 그래서 판매자 위주로 돌아가는 이거는 경매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최고 가격으로 결정된다. 맞죠? 왜냐면 판매자가 왕이거든요.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 아니에요. 얘는 경매매에 대한 설명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관공서에서 이 물품 구입 시 얘는 입찰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은 쉬워요. 이제 상업 조성기관의 목적을 찾는 건데, 선생님 말했지만 이 안에 키워드가 다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답변을 볼게요. 내가 공신력 있는 품질 검사와 표준화 및 등급화 업무를 수행해서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클레임 예방을 도와주겠다. 품질이 다 너무 다르니까 하나하나 검사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답은 상품 검사소. 이렇게 쉽게 찾아내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10번 볼게요. 다음은 권리침해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요, 서로 외형적인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중립적인 절차로 문제 해결하기로 했고, 서로 다행히 어떻게 해요? 협의를 진행해서 그게 괜찮게 다 끝났어요. 권고안에 딱 맞춰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0번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해당 권리를 찾는 건데,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디자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권. 상업재산권 속하는 권리 맞죠? 권리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디자인권. 저작물에 속하는 건 저작권. 그리고 타식품과 식별되는 건 상표권이었습니다. 마지막 11번. 이 부분도 무역에서 배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깊게 설명 못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분쟁 해결 방법에 제3자가 개입해서 그 권고안 해결책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건 조정입니다. 뭐 중재나 소송 같은 건 법적인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11번까지 총 22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히 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강의, 기준 3강 산업 구조와 경제 지표 환경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도 수능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꾸준히 영상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교재 5강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강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시간 표현과 그리고 약속 표현이 나옵니다. 몇시몇 분이란 표현 함께 배울 거고요.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함께 정리할 거예요. 한자는 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비슷한 한자들이 함께 등장할 예정인데요. 네, 꼭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법으로 양사가 등장합니다. 양사로 명량사, 동명사가 함께 나오는데요. 이 양사도 함께 정리하시면서 전체 내용 이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어법에서도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더 전체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 양사를 기억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유희어도 여러 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화 문제로 숫자 해음 현상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봤는데요. 유형 학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유형 학습은 시간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 해석해 볼게요. 我们的电影是2点半的. 예, 우리의 영화는 2시 반이다. 자, 2시 반이란 표현 나와 있어요. 자, 중국어에서 몇시몇분할때 시는 디엔, 네, 분은 번이라고 하죠. 2시는 중국어로 량디엔이라고 합니다. 现在几点了? 지금은 몇 시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시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才12点半. 네, 겨우 12시 반이다. 자, 여기서 차이의 용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차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간사 앞에서 쓰일 때는 시간이 이름을 나타냅니다. 시간사 뒤에 쓰일 때는 겨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사도 해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겨우 12시 반이야. 1点 출발, 1시에 출발하는 거 어때? 好的, 좋아.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 같이 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시간 표현 이해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은 중국어로 dian이라고, 시는 중국어로 dian, 그리고 분은 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몇 시, 몇 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6시 25분은 6点25分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0분을 나타내는 단위 반이 있습니다. 9点半 하면 9시 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3시 45분이라고 해서 15분을 세는 단위가 나옵니다. 15분을 세는 단위는 크라고 부르고요. 15분은 이크, 그리고 45분은 싼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얼커나 량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3시 45분은 싼디엔 싼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차를 사용한 시간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차는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었죠. 9시에서 5분이 모자란 거예요. 차 5분, 9点, 9시 5분 전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시간 표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怎么了? 어떻게 된 거야? 你的脸色不太好. 너의 脸色 하면 얼굴 색이거든요. 너의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다. 昨天我只睡了2个小时. 어제 나는 단지 2시간만 잤어. 그러니까 2시간밖에 못 잤어. 이 얘기죠. 3点就起床了. 2시간밖에 못 자고 3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现在太困了. 困은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 原来是这样. 자, 앞에서 原来의 용법 했었어요. 原来는 알고 보니란 뜻입니다.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午饭时间你睡一会儿吧. 점심시간에 좀더 자. 이 얘기죠. 자, 여기서 2个小时에서 小时이 나오는데요. 小时의 의미를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2시는 량디엔이라고 했고요. 2시간이라고 말하려면 2个小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시는 량디엔, 이건 시점이죠. 어떤 한 시점이에요. 2个小时는 2시간이란 뜻으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는 시점, 얘는 시량이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시간의 양을 붙여서 시량 보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동사를 지금 수로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보어예요, 얘가. 看了1个小时, 그럼 1시간을 봤다 라는 뜻이고, 等了3个小时 하면 3시간 동안 기다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 표현으로 가볼게요. 明天我们去游泳，你没忘吧？ 내일 우리 수영 가는 거안 잊었지? 잊지 않았지? 라는 뜻이죠. 자, 반은 뭐뭐지? 그렇지?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이었어요. 어느 정도 확신에 가지고 묻는 거였습니다. 当然没忘, 당연히 안 잊어버렸지. 咱们什么时候见面? 자, 언제 만나라고 표현할 때, 什么时候见面? 네, 약속 정할 때꼭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가 나옵니다. 下午2点在学校门口见吧. 오후 2시에 학교 입구에서 만나자. 라는 뜻이죠. 好, 不见不散. 자, 不见不散도 약속 정할 때 거의 고정격식처럼 나오는 표현인데요. 헤어짐이 없으면 흩어짐이 없다라는 뜻으로 꼭 만나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不见不散. 자, 그러면 이 下午2点在学校门口见吧. 이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볼게요. 시간 뒤에 장소,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게 어순인데요. 이 어순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도 먹다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밥이 목적어입니다.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저녁에 내가 집에서 먹는다라고 앞에 이렇게 부가적인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순서를 띱니다. 晚上我在家吃饭. 저녁에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下午我们在图书馆学习吧. 오후에 우리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자, 공부하다가 동사고 오후 시간 그리고 장소, 도서관이 장소죠. 中午在那家餐厅一起吃饭吧. 정오에 그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자죠. 역시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 동사가 나오는 어순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어순도 유념해서 받으세요. 네, 마지막 약속 본문입니다. 왕민, 저 星期六 我们去爬山怎么样? 왕민아, 이번 주 토요일이죠. 星期六 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우리 같이 우리

언제 다 외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이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쭉 한번 훑으면서 넘어갈 건데 반드시 이 부분은 따로 복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이것들이 비슷한 발음 그리고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에 꼭 같이 묶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로 단어를 통해서 꼭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한자 빈출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한자 문제의 답을 못 찾겠다면 먼저 이 페이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이 특강 2강에서 한자와 어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특강을 혹시 듣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2강 특강, 한자 부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수 특강을 듣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한자는 빠오입니다. 예, 빠오는 포장하다, 싸다라는 뜻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니엔 빠오 하면 빵이에요. 빵도 안에 소를 넣고 이렇게 싸는 거죠. 그래서 빠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먹을 식자가 들어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먹을 식자라고 했고요.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스를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바오라고 삼성어로 읽고요. 배부르게, 배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출바오 하면 배부르게 먹다라는 의미죠. 다음 단어는 빠오입니다. 앞에 손수변 붙어 있어요. 예, 손으로 안다란 뜻입니다. 안다, 포옹하다 할때 빠오고요. 빠오, 치엔 하면 미안함을 품는 거니까 미안하다란 뜻입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생긴 빠오가 들어있지만 앞에 물수변이 들어있죠. 얘는 파오라고 읽고요.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파오 차이 하면 절임 채소를 말하죠. 다음 단어도 역시 오른쪽에 이렇게 비슷한 빠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요 한자 다 발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오라면서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파오뽀 하면 달리기 하다죠. 다음 한자도 볼게요. 자, 여기 힘력자가 있습니다. 누리 할때 리자거든요. 힘력자예요. 자, 이 힘력자에다가 점을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찍으면 빤파 할때 빤입니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为什么 할때 왜예요. 为了 할때 왜고요. 为什么는 왜냐 하면 为了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죠. 자, 이거 그럼 어떻게 외우냐? 외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여기서는 부스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처리하다 같은 경우, 빤 같은 경우엔 처리하려면 왼쪽, 오른쪽 이를 순서대로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점을 찍고요. 为什么 할때 왜? 물음이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씁니다. 그래서 위, 아래 점이 있으면 为什么 할때 왜다. 为了 할때 왜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계속 연상을 해서 기억하시는 방법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익숙하게 해보시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외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다음은 빤입니다. 이빤할때 빤이에요. 일반적으로란 뜻이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밑에 입 구자만 바뀐 한자가 있습니다. 얘는 촨이라고 읽고 배거든요. 쪼어 촨 하면 배를 타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빤지아 할때 빠는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옮길 때는 손으로 옮기니까 앞에 손수변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요것도 외우는 방법이 배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밥도 먹고 하죠. 예,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연상지어서 외우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 보세요. 자, 다음 단어는 빼이에요. 빼. 세 배, 한 배, 두 배, 세배할때그 배라는 뜻이고요. 부분 하면 부분이란 뜻을 갖습니다. 역시 요 부분이 같아서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찬관 할때 관입니다. 관에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띠엔시 할때 시도 역시 요 한자, 예, 볼견자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다음 단어는 안징과 깐징입니다. 자, 안징과 깐징은 별표 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한자 문제로 정말 빈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조도 자주 나오고요. 이 한자도 자주 나옵니다. 안징, 조용하다란 뜻이고요. 깐징은 깨끗하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슷한 건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자, 안징 할 때는 앞에 푸를 청자가 들어가 있어요. 푸르르고 조용한 들판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징 할 때는 푸를 청자가 먼저 나온다. 네, 깐징 할 때는 차가운 것, 깨끗한 거 빨래하려면 차가운 물에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이 수변이 앞에 붙어 있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이에예요. 네, 예,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마판 할때 판은 마판 보실래요? 여기 요 한자가 그대로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번거롭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불 화면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막 번거로울 때 마음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 화면이 같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딩 마우스 할때 딩입니다. 네, 딩은 모자를 세는 양사예요. 꼭대기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 한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양사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다음 볼게요. 예, 다음은 타이지 쥐엔 할때 태극권의 극자입니다. 지 이성으로 읽고요. 그리고 니엔지 할때 지도 발음이 비슷하고 생긴 오른쪽에 생긴 것이 비슷해서 같이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네, 학년이죠. 그리고 완전 발음이 같은데 성조만 다른 단어도 있어요. 한자도 다른데 니엔지 하면 나이, 연세라는 뜻입니다. 니엔지 이성 이성이잖아요. 학년은 1, 2, 3학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성 이성 올라가는 성조. 나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올라갈수록 젊어지고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니엔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성 사성이다라고 연상작용으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는 왕지입니다. 있다라는 뜻 요런 한자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비슷한 것 모아서 함께 봐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찌를 볼게요. 찌. 찌, 동시 할때 찌는 물건을 붙이다란 뜻이에요. 자, 위에 있는 거 요거 간머리변이었고 집이란 지붕 있는 걸 나타내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붙이러 우체국 같은 데 가면 다 지붕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지붕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과에 할때 지는 지붕 없이 이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확장된 단어 몇개더 살펴볼게요. 예, 없는 거는 추가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지죠. 지, 자전거나 말 등을 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지와 쏘 앞에서 비교했었죠. 그리고 이즈 있네요. 이즈 의자입니다. 의자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앞에 나무 목자 붙어 있어요. 계속 볼게요. 팡비엔 편리하다고요. 거기에 앞에 말씀언변 붙였습니다. 방원이라고 읽어요. 방문할 때 얘기하면서 저기요 하고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언변 붙여 있고요. 다음은 리시입니다. 리시 역사죠. 자, 역사. 그리고 요 단어랑 요 단어를 비교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얘도 정말 한자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리시과 리하이. 요두 단어 비교하셔야 돼요. 예, 리시 역사고요. 리하이는 대단하다란 뜻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변이 다르죠. 역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단하다 할 때는 안에 일만 만자가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열만 가지 일을 할 수, 만 가지 일을 할수 있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완 할때 일만도 역시 나와 있고요. 네, 다음은 베이징 할때 찡자입니다. 네, 서울 경자인데요. 그 다음에 량콰이가 나오죠. 량콰이 앞에 이수변 붙었어요.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엔량이 나오네요. 이 위엔량도 한자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량자와 요 량자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용서를 할 때는 말로 용서를 구하잖아요. 앞에 말씀언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래서 부수가 중요합니다. 이 부수로 계속해서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부수의 기본 의미, 뭐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강 특강이 아주 기초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쇼와 마오인데요. 쇼비아오 할때 쇼, 손목시계 할때 손이란 뜻이고요. 마오는 량마오과, 량마오치엔 할때 돈을 세는 단위죠. 자, 이번에 북쪽이 나와 있습니다. 똥베이 할때 베이 북쪽이고요. 그를 뒤집으니까 비루 할때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할 때, 비교하다 할때그 비자가 나오고요. 피핑도 한자로 참 많이 나오는 한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핑이고요. 일성, 이성, 성조도 중요합니다. 비평하다인데요. 앞에 보시면 손수변 있어요. 비평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평하잖아요. 그리고 빙 말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 먼저, 그다음에 말 이렇게 오죠. 그리고 이 빙자가 그냥 이 핑자도 있기 때문에 요 핑자랑 헷갈리게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에서는요.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크어예요. 방금 했었죠. 15분을 세는 단위라고 했었습니다. 앞에 요변이 오른쪽으로 와서 까이, 인가이 할때 까이가 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에 아들 자자가 오면 하이즈 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달라요. 직접 손으로 한번 옆에 써보십시오. 쯔지 할때 지는 붙지 않고요. 이징 할때 이는 단만 붙어요. 그래서 이징 할때 이미라는 뜻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한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언제 다 외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차분히 계속

그래서 복습하실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라 정리할 때쭉 한번 정리하는 건 필요해요. 다음은 풀을 청자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도 아주 빈출이죠. 역시 별표입니다. 자, 차이예요. 차이함 추측하는 거고요. 차이도함 추측해서 맞춘 걸 말합니다. 칭추, 예, 분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맑을 징, 예, 맑다라는 뜻이죠. 징티엔 하면 맑은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 날일자 들어가 있고요. 热情, 열정적인 거, 이건 친절한 거, 열정적인 거, 이런 건 감정이죠. 그래서 앞에 마음심자 붙어 있습니다. 징, 청할 때는 말씀으로 공손하게 청하잖아요. 징지야, 예, 휴가를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门이에요. 예, 문이죠. 이거 문문자 앞서서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 앞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문 앞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복수형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문 사이로 입을 넣었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묻다예요. 원하오 하면 안부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 사이로 해가 떠요. 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방지엔 방이고요. 지엔단의 지엔도 참 자주 나오는 아이입니다. 위에 대나무 죽편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원 할때 원, 뉴스죠. 얘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유념해서 보세요. 다음은 操场, 운동장입니다. 시자와 항상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앞에 물수변, 예, 목욕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앞에 물수변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 이펑신, 편지 한 통이란 뜻이고요. 얘는 꽈죠. 꽈는 끈다, 전화를 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또 걸다라는 뜻도 있었죠. 예, 끄는 각각 여러 갖가지고요. 여기 삐져나오지 않은 거는 밍즈 할 때, 이름 할때 이름이란 뜻이고요. 客人 손님이고요. 내용 할때 내용입니다. 旅游 여행하다, 그다음 민주 할때 주, 예, 완전히 다른 한자지만 앞에가 비슷해서 헷갈리게 나오는 겁니다. 유념해서 보시고요. 한 번씩 크게 써보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서 연습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우입니다. 더우통, 두통. 其实, 부태, 사실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买书, 책을 사다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위에 뭐 붙어 있어요. 예, 팔다라는 뜻이에요. 买, 팔다. 买书, 책을 파는 거고요. 读书하면 책을 읽다, 공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继续는 계속하다, 이어지는 거죠. 실사변 붙어 있어요. 주요, 주요한. 그리고 주위엔, 주는 살다란 뜻인데 입원하다, 주위엔 입원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왕前 할때 왕은 뭐뭐 쪽으로라는 전치사죠. 앞을 향해고요. 주의, 사성사성으로 읽습니다. 주의하다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 电话, 전화입니다. 그리고 앞에 生活 할때 活자,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天, 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타양, 태양이고요. 인티에는 흐린 날입니다. 역시 비슷하게 날일자, 달월자 붙어있네요. 예, 똥비엔, 동쪽. 리엔츠 하면 글씨를 연습하다. 또한 리엔은 단련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꼬이싱, 성씨고요. 남 싱거, 네, 성격입니다. 성격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마음심 붙어있고요. 빠샤오, 열나요. 예, 뜨거우니까 불화변 들어가 있고요. 차오반, 볶을 때 불수니까 역시 불화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어는 비행기를 타다 할 때, 타다, 앉다, 타다라는 뜻이고, 이 주어, 위에 붙어 있는 주어는 아주 큰 건물이나 산 같은 거를 세는 양사를 말합니다. 이 주어로 하면은 건물 한 채를 뜻하죠. 네, 이렇게 양사 전체적인 부분, 한자 부분 봤는데요. 이 한자는 꼭 복습이 필요하니까 따로 끝나고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양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양사는 사람이나 사물, 동작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었죠. 뭐, 책한 권, 음료수 한 병, 뭐, 이럴 때 권, 병, 이런 것들을 양사라고 했어요. 중국어에서 양사는 명량사와 동량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명량사는 수사, 양사, 명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어순이 중요했어요. 양사 우선 어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량즐거, 예, 강아지 두 마리라는 뜻이죠. 우리말과 다르게 수사, 양사, 명사의 형태로 쓴다. 이게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양사 앞에서 숫자 2는 얼이 아니라 양으로 읽었죠.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이제 동량사예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서 한 번, 두 번을 나타내고요. 주로 동량보어로 많이 쓰여요. 칸이비엔, 한번 보다란 뜻이죠. 동사, 수사, 양사의 형태로 쓰이는 동명사도 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양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도 이제 한자처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실 부분이지만, 이제 나올 때마다 여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거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고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숫자, 양사, 명사가 같이 쫙 지어져 있는 예문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사에서 중요한 것은 양사의 정의, 그리고 어사의 어순이었습니다. 수사, 양사, 명사, 어순이다. 그리고 숫자 2가 어리 아니라 량으로 읽힌다. 양사 앞에서. 그거랑 다양한 양사를 쫙 지어서 기억하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이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자, 이거는 2个星期 이렇게 거는 어디에도 쓸수 있는 한 개, 두개 같이 한 명, 두 명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사입니다. 모르겠다. 그럼 거를 쓰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하지만 양사는 명사와 짝꿍 지어져서 많이 쓰인다고 했죠. 손잡이가 있는 것셀때 바로 셉니다. 바는 을, 늘이란 뜻도 있지만 손잡이가 있는 걸 세기도 해요. 이바산, 우산 한 자루, 이바이즈, 의자 하나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봉지에 들어있는 거 바오로 셀수 있었어요. 이바오탕, 이바오역 이렇게요. 그리고 잔에 담긴 건한 잔, 두 잔, 베이를 씁니다. 이베이쉐이, 물한 잔, 이베이 카페이, 커피 한 잔이죠. 한권두권할때 권은 번이에요. 이번 수, 이번 词典, 책한 권, 사전 한 권입니다. 다음은 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层, 2层이고요. 3层楼 하면 3층 건물이 되겠죠. 딩, 중요해요. 예. 딩은 꼭대기가 있는 물건을 셀때 쓰이는데요. 특히 수능 중국어에서는 양사로 모자를 셀때 많이 쓰입니다. 이딩, 마우스. 그래서 이 양사만 보고도, 아, 이게 지금 모자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아는 가게, 기업을 세는 양사인데 돈 버는 곳들을 셀때 지아를 써요. 이자 상店, 이자 餐厅, 이런 식으로요. 또 지엔을 보겠습니다. 지엔은 방 사무실을 셀때 쓰입니다. 이지엔 방지엔 이렇게요. 그리고 지엔 사성으로 읽으면 의복 혹은 일 선물 이런 것들을 셀수 있어요. 이지엔 이후 옷한 벌이고요. 이지엔 시칭 일한 건입니다. 이지엔 리우 하면 선물 하나죠. 자, 계속 반복해서 따라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다음은 무게를 세는 단위인 찐입니다. 이진 빙고, 이진 지료 이렇게 셀수 있고요. 자, 차량을 셀때 량을 써요. 앞에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량 공자오처 하면 버스 한 대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과목을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문이란 뜻도 있었지만 과목을 세는 양사이기도 하다. 이먼 크, 이먼 와이위 이런 식으로요. 병에 든걸셀때빙 써요. 이빙쉐, 이빙药. 그리고 双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쓰거든요. 이双鞋 신발 한 켤레고요. 이双筷子 하면 젓가락 한 쌍이 되겠습니다. 예, 다이는 기계를 세는 양사죠. 이台电脑, 이台电视 이렇게요. 다음은 가늘고 긴 것, 그리고 폭이 좁고 긴 것을 세는 条가 있어요. 条, 이条裙子, 네, 치마 한 벌, 이条新闻, 뉴스 한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세는 양사도 디어를 쓴다. 자, 가늘고 긴거 세는 거더 추가적으로 좀 보면요. 이 겨루, 칸갈레의 길, 그리고 이 겨우쿠즈, 바지 한 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그릇이나 공기, 사발에 담긴 것을 셀 때, 이완 미판, 밥한 공기, 이완 탕, 국한 그릇,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다음은 사람을 세는 양사인데요. 사람을 높여서 한 분, 두 분이라고 말할 때, 웨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이웨이 라오시, 이웨이 커런, 선생님 한 분, 손님 한 분이죠. 넓고 평평한 것은 짱으로 셉니다. 이장 쪼즈, 이장 쪼편, 탁자 하나, 사진 한 장이죠. 다음은 쯔인데요. 막대 모양의 물건을 쯔로 세요. 이쯔 첸비.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외우시는 게더 낫겠죠. 이쯔 첸비. 똑같이 쯔인데요. 이 쌍을 잃었던 건 아까 슈왕으로 셌잖아요. 그쌍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쯔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지手 이런 거요. 손은 원래 두 개가 한 쌍인데 그둘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이지手 쓸수 있고요. 동물을 세는 양사기도 해요. 이지猫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입니다. 자, 이번에 동량사로 가볼까요? 아까 동량사는 횟수를 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보다 뭐한 번이란 의미로 쓰여요. 동사, 수사, 양사의 어순이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량사는 바로 이츠입니다. 한 번, 두번할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我去过中国2次。 나는 중국에 두번 가봤다. 그리고 구어체에서 한 번, 두 번이라고 동작이나 일의 횟수를 셀때 회의를 쓸수 있습니다. 那件事我听过一回。 나는 그 일을 한번 들어봤다. 그리고 bn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시 한 번,

또번할때 번이긴 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말해요. 这个电影我看了两遍. 이 영화를 나는 두번 봤다. 이렇게 两次 쓰지 않고 两遍을 썼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두번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遍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짧고 가벼운 동작을 나타내는 샤예요. 这本书你看一下. 너 이 책 한번 봐봐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동명사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풀이하신 후에 해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해설로 이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我喝了一条水. 나는 물 하나를 마셨다네요. 티어. 네, 가늘고 긴걸살때 티어로 샜어요. 근데 지금 양사가 잘못 짝지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물을 셀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병, 물한병할때 빙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잔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빼이도 가능합니다. 我喝了一杯水. 나는 물한 잔을 마셨다고요. 我喝了一瓶水. 난물한 병을 마셨다. 다말 되죠. 이렇게 양사를 다르게 바꿔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아닙니다. 2번 가볼게요. 他送我一件帽子. 그가 나에게 모자를 하나 선물해 주었다. 자, 모자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죠. 모자를 세는 양사는 찌엔이 아니라 딩이었습니다. 예, 딩, 삼성으로 읽었죠. 꼭대기가 있는 물건을 셀때이 딩을 썼는데요. 이 찌에는 그럼 언제 쓰는 거였죠? 네, 찌에는 옷을 세는 양사였어요. 옷한 벌, 이럴 때. 이지엔 이브 할 때. 하지만 옷, 뭐, 모자도 옷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자를 세는 양사는 달라요. 모자는 딩으로 센다. 3번. 我已经跟你说了几遍. 내가 이미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遍. 동명사 遍 썼습니다. 괜찮고요. 那部电影我看过一次. 그 영화를 나는 한번 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영화를이라고 목적어 같지만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와서 얘가 화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중국어는 화제 중심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나보디엔이 와 있는 그런 형태죠. 얘도 맞죠. 이제는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양사에 대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먼저 양사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실전 문제 9번 문제를 먼저 풀이해 볼 거예요. 역시 아직 안푼 친구들은 먼저 풀고 선생님 설명 들어주세요. 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她收到了三封信. 예, 收는 받는 거죠. 그녀가 편지 세 통을 받았다. 네, 편지 세는 양사 뻥이었습니다. 맞죠? B번. 听说你家里有5只猫，我很想去看看. 듣자니까 너희 집에 고양이가 5마리 있다던데, 나는 가서 보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자, 5只猫예요. 자, 고양이 5마리, 동물 세는 양사 쯔 일성으로 읽었어요. 맞고요. C번 보겠습니다. 我生日那天，爸爸送我一条自行车. 내 생일날 그날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를 한대 선물해 주셨다. 자, 자전거나 차량 같은 걸셀때 디아오로 세나요? 디아오는 가늘고 긴 것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차량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셀 때는 량을 써주셔야 맞겠죠. 예, 이량自行车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A와 B, 3번이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양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법 문제에서는 뭘 묻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양사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었던 것, 양사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양사가 제대로 짝지어졌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강조드렸어요. 양사의 어순이 맞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숫자, 양사 앞에 숫자 2는 얼이 아니라 량으로 읽는다는 거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온 양사들 바르게 짝지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그 많은 양사들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를 읽으면서 몸이 기억하도록 해보십시오. 자, 9번 문제 함께 봤습니다.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역시 어법 10번 문제 먼저 풀고 갈 거예요. 자,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이에요. 我要买一瓶矿泉水. 자, 이렇게 좀 새로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뒤에 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이 하면 광천수잖아요. 생수를 말합니다. 나는 생수 한 병을 사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할 때, 빙, 예, 물을 세는 양사, 빙, 한 병. 병에 들어 있으면 빙쓸수 있고, 잔에 들어 있으면 빼이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네, 두 번째 가죠. 这条鱼是我昨天买来的. 이 물고기는, 이 고기는 내가 어제 사온 것이다. 자, 这条鱼 보겠습니다. 예, 가늘고 긴 것일 때, 条을 쓴다고 했는데요. 예, 물고기도 가늘고 긴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条鱼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겠죠. 얘도 맞고요. 3번. 来两碗牛肉面和两杯绿茶. 자, 지금 양사가 두개 등장했어요. 碗이라는 양사랑 杯이라는 양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碗은 그릇에 담긴 거, 사발에 담긴 것일 때한 공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牛肉面 면을 두개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两杯绿茶 녹차 두잔 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뭐를 주세요 할 때, 주문할 때 来라는 동사 썼어요. 예, 맞죠? 양사도 잘 짝꿍지어 있습니다. 4번 볼게요. 服务员能给我一张筷子吗? 자, 服务员 종업원이죠. 能给我, 예, 저, 能, 마예요.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一张筷子. 예, 이 짱은요, 넓고 평평한 걸 사는 양사였어요. 筷子는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은 두 개가 한 쌍인 거니까 쌍을 세는 양사였어야죠. 그래서 이 젓가락은 쌍으로 센다. 一双筷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맞아 볼게요. 那边有一座山，我们一起去爬吧. 저쪽에 산이 하나 있어. 우리 같이 가서 오르자, 등산하자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 이座山, 이게 높고 큰 건물이나 산 같은 거셀때 座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단순히 요 앉을 좌자가 아니라 위에 요거 붙어 있는 거 써셔야겠죠. 그죠? 座.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는 수능 실전 문제 1번 발음 문제부터 함께 차근차근 다시 가보죠. 1번.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조합할 수 있는 발음 먼저 찾는 거 중요하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가능한 발음은 까오, 꽈, 하오, 화, 요렇게 네 가지가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선지를 살펴보면 화, 말이고요. 과는 걸다 혹은 전화를 끊다, 까오 높다, 그리고 화 그리다, 그리고 하오 일 날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찾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하오입니다. 자, 이어서 한자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 한자 열심히 학습했으니까 오늘은 좋은 문제에서 맞췄으면 좋겠네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这个菜做起来很简单. 자, 이 요리는 만들기에 아주 간단하다. 起来는 여기서 뭐뭐 하기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做起来, 만들기에 라고 해석할 수 있죠. 很简单, 간단하다 할 때 그 간단의 간자에는 위에 뭐 대나무 죽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냥 얘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시지엔 할 때 지엔이잖아요. 자, 계속 보죠. B. 我最喜欢那条蓝色的裙子. 나는 그 남색의 푸르른 파란 치마를 제일 좋아한다. 되겠습니다. 란서 할 때 푸르른 색은, 네, 쪽빛 남색, 그 풀에서 나온 색깔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위에 풀초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나무죽자를 쓰면 바구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란치오, 농구할 때, 그 농구할 때도 란자였죠. 이것도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비도 아주 빈출 내용입니다. 4번, 他又赢了比赛,真厉害. 그는 또 경기에 이겼대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만 가지를 할줄 알아서 대단하다 했어요. 안에 이 일만 만자 들어있습니다. 맞고요. 2번, 他们对今天的活动表示满意. 그들은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했대요. 满意,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맞는 한자죠.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네요. 자, 틀린 한자들 왜 헷갈렸는지 보시고 앞에 그 한자 부분에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유의어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유의어 문제 보실 때는 어떤 것들이 같이 나왔는지를 먼저 선지를 보시라고 했죠. 시호하고 시어시, 시간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B에서는 호의와 능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坐飞机的话, 的话 하면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大概需要两个, 대략적으로 2시간

시간이 필요하다. 저 2个小时라는 거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선생님이 시간하고 그 小时两个小时하고 2点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죠. 네, 时候는 시점입니다. 어떤 때를 말하고요. 游泳的时候要小心点. 수영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시간이요. 시간 명사입니다. 你有时间吗? 너 시간 있어? 下课时间到了.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小时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양을 말해요. 一个小时,两个小时 이런 시량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시간의 양을 말하고 있으니까 小时이 들어가야 맞겠죠. 자, 그러면 2번이나 5번 중 하나인데요. B로 계속 가보죠. 大家请注意, 여러분 주의하세요. 도서관里有很多人学习,不聊天. 도서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聊天, 예, 이야기하는 거죠. 수다를 떨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금지하는 문장이에요. 자, 금지의 용법이 있는 것은 能이죠. 不能의 금지 용법이 있어요. 호의는 할수 있다, 할줄 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금지의 의미는 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本英文书能借给我吗? 이 영어책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你今天没带吗?너 오늘 안 가져왔어? 我也要用呢. 나도 써야 되는데. 밑줄이라고 A가 말했어요. 可是突然找不到了. 근데 갑자기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찾을 수 없잖아. 借我看一个小时吧. 한 시간만 나 빌려줘.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올 거는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말이지.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 이런 말이 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답 찾아보죠. 我早上带了英文书. 내가 아침에 챙겼는데 영어책을. 예,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听说你英文说得很流利. 듣자니까 네가 영어를 아주 잘 유창하게 잘 말한다던데. 3번, 谁都不知道我的书在哪. 누구도 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요. 4번, 我觉得上英文课很有意思. 내 생각에 영어 수업을 하는 건 아주 재밌는 것 같아. 5번, 英文书去哪儿都能买到. 영어책은 어딜 가든 살수 있어. 정답은 1번이죠. 好,一会儿一定要还给我. 나중에 나한테 다 반드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 나왔네요. 배열 문제 역시 보기 먼저 봐야겠죠? 身体会热起来. 몸이 더워질 거래요. 뜨거워.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할 거래요. 그리고 每天都去公园 打太极拳. 매일 공원에 가서 태극권을 한다는 겁니다. 听起来这是冬天不会胖的好方法. 듣자니까 이것은 겨울에 뚱뚱해지지 않는, 살이 찌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因为冬天天气冷. 예, 겨울 날씨가 추워서 나는很少出去. 나는 아주 적게 밖에 나간대요. 그래서 胖了一点, 좀 살이 쪘어. 그쵸, 겨울에 활동을 안 하면 좀 살이 찌죠. 可是你好像比以前瘦了,为什么? 근데 너는 이전보다 더 마른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这个冬天不管天气怎么样, 이번 겨울에 날씨가 어떻던지에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했어. 자, 매일 공원에 가서 나 타이지拳을 했어. 자연스럽겠죠? 我觉得跟这个有关系. 나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天气这么冷,还去打太极拳,你真厉害.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또 태극권을 하러 가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不会感冒吗? 감기 걸리진 않아? 打太极拳的时候一直在做动作. 태극권을 할 때는 계속 동작을 하니까 밑줄이야. 就觉得没那么冷. 그래서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아. 몸이 더워지니까 춥다고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没感冒过. 그래서 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 听起来这是冬天不会胖的好办法네요. 듣자니까 이것은 겨울에 뚱뚱해지지 않는, 살이 찌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我也想学太极拳了. 나도 태극권을 배우고 싶다. 자, 그래서 정답은 B, A, C 순서로 오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순 배열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 6번으로 가볼까요? 咱们约好5点见的,已经过了15分钟了,你怎么还没到? 우리 5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15분이 지났어. 너 어째서 아직 안 오는 거야? 本来我坐了公交车,원래

나는 버스를 탔는데 밑줄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所以我就下车了. 내렸대요. 马上就到, 곧 도착해. 자, 어떤 상황이면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될까요? 再过三站就到了. 예, 세 정류장을 더 가면 도착한다. 但是我还是没坐车. 근데 아직도 나 차를 못 탔다. 因为堵车,车一直停着. 예, 차가 막혀서 차가 계속 서 있었대요. 그래서 내려서 바로 내렸다. 나곧 도착한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3번이죠. 我要坐的公交车还没到. 내가 타려는 버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띄울러 이거 包, 가방을 잃어버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7번 가죠.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아이들이 下课后会很饿. 수업이 끝나면 아주 배가 고파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 회사에 만두를 준비한대요. 저는 만두를 준비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本来不喜欢吃饺子. 원래는 만두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집 만두를 먹은 후에 계속 만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饺子里面有各种菜. 만두 속에 각종 야채가 있어서 对身体也很好. 신체에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这次我和公司谈好了价格. 이번에 제가 회사와 가격을 잘 얘기해서요. 饺子更便宜了. 예, 만두가 더 싸졌습니다. 大家赶快买吧. 얼른 와서 사세요. 晚了饺子就卖完了. 예, 늦으시면 그러면 다 팔립니다. 자, 찾을 수 없는 질문 찾는 거예요. 1번, 饺子多少钱一包? 예, 만두가 한 팩에 얼마입니까? 저, 요건 얼마인지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줬다는 건 얘기하고 있지만 가격은 나오지 않았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饺子里面有什么? 예, 만두 안에는 뭐가 있나요? 各种菜가 있죠. 她一般为谁准备饺子? 그녀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두를 준비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죠. 她卖的饺子比原来的贵吗? 그가 파는 만두가 예전보다, 원래의 것보다 비쌉니까? 더 싸죠. 他觉得孩子们什么时候会饿? 그녀는 아이들이 언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나요? 下课后! 하고 정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예, 8번 문제는 약간 어법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我们下星期去釜山. 우리는 다음 주에 부산에 간대요. 坐火车去或者坐飞机去. 기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까? 했는데 벌써 정답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정답 A, 1번이죠. 왜요? 이 或者라는 단어.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A 或者 B 하면 A 혹은 B라는 뜻이었지만 평서문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或者였고 이렇게 의문문에서 사용이 되려면 还是를 써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문문 만들 때 还是로 바꿔서 만들어야겠죠. 我觉得坐火车去比较好. 나는 기차 타고 가는 게 비교적 좋은 것 같아. 为什么? 왜? 坐飞机去不是更快吗?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더 빠르지 않아? 坐飞机去更快. 예,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더 빠르지. 但是我们要坐2个小时的车去机场. 우리가 2시간이나 차를 타고 공항에 가야 된대요. 공항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这样早上会很累. 이렇게 되면 아침엔 피곤해. 자, 정답 A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 문화 문제는 해유면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中国人不喜欢数字. 중국 사람들은 숫자 이것을 싫어합니다. 因为它的发音和死很像. 자, 왜냐면 그것의 발음이 死, 죽다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 死라는 발음을 알아야 뭐랑 비슷한지 나머지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很多人觉得会带来不好的事.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대요. 所以中国人选号码的时候不怎么选带 밑줄 더 号码. 그래서 중국인들은 번호를 고를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번호를 그다지 고르지 않습니다. 这些楼也没有表示出밑줄층이네요. 몇몇 건물들도 이것을 나타내는 층이 없대요. 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숫자 4가 되겠죠. 숫자 4의 중국어 발음은 스였습니다. 1, 2, 3, 스잖아요. 그때 스는 스와

0: 발음이 성조만 다르고 비슷하죠. 그래서 숫자 4를 죽을 4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도 불길하게 여기고, 번호 같은 것을 뽑을 때 이걸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 4가 들어간 것들. 그리고 역시 건물 안에서도 4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음 현상, 숫자와 관련된 해음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도 기억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숫자와 왜 싫어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체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5강에서 학습한 내용 엄청 양이 많았어요. 특히 한 번씩 꼭 복습하고 외워야 할 모양이 비슷한 한자 양산은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끝나자마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 아시죠? 바로 복습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짜이지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강이죠. 3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3강이라고 해서 2강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2강의 내용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같이 학습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2강과 3강은 통합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2강의 연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죠. 마찬가지 이번 시간에도 그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해가지고 직업적 성공의 어떤 요건들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어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직업적 성공. 직업적 성공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성공한 직업인들은 어떠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애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 이 부분이 이제 앞에 2강과 연계해서 같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의 뜻, 적성, 흥미, 성격,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만큼 이 용어를 해석할 줄 알고 이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진로결정 요인, 개인적 요인이 있고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조아리의 창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적 성공의 의미. 의미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직업적 성공이다라고, 이거는 개인적 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신의 삶의 어떤 보람,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저는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어떤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성취감, 그 다음에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질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어떤 균형적인 밸런스를 맞췄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을 통한 긍정적인 감정의 획득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 상태라면은 우리는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했다라고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적 성공에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요소로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기 극복이라든가 전문성 유지, 시간 관리, 창의적 어떤 발상, 그다음에 어떤 열정, 긍정적인 사고,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필요 요소라고 보여지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 요소로 본다면은 능숙한 소통이라든가 배려와 나눔, 친밀한 어떤 협력, 이거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때 사회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직업인들의 어떤 공통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어떤 규정짓지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거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한 직업인의 공통점으로 봤더니 어떤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성이 있더라라는 거고, 전문가 정신과 자기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창의성이 있고 특히 도전 정신, 이런 것들. 도전 정신. 굉장히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중에 하나가 도전 정신이잖아요. 최근에
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전정신, 이런 진취적이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인정신과 소명의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업윤리의식과 책임의식도 강하더라, 성공한 직업인들은. 그다음 지도력, 위기관리 능력. 사실 그럼 이거 다 갖추면 얼마나 완벽한 인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기에서 내가 한 두세 가지가 해당한다면은 성공한 직업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 그쵸? 결과로서 내가 성공해서, 난이 직업에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를 딱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더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한테 느껴진다면은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서서 여기서 강의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한 직업인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생애 발달 단계별 직업적 성공을 위한 요건. 요건. 이 요건은 앞에서 우리 배운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 거기에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 속에서 직업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기부터라고 앞에서 소두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직업적 성공 요건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직업의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했을 때는 나의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당연히 어떻게 노력해야겠죠.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태도. 저는 이 태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제가 지나와 보니까 이 태도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마음가짐. 사실 이건 청소년 시기에 가지면 되게 좋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갖도록 우리는 뭐 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노력을. 이걸 다 갖출 순 없지. 이거를 위한 노력, 즉 직업적 성공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성년기에서는 직업 생활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일에 도전해보는 도전 정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성년 초중기 우리가 딱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직장을 가져서 이제 다니기 시작할 그 시점에서 본다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경력을 쌓아가야 하므로 전문가 정신과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간 것도 교직에 들어와서 바로 한 3년, 2년 차때 그때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전문가지고 그다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것처럼 모든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초중기 때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더라고요. 성년기 후기 가게 되면은 직장에서의 목표 달성을 정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표에 몰입하다 보면은 뭘 범하냐면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직업 윤리와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 간혹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년 후기 때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중년기가 오게 되면은 중년 초중기에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과장, 부장 요때쯤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도 요구되고, 중년 후기가 되면은 이제 곧 이제 정년을 앞두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나 기술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좀 가져야 되고,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노년기 가면은 뭐니 해도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재취업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나아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원만한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가 생활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히 저는 요거 체력과 건강 유지,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노년기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체력과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 성공적인 요건과 직업의 성공을 위한 요건 같은 경우는 앞에 헤비거스트의 내용과 또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같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헤비거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이거 한번 읽고 그냥 패스해도 좋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특강 문제라든가 완성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접하면은 본수능 때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 요 개인 특성에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 이 용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여러분이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먼저 자기 이해. 자기 이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자기 이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자기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 뭐 표준화 어떤 심리 검사라든가 자신에 대한 성찰, 구체적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자신의 모습 으로 능력, 태도, 느낌을 포함해서 자신에 대한 직업과 평가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렇구나를 스스로 평가해 나가면서 정립해 확실하게 내가 정립되어진다면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답변 속에서 자신이 명확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고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즉 선택의 기준을 확실하게 내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 1학년 때아나뭐 할까? 나 어떤 학과를 갈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학년 말 되면 아난이 학과로 갈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나는 인재가 될래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 학과가 결정이 되게 되면 물론 1학년 입학하자마자 결정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통상에 보면 1학년 1학기 끝나고 그러면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러면서

나의 갈 길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학과도 선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그 상태에 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형성이 됐다?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형성이 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소중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끔 가다가 자존감이,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잘 모르겠어요. 제가 될까요? 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능할까요? 전안 돼요, 뭘 해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속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그 언어가 음성이 다른 사람한테 귀에 들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 귀에 그 음성이 들어가는가 동시에 그게 나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밑바탕에는 뭐다? 자기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평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수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 만족이나 동료들과 관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세 가지 용어는 굉장히 잘 나와요. 다섯 가지 중에서도 요세 가지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요세 가지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요하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성격. 성격이라는 뭐냐? 개인을 어떤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이에요. 즉, 사회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을 특정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 이것만 키워드 외워버리세요. 개인을 특정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기분, 태도, 의견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서도 드러나며, 이는 직업에 대한 어떤 적응력,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격은 직업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적성이에요. 적성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다? 잠재적인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직업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업 성취도를 높이며 직업 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그 안에서 성취도도 높고 뭐할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직업에 얼마만큼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주요 원인이다. 아, 저 사람이 저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공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적성에 딱 맞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흥미는 뭐냐? 어떤 일이나 활동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관심과 좋아하는 경향이에요. 경향. 요 키워드, 관심이나 좋아하는 경향을 우리는 흥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나 좋아하는 경향이니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직업에 대한 뭐? 만족도 하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직업의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흥미는 뭐다?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거. 적성은 뭐다? 성취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성에 맞으면. 성격은 뭐다? 적응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방금 설명한 부분 여러분 잘 메모해 놨다가 성격, 개념, 키워드, 적성, 개념, 키워드, 흥미, 개념,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반드시 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높다라는 거. 자, 여기서 특히 흥미를 알아보는

또 사실이죠. 그래서 흥미를 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은 나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둘 중에 할때뭐둘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둘다 만족하면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적성에 맞는 걸 해서 거기서 성취를 맛보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벌어들인 소득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진로 결정인데 이 진로 결정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개인적 요인,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이 있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내 스스로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개인적 요인을 보게 되면 적성에 맞는가, 성격에 맞는가, 뭐 직업 흥미가 있는가,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대학원 졸업했는지 대학 졸업했는지 고졸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거는 뭐 말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나는 알고 있어. 나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일럿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어렸을 때 심장마비 수술, 뭐, 심장 수술을 좀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다안 되잖아요. 그런 신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수술한 자국이 있고 이런 데면 안 되잖아요. 그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별도, 근데 성별은 좀 많이 깨지고 있죠. 예전에는 뭐, 군인 하게 되면, 여자들은 군인 하게 되면은, 어우, 야, 그 말이 돼? 이랬었는데 지금 어때요? 저희 학교 학생도 이번에 여군 부사관으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성별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일단 신체적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인적 요인에 해당해요. 진로를 결정할 때. 그다음 사회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가정환경, 학교환경, 직업세계 변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가정환경은 경제적인 어떤 수준, 우리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부모의 기대,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진로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뭐 제빵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공무원 하길 굉장히 원해.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환경에서 진로 결정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 환경. 학교 환경은 친구의 어떤 진로라든가 선생님의 지도, 졸업생의 지도 이런 걸 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해. 나는 난데, 괜히 또그 친구 따라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제 선생님의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애를 객관적으로 잘 보게 되고, 애의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애의 흥미라든가 적성을 잘 파악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잘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많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회적 요인이 해당한다라는 거, 학교 환경도. 그다음 직업 세계의 변화도 무시 못하죠. 직업 구조가 변하잖아.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아, 최근에요. 제가 저희 집 앞에 그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주 거래하는 은행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온라인으로 다 이제 은행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그 지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데, 아주 먼 거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직업 구조에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도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노동 인구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인구에 대한 변화. 지금 생산 가용 인구들이 뭐 줄었는데 앞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향후 2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옆에 주변 인접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겪은 일본이라든가 그냥 주변국 선진국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하면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진로 장벽이라는 건 뭐냐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제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역할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장벽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장벽들이라는 거죠. 그 내적 요인으로 본다면은 스스로에 대한 요인인 거예요. 아, 자신감의 어떤 결이라든가,
그다음 성적이라든가 능력.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난 부지런하지도 않고 끈기도 없어. 그래서 하기 어려워. 이런 것들. 의욕이 안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적,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진로 장벽을 갖게 되는 개인적 요인인 거고, 외적 요인으로 본다면은 뭐 그만한 교육을 받을 만한 뭐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든가, 직업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가,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사람은 그 편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는 경향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런 뭐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든가, 우리 집이 뭐 경제적 여유가 없대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집착해서 그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 요인, 이런 외적 요인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마세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특히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 집이 형편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고, 내가 가지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안될것 같다는 생각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나왜그 생각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지 마.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한 문제 더 풀어봐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라 그랬다? 두 글자로 태도야,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가? 그게 성공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아리의 창.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이 이제 조아리의 창인데, 이 조아리의 창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번 출제되고, 매번은 아니지만은 1년에 모평이든 아니면 본수든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봐놔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의 이름의 합성으로서 조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식 혹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해서 나의 어떤 영역이 어느 영역이 더 크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축인데, 자신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안다, 타인은 모른다. 이두 가지.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지고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네 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영역이 이 영역이 커. 열린 창이 이렇게 영역이 커. 이게 좀 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열린 창이 큰 경우. 열린 창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열린 창이 엄청 큰, 열린 창이 엄청 큰 영역에 내가 해당한다. 측정 결과 이러이 크다. 그럼 나는 열린 창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타인도 나를 잘 아는 그런 영역이 바로 열린 창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출제한다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죠. 아, 이거는 열린 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열린 창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창이 넓을수록 대체로 인간관계가 뭐하다? 원만하고 자기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활발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쵸? 열린 창. 나는 이러한 어떤 영역에 더큰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에 관한 것들이에요. 특히 말투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독특한 버릇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버릇 같은 경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몰라 그냥.

평상시대로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는 어떤 습관이 있구나, 어떤 독특한 버릇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창이 넓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솔직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입장이나 반응에 둔감해서 독선적이거나 혹은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더 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숨겨진 창. 숨겨진 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알아. 감춰진 영역인 거죠. 숨겨진 게. 그래서 감춰진 자아가 가장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 감정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나 누구에게, 타인에게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경청도 잘하고 막 이야기 그랬구나 그랬네 그랬구나 어떡하냐 이러는데 정작 가만히 지나고 나면 쟤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 있죠. 자신의 얘기는 잘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영역이 큰 거죠. 내면적으로는 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지의 창. 미지의 창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모르는 정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좀 인간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걸또 좋아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고립감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창이 넓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잘안 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서 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고 이렇게 혼자 있기 좋아한다면 좀더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런 내용이에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제시문 속에서 있잖아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용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시문 속에서 답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다음 대화에서 가 나에 들어갈 직업적 성공에 필요한 요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직업적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필요 요소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개인적 측면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뭐뭐뭐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뭐뭐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 측면이야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배려라든가 나눔, 그다음에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인 거죠. 기여. 가에는 자기 극복, 긍정적인 사고 등이 있다. 맞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내 개인적 측면에서 때 스스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태도가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부르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다음에 나에는 도전 정신, 시간 관리 등이 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는 개인적 측면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개인적 측면에 해당한다는 거. 나는 뭐야? 사회적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 어떤 거라 했어요? 그 사회생활 속에서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배려,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해당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디귿 가와 나를 바탕으로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직업적인 성공을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 시기에는 친밀감이 필요하며 이를 원한다고 한다. 이 시기의 친밀한 관계는 타인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나누는 수용력에서 발달한다. 에릭슨은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 있었죠. 뭐였어요? 자아 정체감. 그 자아 정체감은 우리가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죠. 친밀감은 바로 성년기다. 친밀감 대그 위기로는 고립감이라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친밀감은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년기에 대한 얘기죠. 자, 에릭슨은 이 시기의 친밀감은 자신의 정체감과 다른 사람의 정체감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자,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발달 과업이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 시기를 거치며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결혼의 지속을 포함하는 관계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기가 어느 시기? 성년기. 그러니까 성년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경력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게 정답이잖아.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경력에 대해서 관련된 그 기술 자격증들의 취득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네. 그죠? 2번. 직장에서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장 리더십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부장 리더십. 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이잖아. 언제쯤에 해당해? 중년기잖아. 그래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중년기잖아. 그래서 2번은 중년기에 해당돼. 선생님은 지금 헤비거스트의 그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헤비거스트와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필요하다. 왜? 헤비거스트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출제 빈도로 볼 때. 다음 3번.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 재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이거 헤비거스트의 노년기에 나오는 발달 과업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노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성년기가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직업적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를 갖추기 시작함으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실시한다? 그거 어디겠어, 당연히. 청소년기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장인정신을 가진 직업인의 사례를 설명한다. 이건 어느 시기일까? 얘는 중년기지. 중년기. 그래서 3번은 청소년기, 아, 4번은 청소년기, 5번은 중년기다. 정답은 1번. 1번이 성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 과학과 관련된 직업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 근데 제시문은 뭐야? 에릭슨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머지 학자들에 대한 에릭슨 말고 뭐 슈퍼라든가 다른 학자들, 긴즈버그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시문을 제시하고 그게 어디와 연계시켜서 헤비거스트의 세계 발달 단계와 연계시켜서 답을 찾는 형태의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수능 준비를 차곡차곡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창업자 특강에서 알수 있는 성공한 직업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 내용 속에서 찾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잼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하였대요. 아, 좋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서 했어. 자, 그러나 창업 후 초기에 불안정한 수익 구조, 반복되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위기가 왔네. 좋아하는 걸 했고 또 위기가 왔어.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하고 이거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네. 개선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8번이나 바꾸며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생소한 잼들을 연구해 새롭게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공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 이 위기를 어떻게 했어?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극복했지.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창업을 했고,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라는 뜻이죠. 자, 소비자 및 잼의 매니아들과 교류하며, 지지를 확보하여
브랜드를 직

뭔가 같이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1번. 소명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소명의식 나타나 있어. 소명의식은 뭐야?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에서 어떤 부름을 받아서 맡겨진 일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이 일을 맡겨놓은 것처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명하면 이렇게 해버려. 좀 내가 좀 편법인데 이렇게 해보면 좀 좋아. 소명은 하늘. 이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뭐하고 안 헷갈리냐면 뒷부분에 천지의식이라 나와. 천지의식하고 소명의식이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소명은 하늘.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는 거.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어. 여기에. 소명의식이 되려면은 내가 이 제시문에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어떤 주어진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이 제시문 속에 나타나. 근데 그런 게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여기 안 나타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실행하였다. 위기에 직면했잖아. 이게 불안정한 수익 구조, 반복된 규제 어려움 그거든. 위기했어. 그거 어떻게 극복했잖아. 그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갔잖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 그 내용이잖아. 이게 지금 디귿에 대한 내용이잖아.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수능에서 나왔나 나와. 그러니까 제시문만 잘 읽어서 그 지문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찾는 문화. 물론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제시문만 잘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하고 5번은 세트 문항이야.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세트라 그래. 그러니까 제시문을 하나 주어지고 문제를 두 문제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제시문 하나 가지고 두 문제를 푸는 문제를 우리가 세트 문항이라 그래요. 자, 4번과 5번. 다음은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주제는 생애 발달 단계 및 직업 탐색이야. 자, 추상 가는 발달 단계인데 이 가를 찾아야겠지 먼저. 추상적인 사고 및 가설 연역적 사고 가능한 시기야. 그지?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서서히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이 어느 시기인지 알겠지? 성장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성장 급등기래. 자,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청소년 하면은 뭐야? 자아 정체가 매어버리라 했잖아. 결국 뭐야? 가는 무슨 시기? 청소년기라는 거. 청소년기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아,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가지고 이제 4번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위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 가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청소년기다라는 거 우린 찾았어. 청소년기에 대한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선택해 보죠. 기억,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 개발 꾸준히 하는 시기는 언제야? 성년기잖아, 성년기. 그치?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알고 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당연히 청소년기에 해당하겠다라는 거. 디귿, 일과 사회. 경제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해하는 거잖아. 일과 사회, 그다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청소년기 이걸 이해해야겠지.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 어느 시기? 노년기잖아, 노년기. 그럼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아까 그 제시문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자아정체감, 흥미, 적성과 관련된 거지. 자, 위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개인 특성,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역은 개인을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이다. 기역은 뭐였어? 자아정체감이잖아. 개인을 특정 짓는 일관된 행동 양식. 뭐라고 했어? 성격이라 그랬잖아, 성격. 그러니까 이거 틀린 답이지. 이 성격에 대한 건데 기억은 자아정체감이잖아. 그치? 2번. 기억이 예시로는 성우에게 개성적인 음성이 있으면 직업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이거는 자아정체감하고는 별개야.
이거는 어떤 개성적인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대한 거잖아. 이거는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이거를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3번. 니은은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다. 자, 니은은 뭐였어? 니은은 흥미였지. 흥미라는 것은 관심 하는 경향이라 그랬잖아. 잠재적인 가능성 하면은 뭐라 했어? 적성이지, 적성. 적성. 그러니까 요거는 니은은 흥미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적성이기 때문에 답이 틀렸다는 거죠. 4번. 디귿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있는 마음이야. 디귿은 뭐야? 적성. 적성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거지.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니까 자아 존중감과 관련되었다라는 거. 자, 니은은 뭐야? 흥미지. 흥미는 디귿, 적성에 비해 능력과의 관계는 적지만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흥미잖아. 그래서 흥미가 직업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말 아니야. 정답 몇 번? 5번이지. 5번.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개념, 그 다음에 키워드, 그것만 알고 있었으면은, 잘 외웠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5번 문제 같은 형태로 수능에서 출제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되고 있구나. 개념적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직업적 성공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1980년 전통시장 한 켠에서 시작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자리하게 된 세모세모 김의 대표 A씨는 직접 만든 김의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자, 매일 들깨를 직접 갈고 간수를 뺀 천일염만 고집하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름을 붓거나 소금 뿌리기, 굽기 등 제조 과정에서 자부심을 강하게 느낀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고집과 정성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이한 곳에서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한 거잖아. 결국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장인정신이라고 하지. 장인정신에 대한 거야. 장인정신. 직업적 성공 요건 중에서도 장인정신에 대한 제시문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1번. 진로 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진로 장벽에 대한 부분 없어. 이거 하다가 뭐 어떻게 막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잘하는 직업? 이건 뭐는 흥미와 관련된 거잖아. 근데 여기에 어디에도 이거는 뭐 좋은 문장이긴 하지만 실제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 기사에 나타난 걸 찾으라는 거잖아. 이 기사에서는 이 흥미와 관련돼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 나는 김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흥미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지. 3번. 장인정신을 가지고 맡은 책임감을 다했다. 그치? 3번이 정답이네. 정답은 3번. 장인정신이니까. 4번.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나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베풀었다. 사회적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베푸었다는 얘기가 없어. 예를 들면 김을 갖다가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런 이유가 없잖아.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예? 협력이, 직장 생활과 관계없지. 직접 창업하고 이제 김을 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40년 동안 운영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강도 마쳤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 4강에서 한꺼번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용어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조화리의 창, 이두 가지는 이 3강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33강인데요. 오늘 33강에서는 이 수능특강의 마지막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완강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학습 포인트, 마지막 학습 포인트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개념 설명도 굉장히 짧게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분리 시점 파악하는 것이 이 부분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분리에 대해서 잠깐 운을 띄우고 끝났는데, 오늘은 그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좀 실전 유형의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 수능 테스트 문제 풀이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으로부터 좀 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그림에는 그 비분리가 일어난 한 쌍의 염색체만 그려져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숨겨져 있는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은 다른 염색체 쌍들은 잘 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식세포는 다 비정상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1분열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2분열은 양쪽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 거라서 보통 이 둘 중에 한 부분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통 1회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정상 생식세포가 반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남은 반은 염색체 수 비정상적인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그럴 때 하나는 이 염색분체 복제된 것을 한쪽에 다 몰아받아서 N 플러스 1 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것을 못 받아서 N-1 하지만 이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종류의 염색체들은 잘 받은 것으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반은 정상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1분열 비분리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하나 더 적은 것과 하나 더 많은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를 구분하도록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덜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양쪽에서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를 덜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이 하나를 덜 가지고 있는 거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비분리의 결과물이다. 정도만 해석하면 되고 몇 분열 비분리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 더 가진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N 플러스 1인 애들. N 플러스 1인 것은 역시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을 골고루 하나씩 물려받은 상동 염색체가 원래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상동 염색체를 하나씩 골고루 물려받은 셈이기 때문에 요것의 조합과 우리가 복제본에 해당하는 염색분체를 두 가닥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보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요거의 조합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형이라든지 아니면 성염색체 비분리로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

요거랑 요거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각각 한 가닥씩 골고루 물려받았다. 그럼 1분열 비분리의 결과.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둘 중에 하나를 똑같은 거, 복제본으로 두개 물려받았다. 그러면 2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배우자의 생식세포와 수정이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정상 생식세포가 만나면 역시나 자손도 정상이 태어날 텐데 그런데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들이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면 자손에서도 염색체수의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됐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역시나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는 정상적인 2N짜리 자손이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1이거나 2N 마이너스 1의 그런 비정상적인 염색체수를 갖는 자손이 태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자손을 보고 아, 자손이 이렇게 2N 플러스 1이나 2N 마이너스 1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뭐 이렇게 염색체수 이상을 불러일으킨 그런 생식세포는 정자였을까 난자였을까 그 다음에 걔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일까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색체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예로 우리가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종류만 알아도 되고 이름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아마 밑에 두 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그래도 살면서 몇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일단 상염색체수 이상이냐, 성염색체수 이상이냐로 구분이 일단 크게 돼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인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두개한 쌍이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서 세 개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상염색체가 총 4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더 많은 거죠. 그게 21번으로 하나 더 많아야 우리는 그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20번이 세 개다. 뭐 이런 건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21번 염색체가 세 개인 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상염색체수 이상이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은 여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남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별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두개한 쌍이 아니고요. X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총 염색체수가 하나 부족하겠죠. 그쵸?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45개의 총 염색체수를 갖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성염색체 X 하나만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별은 Y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Y염색체가 없는 터너 증후군인 사람은 여자로 우리가 가계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그라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역시나 얘도 성염색체수 이상인데요. 얘는 X염색체 2개에 Y염색체 하나를 갖는. 그래서 성염색체를 총 3개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XXY. 물론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이름 붙어 있는 것 중에 다른 조합도 있긴 한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때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하면 성염색체 조성이 XXY인 것으로 그냥 고정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Y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염색체가 뭐 X염색체로 3개거나 X 하나에 Y가 2개인 것은 성염색체수가 3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랑 성염색체의 조성 자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무조건 X염색체 2개에 Y염색체 하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랑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하나 부족한 거. 근데 X염색체로 갖는 거. Y염색체로만 만약에 하나 갖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Y염색체만 하나 갖는 그런 어떤 성염색체 조성은 태어날 수 없고 X염색체 한 개인 경우에는 태어날 수 있어서 그게 터너 증후군으로서 발현이 된다라는 거고 XXY인 경우는 이름도 길죠. 이제 더 성염색체 조성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랑 매체에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핵형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21번 염색체 부분이랑 성염색체 이 부분에만 동그라미 치고 바로 그냥 문제 풀어도 돼요. 우리가 문제에서 그냥 핵형 분석을 시킬 때는 이 부분에 뭔가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굳이 이제 처음에 문제 분석할 때볼 필요가 없다. 뭐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1번이 3개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갖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X 두 개에 Y 하나니까 클라인 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성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152쪽이죠. 우리가 앞으로 비분리 문제가 보통 XY 조성의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는 구분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더 갖는 경우에. 근데 이거는 유전자형을 굳이 올려주지 않더라도 그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가 구분이 잘 돼요. 그래서 보통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로 많이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정상적인 분열입니다. 정상적인 감수 분열. 그래서 원래 우리가 X 하나, Y 하나, EN일 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제됐다가 우리가 감수 분열할 때 X랑 Y랑 처음에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복제되어 있는 염색 분체까지 분리가 되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4개의 생식세포에는 X 염색체가 하나 들어있거나 Y 염색체가 하나 들어있는,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든 Y든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정상적인 분리의 결과입니다. 요게 이제 기준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XY가 한 곳으로 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을 겁니다. N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1분열 비분리의 결과는 모두가 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분리는 제대로 됐겠죠. 2분열은. 그래서 2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됐다고 했을 때, 이두 개의 생식세포는 XY를 각각 하나씩 갖게 되는 거고요. 이쪽 애들은 성염색체를 하나도 갖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상염색체는 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염색체를 비분리 결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얘네 둘에 대해서 묻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요렇게 하나 더 가진 애들, 요 조성을 잘 기억하세요. 1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N 플러스 1짜리 세포들은, 생식세포들은 X 하나, Y 하나를 갖고 있다. 자,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비분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 자체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수 2분열 비분리다. 그러면 요렇게 XY는 첫 번째로 잘 분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X 염색체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X 염색체로만 두 개를 갖는 그런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Y 염색체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Y 염색체로 두개 갖는 그런 비분리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의 결과를 구분을 할수 있는지를 지금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XY 조성이었어. 남자였어. 근데 이 사람의 성염색체가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 라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진 정자에는 X 하나와 Y 하나인 N 플러스 1짜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N 마이너스 1인 거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근데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똑같은 남자에서. 그러면 이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는 염색 분체, 복제본의 비분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로 두개 갖는 거예요. X로 두개 갖거나 아니면 Y로 두개 가져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N 플러스 1인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공통인데 그 조성만 봐도 X 하나, Y 하나 골고루 갖고 있네? 그럼 이건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 거고 X로만 두개 갖고 있거나 Y로만 두개 갖고 있다. 똑같은 걸로 두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감수 2분열, 염색 분체의 비분리라는 거를 충분히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묻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자, 지금 4개의 생식세포가 제시가 됐습니다. 정자 ABC와 난자 D인데, 원래 정자나 난자는, 정자든 난자든, 성염색체는 몇개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만 갖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자에는 X 염색체가 하나 있거나, Y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게 정상이고, 난자는 어차피 여자는 X로만 두개 갖기 때문에, 둘 중에 뭘 봤든, X 염색체 하나 갖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일단 비정상이죠? 비분리의 결과물들인데. 근데 정자 A를 보니까 X 하나, Y 하나 종류별로 골고루 갖고 있다. 몇 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정자 B는 X로만 똑같은 거두개 갖는다. 몇 분열? 2분열 비분리. 복제본, 염색 분체의 비분리. 그 다음에 정자 C도 얘랑 똑같이 Y로만 두개 갖는다. 그럼 이거는 복제본의 비분리, 2분열 비분리입니다. 구분이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유전자형을 올려주면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두 개를 원래 갖잖아요. 근데 이 난자에 두개 들어

나왔으니까 일단 n 플러스 1로 비정상이기는 해. 그런데 지금 요 경우에는 1분열 비분리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2분열 비분리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암튼 비분리의 결과물이긴 하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52쪽에 있는 정록생명 유전과 성염수체 비분리, 그거의 연습 자료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염색체 있다, 액수염색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 써서 나타내라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록생명은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데, 정록생명은 그 유전자의 위치와 우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 정상이 우성이고, 생명이 열성인, 그런 형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1, 2, 4, 5, 7, 8은 부모잖아요. 부모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만들어낸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1번과 2번 둘 중에 한 명에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된 거고, 6번도 마찬가지. 그런데 9번은 약간 독특해요. 7번과 8번 모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둘 중에 하나는 n 플러스 1자리를 만들었고, 우연히 둘 중에 하나는 또 n 마이너스 1자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아주 우연의 일치로 얘네 둘이 수정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해주면 그냥 2n이 돼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만들어서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확률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자손인데 그 자손이 EN의 정상적인 핵형을 가지고 있다면 양쪽 모두 비분리여야만 해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로 약간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이렇게 정상적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과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3번, 6번은 둘 중에 한 명만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색체수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얘는 요렇게 퍼즐 맞추는데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핵형이 EN 정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1번은 정상 남자입니다. 그러면 정상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Y염색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열성 형질이죠. 그쵸? 그래서 정록생명이니까 스몰 A, 스몰 A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태어난 정상적인 딸은 지금 딸이잖아요? Y염색체 안 받고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라지 A가 있으면 무조건 정상 표현형이 발현이 돼야 돼요. 지금 정상 유전자 우성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됐다? 라지 A를 아빠로부터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빠로부터 Y도 안 받았죠? X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엄마로부터 스몰 A 하나 받고 끝난 터너 증후이라는 얘기입니다. 터너 증후. X염색체 하나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1번이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몇 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염색체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정자를 만들었다. 그게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4번도 정상 남자죠. 정상 남자. 5번도 생명입니다. 생명 여자. 근데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아빠로부터 Y 받았으니까 아들이 됐겠고 엄마로부터는 스몰 A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정록 생명이 발현이 되어야만 하는데 정상이야. 정상 표현형이 되는 남자이려면 남자니까 Y염색체도 있어야 되고요. 정상 유전자는 아빠밖에 지금 못 줘요. 그럼 아빠로부터 정상 유전자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정자를 만들 때 N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거기에 XY를 다 담아준 거야. 그 X염색체에 라지A라는 유전자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XY 이런 조성으로 주려면 이건 몇 분열 비분리? X도 주고 Y도 주는 경우에는 골고루 하나씩 담아줄 때는 1분열, 첫 번째 분열의 비분리여야만 합니다. 1분열 비분리의 결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정상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Y겠죠? 일단 8번도 정상 유전자가 있어서 정상 표현형을 갖고 있겠네요. 근데 9번이 스몰 A만 가졌어요. 근데 지금 9번은 요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도 여자라면 X염색체 두 개인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두 자리인 건 확실하고, 근데 그 유전자형 두 개가 스몰 A로만 받아야 이렇게 생명인 여자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9번이 태어날 때는 아빠로부터 Y염색체를 안 받았으니까 딸이겠죠? 그죠? 근데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았다면 정상인 우성 유전자 받아야 될 텐데 그거 안 받았으니까 지금 열성 형질이잖아요.

똑같은 거, 복제된 거를 물려주는지에 따라서 1분의 비분리와 2분의 비분리를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두 개에 Y 염색체 한 개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자료 보고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요. 요거는 153쪽에 있는 정자 형성 과정의 DNA 상대량과 염색체 비분리를 분석하는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로 감수 분열이 세 개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다 같은 사람에서의 감수 분열 과정입니다. 근데 나 과정에서 기역이 1회 일어났대요. 기역이 1회. 그 다음에 다의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니은이 1회 일어났답니다. 이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감수 1분열 비분리 또는 감수 2분열 비분리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럼 간은 정상분리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1, 2, 그 다음에 3, 4, 5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분리되기 전까지는 정상세포입니다. 그러면 1, 2, 3, 여긴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1, 2, 3는 정상적인 세포일 거고, 4나 5는 뭔가 비분리가 일어난 비정상적인 세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의 저 G1기 세포의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유전자 형이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가 왜 하나만 있을까? 요게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성염색체, 일단은 이걸 성염색체로 봐야 될 겁니다. Y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도 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2의 세포에 여기 Y 염색체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이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2 세포를 보니까 라지비도 스몰비도 없어요. 그럼 Y 염색체가 들어간 경우에는, Y 염색체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B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있지는 않고 X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두 개를 같이 연달아 분석하며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X 염색체에 스몰 B 하나 갖고 나머지는 Y인,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유전자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지 A, 스몰 A는 남잔데도 이제 두개한 쌍이니까 이건 상염색체 있을 거고, 요 X 염색체에 있는 스몰 B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복제되어 있는 게 3의 상태겠죠. 그래서 라지 A 두 개, 스몰 A 두 개, 스몰 B가 X 염색체에 있는데 복제돼서 두 개. 자, 그 다음에 4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라지 A랑 스몰 A랑 여전히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라지 A가 복제된 게 1로 가고, 스몰 A가 복제된 게 1로 가거나, 아니면 이 둘이 바뀌거나, 아무튼, 라지 A와 스몰 A가 분리가 되는 게 감수 1분열에서 정상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다 갔어. 뭐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상염색체에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원래는 N짜리 세포여야 되는데,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A가 다 가는, 라지 A와 스몰 A가 다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의 유전병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앞에서 유전자와 염색체 부분의 문제를 풀 때, 라지 A랑 스몰 A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같이 존재한다? 그 세포는 무조건 EN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얘는 EN이 아님에도 이런 애가 발생할 수 있다. 비분리의 결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세포를 볼게요. 여기는 라지 A 하나 있어. 뭐든 하나 있는 게 정상이죠? 마지막 세포에는. 그 다음에 스몰 B가 두 개래. 아하, 두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 세포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정상적인 생식 세포인데, 스몰 B를 두개 가져. 근데 이 스몰 B를 두개 갖는다는 거는 X 염색체에 이 스몰 B가 있으니까 X 염색체를 두개 갖는다는 거죠. X 염색체 두 개를 받았고, 거기에 스몰 B가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조성에서 X 염색체로만 두개 받으려면 여기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색 분체, 복제본의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한다. 그래서 X 염색체의 2분열 비분리가 다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기역은 1분열 비분리, 그다음에 니은은 2분열 비분리,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비분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갑툭튀는 믿어도 돼요. 뭔가 유전자 돌연변이 아니고 비분리 상황인데 갑툭튀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믿어도 됩니다. 갑툭튀로 태어난 것이 열성 형제. 근데 갑툭튀 딸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갑툭튀 딸은 이거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라는 힌트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비분리 상황에서

딸이어도 이거 상류주택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툭튀 딸은 믿으면 안 되고 갑툭튀까지는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버겁겠지만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인 상태에서 풀어보면 아, 이런 부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2점, 1번부터 같이 좀 풀이를 해볼게요. 쉬운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유전병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고 A, B, C는 각각 알비노증, 터너증후군, 고양이 으름증후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알비노증은 유전자 이상이고 유돌. 그 다음에 터너증후군은 X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성염색체 수 이상. 그 다음에 고양이 으름증후군은 염색체 9조 이상인데 5번 염색체 결실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염색체 수준의 이상이고 알비노증은 유전자 수준의 이상이다. 그래서 A, D는 모두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다. 그럼 여기서 제외된 C가 알비노증이죠. 그죠? 그 다음에 B와 C를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46개이다. 얘는 체세포 한 개당 45개잖아요.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럼 46개인 것은 그냥 46개인 건 맞는데 일부가 좀 짧은, 그쵸? 5번 결실인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B가 고양이 우름증후군이고 A가 터너 증후군으로 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A를 나타내는 사람에서는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그거는 B죠. 고양이 우름증후군.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 니은, B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5번 염색체가 상염색체잖아요. 거기 일부가 짧아지는 거는 남자도 여자도 가능합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니까 맞고. 그다음에 디귿, C를 나타내는 사람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우리가 과도하게 생성될 때 알비노증, 백색증이 되나요? 결핍될 때, 요건 조금 지엽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건 뭐 상식으로도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핍이 맞기 때문에 니은이 맞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어떤 집안의 정록 생명에 대한 가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정록 생명 발현 여부.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A라는 생식세포랑 동그라미 B라는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가지고 3번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생식세포 동그라미 C와 동그라미 D가 또 수정이 돼가지고 4번이 태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와 C의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A랑 C가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의 생식세포이고 B와 D는 정상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은 정상적인 그런 부모가 되겠다. 이런 단서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정록 생명이잖아요. 그럼 정록 생명은 우리가 라지 A, 스몰 A로 표기를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대로 X랑 X 프라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생명 유전자인데, 정상이 우성이고, 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남자, XY. 그다음에 2번은 생명이 표현된 여자니까 X프라임, X프라임. 그 다음에 3번은, 자, 잘 보세요. 딸이잖아요? 아빠로부터 Y는 안 받았겠죠?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에 정상 유전자를 받아서 그게 무조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발현이 안 됐어. 그럼 아빠로부터 X도 Y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엄마로부터 X 프라임 하나만 받았단 얘기예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A가 비정상인데 얘가 N-1에 성염색체 안 가지고 있는 정자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는 정상 난자였겠죠. 그래서 3번은 터너 증후군. X염색체 총한개 갖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남자라면 아빠로부터 Y염색체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 X염색체 받는데 거기에 생명 유전자가 들어가서 무조건 생명인 남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상이잖아. 정상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정상 유전자인 X염색체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정자죠. 정자인데 어떤 정자? N 플러스 1. X도 갖고 Y도 갖는 정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럼 X 하나, Y 하나 골고루 들어있는 그렇게 만들려면 비분리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상 난자랑 수정이 되어서 4번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의 성염색체 수는 서로 같으냐? 얘는 성염색체 없고 얘는 두개 있으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니은 B와 D는 모두 난자이다. 그렇죠? 정상 난자들, 정자 말고 정상 난자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C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되었다. 그래서 정자 C는 X도

y도 둘다 가져야 되니까 1분의 비분율 결과여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표가 하나 나오고 사람 AB와 염색체 동그라미 기역 니은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AB는 각각 다운 증후군이거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어야 돼요. 그럼 다운 증후군이면 21번이 3개여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이 염색체가 그 21번 염색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역 니은이 21번 염색체 아니면 X 염색체 이렇게 이제 매치가 돼야 되는데, 얘가 21번이면 지금 3개 갖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운 증후군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21번이 아니고 X 염색체일 거고, 기역이 21번 염색체일 텐데, 요거 2개 갖는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는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3개 갖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A가 다운 증후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B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자동 당첨인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성염색체 조성은 어떻게 된다고? XXY. 그래서 지금 X 염색체만 그렸을 때두개 있는데, 여기에 그려지지 않은 Y 염색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X 염색체 왜한 개야? 남자라서, 이 사람도. 그래서 XY 조성인데, 이 표에는 X 염색체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XY 조성이라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21번 염색체이다. 맞고. 니은. 체세포 한 개당 A의 성염색체 더하기 B의 성염색체 분의 A의 상염색체 더하기 B의 상염색체 수를 해주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A는 지금 XY 조성이잖아요. 그럼 성염색체 수는 2개. B는 성염색체 3개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서. 그 다음에 B는 상염색체 수는 정상일 텐데, 정상적인 상염색체는 44개거든요? 그런데 A는 그거보다 한개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 45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5분의 89가 되는데, 이거는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겠다.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남자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맞고.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4번은 A, B, C 세 질병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내면 되는 거고요. 그세 질병은 정록생맹, 헌팅턴 부도병, 낭성섬유증입니다. 물론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네들의 뭐 증상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를 외울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몰라서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일단은 저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을 갖는지 안 갖는지 OX로 나타낸 표가 있고, 저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을 여기다가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거죠. 그럼 첫 번째 특징이 성염색체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원인이다. 근데 우리가 정록생맹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알고,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록생맹, 성염색체에 있는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록생맹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요 문장의 의미는 이 유전병이 열성이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오면 갑툭튀잖아요. 갑툭튀로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열성이다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정록생맹 열성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정록생맹에 대해서 신경계 이상으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배웠나? 아니죠. 정록생이면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할 수 없는, 색깔에 대해서 잘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니까 이거 정록생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유전병인 정록생맹은 두 개의 특징을 가질 겁니다. 근데 두 개의 특징이 동그라미 될수 있는 게 C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정록생맹이죠. 그래서 정록생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위에 있는 두 개고, 마지막 특징이 정록생맹이 해당되지 않는 특징인데, 그게 신경계 이상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A, B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하면서 추가로 좀 정리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헌팅턴 부도병은 이 헌팅턴 부도병이라는 이 유전병이 우성 형질이에요. 그런데 낭성섬유증은 열성 형질입니다. 뭐 기억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요 열성이다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저 낭성섬유증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이상으로 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헌팅턴 부도병의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낭성섬유증은 이 정록생맹이라는 특징 하나를 공유하고, 이게 열성이다에 해당하는 저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낭성섬유증,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B가 헌팅턴 부도병. 근데 헌팅턴 부도병은 신경계 이상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이 되고,
그럼 니은이라는 특징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이다로 이렇게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와 B는 모두 X냐 했는데 아니죠. 동그라미 A는 O이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신경계 이상 어쩌고 저쩌고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디귿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B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인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B가 지금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그럼 요거를 유전자형 그냥 라디티 스몰트라고 한번 써봅시다.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성이래.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정상이 태어날 확률. 이거 지금 우성형질이라고 했거든요. 정상이 태어나려면 열성으로만 이렇게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열성 형질인 정상 표현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25%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뭐이두 가지 나머지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서 틀렸으면 뭐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은 세 가지 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남자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1번 염색체, 상염색체죠. 1번 염색체만 나타낸 것이다. 셋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체세포고, 나머지 하나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생식세포, 나머지 하나는 구조 이상이 일어난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A, B, D. A, B, D 순으로 원래 정리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나가 혼자 A, D, B. 뒤집어졌어. 구조 이상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구조 이상을 먼저 찾았고, 그럼 우리는 가와 다 중에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분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얘가 정상이라고 가정하면 정상적으로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로만 동형 접합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비분리의 결과를 아무리 비분리를 해도 라지 A라는 유전자가 갑자기 생길 순 없잖아요.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체세포고 원래 이래 썼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받아야 되는 생식세포가 똑같은 염색 분체를 두 가닥 받아서 N 플러스 1이 되었다. 그죠? 이거는 이둘 중에 요 가닥으로만 두개 받은 거니까 이분열 비분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나에는 전좌가 일어난 염색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좌는 여기 있던 게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옮겨가면 전좌예요. 근데 그냥 원래 자기 거에서 위아래만 바뀌었으니까 역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모두 EN이냐? 얘는 EN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체세포니까. 근데 얘는 나머지는 다한 개씩만 갖고 있는데 요것만 한개더 갖는 N 플러스 1. 그래서 EN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염색체 수가 똑같아 보이지만 생략된 다른 애들은 잘 분리돼서 종류별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게 지금 요 다의 세포 상태거든요. 그런 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에 디귿 상염색체 수분의 성염색체 수는 가와 나가 같고 이게 다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는 정상적인 세포니까 상염색체 수 44개, 성염색체 두 개겠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얘도 숫자는 정상, 그냥 일부가 좀 구조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얘는 근데 N이니까 상염색체 수는 그 절반인 22개, 그다음에 성염색체는 1개. 그럼 요거 두 개는 같을 거고. 그다음에 다는 어때요? 지금 이 상염색체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원래는 숫자가 같아야 정상인데 상염색체를 하나 더 가져서 23개. 그다음에 성염색체는 정상 분리됐을 테니까 1개. 그러면 요렇게 부등호까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입니다. 6번 굉장히 또 재미있고 좋은 문제예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양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요. 그런데 단서를 차근차근 잘 봐야 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동그라미 기억에 있대요. 그러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같은 종류의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유전자는 동그라미 니은에 혼자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X 염색체거나 21번 염색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그 다음에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우열 관계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얼만큼 갖는지, 여기 보면 체세포 한 개당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G1기 세포 기준으로
각각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 9조 이상이 1회에 일어난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돼서 가라는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녀 1인지 2인지 둘 중에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저 어떤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태어난 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 아까 21번이랑 XM세체라고 했죠? 그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아버지가 라지비를 두개 가져요.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남자에서 정상적으로 두개한 쌍을 갖는다? 그거는 상염색체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이 21번 상염색체. 그 다음에 니은이 X염색체로 자동 바로 결정이 됩니다. 요렇게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스몰A를 하나 갖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스몰A 하나 끝이 아니고, 여자는 어차피 어디든 두개한 쌍일 테니까, 라지 A 스몰A. 그리고 우리는 가나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21번 염색체 있긴 하겠죠. 라지 A 스몰A에 스몰B의 유전자형일 거고, 그 다음에 라지 D 두개 가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라지비, 라지비. 어머니가 스몰B, 스몰B인데, 라지비를 하나도 안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비정상적인 건 자녀 2였구나. 얘가 가구나. 를 일찌감치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일 텐데, 그럼 라지 A 두 개, 거기에 연관된 B도 두개한 쌍이어야 되는데, 라지 B 한 개니까 나머지 하나는 스몰 B. 뭐, 아빠로부터 라지 B, 엄마로부터 스몰 B 받았겠네요.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하나 가져요. 근데, 라지 A도 하나 가져야 되겠죠? 두개한 쌍이니까. 그리고, 라지 B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줘야 되는 라지 B를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지 D는 두 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아버지 거를 한번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지금 자녀 2가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어머니도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 자녀 1이 스몰 A로 두 개였네요. 라지 A가 아니고 스몰 A로 두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 1이 스몰 A를 두개 가지려면 아버지도 적어도 스몰 A를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 그럼 아버지의 유전자 구성, 염색체 구성 한번 그려보면, 21번 염색체에 일단 스몰 A가 하나 있는 건 확실.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고 A가 있겠죠.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지 B로 동형 접합이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X 염색체에는 원래 D가 있는데, 지금 요 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염색체에 스몰 A랑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거는 제대로 된게 아니잖아요. 원래 A랑 B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래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던 D가 요 자리로 전좌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원래 A랑 B가 연관되어야 되는데 D가 갑자기 연관되어 있다? 전좌가 일어났구나. 그럼 원래 D를 갖고 있긴 했던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라지 D를. 그리고 나머지는 Y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조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X 염색체에 있는 이 라지 D가,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기랑 요 B랑 이렇게 전좌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 A랑 라지 D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염색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수정이 되면서 라지 B를 갖지 않은 자녀 2번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X 염색체에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라지 D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21번 염색체에는 원래 그게 없어야 되는데, 21번 염색체에도 라지 D가 하나 있어가지고 라지 D가 두 개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성염색체 조성은 아버지로부터는 Y 염색체 하나 받긴 받아야 될 텐데, 그 Y 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조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21번 염색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는 성염색체 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21번 염색체이다. 그래서 기역이 21번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자녀 2이다. 라지비를 갖지 않는 걸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라지 D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잖아요. 그쵸? X 염색체의 출처는 엄마여야죠. 그죠? 아빠로부터 받는다면 Y 염색체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만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좌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은 또 쉬운 문제죠. ABC 새 유전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각각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그걸 몇 개를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A, B, C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여자에서만 나타난다는 지금 다운 증후군은 남녀 모두 가능해요. 상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하나만 있어야 돼서 여자에서만 가능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만 나타난다는 터너 증후군만 여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수가 정상인보다 적은 거, 다운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터너 증후군이 해당이 될 거고, 성염색체 수 이상으로 생긴 것이다는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유전병 B가 터너 증후군이겠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다음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A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는 똑같은 건두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X로 두개 갖거나 Y로 두개 가질 텐데, 그런 경우에 정상 난자에는 X만 무조건 하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합을 해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태어날 수가 없다. XXY여야만 하니까. 요렇게는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B는 터너 증후군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C는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특징을 갖느냐? 다운 증후군은 남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디귿 틀렸다.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한번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렇게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결과로 만들어진 4개의 정자 중에 이쪽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마지막은 4번으로 번호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정자 1, 2, 3의 총 염색체 수 마이너스 성염색체 수,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 마이너스 X염색체 수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났대요. 그걸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만 잘 해석을 하면 되는데, 총 전체 염색체 수에서 성염색체 수 빼주면 이게 뭐예요? 남는 것은 상염색체 수죠. 이거 그냥 상염색체 수라고 우리가 그냥 읽어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상염색체가 23개, 21개, 21개입니다. 죄다 비정상이에요. 원래 제대로 정상 분리되면 정자들은 상염색체를 22개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 더 갖고, 얘네들은 하나 덜 갖죠. 그죠? 그러면 둘다 이상이 생기려면, 양쪽 다 이상이 생기려면 첫 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묶여있는 이쪽이 N-1로, 이쪽이 N+1로. 그래서 21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첫 부분에서 일어났구나를 알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디귿이 1이고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 나머지 2, 3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기역 또는 니은이겠네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에서 X염색체 수 빼주면 지금 얘랑 이거랑 차이가 없죠. 그러면 요거는 X염색체는 여기다 더해주면 이제 요 총염색, 이 상염색체 수에 요뺀 값이랑 더해주면 이 값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긴 X염색체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도 값이 변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 둘의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그럼 X염색체가 두개 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3세포도 차이가 없잖아요. 요 값에서. 그럼 여기도 X염색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애들의 X염색체 수가 한쪽은 두 개, 한쪽은 없어. 무슨 얘기지? 원래 여기 X염색체가 복제된 상태로 있었고, Y염색체 복제된 상태로 있었는데, 한 가닥씩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쪽으로 X염색체 두개 가고 이쪽으로 안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숫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총 염색체 수는 24개이다. 동그라미 기억이 이둘 중에 하나인데, 총 염색체 수는 여기다가 두개 더하면 23개거나, 여기다가 X염색체가 하나도 없으면 뭐 21개가 끝이거나, 그래서 24개는 아니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1번 염색체의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4번과 정상 난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다운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아들이다.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이 21번 염색체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정되면 다운 증후군이 될 텐데, 지금 여기 Y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0: 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풀어 볼 문제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만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에 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복습해 왔다고 믿고 오늘 세 번째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에서 배울 내용들은 영역별로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의사소통에서는 1강, 2강에서 인사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소개와 관련된 표현들 만나볼 거고요. 문법에서는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 네, 뭐냐면, 첫 번째로, 러시아 동사는 변화합니다. 과거 시제도 변화하고, 미래 시제도 변화하고, 현재 시제도 변화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품이 많이 되는 게 현재 시제거든요? 오늘은 현재 시제 변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러시아 명사는 6개의 격이 있어. 그래서 그격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대격이었는데, 대격과 관련된 복수 말고 단수 대격과 관련된 거 만나볼 거고, 인칭 대명사에도 당연히 대격이 있을 테니까 연결해서 볼 거고요. 요건 이제 문법이라기보다는 해석할 때 조금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할수 있을지 접속사 두 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서는 러시아의 교육제도, 몇 년을 배우고, 대학교 우리처럼 수능이 있는데 그걸 러시아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동사의 현재 시제. 자, 동사의 현재 시제가 어떤 거냐면, 한국어에서는 나는 먹어, 너는 먹어, 우리는 먹어, 그들은 먹어, 먹다란 동사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러시아어는 동사가 주어에 따라 바뀝니다. 동사도 바뀐다고? 네, 맞습니다. 바뀝니다.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동사 현재 시제는 바뀌는데,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뒤에 어미 부분만 바뀌고, 러시아 문법의 매력이 뭐예요? 굉장히 규칙적인 거 있잖아요. 수학적인 공식처럼.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내가 풀수 없지만, 공식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마법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사의 현재 시제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주어 동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시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현재 시제 첫 번째 개념은 뭐냐? 러시아 동사 원형,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원래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거의 다가 이거죠. 자, 알다, is not, 말하다, говорит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로 끝나는 아이도 있어요. 사람을 데리고 가다, везти, 물건을 가지고 가다, нести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로 끝나는 거. 자, 얘는 뭐가 있을까요? 리에치, 어디로 눕다. 그다음 모치, 캔, 할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동사의 현재 시제 어미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한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인칭 대명사 아시죠, 여러분? 나, 너, 그, 그녀, 우리, 당신, 그들. 요렇게. 요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동사의 어미가 살짝살짝 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동사의 현재 시제 변화 방식은 일식과 이식으로 나뉘는데, 일식은 아츠나 야츠로 끝나는 대부분의 동사들, 이식은 이츠나 예츠로 끝나는 대부분의 동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식 동사부터 그 공식을 외우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동사 변화, 아까 선생님이

판사한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대부분의 동사가 일식 동사를 하고, 동사 변하는 방법은 동사 원형에서 요 부분, 찌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야면 뭐, 뜨이는 뭐, 이렇게 정해진 어미를 붙여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동사는 자음 교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S로 된 것은 샤로 자음 교체가 나는데, 야에서부터 아니까지 모두 자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 일식 동사에서는 특징입니다. 자,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고, 다섯 번째 동사가 자음 교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규칙입니다. 취따, 익다 동사입니다. 자, 동사 변할 때, 아, 일식이구나. 일식 동사는 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미 붙이라고 했지. 자, 어떤 어미가 붙었을까요? 야는 유, 야 취따유. 나는 익습니다. 뜨이는 예쉬, 뜨이 취따이쉬. 너는 익는다. 그, 그녀, 3인칭 단수에서는 예트가 붙어요. 온, 아나, 취따. 그는, 그녀는 읽는다. 무이는 예미 붙어요. 무이 취따임. 부이는 예제. 부이 취따이제. 그들은, 당신은 읽습니다. 아니, 그들은 유트. 붙어서, 아니, 취따윷. 자, 뒤에 어미만 볼게요. 일시동사 어미. 유, 예슈엣, 옴, 예제윷. 자, 보세요. 하다거든요. 젤라지. 젤라유, 젤라이슈, 젤라엣, 젤라임, 젤라이제, 젤라요. 똑같습니다. 누마지, 생각하다. 나는 생각해. 누마유. 너는 생각해. 그는 그녀를 생각해. 우리는 생각해.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미 변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굴리아지, 산책하다. 굴리아유, 굴리아이쉬, 굴리아이, 굴리아임, 굴리아이지, 굴리아유. 자, 보시면 공통점. 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미 넣으면 된다. 여기도 똑같이 일식 동사의 규칙 되겠습니다. 얘는 자음 교체가 일어나는 건데, 앞에 제가 잠깐 썼듯이 S는 샤로 일어나고요. 동사 변화할 때 야부터 아니까지 모든 자음이 샤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싸지는 쓰다예요. 야 비슈 나는 쓰다. 아니 비슛 그들은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식 동사와 관련된 예시문 만나볼게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러시아어로 보죠. 비블리아티에카. 도서관은 여러분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표현하거나 어디 어디로 방향을 표현할 때 나랑 짝꿍이 아니고요. 부랑 항상 손잡습니다. 그래서 부가 왔고 어디 어디에서 할때 전치격을 쓰는데 아로 끝난 명사의 전치격이 예라서 이런 형태가 됐죠. 도서관에서 누가 그들이 취따지 동사 변화시켜야 되는데 동사 원형에서 여기 빼고 아닐 때는 유트가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젤라치인데요. V 할 때는 젤라이체죠. 그래서 슈토 V 시처스 젤라이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누마에슈. 생각하다. 누마지 동사가 변화한 거죠. 주어가 뭐일 때 누마에슈죠? 뜨이. 너는 생각하다. 아촘. 아는 뭐뭐에 관하여 전치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인데요. 촘이 온 것은 슈토의 전치격이 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토 격변 해볼게요. 주, 생, 여, 대, 조, 전. 아는 뭐뭐에 관하여 전치격을 지배하니까 무엇에 관하여 하려면 아촘이 와야 되겠죠? 무엇에 관해 너는 생각하고 있어? 자, 나는 아직 러시아어를 잘 쓰지 못한다. 야, 이쇼. 이쇼는 아직이고요. 이미는 우슈예요. 블로허. 나쁘게 잘 못한다는 거죠. 쓴다. 쓰다라고 할 때, 뭐뭐로 쓰다, 어떤 언어로 쓰라 할 때, 로스키지에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스키. 야, 비슈 빠까레이스키. 나는 한국어로 써요. 온, 비슈 빠글리스키. 그는 영어로 씁니다. 자, 이렇게, 빠루스키를 가지고 오는 동사는 또 있습니다. 가바리지. 말하다. 야, 가바류, 빠루스키 하지. 야, 가바류, 로스키지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식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식 동사는 동사 원형이 있지, 예츠로 끝나는 대부분의 동사. 100%는 아니니까, 그거 유의하시고요. 요렇게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방법에서, 아까 일식은 찌만 먼 우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새로운 어미를 넣는 건데, 여기는 찌 앞에 있는 모음까지. 이식 동사 변화는 미정형에서 어미 찌와 그 앞에 있는 모음. 즉, 이거 다 날아간다는 거죠. 떼어내고 그 자리에 약속한 인칭 어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식에서와 같이 이식 동사 변화에서도 자음 교체가 발생합니다.

하는데 그 자음교체에 있어서 일식과 이식의 차이점은 일식은 야부터 아니까지 모든 자음이 바뀐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식동사는 야에서만, 단수 1인칭이 야잖아요. 야에서만 자음교체가 일어나고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원래 원형에 있는 자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자음이 입술 소리, 요거예요. 매, 외, 엠, 빼, 프. 인 경우에 야에서 자음 L이 추가된다. 요거는 뒤에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는데 요거 두 개가 기본형이고 요거는 자음 교체 예시고 요거 두 개는 입술 소리 예시입니다. 게베리지 말하다죠. 츠하고 고 앞에 있는 모음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면 르까지가 살아남겠죠? 살아남았네요. 자, 이식 어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 야, 가바리유. 나는 말한다. 뜨이, 이쉬. 뜨이, 가바리쉬. 너는 말한다. 온, 아나, 가바릿. 그는, 그녀는 말한다. 지금 보면 얘가 다 이로 바뀌고 있었죠? 바뀌고 있죠? 일식에서는 스나이쉬, 스나잇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이, 가바림. 위, 가바리제. 아니, 가바리앗. 야에서는 유투였는데 여기에서는 야트가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스마트리지 보다입니다. 보다. 텔레비전 보다, 영화 보다 할때그 동사예요. 자, 여기 날아가고요. 자음까지 살아남고 뒤에 보시면 보세요. 왼쪽 거랑 똑같이 복붙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보다에서 주의할 부분은 강세입니다. 스마트리우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다 앞에 어간에 강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브라시지는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동사고 우리가 내가 너에게 요청할게. 너에게 간접 목적어네. 그러면은 이 동사 다음에는 역격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배운 명사의 격의 기본 의미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역격이 아니라 대격을 데려온다는 거죠. 만약 엄마에게 부탁하면 마무아로 끝난 명사 대격이 우라서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S는 샤로 바뀌었죠? 아까 그 피사치와 똑같이 삐슈처럼 브라슈 됐고요. 그런데 이식 동사는 야에서만 자음 교체 관련하고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원래 원형에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다음 류비치하고 가토비치는 입술 소리 그 앞에 자음이 다섯 개 중에 각각 하나하나에 해당되네요. 그럴 때는 뭐냐? 야에서만 L을 추가해 주면 돼요. 자, 요게 사라지고 그냥 류뷰 해야 되는데 류블류하고 L이 온 거죠. 나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L이 들어갔던 거고요. 야에서만 그렇고요. 다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L이 사라졌죠. 나머지는 규칙 되겠습니다. 가토비치 요리하다 준비하다라는 아이인데 이것도 역시 외로 했기 때문에 야에서 L이 추가돼서 야가토블류 마찬가지로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L이 사라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식동사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나라 슈가 가바릿 바카리스키. 레나는 잘 말한다. 한국어로. 자, 가바리치 할때 로스키 이지카리스키직 쓸수 없다고 했죠. 바로스키 바카리스키 써야 돼서 이런 조합이 나왔고요. 보슬리 뭐뭐 후에 우신하면 저녁 식사입니다. 생격을 지배하는데 자음을 끝내면서 생격이 알아서 보슬리 우신아 저녁 식사 후에 무이 스모트림 찔리비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본다. 무이니까 스모트림. 야 브라슈 자 브라시지 도착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인데 뒤에 대격을 수반한다고 했죠. 엄마에게지만 대격을 수반해서 마무 아로 끝내면서 대격 왔어요. 엄마에게 부탁한다 뭘 꾸빛 사달라고 누구에게 무니 나에게 간접 목적어 노부유 루바슈쿠 노바야 루바슈칸데 각각의 대격에 대해서 아야의 대격 아의 대격 이렇게 했어요. 야가 또블유 자 L이 첨가가 됐죠? 나는 점심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들리아 뭐뭐를 위해서 원래는 시야 시미안데 들리아가 생격을 지배해서 뭐뭐를 위한 그래서 각각 시야의 생격 시 시미야의 생격 시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명사 단수 대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격은 여러분, 언제 대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였을 때. 즉, 해석을 했는데, 을, 을이 조사로 붙은 경우에, 아, 이 명사는 이 문장에서

목격으로 쓰였구나라고 한다고 말씀주셨어요.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뭐뭐를, 뭐뭐을 이렇게 되었을 때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복수 대격이 아니라 단수 대격만 할 건데, 되게 막뭐 단어도 많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분들이 이 표를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러시아어를 알고 여기에 숨어있는 규칙들도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은 머릿속이 막 복잡해 보이겠지만 2분 후에는 아, 그렇게 카테고리에서 정리되면 이렇게 몇개안 나뉘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굉장히 머릿속이 심플해지실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그냥 고마운 아이들이죠. 중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성 명사에 단수 대격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격과 형태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단어. 대격이면 단어를이 되겠죠. 얘는 편지를, 들판을, 건물을, 이름을, 시간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성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성명사로 가겠습니다. 동일한 게또 있네요. 여성명사는 아나, 야나, 미야케스로 끝나는 아이들이죠. 여기 볼게요. 미야키에서 끝나는 여성 명사 형태 보니까 플로시즈 광장을도 플로시즈 딸 도치 딸을도 도치 즉 미야키에서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모두 다 동일한 아이들이었고요. 동일하지 않은 아이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여성 명사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우보가 돼요. 아가 사라지고. 야로 끝난 여성 명사는 야가 사라지고 유가 됩니다. 끝이에요. 여성 명사 정리해 볼게요. 아는 우로, 야는 유로, 미야키상은 동일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성과 여성 끝났고요. 남성 남았습니다. 남성은 단어가 6개가 나왔는데, 자, 자음, 짧으니, 미야키스나. 또, 자음, 짧으니, 미야키스나. 뭔가 두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시박물관 사전하고요, 남자 형제 영웅 손님하고의 구별점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얘네가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불활동체입니다. 불활동체. 자음으로 끝나거나, 이크라트골 끝나거나, 미야케전 끝나는 남성 명사. 는 불활동체일 경우에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집이죠. 집, 돔, 집을 하면은 놈, 바뀌지 않아요. 무제,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해도 무제이고요. 사전을 해도 슬라바리예요. 즉, 정리하면 남성 명사 중에 불활동체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동일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등장했을 텐데, 얘는 활동체예요, 활동체. 활동체는, 생격과 대격이 동일합니다. 활동체는 생격과 대격이 동일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생격이기도 하고 대격이기도 한데, 자,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아가 붙는 거고요. 이크라트코에 하고 미야키스나에게 생격은 요게 각각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야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남성 명사의 단수 대격은 우리는 주로 이렇게 명명하죠. 활생 불주. 즉, 불활동체 명사는 주격과 동일하고 활동체 명사는 생격과 동일하다.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이 이렇게 되고 이크라트과의 미야키스나 생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생격이고 이 생격이 대격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생 불주를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수 대격의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것이 적용된 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여러분 카페, 이런 거는 격변하지 않아요. 항상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 이아슈두. 슈두는 기다리다 동사가 변화된 거예요. 나는 기다리다, 슈다지. 그런데 누구를 남동생을, 얘가 목적어가 됐네. 그러면 이게 대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의 동생, 남자 동생.

원래가 브라트가 나의 소유대명사 남성에 해당하는 모의가 맞겠죠?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왜냐면 목적어가 됐으므로 대격으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그러면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격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선 것처럼 생격은 아가 되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역격은 우, 그다음에 대격은 활생 불주예요. 불주. 그럼 브라스는 활동체 명사니까 생격과 동일하므로 대격은 브라따 되겠죠? 똑같이. 그다음에 족격은 오미 붙어요. 그래서 브라떔, 전치격은 브라찌에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유대명사도 역시 똑같이 격변화를 하는데, 자, 마이보, 역격, 마이무. 소유대명사도 똑같이 활생불주인데요. 얘가 활동체니까 성격과 동일하게 얘는 마이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족격 마임, 전치격 마욤 됩니다. 그런데 내 남동생을 하고 대격이 됐으므로 이 부분이 걸쳐야 되는 거죠. 마이보 브라따. 그래서 이게 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심 식사로 나는 빵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빵을. 빵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인데 불활동체 동사잖아요. 불활동체 동사는 뭐가 똑같죠? 주격.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앞에 있는 아비에트 하면 아침 식사가 있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나와서 명사와 동사를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아침 식사는 자트락. 자, 역행동화에서 발음이 이렇게 되고요. 점심 식사, 저기 나와 있는 아비엣, 어말 무성어 말에서 트발음 놔두고요. 저녁 식사, 우신입니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아츠를 붙이잖아요. 자프라까치, 아비에다치, 우신아치 하면 동사로 아침 식사하다, 점심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다가 되고, 요 앞에 빠를 붙이면 완료상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더니 명사. 명사 앞에 나를 붙이면 나 잡드락, 아침 식사로, 나비엣, 점심 식사로, 나 오신, 저녁 식사로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나비엣 하면 점심 식사로 라는 말이 된 거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 먹다라는 거. 저번에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갔거든요. 먹다 동사. ESG 동사예요. 이 아이는 현재 시제도 특이하고, 과거 시제도 별도로 외워야 되고, 명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시제 보도록 할게요. Yeah, I am, the yes, onana yes, we isin, we isi je, ani isi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요, yell, yella, yello, yelli. 이렇게 되고요. 명령법, 먹어, yes, 드세요, yes, 제. 이렇게. 명령법,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모두 기억하시고, 여기는 과거 시제가 등장했죠.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그래서 yeah, ye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나는 고층 건물을 보고 있다. 뭐를? 목적어, 대격에 해당하는 거는 고층 건물을. 자니에는 예로 끝난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죠? 형용사도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We saw a 자니를 we you visit. 동사원형 보고 있다. 자음 교체 일어나서 내가 you로 바뀌고요. 얘는 이식동사이기 때문에 야에서만 we you고, 뒤에서는 visit 그대로 옵니다. 그다음 명령법이네요. 빠까 쥐. 보여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얘는 간접 목적어고, 얘는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역격, 야의 역격 문의 왔어요. 아까 쉬문이 나에게 보여줘. 너의 방을죠. 이게 지금 모두 목적어가 되는데, 원래 방이 꼽났다 여성이니까, 드바야 돼야 되잖아요. 너의 방. 근데 너의 방을 하고 바뀌었으니까, 소유대명사도 대격으로. 아르고난 여성명사도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드바유. 곰나토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인칭대명사의 대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의 대격은 뭘까요? 나부터 쭉 가면 그들까지 있는데, 대격이니까 목적어라서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우리를, 당신을, 그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칭대명사의 대격은 생격과 똑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격을 외우면 생격도 여러분이 다 외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야의 대격 미니야, 나를. 뜨의 대격 집이야, 너를. 온의 대격 이보, 그를. 아나의 대격 이요, 그녀를. 아노, 그것의 대격 이보. 무의 대격 나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를이 되겠죠. 위, 당신이니까 당신을 봤스. 아니, 그들, 그들을 이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예시문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기차역에서 나를 맞이했다. 나를 하면 야를 쓰면 안 되겠죠? 목적어니까 대격의 형태인 미냐를 데려와야 되죠. 미냐 어디 있나요? 미냐 나와 있습니다. 모이도록 내 친구가 스트레치 맞이했다. 누구를? 나를. 나 와그살리에. 와그살하면 여러분 기차역이에요. 걔가 그 발음 나죠?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모두 전치사 나를 씁니다. 언제? 장소나 방향에서. 자, 기차역이고 그다음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러시아어로 써볼게요. 여기 뭐죠, 여러분? 영어랑 비슷한데, 스테이션. 스탄시아. 지하철이니까 미트로. 원래 여러분,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 뒤에 명사는 생격 처리하는데요. 미트로는 격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트로라고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정류장. 아스타노프카예요. 아스타노프카. 그리고 버스. 자, 두 번째 명사가 오니까 얘를 생격으로 만들어줘야겠네요. 아프토부스. 아까 배웠죠, 여러분?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아가 붙죠? 그래서, 아스타노프카 아프토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와그살, 스탄시아 미트로, 아스타노프카 아프토부스 모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때, 부와 나 중에서 나와 짝꿍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 전치격, 나바그살리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초대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야하추 하면 I want 나는 원해. 브리글라시치 초대하기를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너의 대격인 집이야 맞죠? 까문예 우리 집으로 크는 뭐뭐 쪽으로라는 말이고요. 뭐뭐 쪽으로 플러스 역격을 지배합니다. 야의 역격이 문예라서 우리 집 쪽으로란 말이 돼요. 무보씨는 왜 오세요? 손님으로. 너를 초대하고 싶어. 다음, 카페에서, 야, 놀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슈다치의 과거 시제네요. 누구를? 그를, 이보, 대격. 여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녀가 도와준 것에 감사했다. 블라가다리치 동사의 완료상이 빠가 붙는 거고요. 감사하다 이 동사를 쓸 때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감사의 대상은 대격. 감사의 이유는 자 플러스 대격. 자, 적용되는지 볼까요? 감사의 대상이 그녀죠. 아나의 대격 이어 왔고요. 감사의 이유가 도움인데 자 플러스 대격 왔습니다. 뽀모시의 명사의 성 뭐예요, 여러분? 우리 2강에서 했었죠.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미야키상은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고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뽀모시 형태가 왔지만 얘는 주격이 아니라 대격의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이어진 예문. 온 비지오 나스 스크림을. 자, 비지오 어려운 동사 나왔습니다. 이동 동사인데요.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가 있고 물건을 가지고 가다는 이동 동사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이동 동사입니다. 동사 변할 때 위두, 비지오슈, 비지옷 이렇게 돼서 온 비지옷. 그가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동사니까 이동동사는 다음에 보어로 꾸다를 취하거든요. 어디 어디로? 분하나 플러스 대격. 근데 끄리에물은 불을 취하기 때문에 끄리에물 이렇게 왔습니다. 자, 당신을이네요. 당신을은 왔죠. 우리는 모두 당신을 사랑해요. 그다음에 축하 표현이 있는데 축하 표현에서의 공식은 축하 대상은 대격. 축하의 내용은 시 플러스 족격 요겁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환영합니다 할때 스프리에성 그거 설명하면서 살짝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누구를 축하하냐면 그들을 축하하기 때문에 아니의 대격 형태가 왔고요. 뭘 축하하냐면 축하의 내용이 기념일이에요. 명절. 명절이 브라스닉이죠. 여러분 이거 어서 만났었죠? 얘 어서 봤어요. 묵음에서 봤죠? 그래서 브라스닉하고 대발음이 나지 않죠? 그 축하의 내용이니까 스 플러스 족격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스 플러스 족격. 자음으로 끝나면서 족격 옴이 왔습니다. 그들의 명절을 축하해 주었다. 자, 접속사 노와 아인데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석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노 하면 그러나라는 말로 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는 그런데 그리고 그리고라는 말로 돼요.

하잖아요. 여자이니까 우스달라가 된 겁니다. 그녀는 피곤했다. No. 하지만 브라다졸라. 계속했다. 역시 과거 여성 라보타치.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온 문어고 치시야. 우치자. 공부하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공부했지만 니스달 이그자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고 그 앞에 자바치 동사가 올 때가 있고요. 이거는 불완료상이에요. 그 다음에 더 짧아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죠. 자바치 동사. 완료상. 그리고 시험이란 이그자멘이 오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시험을 치르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붙었을 때는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에 통과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과거 시제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 나왔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쉬고 있다. 나는 미스누, 미스나, 봄을 좋아하는데, 그녀는 여름, 가을을 좋아한다. 뭐 딱히 외울 거 없죠? 자연스럽게 해석 중심으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하고요, 타인소개하고요, 소개에 대한 응답. 근데 사실 이게 앞에 대화문에 많이 등장을 해서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에서 나누는 문장 3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hy 하면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고, 뭐뭐 합시다 하려고 하면 가로를 넣으면 돼요. The why제.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Pas na komim sia. 알고 지내다. 여러분, 빠가 없으면 불완료상이고 빠가 있으면 완료상인데, 나와이 나와이지 다음에 완료상 동사랑 결합하면 그 동사의 무의 변화 형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무의 변화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려우면 패스. 다음에 또 나오니까 나와이지 빠스나 꼬밉시야. 알고 지냅시다. 인사 나눕시다. 통성명합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또 무잼 하면은 앞에 주어가 무이죠. 미래 시제죠. will 스나코 무이. 스나꼬미, 효용사 장어미에 지금 탈락하고 단어미 복수 형태가 와서 알고 지냅시다란 말로 쓰인 거예요. 자, 미래시제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제 미래시제. 야 부두,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브이 부지쉬, 그녀, 너는 뭐뭐 할 것이다. 오나나 부짓, 무이 부잼, 브이 부지제, 아니 부두.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 할 예정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이 무잼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재소개할게요 라고 할때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즈리슈자 하면 허락해 주세요. 프리스타비자 소개하다. 제가 재소개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인사하고 싶어요. 나는 원해요. 이야 하추. 그 다음에 인사 나누다가 뭐죠? 러시아어로 빠스나 꼬미짜예요. 근데 이 빠스나 꼬미짜 인사 나누다는 상대가 있어야 되죠. 누구와 인사 나누다. 뭐뭐와 함께 러시아어로 뭐죠? 전치사 쓰 쓰는 다음에 족격을 취하죠. 뭐뭐 함께라는 의미일 때. 그래서 빠스나 꼬미짜 쓰 족격하면 이 족격과 알고 지내다 인사 나누다라는 건데 쓰 족격이 앞에 왔어요. 와미는 무의 족격입니다. 당신과 알고 지내고 싶어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인 소개 이제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빠스나 꼬미짜 쓰면은 서로 인사 나누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대화문에 1번, 2번, 3번. 아, 매, 왜? 세 명이 등장해서 A가, 즉, 아가, 매도 알고, 왜도 알 때. 아가 하는 말이죠.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 사람이 나의 여자친구 누구입니다. 인사하세요. 나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하는 말. 두 명을 알고 있는 A가 하는 말. 인사 나누세요. 에타마이 시스트라 따냐. 이 사람이 나의 누이 따냐입니다. 야추. 저는 원해요. 나는 원해. 이제 씨야가 빠졌어요. 자, 대격, 쓰 족격. 쓰 족격에게 대격을 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안돈에게 너를 소개하고 싶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개에 대한 응답 뭐냐면 만나서 반가워요. 그 표현 러시아로 어떻게 하나 그겁니다. 오친 프리아트너 정말 반갑습니다. 라트 기쁩니다. 와스 후의 대격이죠. 당신을 뭐하게 돼서 위지치 보게 되어 기쁩니다. 주어가 여성일 때는 라다, 복수되는 라드이 됩니다. 야무노버스 리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와스 아는 뭐뭐에 관하여 얘는 전치기억을 데려오는데 와스는 부의 전치기억이기 때문에 아와스 하면은 당신에 대해서 무노버스 리셜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디알로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스 위지 안녕하세요. 야 드미트리 저는

드미트리입니다. 드로크 류비. 류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류바의 친구입니다. 누구누구의 할때 우리는 생격을 쓴다고 배웠어요. 생격. 그래서 아로 끝나는 명사 생격은 의가 되기 때문에 류바의 친구 드미트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냐? 오친 프리야트너, 정말 반갑습니다. 빠스나 꼬미짜 스 족격, 와미는 부의 족격, 당신과 알게 되어 정말 반갑군요. 드미트리, 미니안사부 스비틀라나, 나를 불러요 스비틀라나라고. 즉, 제 이름은 스비틀라나입니다. 이름의 주체는 항상 대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야의 대격인 미니아가 등장한 거죠. 야 무너고 슬리셜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바스, 당신에 관하여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오는 길이다. 이것은 오빠로부터 온 편지다 할 때, 사람으로부터 할때 아트 생격을 쓰거든요. 그래서 류바의 생격 류비가 왔어요. 류바한테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문예 도쉐 오친 프리아트나, 저도 역시 매우 기쁩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명이 등장했고요. 더바이지 빠스나 꼬밈시야. 더바이 더바이지 다음에 빠스나 꼬밈시다가 오면은 알고 지냅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이 바로 올 때는 불완료형 동사가 오는 경우고요. 스나코미자는 불완료성 동사지만 빠스나코미자는 완료성 동사인데 완료성 동사가 왔을 때는 무의 변화 형태가 오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닌 빠스나코밈시아하고 무의 변화 형태가 온 거죠. 알고 지냅시다. 미니아사봇 블라지미르. 저를 사람들이 불러요. 블라지미르라고.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이름에 따른 애칭이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블라지미르의 애칭은 뭘까요? 발로지아입니다. 제 이름은 블라지미르입니다. 오침 프리아트나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르 정말 반가워요. 미니아 사봇 에카체리나. 제 이름은 에카체리나입니다. 에카체리나의 애칭은 까짜예요. 까짜. 두 개가 각각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에카체리나랑 내가 친하다. 그럴 경우에 내가 에카체리나를 까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이 또 나왔네요. 빠스나 꼬미짜스 족격. 이게 원래 공식이 이렇게 되지만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과 알게 되어 뭐하다? 라트. 기쁘다. 주어가 남성일 때 라트, 여성일 때 라다, 복수일 때 라데. 위 지지스. 당신은 여기에 처음인가요? 페르비라스. 이게 번이잖아요. 첫 번째 번. 첫 번째인가요? 여기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나, 네. 야, 돌까 프리야라. 프리이하츠. 이하츠 동사의 과거 시제인데 도착했다라는 말이죠. 이 뿌리라는 동사가 이하치라는 이동 동사 앞에 왔을 때그이 접도의 의미는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는 이동 동사가 있어요. 걸어가다, 뛰어가다, 날아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 태워서 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이동 동사 앞에 붙는 접두사는 이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어떤 공간에 도착하다 했을 때는 뿌리를 쓰고요. 어떤 공간에서 떠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으면 접두어를 우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어떤 공간 안으로라고 하면 v나 와를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공간 밖으로 하면은 v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왔기 때문에 도착의 의미, 방금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똘꼬슈또가 방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이제 똘꼬만 쓰였는데 이제 막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도착했어요. 에터프리크라스니. 아니요. 에더그라시브이고런.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군요. 나, 네, 예스. 여기에 뭐가 많아요. 자, 많다. 적다는 뭐죠? 마라. 얼만큼? 스콜거. 몇 개의? 니에 스콜거. 자, 많다. 적다. 얼만큼? 몇 개의? 뭐가 마라 스콜거, 니에 스콜거. 다음에 생격이 오거든요. 생격이 와요. 생격이 오는데 생격에는 단수 생격이 있고 복수 생격이 오겠죠? 단수 생격이 오는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 복수 생격이 오는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장소라는 말, 오로 끝난 중성명사인 이 장소라는 말은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성격이 오는 건데요.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은 오가 탈락된 상태라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원래 그 앞에 있는 형용사도 뒤에 있는 명사와 동일한 격을 써줘야 돼서 인체레스니의 복수성격 형태가 인체레스니흐라이므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 형용사 변화와 관련돼서 좀 어려우시면은 뒤에 나왔을 때 그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건 마지막 문장 해석하면 네, 여기에는 흥미로운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빠스나 꼬임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자, 여기는 이제 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세 명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머지 두 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반, 빠스나 꼬임씨야, 이반, 인사 나눠. 에타마에 빠드로가 다샤, 내 여자친구 다샤야. 아나우치이사 부드로곤시콜리에, 그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야. 자, 우치이사 하고 그지 하면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학교가 부르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치격, 전치격. 브리비에 다샤, 안녕 다샤, 미니아자부 디반. 내 이름은 이반이야. 야, 무너거 슬리셔. 아찌비에. 찌비에는 뜨의 전치격. 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야, 도시아 찌비에 무너거 슬리셔라. 나도 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 라다, 조가 여자니까 아가 붙었죠? 기쁘다. 빠스나 꼬미짜 스족격인데 뜨의 족격이 따보이라서 스따보이가 왔죠. 너 알고 지내게 되어 기뻐. 내가 알다취임. 근데 왜 너는 오늘 브리숄, 자 브릿지, 있지, 가다, 걸어가다라는 동사의 정태 동사인데 이 아이의 과거 시제가 조금 특이해요. 숄, 슐라, 슐로, 슐리. 남녀중복. 주어가 남성이라서, 뜨이가 남성이라서 브리숄이 왔습니다. 도착의 의미. 오늘 왔어. 도서관에. 그러니까 너 오늘 도서관에 왜온 거야? 이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우다시, 우 플러스 성격이네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죠. 다샤에게 나 슬레드쉐 니젤리에. 니젤리아가 주입니다. 주. 이번 주, 다음 주할 때, 네, 무슨 주에라고 할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 플러스 전치격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면은 슬레드샤야, 얘가 여성이니까 슬레드샤야 니젤리아인데,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아야로 끝나는 형사의 슬레드샤의 전치격이 슬레드쉐이고요. 니젤리아, 야로 끝나는 명사 전치격이 니젤리아라서, 나 슬레드쉐 니젤리, 다음 주에 이렇게 돼요. 요건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슬레드쉐니지 다음 주에 다시아에게 뭐가 있냐면 이그자미니 시험들이 있어. 파이터무담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브리슐리 도착했어. 그러니까 왔어. 어디로? 도서관으로. 이동동사 다음은 보어로 꾸다를 취하거든요. 꾸다라는 것은 브나 플러스 대격이라는 겁니다. 도서관은 브를 쓴다고 했죠? 아로 끝난 명사 대격은 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온 거죠. 이동동사 때문에 슈토 브이 원무하기 위하여. 미에스테 빠스나 빠사니 맞자. 함께 잠깐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 아뜨이, 너는 왜 왔어? 나는 왔어. 왔는데 그온 것의 목적을 뒤에 동사 원형으로 받아주고 있죠. 빠치다 째면 잠깐 있다. 조금 읽으려고 왔어. 맞다무시도 왜냐하면 내가 들었거든. 뭐라고? 최근에 니다브나 최근에 우에더 비블리아 책고 이 도서관으로 파스토 필리 인치리에스네 끈이기. 원래 파스토피치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꾸다가 와서 어디로 입학하다, 취업하다 이런 말인데 새로운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들이 입고된 거죠. 재미있는 책들이 입고됐다. 이 도서관에 입고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잠깐 좀 읽으러 온 거야. 아, 그지에 뜨바유미에스터. 너의 자리는 어디야? 데 우셰 우지야. 노슈네요. 집에 끈이고. 우지야지 하면 여러분. 아, 동사 원형이 부재하치 이렇게 되는데 영어의 take처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가다, 빌리다, 잡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빌리다, 도서관이니까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누슈누유 끈이고 누슈나야 끈이가 필요한 책인데 각각 대격이 돼서 이렇게 형용사 대격, 명사 대격이었죠. 누구에게? 너에게. 필요한 책을 너 이미 빌렸어? 그랬더니 부재야 빌렸어. 하지만 아직 not sure 하면 나 있지. 찾다. 과거 시제는 있지랑 동일하죠?

찾지 못했어. 지위에 미했어. 내 자리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냐면, 따그다. 그러면 너와 자니마츠 미했지. 함께 공부하자. 우리 책상에서. 자, 보면 자니마츠 자스탈롬 책상에 앉아 공부하자 수고가 나왔어요. 다음 스비틀로이 찌허. 그 자리가 밝고 햇살도 들고 찌허 조용하거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자 함께. 나샤 너니 프로치프. 프로치프는 반대하다. 요거는 찬성하다. 너 찬성하니? 그니 예슈나? 물론이지. 빠이 좀 가자. 제안에 동의한 거죠. 나와이 딱 이지엘라임. 그럼 그렇게 하자. 스파시브 고마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러시아 문화와 관련된 건데, 오늘은 러시아 교육제도입니다. 학교에서도 러시아 문화 수업을 하게 되면, 뭐, 문학이나 예술이나 영화나 다른 부분을 골고루 다루지만, 같은 러시아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그 친구들도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쭉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의 교육제도는 11년, 우리는 12년인데, 11년간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데요. 우리는 뭐뭐뭐 햇살 초등학교, 햇살 중학교, 햇살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별도로 633 이렇게 별도의 건물을 다니잖아요. 다른 학교를. 근데 러시아는 한 학교에서 쭉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대학 및 대학원, 이건 우리가 동일하죠. 고등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생들, 러시아 학생들은 보통 9학년을 마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나는 대학에 가서 좀더내 전공을 심화시켜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10학년으로 올라간 후에 11학년 때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진리, 가스타르스피니, 이그자멘을 줄인 약자 에게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게라는 시험은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면, 필수랑 선택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이 로스키지, 러시아어하고요. 마찌마치카,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이고, 나머지는 자기 전공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한날한 시에 모든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날에 걸쳐서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보다는 나는 전문 기술을 익히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9학년을 마치고 기술 전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학기는 우리처럼 3월이 아니고요. 9월에 시작하는데,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요 날을 러시아에서는 지식의 날이라고 해요. 써볼게요. 젠 즈나니. 즈나니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날. 복수 성격 형태로 쓰인 건데, 요날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다음에 5월 말에 끝나는데요. 입학식은 첫 번째 종소리,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 시작됐다라는 말로 해서 첫 번째 종소리, 종업식은 마지막 종소리. 여기 첫 번째 종소리를 러시아로 하면 페르비스바녹, 얘는 바슬리니스바녹이 되겠죠. 그래서 입학식에서 최고학력 남학생이 여자 신입생을 어깨에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그 아이가 이렇게 짤랑짤랑 종을 흔들면서 학창 시절이 시작됐어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학식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교육제도까지 해서 3강에 준비한 내용은 모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서 러시아 공부 함께 병행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또쭉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에 따른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레스피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8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7강입니다. 7강 제품 개발 및 생산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요, 제품에 대해서 수명 주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이 관련된 2단원이요, 제품의 제조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제품을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 뭐 인증 이런 거 배웠어요. 오늘은 수명 주기 배우고요. 자, 그다음 이 제품의 생산 관리 흐름들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생산 합리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갠트 차트 버트 요것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 주기별 매출과 그다음 이게 변화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자, 교재 있는 거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도입기야. 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세태기야. 자, 도입기 세태기는 우리가 1단계, 4단계라는 거는 또 대부분 다 알아요. 자, 근데 보통 요거 좀 헷갈려요. 성장한 다음에 성숙기다. 아시겠죠? 성장해야 내가 성숙미가 있잖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숙인가? 그 다음 성장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장기 다음에 성숙이다.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얘가 도입기예요. 자, 도입기 같은 경우 제품이 일단은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낮은 수준으로 서서히. 그래서 이 도입기에는요,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 서서히 증가입니다. 자, 경쟁자도 적고요. 자, 그리고 마케팅은 일단은 시장 규모와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장기예요. 자, 성장기는요, 갑자기 급격히 증가.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 급격히 증가. 얘는 서서히 증가는 얘는 급격히라는 말이 많이 나와. 지금까지 기출에 급격히 증가됐다 해놓고 얘네 제품의 수명 주기는 무엇이냐? 요거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급격히 증가야. 급격히 증가. 그래서 이때는요, 판매 급증과 이익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익이 계속 상승하죠? 자, 그리고 이때 경쟁자가 대거 진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가 보다 하고 너도 나도 막 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 비슷한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내 제품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마케팅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숙기야. 자, 성숙기는요,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맞아. 자,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고 수준 맞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장률이 이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정체가 됩니다. 정체. 그래서 이때는요, 일정한 이익을 유지하거나 자, 경쟁의 효과로 다소 감소될 수 있어, 이익이. 그래서 이때는 이익을 극대화하던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 유지 방어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태기는 쭉 감소하는 거야. 감소, 쭉 감소해. 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얘는 어디에 관련된 건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장을 다 갖고 왔어. 자, 한번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봤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이때는 여기 볼까?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가격 인하가 시작됨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거 뭐죠? 네 가지 단계 중에 세태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세태기에 해당이 된다. 세태기. 세태기.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선생님 안 쓸게. 자, 2번 볼게요. 2번. 시장의 수요와 매출액이 정점에 이르는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뭐였죠? 성숙기야. 성숙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이 나왔어. 매출액이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시작, 이익 정체, 경쟁사 분석 실시. 이것도 뭐죠? 성숙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숙기.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매출 및 이익이 급격히 증가 나왔어. 증가. 정체됐단 말이 안 나왔어. 시장 점유율 확대된다. 얘는 성장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소비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매출액이 또 급격히 증가. 유통망 확대. 성장기. 자, 그다음 6번. 제품의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 얘도 성장기. 자, 그다음 7번 볼게요. 판매량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 맞죠? 자, 이리고 대거 진입 시장 점유율 확대해야 된다. 얘도 성장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표현 선생님이랑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품 설계의 단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 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 제품 설계

방법이라는 게 있어. 방법. 순차적으로 하는 순차 설계냐, 동시에 하는 동시 설계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는 거 했었잖아요. 제품 설계.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조 과정, 제품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야. 첫 번째 제품을 설계하고, 그 원자재 확보하고, 부품 가공하고, 부품 조립하고, 완성해서 출하하는 일반적인 6단계 중에서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겁니다. 제품 설계 방법에 일단 순차적인 설계가 있냐, 동시 설계가 있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친구들 교재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단계입니다. 단계.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가지고 와볼게요. 설계하는데 예비 단계냐, 최종 설계냐, 요게 나옵니다. 예비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하는 거야. 최종 설계에는 요게 들어가는 거야. 기능, 형태, 생산이 들어간다. 기, 형생, 알았지? 기형생 꼭 기억하세요. 최종 설계에는, 그래서 예비는 이따가 예비 설계 선생님 또 다시 볼 거예요. 선정된 제품의 개념과 특성을 만족하는 이 제품을 설계해 보는 거야. 제품을. 그래서 예비 설계에서 보통 이 사업성이 충분한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형태로 일단 구체화를 해놔.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를 하는데, 최종 설계는 완벽한 제품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거야. 완벽한 제품이 나오도록. 그 중에 세 개가 있어요. 기능을 설계하는 게 있고, 형태를 설계하는 게 있고, 생산을 설계하는 게 있다. 기능, 형태, 설계. 구조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 한번 볼게요. 기능 설계는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구체화해서, 얘가 요구야.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거야. 그 기능을 구체화하는 거야. 기능. 그쵸? 근데 형태는 뭐냐? 형태 볼게요. 제품의 선이라던가, 모양. 색채, 외관, 그 형태를 설계하는 거다. 생산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가 생산 설계다. 그래서 아 설계가 예비 설계도 있고 그리고 최종 설계도 있다. 그죠? 그다음 제품의 설계 방법에는 순차 설계가 있고 동시 설계가 있다. 요거.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형태 설계가 나왔어. 형태 설계, 예비 설계.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의 개발이 있어. 자, 제품의 개발의 절차입니다. 제품 개발하는데 이 개발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뭐 공부했냐면 예비 설계랑 최종 설계 좀 전에 한 거야. 이 설계에서 예비 설계, 최종 설계 한번 봤어요. 그럼 예비 설계 볼까? 일단 여기서 보면 얘는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형태로 제품을 구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다음. 최종 설계는 요거 가지고 예비 설계와 시험 마케팅 후, 그러니까 시험 마케팅을 하죠. 이거 가지고 최종 설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아, 이제 설계는 했어. 그럼 이제 제품 개발 안에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 아이디어 창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가 내가 제품을 개발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될지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출. 그래서 우리 보통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 보면 아이디어 창출, 그다음 설계 이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는 거야. 아이디어 창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EBS 플러스 있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아이디어 확보 방법이 있어. 그 가로치기가 선생님 많이 나와서 해놓은 거예요. 아이디어 확보하는 건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다 들어보는 거야.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게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 다양한 사람의,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방식,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다음 속성 열거법, 강제적 결합법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을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창출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품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비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예비 설계 구체화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마케팅이라는 게 해야 돼. 시험 마케팅. 예비 설계하고 나서 시험 마케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기에 충분한 이 시제품을 제조해서 시험 과정을 거쳐보는 거죠. 일단 다 만들어 놓고 했다가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응을 한번 보는 겁니다. 시제품. 시험 마케팅 시제품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최종 설계하고 공정 계획을 하는 거다. 공정 계획. 그래서 예를 들어 공정 계획 같은 경우는 공정이란 뜻이 뭐냐면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설계를 다 했어. 그러면 근로자라던가 기계 설비, 재료 생산량 등의 최적의 순서와 방법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이거를 또 공정 계획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공정 얘기했잖아. 하나하나. 그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하나의 단계다. 그걸 이제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공정의 개념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 과정. 공정의 종류가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그 과정에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뭐 어디서 봤죠? 제품의 생산 방식에서 선생님이랑 봤습니다. 그쵸? 제품의 생산 방식. 그러니까 5강에 있어요. 라인 생산이냐, 단속 생산이냐, 프로젝트 생산이냐, 요런 걸로.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라인 공정이야. 라인 공정은 생산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 그래서 연속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자, 그다음 단속 공정 볼까요? 얘는요. 각각의 작업에 대한 공정 흐름이 달라서 제품 생산량 변경이 탄력적인 공정이야. 그다음 프로젝트는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 공업에 관련된 거. 이런 거야. 자, 그다음 공정 설계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읽어본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최적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게 공정 설계였어. 그 과정을 설계해보는 거야.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과정을 설계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제품을 분석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지 또는 외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공정? 라인으로 할 건지, 단속으로 할 건지, 프로젝트 공정으로 할 건지 공정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정을 설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쨌든 우린 다 문서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요 용어가 이거를 묻는 문항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뭐냐면 이 생산을 위한 이 공정, 이 과정 있잖아. 그걸 순서를 기록한 문서 필요하잖아. 필요한 재료의 종류. 그러니까 이 재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조립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가공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도면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설계 도면에는 그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한 문서다. 설계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을 기록한 문서는 무엇인가? 그걸 바로 우리는 시방서라고 한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시방서라 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지. 생산을 해야 돼. 생산. 자, 그럼 생산은 생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 될 것인지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 관리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흐름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일단 투입이 돼. 그리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 관리 흐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중화공업에서도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 제품의 산출물을 위해서 투입되는 게 뭐가 있었죠? 석회석, 그다음 코크스 이런 것들 다 우리 해양가 입지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한다고 선생님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배로 수입하잖아. 요런 거를 넣어서 하는데 재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사람도 필요해야 되고 설비도 필요해. 용광로라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투입이야. 이런 걸 통해서 변환 과정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산출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철강 제품이 나왔어. H빔, 형광,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그런 철판이 나오잖아요? 이런 철강 제품을 다시 투입 요소에 넣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다시 한번 자동차를 또 만들 수도 있어. 선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생산 관리의 흐름은 투입, 변환, 산출 과정으로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투입량이 적고 산출량이 많다면 더 좋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우리 친구들 직업탐구 공업일반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투입은 조금, 산출은 많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생산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노동, 투자한 자본, 원재료, 에너지 등의 투입 요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산출액 생산량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생산성이라고 그래. 생산성.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재해율이라는 게 나와, 산업재해에서. 그래서 이제 생산성도 나올 수 있다. 자, 생산성은

양 분의 산출량이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은 감소되겠지. 그러니까 투입이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죠? 투입이 적고 산출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데밍의 사이클. 자, 요 그림은 없지만 선생님이 좀 가져갔습니다. 데밍. 자, 이거는 뭐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뭐 산업 안전에서도 쓰고 생산 계획에서도 쓰고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나오는 겁니다. 데밍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이클 순환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수립해. 계획을 해.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한 거야. 일단 생산 계획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조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순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산 과정에, 데밍의 PDCA 사이클을 적용한다 이런 말들이 또 나와. 그래서 요거 PDCA 여기는 플랜, P 실행, 여기 D 검증, C 개선, A 요거 PDCA 사이클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 이제 생산 합리화의 원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야. 다 쉬워. 한번 하면 우리 공업이들은 이 내용은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아. 한 번만 하면 돼. 자, 근데 생산 합리화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단순화, 두 번째가 전문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표준화. 이렇게 세 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생산을 하는데 우리 생산 계획까지 막 세웠잖아요. 자, 생산을 하는데 단순화를 하면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 전문화를 해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자, 그다음 표준화를 해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순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배제해서 작업 절차 등을 뭐를 한다? 간소화.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통 단순화를 문제를 낼 때는 간소화라는 단어가 꼭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가로치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전문화는 뭐냐면, 전문화. 전문화 하면 얘도 생산이 합리적으로 되네. 이 얘기야. 생산 합리화 원칙 세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전문화는 작업을 공정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뭐를 하는 거냐면, 분업화하는 거야. 일을 나누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게더 좋겠지. 그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분업화했더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작업자가 어떻게 되더라? 전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숙련도라고 합니다. 숙련도. 숙련도와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보통 전문화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으면 분업화, 숙련도. 요 말이 나오더라. 이거. 알겠죠? 요거, 이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은 표준화야. 자, 표준화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표준화 배웠잖아. 기준을 정해서. 그쵸? 자, 이겁니다. 제품의 크기, 형태 등에 대해서 뭔가 기존 이런 걸 표준을 정하는 거야. 정하다 보면, 자, 얘 같은 경우 부분부에 뭐가 커지냐? 호환성. 그러니까 이거 뭐,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단어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표준화하고, 그리고 전문화하고, 단순화했더니 생산이 합리적으로 되네. 그래서 생산 합리화 원칙은 딱세 가지다.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작업을 분배하는 거야. 이제 생산을 계획을 하고 나서 얘를 또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제. 그 뭘로 통제하냐? 통제하는 거야. 작업을 분배하는 거야. 이것들 뭐 진도표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작업자와 기계의 구체적인 작업을 할당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작업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거.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중에서 이제 이것만 보면 돼요. 진행 관리가 필요해. 정말 자주 나와요. 진행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대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계획. 우리 친구도 거기에다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나와.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그럼 이 그림을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계획이 있어. 예정, 계획 작업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료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 계획 대비 실적이야. 이만큼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적. 9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이날 할 건데 실적은 이때 다 해버렸어. 이런 거.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또 도표 또는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거. 진척 상황. 진척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는 갠트 차트를 한다. 갠트 기억하셔야 돼요. 갠트.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자, 이제 퍼트라는 게 있어. 퍼트. 작업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선후 관계, 앞선. 그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업 B에서 저는 작업 A고 그 후는 작업 D, 작업 E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퍼트라고 합니다. 퍼트.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작업의 선후 관계. 그래서 작업의 소요일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작업 A를 할때 이제 이제부터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해. 아시겠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게 제일 좋더라.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작업 A.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며칠 걸렸대요? 3일 걸렸다. 이렇게. 3일 걸리고 그다음 작업 그다음 3일 다음에 작업 A 다음에 작업 B가 들어갔죠. 바로 B. B는 5일이야. B는 5일 걸렸어. 자, 그다음 C도 작업 A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B와 C는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선후 관계 얘는 없어. 어쨌든 A 다음에 C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C를 쓰는 거죠. C 써볼까요? C 4일. 그죠? 자, 그다음 작업 D는 B 다음에 할수 있어. 작업 D는 자, 요긴 4일이고, 작업 D는 2일이 걸렸는데, D, 2일 걸렸다. 그 다음 작업 E도 B와 C가 모두 다 끝나야 할수 있어. B가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여기가 E가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E는 이렇게 3일 걸렸다. 자, F는요, D와 E가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F는 1일이 되겠네. 1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그럼 총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 3일.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동시에 하니까 제일 큰 거. 5일. 여기에서는 3일. 여기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12일. 12일이 걸린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유효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거또 하나 풀어볼까요? 버티.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가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를 따져요. 이랬을 때 작업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0분이야. 그럼 가제품 볼까요? 가제품. 가제품을 보면 A가 20분이죠. A 그리고 여기 20분. 이렇게 됐을 때 자, B와 C가 동시에 갈수 있어. 그래서 B는 50분. 그죠? 50분 요 정도. 그리고 C는 30분. 이렇게 간다. 그리고 D는 B와 C가 모두 다 돼야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C, D. 자, 그래서 이게 D가 되겠죠. D는 20분이다. 20분. 가제품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20분. 그다음 여기에서 최대 시간 50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게 D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2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분 더하기 50분 더하기 20분. 그래서 총 90분이 걸리더라. 가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나 제품이야. 예를 들어 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제품인데 그 공정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니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좋은지 그런 걸 따져볼 때 우리가 퍼트를 해요. A, B, C, D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뭐죠? 20분 A, 그다음 B가 50분. C는 B가 끝나야만 할수 있어. 그래서 30분 플러스 20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총 120분. 그러면 같은 작업이라고 했을 때 순서를 이런 식으로 가제품처럼 하면 얘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랑 기출문제 풀어보면 우리 친구들 자, 이쪽에 관련된 단어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능 실전 문제 질강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 세트형 문항이에요.
제품 개발 활동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설계하는데 일단 제품 개발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그럼 설계하는 방법 중에 얘는 순차 설계에 해당이 되겠죠. 순차 설계. 동시 설계냐, 순차 설계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다음 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 절차가 이렇게 돼 있지. 아이디어 창출하고 제품을 선정해서 예비 설계 한 다음에 최종소에 사이에 뭐가 있죠? 시험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단계, 시험 마케팅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 세 가지. 자, 그리고 나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용이 뭘까요? 시험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이 내용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마케팅하는 거야. 자, 우리 시험 마케팅하는 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여기 그대로 나와있네. 시제품을 제작해봐서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시제품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3D 프린터죠. 그쵸? 3D 프린터로 우리가 또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3D 프린터가 너무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한 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반응을 조사함.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설계 동시 설계 방법을 활용했다. 이거 그대로 써있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 이거는 순차 설계죠. 제품 설계 방법에는 동시가 아니라 순차 설계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답은 볼까요? 단은, 다가 뭐였지? 단은 최종 설계였어요. 우리 설계의 그 방법 중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품 설계 단계 중에 예비 설계, 그리고 다음에 시험 마케팅, 그 다음 최종 설계인데, 그 최종 설계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온다. 자, 최종 설계에는 방법이, 자, 요거 있어요. 기, 형, 센. 선생님 해줬잖아요. 기능 설계도 해야 되고, 형태 설계도 해야 되고, 생산 설계도 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기출에서는 요거를 하나하나 묻는 게 나왔긴 했는데, 또 이렇게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적용하였다. 우리 브레인스토밍 뭐였어요? 상호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 창출 방법에 어떤 말들이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객의 욕구,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분석한 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 없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함. 이게 뭐예요? 이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되겠죠? 브레인스토밍 방식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비 설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공장 자동화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 자, 디자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AD라고 해. CAD. 자, CAD란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예비 설계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사업성이 충분해서 실제 형태의 제품화를 위해서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CAD 나왔죠. CAD는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다. 설계를 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다. 이게 CA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보통 뭐 오토캐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월캐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게 다 설계하는 거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니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고, 이에 대한 제품 현황, 생산 관리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계획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계획이냐. 수요를 예측해서 대량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생산하는 거냐,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한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 부분에서 수요 증가에 따른 예측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되죠. 연속적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측 수량을. 수요를 예측하는 거지. 누가 주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요를 예측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계획 생산이 맞죠. 맞죠. 그쵸? 그다음 니은 똑같이 얘가 컨베이어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품 현황을 볼게요. 제품 현황의 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네개 중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품의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량과 이익이 요 그대로 써 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 업체들이 대거 진입한다. 급격히 증가. 이건 뭐였어?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제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코틀러 제품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그 제품의 핵심이 무엇이냐? 에어컨이면 시원함이냐? 그죠? 이런 거죠. 로봇 청소면 얘가 자동으로 청소를 할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 로봇 청소기의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의 뭐, 형태라던가, 품질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 확장은 그 기업과 차별되는,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어떤 요소. 뭔가 AS가 잘 된다던가, 보증기간이 뭐, 되게 많다던가, 이런 거야. 그럼 확장 제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 무상 보증기간이 1, 2년보다 긴, 3년의 무상보증 기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9단, 먼지통 여유분을 4개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는 게 살짝. 이게 바로 이 제품과 좀 관련 없지만 뭔가 확장됐잖아. 그래서 이게 확장 제품에 해당되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리을의 조합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과 5번 세트형 문항이 되겠어요. 자, 제품 생산 계획이다. 요런 문제들이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여기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할 게, 사실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약간 산수 문제야, 산수.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그래서,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다,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다른 개념들 다 풀어보고 계산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히 이거에 쓰다가 다른 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4번 보도록 할게요. 위 제품 생산 계획이 다음 조건에 따라서 수행했을 경우에, 자, 이 보기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캠핑 의자를 매일 50개씩 생산한대. 매일 50개씩. 매일 50개씩. 자, 50개씩 생산하는데 캠핑 의장 하나에 제품당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자주 나와요. 캠핑 의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근데 캠핑 의자 하나에는 받침대 프레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두 개.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팔걸이 프레임에 두 개가 들어간다. 이랬을 때, 얘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캠핑 의자 한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비용은 13,000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개 제작에 한 개. 자, 한개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개 제작이니까, 한번 볼게요. 캠핑 의자 한 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곱하기 두 개가 들어가잖아. 캠핑 의자. 의자. 한 개, 얘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6,000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는 1,000원이 그대로 들어가. 1,000원. 얘는 한 개니까 얘도 2,000원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다음 얘도 한 개니까 1,000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다음 얘는 두 개야. 그러니까 1,500원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3,000원. 그쵸?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얘는 13,000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현재 보유한 재고량으로 캠핑 의자를 몇 개까지 제작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야. 몇 개까지, 보유 재고량이, 자, 몇 개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캠핑 의자 일단 볼게요. 제품당 소요량이 두 개니까 보유 재고량이 640개야. 그럼 두 개씩 들어가니까 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캠핑 의자를 320개 만들 수 있어. 그쵸? 그다음 얘는 500개. 얘는 400개. 450개. 얘는 몇개 만들 수 있죠? 얘도 720개니까 여기에 나누기 2를 하면 얘는 360개를 만들 수 있죠. 360개. 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캠핑 의자를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캠핑 의자에 들어가는 부품은 다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개수를 정해야지. 이럴 때는. 최소 개수가 몇 개죠? 320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320개의 캠핑 의자를 제작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제작 후에 4일째 되는 날 생산 종료 시점에 받침대 프레임을 주문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보냐면, 한번 볼게요. 부품의 경우에 당일 생산 종료 시점 보유 재고량이 50개 이하일 때, 자, 주문을 하는 거야. 50개 이하일 때.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여기 써놨잖아. 320개. 그죠?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 받침대 프레임이야. 그럼 받침대 프레임에 대해서 3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캠핑 의자는 몇 개를 만든다? 50개를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만들 수 있어. 왜? 50개 캠핑 의자 곱하기 6 하니까 300개잖아요. 300개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20개가 남죠. 50개 이하로 하면 주문해야 되니까 6일차. 그쵸? 6일째 되는 날 생산 종료 시점에 프레임을 할수 있지. 탈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작업 A와 E의 모든 작업을 거쳐서 캠핑 의자 한 개가 나오고요. 자, B, D, E는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개의 캠핑 의자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최소 시간.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작업 A 해놓고요. 요렇게. 얘는 10분 걸리네요. 10분. 그죠? 자, 그다음 작업 B는요. 얘 작업 B는 작업 A가 선행 작업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없어도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할수 있어. B 같은 경우는 5분이 걸린대. B는 5분이 걸린대. 이렇게 5분. 그죠? 자, 그다음 C 봤더니 C는 선행 작업명이 없어. 그쵸?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언제 할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할수 있어. C 작업명은 자, 5분이 걸리죠. 자, 그런데 작업 D는요, ABC가 모두 다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B가 끝나야 할수 있잖아요. B는 A 끝나야 할수 있으니까, 이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5분이 걸린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E 같은 경우에는 작업 E는 작업 D가 선행 작업이었어. 그래서 얘가 끝나야 할수 있다. 그래서 E는 5분이 걸린다. 이렇게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 자체가 긴 시간이잖아. 이거는 긴 시간. 그쵸? 그래서 10, 5, 그리고 요거 요거 그대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5분이 걸리겠죠. 25분. 자, 25분이 있는지 볼까요? 25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생산 제품 전체를 검사하자 이랬을 때 우리의 다짐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자, 무결점이야. 이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식스 시그마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다음 자동화인데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야. 이거는 FMS야. 유연 생산 시스템. 이것도 공부 공장 자동화에서 배웁니다. 자, 그다음 이거 볼까요? 계획 대비 실적을 도표로 표시해서 이거 뭐야? 갠트 차트죠. 자, 이랬을 때알수 있는 내용, 게트 차트를 사용한다, 맞죠? 자, 그다음 표본 검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통합 생산 시대 CIM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답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자, 요거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 제품 출시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선생님이 좀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안마 의자에 대해서 예비 설계, 최종 설계 그대로 나와. 그죠? 예비 설계 뭔지, 최종 설계도 기능 설계 다음에 생산 설계 있고, 여기 뭐 있었죠? 형태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가에는 예비 설계예요.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제품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제품을 구체화하는 것에 해당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나단계는 형태 설계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보기죠. 그 다음, 디귿 생산 설계 달개에서 단축하는 것은, 단축하는 게 뭐야? 자, 생산 설계에서 단축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랑 전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겁니다. 제품 시작 생산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거를 단축해. 뭐를 단축했대? 요거를 단축했대. 요거를. 선생님이 가로치기 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하지?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리드 타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의 생산 방식이야. 생산 방식이
1회 생산 분량 단위를 정해 일정 간격에 따라 반복 생산한 거예요. 로트 생산 방식 선생님이랑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 방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얘는 로트야. 근데 갑자기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나왔어.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개인적으로 품질을 특성값을 관리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은 우리 쉽게 할수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SQC, 그다음 종합적 품질 관리 TQC, 종합적 품질 경영 TQM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생산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도입기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됐다. 급격히는 뭐야? 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를 볼게요. 공장에서는 생산압력의 원칙 중 뭐를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작업을 세분화해서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하고 숙련도와 능률을 높임. 이거 봐. 전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문화를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표준이랑 좀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 스마트폰 개발 회의 장면이에요. 여기 봤을 때, 생산부장이 기존 모델보다 부품의 가짓수를 줄이고 작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럼 이 생산 합리화 원칙 세 가지 중에서 간소화는 단순화에 해당이 되겠죠. 단순화. 그쵸? 자, 그 다음 볼까요? 후속 모델 수출을 위해서 DIN 규격을 충족할 수 있다. DIN 어디야? 얘는 독일에. 독일. 그죠? 독일에, 얘는 뭐죠? 해외지만 얘는 국가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국가표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조금 응용한 문제들을 좀 예전 기출이지만 이거 한번 좀 풀어보면, 이거에 관련된 퍼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해결이 가능해서 선생님이 예전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다음에 작업 순서에서 작업 뒤에 작업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될 경우라고 돼 있어. 그럼 요거를 좀 봐야 돼. 문두 요거. 요것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친구 이제 요렇게 나오면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볼게요. 작업 A. 작업 A. A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얘가 뭐라고 나 있지? 얘는, 4. 4분이 나왔어요. 그쵸? 4분입니다. 자, B는 작업 A 다음에 이루어져요. 근데 얘도 4분이야. 그 다음 C는 이거 다음에 이루어져. B 다음에 이루어져. 3분. 작업 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D는 5분이 걸리네요. D. 5분이야. 그쵸? 5분. 이루고 작업 E는 C와 E가 모두 다 끝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는 6분. 뿐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최종, 자, 요거는 변경하기 전이야. 지금 작업 뒤에 작업 시간이 몇 분이라고 했죠? 5분. 요 5분일 때 실제 시간을 볼까요? 우리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4번, 4분, 4분, 3분, 6분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계산해 볼까요? 4분, 4분, 3분, 6분. 그래서 총몇 분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총 17분. 그죠? 17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10분으로 바꿨대. 10분. 그러면 그대로 가고 얘만 바꿔볼게요. 얘만, 얘를 10분. 쭉 10분. 뒤를 5분을 더 추가한 거잖아. 그쵸? 5분 더 추가해. 그리고 나서, 이 같은 경우는 다시 6분. 6분이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4분. 그 다음 요거죠. 요거 제일 긴 시간. 10분. 그리고 6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20분이 되겠죠. 20분.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최초 제품이 생산할 때 걸리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간 차이야. 이 시간 차몇 분이죠? 3분. 크게 어렵지 않죠? 3분이 걸리는 거야. 3분.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 요게 남을 때 이걸 우리는 또 유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이렇게 가장 큰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요겁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또 22년도에 나왔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얘 같은 거 선생님 여기다 또 써볼게요. 작업 A 똑같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0분이야, 10분. 10분. 자, 여기 있는 10분. 자, 그 다음 C는, 작업 A가 끝나면 시작을 할수 있죠. 그래서 C는 5분이다. 5분. 자, 그 다음.

D는 D를 보셔야 돼요. B와 C가 끝나야 할수 있어. 그래서 D가 여기 있는 거야. D. D는 7분이 되는 거죠. 7분. 그리고 작업 E 같은 경우에는 자, B와 그리고 D가 모두 끝나야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E는 여기 4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분이 되겠습니다. 7분, 그리고 4분. 그래서 6, 10, 7, 4 하니까 총 27분이 나와요. 그죠? 27분. 27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했어.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첫 번째 완제품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건데 10분에서 작업 B를 4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 자, 뭐를? 작업 B를. 작업 B를 얘를 4분으로 변경을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여기 4에다 그냥 더해서 하는데 자, 보세요. 6분. 그리고 B를 A야. B를 4분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다 그렸으면 좋겠어. 5분. 그리고 나서 D는 7분. 그리고 E는 4분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6, 5, 7, 4야. 그러니까 이 B와 6, B 4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C 작업에 5분이 들어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총 22분이 나옵니다. 22분. 그래서 두 개의 변경 시간은 5분이겠지만 이 마지막에 4분을 변경했을 때 얘가 몇 분이냐? 요거를 묻는 문항들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트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처럼 요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이 문제들은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근차근히 풀어보고 다른 평가 요소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요 문항을 하면 우리 친구도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요번 강의 7강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강, 생산혁신활동, 생산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곡리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목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곡리 주먹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옹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듭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이 집게, 긁게, 가루날 도끼,
뾰족 끝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집게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요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집게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집게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글께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로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리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툭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뭐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 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예,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이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 집 크기는 뭐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열 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거는 원룸, 예, 좀 큰 건 투룸, 뭐 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뼈나 꿀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찍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 돌로 탁탁 깨뜨려서 찍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로날 도끼도 만들고. 예,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 예,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 특히 동아시아는 찍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찍게, 양면 찍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찍게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악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웬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우리 막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엔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엔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엔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엔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엔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 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엔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엔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보엔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섞기, 가로날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이 전공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우, 런안,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만 5천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국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이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어?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0: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남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스팸은 조미된 햄, spiced ham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세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에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Hg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 머큐리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 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식이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선의 일반적인 식이군은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 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에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m baking banana bread.
2: How do you make it?
1: First, beat an egg. Second, peel a banana and mash it. Third, mix the egg and the banana. Keep stirring. Last, bake it in the oven.
2: That's easy. I'll try it myself.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baking, beat, peel, mash, mix, stirring. 뭔가 요리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씩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bake예요. 친구들 베이킹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bake에다가 ing 붙이면 baking이 되는 거죠. bake는 빵이나 쿠키 같은 것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beat, beat. beat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탁탁탁 치는 동작인데 요리할 때 엄마가 달걀 요리할 때 한번 보세요. 달걀을 이렇게 깨뜨리고 탁탁탁 치면서 달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 동작을 beat라고 해요. 계속 치다 또 휘젓다 하는 뜻. peel, peel. ee는 ee 하고 길게 벌려줘요. peel은 껍질이라는 뜻인데 동작으로는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도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부드러운 껍질을 벗기는 동작도 peel. mash, mash. sh 소리는 sh인 거 알고 있죠? 이 mash는 으깨다 라는 뜻이에요. 삶은 감자, 뭐 삶은 달걀 같은 거 이렇게 으깨서 무스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동작을 mash.

0: 믹스. 믹스. 믹스는 좀 들어봤죠? 우리말로도 믹스라고 하니까. 맞아요. 섞다라는 뜻. stir. stir. 이거 좀 낯선 친구들 있죠? stir에서 ir은 er 소리 나요. stir은 젓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가루 같은 거 넣어서 잘 저어주는 거, 또두 가지를 넣고 잘 섞이게 저어주는 거, 젓다라는 동작이 stir. 자, 그럼 우리 대화 속에서 단어들 한번 확인해 봐요. 여자가요, I'm baking banana bread 라고 했어요. I'm baking. 이렇게 I'm 하고 동작 ing 나오면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죠. 나는 굽고 있대요. 뭘 굽고 있는 중이에요? Banana bread. 바나나 빵을 굽고 있대요. 무슨 맛일까? 남자가 How do you make it? How? 어떻게 do you? 너는 make it. 그걸 만드니?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First, beat an egg. First는 선생님 손가락처럼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 나타내는 말. 첫 번째로 beat an egg. 달걀을 탁탁탁 쳐서 풀어준다. Second, 두 번째로 peel a banana and mash it. 바나나 껍질을 까서 잘 으깨준다. Third, 세 번째로 mix the egg and the banana. Egg, 아까 달걀 풀어놓은 거랑 the banana, 바나나랑 잘 섞어준다. Keep stirring. 요거 중요해요, 친구들. Keep이 뭔가를 계속하는 거고, stirring 하고 ing 붙이면 이 동작을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Stir는 우리 젓다라고 배웠으니까 계속 저어줘라는 뜻이죠. Last, 마지막으로 bake it in the oven. 오븐에다가 구워주면 된다네요. 쉬운데요? 남자가 That's easy. 쉬운데. I'll try it myself. 나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배운 단어랑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79, 79 들어가서요. 707. 행운의 느낌 온다. 707 눌러서 함께 해볼게요. 들리는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1: Please boil the water.
0: 아하, please boil the water. 물을 끓여주세요. Please니까 좀 공손해야겠죠? 아하,
1: Please slice the tomato.
0: please slice the tomato. 토마토를, 돌을 잘라주세요.
1: Please bake the bread.
0: 오늘 배운 bake. bread 다 나오네요. Please bake the bread. 빵을 구워주세요.
1: Can you peel the banana?
0: Can you니까 해줄래? 물어보는 말이죠. Can you peel the banana? 바나나 껍질 벗겨줄래요?
1: Can you steam the potatoes?
0: 아하, 이번에는 can you steam 나왔죠. steam은 수증기거든요. 그러니까 증기로 찌다라는 거예요. 감자들을 쪄줄래요? 물어보는 말.
1: Can you mash the potatoes?
0: 이번에는 mash 알잖아요. Can you mash the potatoes? 감자들을 으깨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네요. 오늘도 어렵지 않게 완성. 자, 그럼 우리 펭수랑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바나나 한개 으깨주시겠어요? 계란을 저어주세요. 오키도키. 그럼 렛츠 토크를 켜고 오늘은 에피소드 34예요. 들어가서 시작해 볼게요. 펭수와 함께 바나나 케이크 만들기.
1: What are you
0: 인사를
1: doing?
0: 안 해줬어. What are you doing? 바로 물어보네요. 너뭐 하고 있니? 저는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니까 I'm making banana cake. I'm making a banana cake. Yes. 바나나
1: Whoa.
0: 케이크라 맛있겠는데?
1: Can I help you?
0: 펭수가 도와준대요. Can I help you? 그러면 바나나 좀 으깨줄래요? 뭐뭐 해줄래? Can you? 으깨는 거 기억하죠? Mash the banana? 하면 되겠네. Can you mash the banana? 히?
1: Okay.
0: Okay.
1: I'm done.
0: 벌써 다 했대. 엄청
1: What
0: 빠르네.
1: should I do next?
0: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물어봤는데 계란을 휘저어 주세요. 그러면

0: beat 하면 되겠죠. Please beat the eggs. Please beat the eggs.
1: Okay, it's easy.
0: 펭수도 요리
1: I can't
0: 잘하나 봐요.
1: wait to have banana cake.
0: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우리 first, second 이렇게 순서 나타내는 요리 순서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순서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순서를 나타내는 말. First. 먼저, 첫 번째로, second, 두 번째로, third, 세 번째로, next, 다음으로, last, 마지막으로. first는 첫 번째, 우리 배웠죠? second, 두 번째, third는 세 번째예요. 근데 여기에 이어서 next는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때는 last, 이런 표현 쓸 수 있네요. 친구들도 잘 기억해냈다가 요리나 만들기 할 때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도 도움되는 표현들이 많았죠. 순서를 나타내는 거라든지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우리 정말로 매일 쓸 수 있는 영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영어로 바꿔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리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실력 완성 문제 열심히 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은 이제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제 전류 바로 전기 회로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이 전기 회로 잘 풀리게 되면 우리 희망 회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 회로 회로거든요. 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또 우리가 회로 분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한번 문제 읽어보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너는 저항값이 각각 10옴, 20옴, 30옴인 저항. 오케이, 얘는 15옴, 얘는 얼마? 25옴, 얘는 얼마? 30옴. 오케이, 이 저항인 세 저항 ABC를 13V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이다. 얘는 병렬, 얘는 직렬이다. 그쵸?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자, 너무 중요한, 물론 기본 문제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실전 개념이자 기본 개념인 항상 회로 문제에서 꼭 쓰이는 게 있다. 그렇죠? 바로 직렬 연결의 특징과 병렬 연결의 특징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직렬 연결에서 전류, 저항에 흐르는 모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전압이 뭐에 비례냐면은 저항에 비례했습니다. 그렇죠?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컸어. V는 R이기 때문에. 근데 병렬은 좀 달라. 병렬은 이 회로에,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뭐에 반비례했냐면은 오히려 저항에 반비례해. 즉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회로에서 꼭 정말로 알아야 될 건 바로 전위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위를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회로 문제 풀 때 이게 병렬인지 직렬인지, 그리고 병렬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금 더 보기 쉬운 회로를 바꿀 건지 등가 회로라 부르거든요. 그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해서 회로 문제 쉬운 것부터 계속 전위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잘 다루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기억 선택해 볼까요? 가에서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A가 B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잘 봐봐 여러분. 지금 13V의 배터리 전원 장치가 있는데 이때 13V라는 것은 이 양쪽의 전위, 즉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13V만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쪽이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은 쪽이죠. 여기가 바로 전위가 높고요. 여기가 전위가 어떻게 된다? 낮아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에너지, 양전하가 봤을 때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우리 여기를 땅이 땅.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하늘이겠죠. 하늘하면 조금 그러니까는 10층 빌딩, 10층짜리 건물, 13층이랄까요? 13볼트니까. 오케이. 13층 건물이라, 건물 옥상. 13층 옥상. 오케이. 옥상이랍시다. 옥상이 바로 여기. 여기는 바로 땅.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전류 배울 때 배웠듯이 이 직선 도선에서 빈 도선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여긴 싹다 땅이에요, 땅.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위차가 0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곳이 땅입니다, 땅. 그리고 여기 13층은 여기 플러스부터 쭉 가가지고 A 저항을 거쳐가기 전까지는 계속 13층입니다. 오케이. 빈 도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빈 도선은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손실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요빈 도선 영역에서는 전위가 다 똑같습니다.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전위차가 0이란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 이제 가상의 양전하라고 가정합시다. 왜? 전류는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가상의 양전하라고 하면 양전하가 13층 옥상에서 쭉 갑니다. 아싸, 가야지, 가야지. 이제 땅으로 가볼까? 땅으로 갈 건데 이쪽 계단으로 가야겠다. 계단 몇개 내려가. 오, 또 계단이 있네. 또 계단 내려가. 또 계단이 있네. 또 계단 내려가. 계단 세번 내려갔더니 땅에 도착한 겁니다. 즉, 계단에 내려갈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듯이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그때 걸리는 게 바로 우리는 전위라 부릅니다. 전위차. 전압이 걸리게 돼요. 이때 전압 V는 R이기 때문에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전압은 저항이 비례하겠죠. 따라서 A에 걸리는 전압이 B에 걸리는 전압의 절반입니다. 저항이 두배 크기 때문에 전압도 두 배겠죠. 따라서 기억. 가에서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맞아요. 니은 봅시다. 나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I, A, I, B, I, C라고 할 때, 아, 얘가 I, A구나. 얘가 얼마다? I, B구나. 얘가 얼마다? I, C구나. 오케이. 이때, I, A 대 I, B 대 I, C는 3대 2대 1이냐라고 물어봤지. 그치?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병렬은 또 어떤 구조인지를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13볼트입니다. 여기도 13층 옥상이야. 여기는 땅이야. 그럼 양전의 입장에서는 옥상에서 갑니다. A, B, C가 서로 같이 가요. 자, 우리 옥상에서 이제 계단으로 한번 가보자. 옥상은 무서우니까 땅으로 가보자. 가요. 가다가,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가볼까? 서로 각자의 계단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 아, A는 다른 계단, B도 다른 계단, C도 다른 계단. 가서 우리 땅에서 만나 해가지고 땅에서 가는데 여긴 땅이니까는 땅에서 서로 합쳐지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A, B, C 셋 다. 오, 같은 13층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겠죠.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으니. 그러면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도 같겠죠. 따라서 같은 전위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렬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위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전위를. 그래서 쌤 회로 그릴 때마다 계속 전위 강조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늘 땅, 13층 땅. 아시겠죠? 이제 건물 비유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전위차, 전기력에 의한 위치는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13볼트, 똑같이 13볼트, 똑같이 13볼트가 걸려. 그럼 전류 I는 R분의 V에서 V가 같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항 B가 10대 20대 30 얼마다? 1대 2대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류 IA 대 IB 대 IC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겠다. 저항의 역수비니까, 그쵸?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6대 3대 2가 되겠죠. 6을 곱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비례가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어요. 자, 지금 갑니다. 가와 나야 전체에서 각각의 저항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저항은 나에서 A냐. 자, 소비 전력은 P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렇죠? R분의 V제곱. 즉, 소비 전력이 가장 크려면 V가 크면 좋고 R이 작으면 좋아요. 맞죠? 그러면 직렬은 전압을 나눠갔기 때문에 원래 전압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병렬은 원래 전압 그대로 가져가네. 즉,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똑같죠? 그럼 13볼트를 가지면서 저항이 제일 작기 때문에 A가 제일 작죠? 따라서, 아, 나에서 A가 소비 전력이 가장 크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재밌다, 그쵸? 전류는 꼭 기억합시다. 전위를 잘 찾아야 돼. 같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같은 높이, 중력으로 따지자면 같은 높이, 같은 층을 공유하는 게 어디냐. 그것만 잘 찾아도 전기 문제, 회로 문제는 금방 풉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10번 들어갑니다. 10번 너무 중요하다. 같이 가볼게요. 10번. 그림은 전압이 V0, V0로 일정한 전원에 저항값이 각각 10옴, 30옴인 저항 A, B와, 아, 얘가 10옴이구나. 얘가 30옴이구나. 오케이. 가변 저항 C. 자,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값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말해요.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때, 연결한 회로다. 이때 가변 저항의 C 값을 증가시킬 때, 아, C에 걸리는 요 C의 가변 저항 값을 증가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증가시킬 때 감소하는 물리량. 감소하는 물리량이 뭔지를 물어봤어.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요 부분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실전 개념 하나 딱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한번 나눠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직렬 연결 갑니다. 직렬 연결에서, 자, 이미 있는 회로에서 저항을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저항 추가. 저항을 추가시킬 때가 있고요. 또는 이미 있는 회로에서 저항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저항에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저항을 추가시키는 것. 얘는 이미 있는 저항에서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것. 이둘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봅시다. 자, 저항을 추가시킬 때 합성 저항을 RT랍시다. 토탈 저항. 자,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이 될 텐데 R 뭐 N이랍시다. 저항을 추가를 시킬 때는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이렇게. RN 프라임. 그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를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합성 저항은 증가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아, 합성 저항은 증가하구나. 자, 저항값이 증가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때도 합성 저항을 RT라 뒀을 때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미 있는 저항값 하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합성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겠죠. 따라서 직렬에서는 저항을 추가를 시키든 원래 있던 저항 하나를 값을 증가시키든. 오케이? 둘다 합성 저항이 증가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병렬은 조금 다릅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뭐냐? 잘 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추가시켜요, 추가. 저항을 추가시킬 때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돼요. 병렬 연계에서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RT분의 1, 합성 저항 역수는 각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었어요. 더하기 RN 분의 1이라고 둡시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RN 프라임 분의 1을 더한다고 생각하죠. 그쵸? 잘 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더해졌어. 오케이? 합성 저항 하나가 이 값이 더해졌는데 이건 양수다. 그쵸? 어쨌든 뭔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RT 분의 1값 전체가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오! 그러면 RT 분의 1값 자체가 증가했네? 이게 증가되면 RT 값이 합성 저항이 감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즉, 병렬 연결에서 저항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합성 저항. 합성 저항 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저항을 추가시키는 경우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저항 값도 증가시켜. 이미 있던 저항 값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보자고요. 이건 좀 말이 달라요. 왜냐? 잘 봐요. 자, 합성 저항 분의 1은 원래 있던 저항 R1 더하기 원래 있던 저항 R2 더하기 원래 있던 저항 R3의 이 역수의 합이 합성 저항의 역수인데, 이때 이미 있던 저항 R3의 값을 증가시켜 봅시다. 오케이? 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 전체 값이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RT분의 1값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 저항 값 자체가 오히려 증가해 버려요. 와!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따라서 합성 저항값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병렬 연결에서는 그냥 합성 저항을 추가할 때는 합성 저항, 여기죠. 저항을 추가할 때는 합성 저항이 감소하지만 이미 있던 저항값, 즉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합성 저항값이 증가합니다. 요 부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왜 이걸 정리했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뭐가 증가한다? C, 가변 저항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을 병렬해서 저항을 추가시킨 것이 아닌 요 병렬 회로에서 저항을 추가시킨 것이 아닌 이미 있던 저항값을 증가시킨 거다. 그렇죠? 그럼 합성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아, 여기서 합성 저항값이 증가하구나. 그러면 전체, 얘는 또 직렬이기 때문에 이 병렬의 합성 저항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회로와 또 얘는 또 직렬이기 때문에 전체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값이 증가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기억합니다. A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전류가 가죠. 가는데 요 병렬 지점에서는 전류가 나뉘어 들어가는데 이 전류가 증가하니까 저항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저항의 증가니 전류는 작게 흐르고 A에 흐르는 전류는 오히려 증가해버리겠죠. 따라서 기억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죠. 틀렸습니다. 감소 물리량 물어봤으니까 이거 봅시다. 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을 물어봤어. 자, C가 가변 저항값이 증가하니까는 이 병렬, 요 저항 자체의 합성 저항값이 증가하네. 자, 그러면 이 하나랑 얘는 또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다. 그쵸? 오, 요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면 직렬 연결해서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저항에 비례하지. 그러면 똑같은 전압 V0에 연결됐는데 일정한 전압인데 얘가 가져가는 전압이 더 많네. 그럼 B에 걸리는 전압은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작아집니다. 디귿 ABC의 소비 전력의 합을 물어봤다. 자,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 즉, 뭐냐? 소비 전력의 합은 전체 소비 전력 합하고 똑같다. 그렇죠? 전체 소비 전력. 그 말은 A와 B와 C의 전체 합성 저항을 통한 소비 전력을 구해도 똑같아요. 자, 전압값은 V0로 일정한데 C의 값을 증가시키니까는 얘의 합성 저항이 증가해.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전체 합성 저항이 증가해. 그럼 소비 전력 값은 오히려 감소하겠지. 따라서 ㄷ은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 부분 너무 중요한 실전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아시겠죠? 특히 병렬에서 저항을 추가를 시킬 때는 합성저항이 줄어들지만은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오히려 합성저항값은 증가한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문제 풀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서 많이 내요. 저항을 추가시키는 경우와 저항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둘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달라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가요. 자, 그러면 전격 전압이 220V이고, 오케이. 전격 소비 전력이 각각 220W, 330W, 550W인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을 연결했습니다. 그쵸?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냉장고는 전격 소비 전력이 얼마다? 220W. 텔레비전은 얼마다? 330W. 자, 전기밥솥은 얼마냐면은 550W.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 그쵸? 이때.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 모두 전격 소비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우리 배운 거잘 활용해 봅시다. 자, 기억!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밥솥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냐? 같죠. 왜? 병렬 연결. 자, 얘는 지금 이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다. 전위가 높죠. 여기서부터 병렬 또 나뉘어 또 나뉘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이다. 그렇죠? 니은 갑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의,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두 배냐? 라고 물어봤지. 자, A는 지금 이거야. A는 전체 전류예요. 왜? 나와가지고 전류가 흘러갈 때 전체 전류에서 냉장고로 가고, 텔레비전으로 가고, 전기밥솥으로 가죠. 그래서 A는 전체 전류, B는 전기밥솥에만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전류값 구하려면 우리가 이 소비 전력을 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 자, 전체 전류는 전체 소비 전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소비 전력 얼마냐? 550 더하기 330 더하기 220 얼마죠? 1100W다. 1100W. 따라서 전체 소비 전력이 1100W가 되겠고 전압은 지금 220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죠? 소비 전력 P는 VI입니다. 그럼 I를 구할 수 있네. I는 얼마다? V분의 P인데 지금 전압은 220V고요. 소비 전력은 전체 소비 전력은 110W입니다. 110W, 1000배가 1000배가 뜨. 1000배가 뜨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된다? 5. 따라서 아, 5A의 전류가 흐르겠다.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5A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전기밥솥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서 I는 어떻게?
자, I는 V분의 P인데 V가 220V입니다. 이것분에 P가 전기밥솥의 소비전력이 550W네.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A가 되겠지. 따라서 아,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2배다. 맞죠? 5A, 2분의 5A. 여기 따라서 2분의 5A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자, D급 봅시다. 전기밥솥의 저항값이 냉장고의 저항값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다. 자, 일단 냉장고의 저항값부터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저항값을 알려면은 이 소비전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중에 뭘 떠올리면 될까? 자, P는 자, VI, I제곱, R, 그리고 얼마? R분의 V제곱에서 요 식을 활용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저항값 R은 얼마냐면은 P분의 V제곱이에요. 자, 그걸 갑니다. 따라서 R, 자, 처음에 전기밥솥이다. 그렇죠? 자, 냉장고도 갑시다. 냉장고의 저항값은 얼마냐면은 소비전력 220W. 자, 단위 생략할게요. 220분의 전압 220V의 제곱 곱하기 220. 그럼 약분하고 나면은 아, 220옴이 되겠다. 이게 바로 냉장고의 저항값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전기밥솥의 저항값 구해봐야지. R 전기밥솥. 오케이. 전기밥솥의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기밥솥은 소비전력이 550W. 자, 550W분의 자, 그리고 V제곱 220 곱하기 220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약분하게 되면은 220 곱하기 얼마가 된다? 5분의 2옴이 되겠다. 아하. 냉장고의 저항이 전기밥솥보다 저항값이 더 크다. 그렇죠? 따라서 전기밥솥의 저항값이 냉장고보다 크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 냉장고가 더 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잘 풀어주시고 이런 문제는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이제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12번. 요 12번 문제가 회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꼭꼭 여러분 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각각 2옴, 1옴, 3옴인 저항 스위치 S, 전압이 일정한 전원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했는데 자, S를 열었을 때의 소비전력을 P1 자, S를 열었을 때 소비전력을 P1이라고 하고 S를 닫았을 때, 스위치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소비전력 값을 P2라고 할 때 물어보는 건 뭐냐면 P1분의 P2 값을 구하라. 요거를 물어봤다, 그쵸? 자, P1분의 P2. 그럼 전체 지금 소비전력인데 전체의 소비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P는 R분의 V제곱. 즉, 전압은 일정할 거야. 그러면은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이기 때문에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저항값만 잘 비교해도 될 것 같다. 그쵸? 따라서 P1분의 P2는 이렇게 구할 건데 저항의 비례도 구할 수 있고 직접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관계가 있어. 그게 우리가 실전 개념으로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빈도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 빈도선. 여기 빈도선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쭉 가는데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없는 빈도선이 있어. 이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전류가 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류가 올 때 전류는 과연 이쪽 나뉘어 갈 것인지 한쪽에만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빈도선이 있다는 것은 전기 저항이 0을 말해, 0. 그럼 여기 빈도선 영역에서는 저항값이 싹 다 0입니다. 저항값이 0이라는 것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없지. 그 말은 마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가 없는 것처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 전위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위차가 얼마가 된다? 0이란 소리겠죠. 그럼 빈도선에서는 전압이 안 걸립니다. 안 걸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이 걸려야 돼요. 맞습니까? 병렬은 나뉘어 흐를 때 전압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V는 IR에서 전압인데 문제는 이 빈도선의 전위차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란 말이죠. 0. 그러면 전위차가 0일 때 빈도선은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아이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저항이 0인데 전압이 0이죠. 전압이 0인데
위에 도서는 저항이 0이 아니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V가 0인 게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 저항이 있는 도선과 저항이 없는 빈 도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싹다 어디로 흐른다? 빈 도선으로 가게 됩니다. 요게 너무 중요한 실전 개념인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빈 도선과 저항이 있는 도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간다.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전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방해꾼이 있는 곳보다 방해꾼이 없는 매끈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치.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알아줘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그 관점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는 그럼 이제 합성 저항 구하고 다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 전압을 V라 둔다면, 자, V일 때, 오?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플러스. 아, 여기가 전위가 높구나. 여기가 전위가 낮구나. 그럼 여기가 땅. 오케이, 땅. 땅이야. 여기가 뭐, 어디? 높은 건물. 오케이, 10층, 옥상. 옥상이랍시다. 옥상. 10층 옥상. 이제 건물로 비유할게요. 그럼 옥상에서 갑니다. 가는데 스위치가 열렸네? 열렸기 때문에 옥상에서 간다. 쭉 옥상에 천, 옥상에서 이제 가겠죠? 옥상에서, 나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다. 계단을 찾아갑니다. 같은 층에서 가기 때문에 전위가 똑같다. 그쵸? 전기적인 위생적 감소가 없어요. 없다가 쭉 가다가, 나 이제 계단 내려가야지.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처럼 전기적에 의한 위치는 이제 감소해. 전위가 좀 줄었어. 오케이. 전위가 주니까는 또 다른 전위 값으로 이렇게 어디까지 간다? 중간쯤, 여기 딱 갔어. 근데 이제 이 둘이가 이야기를 해. 우리 이제 이 중간쯤부터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따로 가자. 해서 중간쯤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이렇게. 여기겠죠? 서로 다른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가지고 땅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두 갈래 길로 나뉠 때 나뉘기 직전 여기와 여기는 지금 중간층에서 전위가 똑같은 지점의 전위가 전기적인 위치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를 지나면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는 이제 감소. 마치 계단을 내려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위치에너지 감소, 위치에너지 감소 해가지고 딱 땅에서 만나는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병렬 연결로 나뉘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전압이 있고, 이렇게 2옴. 자, 그리고 쭉 하다가 나뉘어. 어떻게? 여기가 1옴. 여기가 얼마? 여기가 3옴. 오케이. 3옴이죠. 그쵸? 3옴. 그리고 합쳐져. 그리고 다시 만나서 땅으로 가는 거죠. 여기 무슨 10층 옥상? 중간쯤 나뉘어서 땅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때 합성 저항값을 알아야지만은 전체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봅시다. 3옴과 1옴의 합성 저항. 자, 3과 1. 우리 합성 저항 구하게 되면은 합분의 곱이 되겠죠. 합. 4분의 얼마? 3옴. 오케이. 그럼 얘 전체 값이 4분의 3옴인데 그럼 2를 더해 봐. 2는 얼마죠? 4분의 8. 따라서 아, 이 회로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합성 저항 값은 4분의 11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때 우리 P1은 얼마냐? P는 얼분의 V제곱이야. 따라서 11분의 4V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닫게 되면은 선택권이 생겨. 오? 닫았네? 여기로 가면은 저항을 통과해야 돼. 여기로 가면 저항을 통과 안 해도 돼. 빈 도선을 다 가버리겠죠. 다 가다가 아싸? 요두 개만 가면 돼. 해서 지금 딱 가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빈 도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전압 V가 있을 때쭉 가서 그냥 이렇게 1옴만 지나고 쭉 가서 얼마 지난다? 3옴만 지나고 쭉 가서 만나요. 즉빈 도선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2옴짜리 여기 안 가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늘 전위가 높은 곳, 여기가 땅 전위가 낮은 곳, 건물 옥상, 옥상에서 서로 같이 간다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가다가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같이 가자. 얘는 다른 계단으로, 얘도 다른 계단으로 가가지고 땅에서 만났어. 이렇게 전위가 0인 곳, 전위가 높은 곳 이렇게 만납니다. 해서 어차피 같이 내려온 높이는 같으니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똑같네. 전압이 똑같이 걸리는 거죠. 이게 병렬 회로입니다. 그쵸? 자, 이때 합성 저항값은 3과 1의 합성 저항값 얼마죠? 구했다. 그쵸? 4분의 3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P2는 얼마가 된다? 얼분의 V제곱. 3분의 4V제곱이 되겠다. 그쵸?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좋아. 따라서 우리는 얘 구할 수가 있죠. P1분의 P2를 구하라.
그럼 따라서 P1분의 P2 얼마입니까? 하니까

자, 얘를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V제곱 없어지겠죠.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1이기 때문에 3분의 11로 구할 수가 있고, 우리 따라서 아, P1분의 P2는 3분의 11로 비율로 정해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또는 아까 말했지만 전체 소비 전력은 결국은 R분의 V제곱. 근데 어차피 회로에서 전압은 고정되어 있으니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봐도 되겠지. 합성 저항에. 그래서 P1일 때, 즉 열었을 때 합성 저항은 4분의 11. 닫았을 때 합성 저항은 4분의 3. 합성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에 비례하겠죠?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1 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심플하겠다 해서 빈도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 회로 문제 정말 쉽습니다. 회로를 변형시키기가 쉬워요. 변형시키기가.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 풀때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번 풀었고요. 자, 1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3번. 13번도 우리 중요한 회로 문제다. 회로. 이 회로 문제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건데 잘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3개. 아, 여기 R, R. 그리고 R이 있다. 그쵸? 그리고 저항값이 2R인 저항, 여기 2R이 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된다? 전압이 V인 전원을 연결해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전류계 PQ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를 각각 IP, IQ를 할 때, 아, 여기가 IP구나, 여기가 얼마다? IQ구나, 그 말이다, 그쵸? 이때 IP분의 IQ는 얼마냐?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해. 자, 요거를 잘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진짜로 전류를 구해볼 거고, 두 번째는 전류의 비만 따져볼 거고, 그 비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전 개념 한개 짚고 들어갑시다. 바로 전류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류를 분석할 거야. 어떻게? 간단합니다. 자, 봐봐요. 또 이렇게 만약에 2R이라는 저항이 있고, R 값의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나뉘어. 나뉘게 되면은 전류가 각각 흘러 들어갈 때 당연히 전류는 병렬 연결해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그러면 편의상 2R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둔다면 R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2I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죠? V는 IR이니까 2IR, 2IR.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I와 2I로 나뉘었기 때문에 원래 전류는 3I였겠죠. 이렇게 전류를 나뉘고 합쳐주면서 전류의 비율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류 분석법입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일단은 요 회로가 조금 이제 끔찍하게 생겼어. 복잡하게 생겼죠? 끔찍한 거를 깜찍하게 바꿔봅시다. 같이. 어떻게?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전위라는 걸잘 알아야 돼. 자, 봐요. 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쪽이 높은 고층 건물의 옥상. 이제 옥상. 전위가 높아요. 전위 높은 곳,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 옥상. 여기가 땅. 우리 땅에서 만나. 전류가 출발해 땅에서 만나요. 어떻게 만날 거냐? 잘 보셔야 돼요. 땅은 지금 어떻게 연결됐냐면 빈도선에서는 전위 차가 제로기 때문에 빈도선에 연결된 이 부분은 싹 땅입니다. 땅. 전위가 똑같은 지점. 땅. 땅, 땅, 땅이라고 땅 찍고 들어갑시다. 땅, 땅, 땅이에요. 여기 땅. 땅에서 만나. 전위가 똑같은 곳. 전기적인 위치는 차이가 없는 곳.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옥상에서 이제 같이 양자나가 출발을 해. 가상의 양자나가 출발을 해요. 우리 같이 가자. 이제 옥상은 무서우니까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흩어져. 자, 너는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갈게. 해서 갑니다. 가는데 이쪽 밑으로 온 애는 쭉 갔다가 오, 내 혼자 내려가네. 어느 계단으로 갔더니 바로 땅에 도착해. 오, 오케이, 땅이네. 이만큼 걸렸고 땅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얘야, 얘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 다시 나뉘어 가자. 오케이. 여기서 나는 또 다른 계단으로 갈게. 너는 또 다른 계단으로 가. 해가지고 오, 색깔이 같으니까 안 되겠죠. 다른 색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색으로. 자, 우린 또 나뉘어 가자. 이렇게 계단 어느 중간쯤에서 나뉘어 가지고 또 땅에 가. 얘도 땅에 가. 해서 다 같이 만나는 구조가 되겠다. 맞습니까? 요 색깔 회로 잘 봐야 돼요. 요것이 바로 전위가 똑같은 직선을 그은 건데 전위가 똑같은 선을 보고 등전위라 부릅니다. 같을 등자, 전위가 똑같은 지점. 자, 그럼 여기서 옥상에서 출발해가지고 높은 전위에서 갈때 이렇게 나뉘어 갔다가 병렬 연결이다. 그렇죠? 밑에 있는 저항을 통과할 때는 통과하자마자 바로 땅이야. 땅 전위. 오케이. 그렇죠? 얘는

여기가 있어. 쭉 간다. 옥상이야. 옥상으로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자, 여기서 나뉘겠죠. 자, 나뉩니다. 오케이. 한번 딱 나뉘는데 여기가 1번이야. 1번. 1번 나뉘겠죠. 나뉘다가 나뉘어서 혼자 밑으로 가는 애는 오케이. 내 혼자 갈래? 이렇게 알로 열심히 가겠다. 그렇죠? 가요. 자,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이제 요 알이겠죠? 얘가 이렇게 가겠죠. 가서 가는데 우리 한번더 나뉘자. 여기서 이제 2번 체크 딱 해주시면 되겠죠. 2번 나뉘어가지고 한쪽에 가는 애 바로 2R이 되겠죠. 2R. 오케이, 이래 갑니다. 2R로 가고 자 가가지고 다시 하나는 R로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만나.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어떻게 만나냐면 2R하고 여기 아래서 내려오는 것, 얘와 같이 손잡고 만나가지고 그다음 아까 헤어졌던 얘랑 다시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같이 만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와 이 전체 병렬, 그리고 얘와 얘도 병렬. 오케이. 얘 전체와 얘는 직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회로를 재구성해줬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전류계를 찾아봐야 돼요. 자, Q는 어딨냐면, 이 Q는 지금 R인데 여기 있겠다. 그쵸? 에이, 여기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요, 얘 P죠. P는 어딨냐면, 이 얼과 손잡고 나서 여기 있겠죠. 얘가 P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류 한번 구해봅시다. 간단합니다. 자, V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저기서 빨간색 전위를 잘 보세요. 여기가 같은 전위, 등전위. 같이 옥상에서 같이 가다가 나뉘죠. 나뉘고 나서 저기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혼자서 나는 땅에 왔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등전위. 같은 전위입니다. 같은 땅, 땅, 땅. 오케이? 딱 중간에서 혼자서 이렇게 나뉘는 거다. 그쵸? 이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얼은 혼자서 지금 전압 V, 전위샷 다 감당하고 있죠. 혼자서 높은 데서 땅에 다온 겁니다. 따라서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다? V가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걸린 전압을 분석하게 되면 V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위차가 또 V가 될 텐데, 그럼 각각의 전압이 또 걸리겠죠. 그럼 이제 합성장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ER과 R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합성장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합분의 곱이죠. 3분의 2열입니다. 합분의 곱. 오케이. 오, 얘는 3분의 2열이네. 얘는 얼마나 R이네? 오,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3대 2죠. 그럼 전압도 3대 2가 걸려. 따라서 V를 3대 2로 나눠 가지면 얘는 5분의 3V가 되겠고, 얘는 얼마가 된다? 5분의 2V씩 나눠 가지겠죠.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Q의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 IQ는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겠죠. 따라서 IQ는 R분의 V, R분의 V가 되겠고, 자, IP는 여기죠, 여기. 여기는 요 2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위에서 오는 얘가 합쳐진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잘 보셔야 돼요. 2열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 2열분의 5분의 2V니까 얼마가 된다? 5열분의 V입니다. 따라서 IP는 얼마냐? 5열분의 V 더하기 열분의 V니까 얼마가 됩니까? 5열분의 6V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IP분의 IQ는 IP분의 IQ, 얘분의 얼마? IQ. 따라서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분의 5로 구해도 좋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전류 분석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거든. 잘 봐요. 되게 간단한데, 우리 그럼 실제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우리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고 봅시다. 그쵸? 그럼 이제 나눠봅시다. 전류 잘 가다가 이제 등가회로 그리지 말고도 가능해요. 잘 가다가 나뉘네? 또 나뉘네? 가장 최종적으로 나뉜 곳에서 우리가 전류를 세팅해 줄 겁니다. 아, 2열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얼마나 하자? I라 하자. 그러면 R에 흐르는 거는 저항이 절반이니까 전류는 두 배가 되겠네? EI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I와 EI로 나뉘었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 3I가 되겠지. 여기까지 판단 되시겠죠, 여러분? 자, 너무 중요한 것. 그러면 여기서 V라는 전위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과 똑같죠. 여긴 전위가 0이고 여긴 V니까. 따라서 V는 얼마로 쓸 수가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3IR 플러스 여긴 얼마가 된다? 2IR. 따라서 V가 얼마냐면은 5IR이라는 V가 되겠고, 그러면
저항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얼마나 과주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V가 걸리냐?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5I가 가져야죠. 5I. 그래야지만 전압이 5IR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럼 잘 봐요. 쌤, 잡아. 여러분, 잡아. IQ. Q에 흐르는 전류 IQ는 얼마다? 5I다. 쭉 가다가 5I로 가네? 얘가 I네? 합쳐지면 얼마? 6I. 따라서 IP는 얼마다? 6I다. 따라서 결국은 IP분의 IQ는 6분의 5. 바로 나오죠. 이것도 강추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등가회로 그리지 않고 바로 전류를 세팅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실전 개념이 있기에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방법은 등가회로를 통한 실제 전류를 구한 거고요. 명심합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같은 전위를 가지는 등전위선을 잘 찾아야 돼. 요것만 잘 찾아도 여러분이 병렬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13번 문제 6분의 5로 풀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병렬 회로까지 잘 바꾸는 것 연습하시고 해서 전기 회로는 옥상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끝나요. 그리고 중간에 나눠진다? 다른 계단으로 간다. 그것만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14번 문제 한번 갑시다. 14번 문제. 14번도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겠다. 간단합니다. 가볼게요. 자, 그림은 전압이 V0, 그렇죠? 전압이 V0로 일정한 전원, 그리고 저항 A, 가변장 B로 구성한 회로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변장이란 건 저항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딱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봅시다. 1번. B의 저항값을 증가시킬 때, 아, 얘 저항값 증가한다네. 증가시킬 때 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변화를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봅시다. B와 A는 지금 직렬 연결이야, 직렬. 직렬 연결에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V는 어열에 따라서 전압은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에 비례하겠죠. 따라서, B의 양단에 걸린 전압, 즉, 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B의 저항값, R P를 합시다. B의 저항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가 일정하므로 저항값이, 전압이죠. 전압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 사이의 과정에 있는 게 뭐다? 전류가, 같음으로, 일정함으로, 그렇죠? 전류가 같음으로, 오케이, 전류가 같다. 같음으로, 즉 A와 B한테 흐르는 전류가 똑같죠.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요 저항값이 증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전압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이게 직렬회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봅시다. B의 저항값을 증가시킬 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 변화를 봅시다. 자,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입니다. V제로의 제곱. 얘는 일정하죠. 일정한 상황에서 B의 저항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저항값이 증가하죠. 그럼 소비 전력 값은 감소하겠네요. 따라서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직렬 연결해서 전류에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해서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전압도 증가한다. 요 부분 잘 판단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요것만 잘 지키면 충분히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축전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축전기 전구 AB 그리고 스위치 S, 오케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자,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에 불이 켜졌다가 잠시 후에 불이 꺼졌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봅시다. 불이 켜졌다가 잠시 후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충전되는 과정에서는 쫙 전류가 흐르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쌓여가, 마마 쌓여가. 충전되는 과정에서는 불이 들어와요. 근데 완충되고 나면은 전류가 안 흘러. 즉, 완충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불이 꺼진 겁니다. 오케이, 체크하시고 기억 봅시다. S를 A에 연결할 때 축전기는 충전된다. 충전되죠. 충전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다가 좀 이따가 꺼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건 봅시다. A의 불이 꺼진 상태는 축전기가 방전된 게 아니라 완충된 거죠. 완충. 따라서 이건 틀렸고. 디귿. 이후 S를 B에 연결하면, 오케이, B에 갔어요. B의 불이 켜졌다가 꺼진다. 자, B에 연결하는 순간 이제 이 축전기가 마치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터리 역할을 해가지고 전류가 흘러. 흐르다가 어떻게 된다? 방전되는 순간 불이 꺼지겠죠. 따라서 B에 불이 켜졌다가 꺼진다.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기 때문에 우리 4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이어서 우리 실력 향상 문제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또 축전기 문제가 되겠죠. 봅시다. 그림 가는 충전되지 않은 동일한 축전기 AB, 그리고 스위치 S, 그리고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지로 구성된 회로고요. 나는 가에서 S를 A에 연결한 후, S를 A에 연결했어요. 연결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이다. 오케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은 충전이 다 끝났을 것 같다. 그 말이죠. 연결하는 순간 충전이 되다가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완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는 나에서 S를 이제 어디 연결했다? B에 연결했어. B에 연결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또 충분한 시간 흘렀네? 그럼 또 얘도 충전됐겠지. 이제 그걸 말하는 거겠죠? 자, 오케이. 좋아. 이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축전기에서 또 중요한 실전 개념 한 개, 포인트 짚고 갑시다. 자, 축전기에서 등장하는 실전 개념 두 가지. 우리 이거는 꼭꼭 자다가 쿡 찔러도 콕 튀어나와야 돼. 뭐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는 뭐에 비례하냐면 축전기 극판 사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 S에 비례하고 전위차 V에 비례합니다. 그쵸? 배터리 전위차 V 비례해.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W는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에 비례하고 어떻게 된다? 그쵸? 전압 V에 비례해. 맞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수 있다? Q가 D분의 S 곱하기 V이기 때문에 D분의 S 곱하기 V제곱, 전압 V제곱에 비례하겠죠. 이 관계, 요거 실전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들어갑시다. 기억! 나에서 A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V냐? 자, 얘를 나에서 딱 연결했어. 그치? 그러면 충전되기 시작해가지고 완충될 텐데 언제 완충이 되냐면 이 배터리의 전압과 축전기의 전위차가 똑같아지는 순간 충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 잘 기억날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가 만들어주는 전기장과 이게 플러스가 쌓이고 마이너스가 쌓이면서 축전기가 만들어주는 전기장이 똑같을 때더 이상 전하의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전위차가 똑같을 때 완충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나에서 A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V다. 맞지요? 이은 갑니다. 다에서 AB의 양단에 걸린 전압은 똑같냐? 자, 다를 갑니다. 다에서는 이제 얘를 딱 분리해가지고 B로 갔어. 자, B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A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건전지처럼 이제 충전원,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하고 얘가 충전 당하는 축전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자, 이때 문제점 뭐냐면 전원 장치는 전압이 V로 일정하겠지만 축전기는 일정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 전하들이 움직여가면서 전위차가 점점 줄어들 건데, 줄어들 때 언제 이 B가 완충되냐면, 얘의 전위차와 얘의 전위차가 또 같아지는 순간 완충이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만드는 전기장과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똑같아지는 순간 또 충전이 멈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 다해서 AB 양단에 걸린 전압은 똑같습니다. 얘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네? 얘도 완충이 됐네? 그 말은 얘와 얘의 전위차가 똑같아지는 순간 완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V와는 다른 전압값으로 아마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음 맞아요. D가 봅시다. 다에서 AB에 저장된 전하량은 똑같냐? 자, 전하량 Q는 뭐에 비례했냐? D분의 S 곱하기 V다. 잘 봐요. 똑같은 축전기기 때문에 D 같아. 넓이 S 같아. V를 봐요. V. 문제는 다에서 A와 B가 완충되었을 때는 A와 B는 또 다른 어떤 전압으로 똑같아질 겁니다. 오케이?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전위차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네. 충전된 즉 저장된 전해량은 똑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맞지요? 이렇게 우리 기억리는 다 맞는 것 찾을 수가 있고 축전기에서 실전 개념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활용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1등급 향상 문제, 1등급 문제 풀 때는 요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고, 우리 문제 풀 때마다 꼭 중요한 문제들은 실전 개념 계속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 실전 개념들은 여러분이 꼭 메모해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연습해 두셨다가 실전 문제 풀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실전 개념들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무한 반복. 아시겠죠?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걸 만드시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김철우입니다. 열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전 시간에 도함 수열용 앞부분 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좀 기본적인 개념들 예제, 유제 그리고 선생님 기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들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극대극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극대극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대극소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극대극소 얘기를 하려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증가 감소의 정의, 예,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부등호 방향이 FX1, FX2가 반대다, 그럼 감소.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판정법, 예,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F'X는 0 이상이다. 0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극대극소 역시 정의와 판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2에서 공부했습니다.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극대이다가 뭡니까? 라고 하면 x equal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관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 이하가 됐을 때 fa를 극대값, fx는 x equal a에서 극대이다.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가 f'의 모호가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바뀌면 fx는 x equal a에서 극대입니다. 이게 수학2입니다. 다 빠르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미적분에서도 물론 이거 그대로 쓰입니다. 미적분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걸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오목과 볼록의 정의는 어떤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하면 그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찍은 직선보다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 그려지는 것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구했더니 이계도함수가 0보다 커요. 부호가. 그러면 F'이 증가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그럼 이 아래로 볼록을 이용해서 사실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미분에서 0이 되는데 그 점에서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x equal a에서 극소인 상황이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이계도함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판정할 수가 있고, 이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점은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서 f 더블 프라임 a가 0이 되고 좌우에서 f 더블 프라임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까지가 미적분에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 중에 혹시 학교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선생님 엄청 간결하게 깔끔하게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하시는군 이렇게 느꼈다면 수업 시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뭐야, 하나라도 지금 안 되는 게 있어. 미안하지만 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순 없잖아. 네, 해당되는 개념 강의를 보고 오던가 해당되는 교과서를 읽고 오던가, 네,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 수능 개념 강좌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함수의 극대극소 부분 있어요. 그 부분 보고 오시면 아마 한 1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돌아오면 극대극소값 그냥 미분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수학2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어차피 2x제곱은 미분 하나 그대로니까 묶었습니다. 묶어서 쓰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자, x제곱 뭡니까? 2x 마이너스 2x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의 2x제곱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2x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의 부호의 변화를 관찰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의 부호의 변화. 자, f'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극 대 x 이꼴 2에서 극 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 사실 얘는 이게 뭐가 재미있냐면 보통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주면 극대극수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곱하든 더하든 똑같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근데 A 나누기 B가 돼버린 거야. 순서가 중요합니다. 혹은 A 빼기 B. 네, 그래서 극대값은 뭐냐면 B분의 A니까 A가 극대값, 극대값은 F의 마이너스이고요. 극소값은 F의 2가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빼기 2 6배의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2를 대입하면 4 빼기 4 아까 4 빼기 4라고 했나 내가 지금 방금 4 더하기 4였죠. 방금은 마이너스니까 4 빼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의 무리수 2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자 2의 제곱 밑으로 내려오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분자 3이고요. 분모는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2차 함수는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강의를 듣고 온 학생이라면 얘를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뭐야? 비제곱 마이너스 4의 판별식을 쓰면 양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E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사실 이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좋아요. 자, 극대극소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2의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별표를 쳐주시고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방정식의 활용 문제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문제는 매우 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형태고요.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얘는 함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함수를 살짝 변형해서 출제를 해버리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방법 1, 방법 2, 방법 3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방법 2와 방법 3 너무 복잡해. 방법 1이 가장 편해. 예를 들자면 그런 함수를 얼마든지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의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다 가볼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f'x가 2배 ln x의 x분의 1 마이너스 2ax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f'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을 가지고 f'이 0이니까 예. 혹은 0이 되는 값은 있지만 그 0이 되는 값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자 방법 1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제가 8가지 함수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지만 x분의 ln x가 매우 익숙한 친구라면 사실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정식을 두 배 x분의 ln x 마이너스 ax 이꼴 0이다.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 겁니다. 방법 1은. 네. 그럼 x분의 ln x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제가 8가지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를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이제 미분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다는 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참고로 그래요. 자, 조금 이따 어쩔 수 없이 미분해야 되겠지만 얘하고 y는 ax. 어차피 지금 자, 로그 함수를 썼잖아. 지금 정역이 양의 실수일 겁니다. y는 ax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a의 최소값이야. a가 지금 커, 양수 중에도 커라고 한다면 얘를 점점 줄입니다. 점점 줄여서 얘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는 상황이 존재해도 하나에서 하나를 뺐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만나는 점이 존재하고 대소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 x값에서 f는 극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 노란색 접선까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a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 친구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하자.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T-0분의 T분의 ln T, 즉 T제곱분의 ln T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T, T분의 ln T니까 이 친구가 X분의 ln X를 미분하면 X제곱분의 1-ln X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거는 외워진 겁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자, 해볼까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약분하면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뭐야? T제곱분의 1-ln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분 될 거고 T가 0이 아니니까. 2배 ln T가 1입니다. ln T가 2분의 1. T가 루트 무리수 2가 됩니다. 자, 우리 A의 최소값,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여기 있죠. 사실 얘나 얘나 똑같아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실 원래 이제 부등식을 써야 되지만, 부등을 써야 되지만 그냥 최소값 A라고 할게요. 루트 무리수 1을 집어넣으면 2고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배 무리수 2분의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익숙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방법 2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 2. 그랬더니 선생님, x분의 2를 앞으로 묶어내면 어떻습니까? x분의 2를 앞으로 묶어내면 ln x-a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x가 지금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되는 값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인 요 x분의 ln x를 그리는 게 바로바로 안 되는 친구라면 사실 ln x가 더 편하잖아요. ln x가 더 편해. 그럼 ln x가 어떻게 그려져? ln x는 증감수 이렇게 그려져. y는 ln x. 그럼 ax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y는 ax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역시 안 만나는 때는 뭐야? 극값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만나지만 어떻게 돼?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가능한 거야? a가 내려오면서 어떻게까지? 접하는 상황이 답일 거라는 거예요. 이 접하는 상황.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얘를 t라고 한다면 얘가 t, ln t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자, t분의 ln t, t-0분의 ln t 빼기 0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예, 미분계수 뭐예요? t분의, 선생님 지금 뭘 잘못 썼죠? 그렇죠. t-0분의 ln t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지금 아주 큰 실수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 어떤 큰 실수했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기계가 된 것 같아.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능 관련된 내신 관련된 수학 수업을 하면서 문제 풀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야 이게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공을 쌓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라는 제가 저 또한 저조차도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기계처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런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야? 얘랑은 다르지. 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로 풀 수 있는 이유는 원점에서 뭘 그은 거니까 접선을 그은 거니까 이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뭐야? 접선이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야? 공통접선인 상황이야, 공통접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뭐라고 세워야 돼? 접점을 공유하는 공통접선이니까 자, 얘를 fx, gx라고 한다면 fx 따로 있지만 ft, gt 둘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at 제곱이 ln t다. 그리고 여기서의 미분계수와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eat와 t분의 1이 같다. 그렇지. 바퀴점에서 그은 접선이 아니고 공통접선인 경우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구나. 아마 저처럼 분명히 실수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의식하고 풉시다. 의식하고. 반성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eat가 t분의 1이야. 그럼 at는 뭐가 돼? et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 at에다 집어넣어. et분의 1에다가 t가 되고 됐나요? 예. 그리고 얘가 뭐가 돼?

AT가 되겠네. AT 곱하기 T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네. LNT가 2분의 1. T가 뭐가 돼? 루트 무리수 2가 됩니다. 답이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에 루트 무리수 2야. 그러면 여기다 루트 무리수 2 집어넣으면, 그렇죠. A 곱하기 2가 2분의 1이니까 A는 뭐가 됩니까? 2배 무리수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방법 3입니다. 사실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x분의 lnx가 매우 익숙해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x제곱분의 lnx도 익숙해. x제곱을 묶어내는 거예요. x제곱을. 자, x제곱을 묶어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에 2x로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분의 lnx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x제곱분의 lnx도 나중에 여러분 수능에 자주 나온 8가지 함수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개형이 x분의 lnx랑 비슷한 개형이 나오고요. 얘랑 y꼴 a가 이렇게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더라도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극대값까지 가능하다. a가 최소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극대값까지 가능하다. 그럼 요거의 극대값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미분하면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x 약분 하나 시키고요. 여기도 x 하나씩 약분을 시키겠습니다. 세 제곱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x 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ln x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 루트 무리수 2가 돼요. 루트 무리수 2에서 극대가 돼요. 여기가 루트 무리수입니다. 그럼 A가 여기다 루트 무리수 1을 집어넣으면 역시 2배 무리수 2분의 1이라는 답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는 문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합니까? 셋다 편하죠.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편합니다. 이 함수식을 바꿔서 비슷비슷하게 편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은 불편하도록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극대극소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미적분에서 가장 먼저 정의역을 여러분 판단하는 거, 치역,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좌표축과의 교점, X절편, Y절편, 0 집어넣어 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칭성, 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기,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요, 도함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감표를 그립니다. 예, 정석적인 방법은 자 얘를 통해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알수 있다면 이 친구를 통해서 오목과 볼록 변곡점을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전에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극한, 정의역에 따라서 극한을 판단합니다. 이 극한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뭡니까? 점근선의 유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라고 해서 제가 x2x제곱, x2의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2x제곱,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x분의 lnx, 방금 우리가 풀었지만 y는 x제곱분의 lnx, y는 xlnx, y는 x제곱 lnx. 물론 얘가 x제곱이 아니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 되더라도 2차 함수 형태에 따라서 이 친구의 개형이 물론 미분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이 8가지 개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전문항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막다 보여드리기가 1시간, 2시간 막 그렇죠. 지금 시험에 임박해서 막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능 개념 강의. 해당 부분의 그 타이틀 제목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바로 2번이에요. 그거 보고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뭐 알려 요거 얘 하나 요거 요런 거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쉬운 거 x제곱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ex제곱 이렇게 있으면 결국 이제 극한 관계에 의해 점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미분에서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을 곱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한다거나 그럼 xlnx 같은 경우는 사실은 lnx가 이렇게 그려지고 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 이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이 극한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이제 극한을 제가 다 증명을 했습니다. 수능 개념 강의에서. 0으로 간다. 무한 들어가면 무한 들어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제곱 lnx도 얘랑 똑같다. 개형이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x분의 lnx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x분의 lnx 같은 경우는 lnx하고 y는 x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자, 여긴 양수 양수 플러스 무한대 0 0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형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들어 있다면 비록 미정계수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개형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편해질 것이고 문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좀 수통 문제를 좀 해볼 텐데 요 문제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이제 기출인데,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요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함수가 비슷하죠.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비슷해. 이건 기출이고, 이건 수능인데. 사실 이제 이 문제, 수능 특강인데. 이 문제는 얘를 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GT를 그려야 돼, 사실은. 더 엄밀하게는 절대값 GT를 그려야 됩니다. 가볼게요. X분의 ln AX. A가 양수래요. 자, A가 양수니까 X도 당연히 양수겠죠.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됐겠죠, 요 함수가. 실수 t에 대하여, 양수 t에 대하여. 접선의 y절편은 GT라 하자. 곡선 y는 절대값 GT와 y는 루트 브리스기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극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점근선 유무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 GT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GT를 구할 때 처음부터 식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접선식을 쓰는 거예요. y 마이너스 FT에 F 프라임 T의 X 마이너스 T 이게 접선이야. 여기다 이걸 다 집어넣어 쓰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번거롭다고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접선의 Y 절편이 GT입니다라는 건 X가 0일 때 Y가 GT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Y는 F 프라임 TX 플러스 FT 마이너스 TF 프라임 T. 얘가 y절편이구나. 얘가 gt야.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계산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얘가 gt야. 이제 gt 그리면 돼요. 절대값 gt 그리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자. gt가 뭐야? ft. t분의 lna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미분해야 되네. 분모 제곱. 자, 분자 미분 AT분의 A, T분의 1, 지금 F'T라고 썼으니까 분자 미분 AT분의 A니까 T분의 1 분모 그대로 T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1 마이너스 LNT네 T분의 1 마이너스 LNAT네 T제곱분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 얘가 T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ELNA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GT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그려야 돼. 사실 이 친구를 그려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개형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요 꼴이. 하지만 그려보겠습니다. 미분해서. 자, 그럼 얘를 그릴 거야. 이제 얘를 그릴 거면 일단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미분합니다. 얘를. 자, 미분하면 자 쓸게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AT분의 A, T분의 1, T분의 2가 되겠죠.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1이네요. 1. 오케이. 자, 약분 되고요. T 제곱분의 2 빼기 빼기

1-3-ELNAT가 됩니다. 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계산하자. LNAT가 2분의 3이에요. 얘가 2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AT가 2의 2분의 3제곱입니다. 그럼 T가 예? A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에요. 2층보다 크면 마이너스, 2층보다 작으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 자, 그럼 이때 극대값도 사실 필요합니다. 극대값은 G의 A분의 1의 2의 2분의 3제곱은 어휴, 복잡하지만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A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 2분의 3 집어넣으면 3 빼기 1. 분자는 2가 되고요. 오케이. 분모는요. A분의 1의 2의 2분의 3 제곱. 자, A분의 1의 역수. A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 중에 하나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죠.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정의역이 양의실수니까 얘를 판단하는 거고요. 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갑니다. 네. 얘가 극대값이고 따라서 얘를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g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절대값 gt를 그려야 돼. 절대값 gt.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gt가 될 거예요. 그럼 얘하고 누가? Y는 루트 브리스가 교점이 두 개래. 이렇게 하면 교점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어, 교점 두 개가 나온 상황은 여기 극대값. 여기 딱 얘를 지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가 루트 무리수 2야. 교점 두 개야. 아, 따라서 얘가 루트 무리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 따라서 A는 곱하면 2의 제곱. 2분의 2의 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결국은 이 문제는 GT를 구해내고 접선을 통해서 GT를 구해내고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데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의 문제를 제가 갖고 왔다. 그걸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2014 4월학평 30번. 네. x분의 ln x제곱의 극대값을 a라 하자. 어, 아까랑 비슷해. 그런데 아까는 여기가 상수였는데 얘가 뭐야? 원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어, 이거. 자, 지금 얘도 그렇고요. 요 앞에 거랑 또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 세 문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부하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를 얘기했으니까. a1부터 a10까지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x분의 ln x의 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 풀다 보면 fx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이거 뭔가 약간 낚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낚는 게 아니고 사실 정석적으로 우리가 봐도 얘를 보면 분모 0 빼고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0만 제외하면 이 친구의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됩니다. 음수에서도 정의가 돼요. 이런 실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한 거야? 절대값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아, 원점 대칭이구나 fx가. 이거를 놓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x분의 ln x는 그리기가 쉽죠. 우리가 x분의 ln x 우리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수능에 자주 나온 8가지 함수. x분의 ln x가 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x분의 ln x가 x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없어질 거고 그럼 이 친구를 뭐합니까? 원점 대칭시키게 되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원점 대칭시켜버리면 끝났잖아. 이제 문제가 얘가 바로 y는 fx였던 거야. 네. 그럼 얘가 n분의 알파 x라고 했어요. 극대값 구해야 되는구나. 네. 자 우리가 x가 양수일 대로 그냥 각축한 지어서 보면

X분의 ln X고요. 이 친구 미분이 이제 또 뒤에 나오거든요.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거의 외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가 0이 된 X값 무리수 2입니다. 여기가 2야. 2 집어넣으면 2분의 2예요. 아, 얘가 2분의 2야. 그럼 이게 원점이거든요. y는 n분의 알파 x. 자, 얘가 fx가 이 친구의 교점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의 개수가 0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교점 4개예요. 서로 다른 식의 개수가 4입니다. 뭘 기준으로?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겠죠.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이 기울기를 구해서 이 기울기보다 큰 경우는 교점이 0. 서로 다른 식의 개수가 0. 이 얘랑 같은 경우 혹시 지금 뭐야? n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교점 2개. 나머지 밑에 더 작아지면, 양수이면서 작아지면 교점 2개. 물론 음수이면 교점 2개. 아, 이때 교점 4개. 오케이. 자, 이때를 구해야 되겠네, 다시. 그럼 이때 접점을 뭐라고 하자? t, 두 배의 t분의 ln t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식.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t분의 이 친구가 분자에 올라가니까 여기 t제곱이 될 거고 두 배에 ln t가 되겠죠. 얘가 두 배. 자, 미분한 친구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t가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분되고요. ln t가 2분의 1, t가 뭡니까? 루트 무리수 2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이 했던 계산이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루트 무리수 2야.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똑같아. 그쵸? 그 얘가 뭐 돼? 2. 2분의 1, 2. 2분의 1이 되겠네. 아, 얘가 y는 2분의 1에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보다 클때 기울기가 뭔데? n분의 알파야. 알파가 뭔데? 2분의 2야. 다시 쓸게. 알파가 2분의 2야. 그러면 n분의 2분의 2니까 n 2분의, 자, en분의 2의 x예요. 이렇게. 알파가 극대값 2분의 2니까. n분의 알파 x. 됐어요? 예. 네. 그럼 저 친구가 2분의 1보다 클 때, en분의 2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클 때, 이때 교점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식으로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같을 때, 교점은 2개고요. 자, 얘가 누구보다, 예. 2분의 1보다 작을 때 어차피 지금 양수의 n이 자연수니까 이때는 교점이 4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언제야? 이때는 뭐야, 이때는? 약분하면? 그렇죠. n이 2일 때야. 이때 이렇게 약분하고 n을 곱하면 n이 2보다 작을 때니까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야. 그 얘는 뭐야? n이 2보다 클 때니까 n이 3, 4, 5, 6, 7, 8, 9, 10. 끝났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라고 하는 건 a1부터 a10까지의 합입니다. a1은 0이고요. a2는 2고요. a3부터는 다 4개야. a3, a3, 4, 5, 6, 7, 몇 개? 8개. 따라 정답 뭡니까? 3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이 x분의 ln x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앞에서 했던 함수 극대함수 레벨 2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얘를 제곱으로 바꾸니까 확 달라지네요. 만약에 세제곱으로 바꿨어.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음수일 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3이 그냥 나오겠죠. 이런 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4제곱인 경우에 또 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출제가 가능하다. 이걸로 만약에 최고 난도를 만들고 싶어, 내신에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가지고, 막, 얘를 일반화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얘가,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어져. 이쪽만 정의돼. n이 짝수일 때 여기가 생겨. 교점의 개수가 막 바뀔 거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끝! 네 번째로 갑니다.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는요. 최대 최소는요. 결국 방금 우리가 그래프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 안에서 가장 큰 게 누구고 가장 작은 게 누구고 판단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복잡하거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프 그리면 돼. 이런 거 그냥 그래프 그려진단 말이에요. 쉽게. 예? 그래프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정의된 구간을 보셔야 돼. 열린 구간인지 닫힌 구간인지. 거꾸로 얘기했네. 닫힌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 수학2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일 때는 양끝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에서 0이 되는 친구 함수값 f' 알파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극값이 후보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고요. 열린 구간일 때는 보통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하나만 줍니다. 만약에 두 개를 주면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극대야. 그럼 그 극대값인 동시에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은 사실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제곱 분의 ln(x)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 당연히 극대값이 최대값일 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왔어요. 레벨 1이지만 너무 쉽다. 그림이. 만약에 그림이 어려워. 그림이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정의역 제끌단 양의 실수.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열린 구간. 0, 무한대. 자, 미분합니다.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입니다. 지금 계산이 항상 비슷하죠? xx 약분. 얘도 약분. 따라서, 자, 이 친구는 x3제곱분의 1-2배의 lnx입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루트 무리수 2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루트 무리수 2니까 극대값이 바로 최대값이구나.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닌 거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x가 양의 실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트 무리수 2고요. 자, f'의 보호의 변화를 조사하면 얘가 0이야. 얘가 루트 2보다 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작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 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f 루트 2가 뭐야? 극대값이라는 건 자명하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지금 정의가 됐잖아. 극대값인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야. 특히 수리 논술 다 봤을 때 여러분 이런 표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말로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길어지잖아. 그래서 이 표 하나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얘가 최대값이네. 끝. 루트 2 집어넣읍시다. 2분의 1. 2배 무리수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 레벨 2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최대 최소 활용입니다. 막 도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예. 접선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사실은 이제 요 그래프도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물론 미분해서 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y는 x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게 되면 우리 극한으로도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x분의 ln(x)는 달라요. x분의 ln(x)는 양수에서만 정의된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1,4분면 위의 점 P 여기서 만약에 접선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접선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상관없죠. 어디가 됐든 예,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사실 변곡점이 있긴 한데 점 P Y축과 만나는 점을 Q 여기가 O 삼각형 OPQ의 넓이 그럼 얘를 T, 자, 그냥 좀 깔끔하게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FX라고 합시다. T,
t, m

LT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친구의 높이 밑변, 밑변의 길이가 얘를 밑변으로 보면 Y절편을 찾아야 되고요. 이 친구의 높이는 네, T가 되겠죠. 그대로 식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쓰냐면 앞에서 했던 계산들이 계속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Y-FT에 F'T에 자, X-T입니다. Y는 이거 봤던 계산인데 F'T-F'TX 플러스 FT-TF'T입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 Y좌표. 아,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분명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를 써보면 T 곱하기 E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자, 이 친구, T에 대해서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바꾸고요. T제곱 마이너스 T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T제곱에 E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2분의 t에, 야, 요 길이, 자, 뭐가 됩니까? t제곱, 즉, t의 3제곱, e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단 뭐예요? t가 양의 실수일 때. 일상면이니까. 이걸 또 그릴 필요는 없겠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미분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s't는 뭡니까? 2분의 1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센스 있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하고요. 자, 다시 2분의 3t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쓸까요? 2분의 1t 제곱으로 묶으면 3 마이너스. 예, 뭐가 됩니까? 두 배. 이거를 3 앞으로 가지고 와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죠? 오케이. 예, 맞죠? 자, 그러면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아니네. 틀렸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에 e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됩니다. 지금 t가 양수야. 미분에서 0이 되는 친구,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는 여기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t equal 3입니다. 아, t equal 3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자, 논술 답안이라면 요거 하나 해 주면 참 좋다 그랬죠. t가 있고요. 0보다 크고요. 3이고요. S'T입니다. 얘가 0이야. 3-T 이렇게 그려져. 플러스 0 마이너스입니다. S의 3이 극대값인 동시에 최대값이 되는구나. 3 집어넣어보세요. 3 집어넣어봐. 그렇죠. 2배 무리수 2의 3제곱분의 2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와 함께 우리 최대 최소의 활용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레벨 2의 7번인데요. 최대 최소 마지막입니다. 자, 얘는 좀 특이하게 나왔죠. 뭐가 특이하게 나왔습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최대값이 나왔는데 접선의 기울기래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보니까 뭐야 얘가? 오, 매개 변수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미분법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dx dt 분의 dy dt.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죠. t 분의 1 더하기 t 제곱 분의 a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분모 제곱. 자, 이거 따로 할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 t 분의 ln t 마이너스 t 분의 e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왜? 이 친구의 미분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졌다라는 거죠. t제곱분의 1-lnt가 됩니다. 플러스 t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t제곱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t 플러스 a가 될 거고 t제곱배하면 여기 2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lnt 플러스 2가 되나요? 맞나요? 오케이. 따라서 lnt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결국 뭐였던 거야? 얘가 FT였던 거예요. 이거 하나를 더 넣은 거야. 앞에 있는 문제에서. 끝. 그럼 이 친구의 뭡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이야.

그렇죠? 맞죠? 오케이. 계산이 조금 있어갖고 제가 좀 당황했네요. T분의 A. 1 더하기. 예. 빼기 1이니까 얘는 없어진다, 여기. 마이너스 LNT. 오우. 그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포인트야. 아, 그래서 레벨티 7번이구나. 뭐가 안 돼? 이걸 풀지 못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하지만 우린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LNT하고, A가 양수입니다. T분의 A는 무조건 이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T1이라고 하는 점. LNT1이 T분의 A, T1분의A랑 같은 점, T꼴, T1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T1을 계산할 수는 없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 T꼴 T1에서 얘가 얘보다 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T꼴 T1에서 극 대인 동시에 최대가 되는 걸 알겠어. 그럼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FT1이 될 거고, FT1이 뭐야? T1 더하기 A분의 ln T1 더하기 1이고 얘가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네 둘을 통해서 뭐?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는 A 값을 계산해 낼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아, 요게 좀 특이했던 거야. 당황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좋은 문제야. 자, 그럼 계산해야죠. 자, 어떻게 합니까? 예. ln T1 대신 그냥 집어넣어 버릴까요? 그러면 T1 더하기 A분의 T1분의 A 더하기 1이에요. T1분의 A 더하기 1이고. 자, 그럼 여기다가 T1 배를 하게 되면 T1에 T1 더하기 A고요. A 더하기 T1. T1 더하기 A가 되겠네요. 얘가 2분의 1입니다. T1 더하기 A가 0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약분이 이렇게 돼 버리죠. 아, 그랬더니 깔끔하게 T1이 뭐가 돼? E가 되는구나. T1이 E가 되면 얘가 1이니까 여기에 E. 아, A도 E가 되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정답 무리수 E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자, 앞에 거부터 한번 쭉 볼게요, 다시. 그냥 최대 최소 문제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개변수가 들어있어서 매개변수 나타내 함수의 미분을 한번 썼어야 돼. 그래서 FT를 구했어야 돼. 요것도 조금 생소했지만, 얘를 미분해서 극대인 동시에 최대인 것을 찾으려고 보니 계산이 안 돼. 하지만 만나는 점이 이게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T1을 못 구하지만, T1을 못 구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같은 T1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 뭐할수 있다? 최대값을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못 구하지만 A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T1도 구해지죠. 결론적으로는 이식 자체는 못 구하지만 여기서 이 둘을 연립해서 얘를 구해낼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도함수 활용 유형 4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 유형 5 레벨 3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퍼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0: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그래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오고 있어요. 용어들 많이 등장했었는데 어서 다시 한 번 더 펼쳐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오늘의 확률 넌센스부터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 확률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확률과 통계의 내신 만점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2 또는 고3 분들의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학년일 때보다 이제 이미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조금은 이제 내 친한 친구들 조금 덜 친한 친구들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아 새로운 날들을 맞아 그대들이 또 어떤 하루는 인사를 잘 나누지 않던 친구들과 또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기만 어렵지 이제 한번 안녕 이렇게 하면 또 금방 그대들은 친해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복도만 걸어다니면 거의 하루에 진짜 인사를 100번 넘게씩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인사 걸어다닐 때마다 이제 같이 해주니까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하루에 진짜 몇백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한 직업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직업병으로 좀 아무한테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들도 인사를 오늘 또 한번 다른 친구들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 아 그리고 알죠? 또 저랑도 인사해주는 거 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대들 인사 나눠주시면 저의 소통창구에 나눠주시면 제가 신나게 또 인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문제 하기 전에 제가 저희 요새는 주변 이웃 네이버 후드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지낼 일들이 잘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동네도 이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집 주변은 딱히 이렇게 주변과 인사할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진짜 뜬금없이 아 이웃 옆집 분과 인사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욕구가 드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제 옆집 분 같길래 아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 열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뭔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사실 좀 버리긴 했는데 그대들은 또 안 그럴 테니 친구들과 인사 한번 새롭게 해보길 바라며 그리고 오늘의 이 레벨 1의 3번과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지금 숫자 1, 2, 3, 3, 3이 적혀있는 다섯 개의 구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준비해

줄 텐데, 한 개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이 적혀 있는 구슬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그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그릴 텐데, 가능한 X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딱 꺼내서 한 번에 3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X가 1일 때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딱 한번 꺼냈는데, 아, 3이 안 나왔어. 이둘 중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다시 꺼낸 구슬 다시 안 나오니까, 나머지 공 중에서 또딱 꺼냈는데, 3이 나올 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가능한 X를 찾아보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3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첫 번째도 아니었고, 두 번째도 아니었어. 그럼 남는 공이 다 3번 공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에는 무조건 3이 적혀 있는 구슬이 나오겠죠. 해서 변수는 지금 1, 2, 3이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이 밑에 있는 확률을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딱 적어주면 좋겠지. 왜냐면 너무 이렇게 잘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딱 꺼냈는데 3이 탁 나올 확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5개고요. 그러면 5C1인데 사실 5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OC1 중에서 3C1, 즉 3이 되는 그 확률이 되는 거고, 5, 한 번에 여기를 5분의 3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 X가 2일 때의 확률을 말하는 거는 첫 번째 꺼낸 거는 3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면 5개 중에 그둘 중에 하나, 즉이두 경우가 오는 것을 생각해 줄수 있고, 그럼 하나가 빠졌어. 예를 들어 이제 1이 빠졌죠. 그럼 나머지 넷 중에서 생각할 거고, 4C1, 즉 4분의, 이번에 두 번째는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뒤는 또셋 중에 하나가 뽑혀야겠지. 즉, 3이 올라가서 이렇게 곱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분의 6 이렇게 들어가면서 10분의 3으로 적어줄까요? 이 위치에다가 10분의 3 이렇게 적어줄게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 한 칸에 대한 확률을 채우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 지금처럼 x는 3에 대한 확률을 직접 구해주거나, 또는 다 더해서 1이 되는 거니까 1에서 앞에 두 값을 빼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어느 길로 갈까? 빼줄까요? 그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때의 표에는 사실 저는 이 분모를 맞춰 적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 5분의 3을 10분의 6으로 이렇게 적어 볼게. 그럼 더하면 10분의 9잖아. 그럼 남은 한 칸이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 그럼 표를 완성했으니 우리는 기대값을 구하러 가야겠구나. 우리 어떠한 확률 변수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있대. 그럴 때 지금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그 위아래를 곱하신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변수에다가요.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도 그 2에 대해 대응하는 확률인 10분의 3을 곱해주고요. 또 더하기로 이어주시고 3에 10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우리가 10분의 라고 이제 분모 맞춰줄 수 있으면서 6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되어서 10분의 15, 즉 2분의 3이 되겠구나 라고 평균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좋아.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되돌아볼 것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 방금처럼 변수와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해주는 거. 그거, 그 방법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요. 라는 그 흐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찰칵 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번호는 말이야. 5번이에요. 5번을 보시면 이제 계산을 이어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의 저 확률 변수의 형태가 x가 아닌 어떠한 ax 플러스 b라고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죠. 우리 기대값일 때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a가 2x에 곱해지면서 b는 그대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분산은요.
분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넣은다면 A가 제곱이 되어서 분산에 곱해질 텐데 뒤에 따라오는 더하기 B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예, 시그마 라고 있는데 그대들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적으셔야죠. 이렇게 6처럼 적어버리면 괜찮죠. 뭐 적는 밥 먹는 방법에 젓가락 쓰는 방법은 답이 없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시그마를 쓰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싹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P는 말이야 절대값 A를 곱해주시고 시그마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지. 괜찮니? 이 방법으로 위에를 바라보면 일단 2에 대해서 3x-2를 구해주시는 건데 여기 3, 2x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우리가 데려올 수 있고 이 값이 13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3, 2x는요 2 옮겨줘서 15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서 아 평균은 5구나 라는 일단 이 값을 구해줄게요. 괜찮아. 그리고 V로 갈게. 분산은 3x-2에 대한 분산은 3이 제곱되어서 9에 분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지금 27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3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때 vx는 3이 된다. 각각 5와 3이라는 값을 구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저 x의 제곱의 평균이네요. 이는 어떻게 하면 좋죠? 분산이라 함은 분산은 제평마 평제라고 이제 그 외우는 팁을 말을 했었죠. 제평마 평제 이렇게. 그래서 제곱의 평균 즉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마이너스 해주시고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을 계산하면 우리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가 되면서 지금 구하려는 게 이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쪽 싹 넘기셔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분산은요 앞에서 3이었어요. 3이고요 평균은 5라서 제곱해 주시면 25 그럼 더하면 28 이라는 최종답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다시 기억해내주면 되겠니? 일단 분산은 이런 식으로 제평마 평제로 우리가 구한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찰칵해주시고 왼쪽에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러한 꼴로 바뀌었을 때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말입니다. 1번 문제, 1번에서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여기서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대. 적어봅시다. 1, 2, 3, 4, 9까지가 있어서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어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서 리셋을 시키겠대요. 오케이. 그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9까지에 대한 소수가 누가 있을까? 2, 3, 3, 5, 7, 4개. 그렇게 되면 총 지금 9개 카드 중에 4개가 뽑힐 수 있으니까 2에 대한 확률이 지금 A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PA 이런 식으로 적어줘 볼게요. 그 다음 이 시행을 N에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획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 아하 지금 이 카드를 뽑고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뽑죠. 그러면 이 시행은 독립시행이겠죠. 내가 넣고 다시 뽑는데 앞에 뒤를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는 이 시행이 독립시행 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총 시행 횟수는
N을 반복한대요. 오, 이번에는 이 N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때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제가 이미 이렇게 정리를 했죠.

9분의 4가 이 위치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이 36이라는 걸 맞춰주면 되는 건데, 우리 독립시행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 발생의 횟수를 X라고 한다면,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적어준 것처럼 괄호의 왼쪽에는 총 시행한 횟수, 지금은 N이었으니까 제가 N을 적어준 거고요. 그 시행마다 그 사건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은 소수의 숫자가 뽑히는 경우죠. 그때는 이제 9분의 4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확률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이럴 때 평균을 구하라고 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이총 시행 횟수와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 둘을 곱했더니 지금 그 값이 36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이 n 자연수는 4분의 9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9, 9, 81, 총 81회가 일어났구나라고 일단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분산까지 한번 구해보래. 아, 그러면 이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분산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분산은 마찬가지로 n의 9분의 4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 p에 대해서 1-p까지 곱해줍니다. 즉, 1에서 9분의 4를 빼준 9분의 5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분산에 대한 값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n이 81이라고 구했으니까 오른쪽에 81분의 20 곱하는 거니까 20이 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을 최종으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10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좋아. 앞에 우리가 전에 이항분포를 소개할 때에는 보통 문제에서 이 확률을 구하게끔 줬거든. 총 시행 횟수를 줬고요. 여기를 이제 구한 다음에 곱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비교가 되죠. 기대값을 준 다음에 확률을 구해서 이 값을 찾도록 이러한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X구나라는 걸 잡는 것이 또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그러면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2의 1번부터 한번 볼게. 학생 A가 동전 3개를 던져가지고 동전 앞면이 나온 그 개수를 A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B가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동전 앞면의 개수를 B라고 한대요. 어허. A는 3개를 던질 거니까 그 앞면이 안 나오거나, 3개가 다 뒷면이거나, 다 앞면이 나오면 3까지 해당하는 그 정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괜찮아.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B도 이제 동전 하나를 던지는 거니까 앞면이 안 나오거나 최대 한 개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정수의 범위를 일단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A-B에 대한 값이 확률 변수 X라고 해요. 그럼 이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생각해 주고 싶은데, 제가 그 확률 분포 표를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X. 즉, 이때의 값은 A-B가 가능한 그 값들이 들어갈 텐데, 몇이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가장 작은 수는 몇이 가능할까요? 제일 큰 거를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일 작은 쪽에서. 그러면 0-1이 되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1부터 확률 변수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 값을 빼주면 0도 가능할 테고, 예를 들어서 1에서 0 빼주면 1도 가능할 텐데, 2도 가능할까요? 그쵸? 뭐 3에서 1 빼주면 2도 가능할 테고, 3에서 0 빼주면 3까지가 가능하겠다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 줄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뒤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p, x제곱이 1이 되는 그 확률을 말하고 있는 건데, x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x의 값이 1이거나, 확률 변수가 1이거나 또는 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두 경우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는 거는 결국 이 아래

0도 필요가 없어. 이둘 아래에 있는 그 확률만 구해서 더해주자라고 이제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P, X는 마이너스 1인 이 앞에 네모에 들어갈 값부터 한번 구해볼게. A-B가,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AB를 일단 생각해줘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지금 범위에 맞춰서 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이 B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A는 0이 가능하겠네. 즉, A가 0이고 B가 1인 단 하나의 케이스만 생각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황을 확률로 우리가 데려가 보자면 학생 A는 3개 중에서 0개의 앞면이 나와야 돼요. 3개 중에서 0개의 앞면이 나와야 돼. 앞면은 0개고, 그러면 뒷면은 3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시행에 대한 확률이죠? 독립시행이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계산할게. 여기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거라 우리가 왼쪽을 8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적어줄 수 있겠다. 이어 가볼게요. 이번에는 X가 그러면 1이 되어지는 확률 변수가 1일 때의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A-B가 이번에는 1이 될 때의 그 AB를 일단 찾아줘야 돼. 그러면 1이 되기 위해서는 1 빼기 0 가능하겠죠? 2 빼기 1 가능하겠네.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두 경우가 결국은 A가 1이고 B가 0, 그리고 A가 2고 B가 1이라는 건데, 아, 위쪽에서 제가 여기서 계산을 덜 했어. 왜냐면 제가 지금 곱한 이 확률은 뭐죠? 여기 물격까지는 뭐죠? A, 즉, 학생 A가 3개를 던져서 동전 앞면이 0개 나오는 그 확률이지. 아예 B에 대한 고려를 안 했네. 그다음에 여기 이어가 볼게요. 그럼 곱하기. B는 한 개를 던질 건데 그한 개가 앞면이 나와야 된대. 아, 이 뒤는 그냥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앞면이든 뒷면이든 하나만 던지는 거라.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6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왼쪽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를 16분의 1이라고 수정할게요. 그리고 이어가 볼게. 그럼 이때는 이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될 텐데, 일단 위의 경우부터 3개를 던져서 하나의 앞면이 나올 거래. 오케이. 그러면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거는 지금 학생 A라는 친구. 그러면 학생 B에 대한 확률 이어서 구해주면 이 친구. 앞면이 0개래. 그러면 뒷면이 하나라는 건데, 하여튼 2분의 1이라는 거죠. 동전 하나니까. 그리고 더하기, 이때가 더하기고요. 우리 이번에는 3개를 던지는데 2개가 앞면이래요. 그러면 앞면 2개의 뒷면 하나. 그쵸? 그리고 곱하기 B에 대해서 앞면 하나니까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이 따라오겠다. 계산하게 되면 아래 분모가 다 2의 4제곱이에요. 즉, 16으로 크게 열어주시고, 분자 계산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3만 있고요. 더하기, 이쪽에서는 3, 마찬가지로 3만 있어서 지금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1일 때에는 8분의 3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두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우리 16으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가 1이고요. 저기는 16분의 6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6분의 7.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아까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그리려고 했더니, 아, 사실상 가능한 X를 다 찾아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필요한 거는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그 케이스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을 다 확실하게 집어보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2의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 4개랑 공 3개가 있대요. 적어볼게. 1, 2, 3.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넣은 공을 제가 흰 공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검은 공을 숫자 이제 세모에다 넣을게요. 2, 3, 4 해서 이렇게 검은 공 3개가 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그두 숫자의 최댓값을 X라고 한대요. 오호. 이런 거 읽을 때좀 재밌지 않나요? 어떠한 상황이고 누가 X지? 그리고 그 X는 어디까지 가능하지? 몇이 가능하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두 개를 꺼냈는데 최댓값을 이제 적어볼게요. 일단 1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값들이 무조건 최댓값이겠죠. 즉 2부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 3, 4까지 가능하겠네. 가능한 공이 이제 4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합계. 아래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적어주시면 아래에 대해서 확률 하나씩 찾아볼게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값, 즉 평균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대한 확률을 다 찾아줘야 될것 같아. 괜찮지? 그럼 첫 번째, 이 X가 2일 때의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를 뽑았는데 최댓값이 2래. 그러면 1, 2, 1번과 2번 또는 2번과 2번을 뽑았을 때를 생각해 줄수 있겠지. 총 지금 공이 7개예요. 이 친구가 총 7개의 공이니까 일단 분모는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올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는 결국은 이렇게 1, 2의 쌍이 뽑히거나 1, 2의 쌍이 뽑히거나 2, 2의 쌍이 뽑히는 건데, 결국은 이 친구 생각해 보면 셋 중에서 2개를 어떻게든 뽑으면 무조건 2가 하나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직접 세워주셔도 돼요. 너희들 두 명, 아, 두 명? 너희들 둘, 또는 너희들 둘, 이렇게 세 가지가 올수 있다. 이렇게 직접 세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아래는 21이고요. 위에는 3이 되어서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구해진다. 이 위에다가 7분의 1 넣어볼게요. 하이. 그리고 아래에 X가 3일 때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볼게. 이번에는 두 개를 뽑아서 최대의 번호가 3이어야 된대. 일단 분모는 이제 7, 12로 똑같이 들어갈 텐데,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일단 3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3, 3이거나, 일단 3, 3이거나, 이 경우 하나 넣어봅시다. 3, 3이거나, 또는 3 하나와 그보다 작은 수가 하나 뽑히거나,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일단 3이 뽑히는 경우는 동그라미거나 세모이거나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2 곱하기 만들어주시고, 뒤에 3보다 작은 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수면 지금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3, 4, 1, 3 곱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때를 계산해 주시면 아래는 21이고 위엔 7이 돼서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줬는데, 제가 여기를 그냥 다 분모를 21로 맞춰줄까 봐. 그러면 이쪽은 21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21분의 7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11이라는 값을 날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해서 x가 4일 때는 21분의 11이다 구했으면, 우리는 나머지 평균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요, 2에 그에 대응하는 확률 2분의 1 곱하기 3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3에 21분의 7 곱해주시고 4에 21분의 11 이렇게 곱해주셔서 더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평균을 구할 때에는 분모를 이렇게 이쁘게 맞춰줬다고 하면 일단 크게 그어요. 그리고 21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수와 분자를 곱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겠지. 2, 3은 6, 3, 7에 21, 4, 11 곱하면 44.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적을 때. 그러면 21.

부분에 계산해 주시면 여기 60, 65에 71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서 우리 21분의 71이라는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도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우리가 주어진 공 안에서 어떻게 그 확률들을 각각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또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변형해 보자. 깜짝이야. 변형해 보자를 볼게요. 지금 앞에서는 공이 막 있어서 두 개를 뽑았을 때 최대값을 생각해 줬거든요. 둘 중에서 더큰 값을 생각해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 개를 꺼낼 건데요. 그때 두 번째로 큰 값. 가운데, 그쵸? 두 번째로 큰 값에 대해서 X로 생각해 줘 보겠다라는 겁니다. 1, 2, 3, 4, 5, 6이라는 게 일단 한 주머니에 있어요. 그때 세 개를 꺼낼 거고요. 그럼 가능한 확률 변수 X를 일단 생각해 보자. 1이 가능할까? 불가겠죠. 무조건 제일 작을 거니까. 2부터 가능하겠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2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2 가능하고요. 쭉쭉 가능해.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하겠죠. 6은 무조건 뽑히면 최댓값이 날 거라서 이 친구도 탈락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표를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아래에 대해서 채우러 간다. 가볼게요. 일단 이 X가 2일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즉,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될 때를 생각해 보자면 얘가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1은 뽑혀야 돼. 너는 무조건 채택이야. 그러나 이넷 중에서 하나가 누가 올지 몰라.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이 둘은 일단 픽스고 넷 중에 하나 오는 거니까 4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63은 몇입니까? 20이고요. 4.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위에 들어간다. 이쪽에다가 5분의 1이라고 적지 말고 아 20분의 4라고 적자. 여기 20분의 4라고 이렇게 분모 괜히 이제 크게 한번 데려가서 적어 볼게요. 그다음 px는 3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번에는 그대가 두 번째로 큰 수고요. 그러면 왼쪽 둘 중에서 하나가 일단 하나가 필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4, 5, 6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필요해. 그래야 가운데 이렇게 낑길 수 있잖아. 그러면 아래는요, 63이 들어가고요. 위에는 둘 중에 하나, 즉 2, 또셋 중에 하나, 3이 곱해지면서 20분의 6이 된다라는 거지. 약분하지 말고 이대로 데려가 버려. 20분의 6.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X가 4일 때로 갈까요? 사실 3일 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4가 이제 두 번째로 큰 수가 된다라는 것은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즉, 셋 중에서 하나, 둘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가 이제 분자로 생긴다라는 거고 아래는 63으로 같아서 이 값이 20분의 6이 되겠다. 따라서 이 위치도 20분의 6이 들어가는 거고 타타타타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20분의 4라고 또 이제 슬쩍 빠르게 적어주자. 그러면 이제 다 채웠으니까요. 우리는 평균 구하면 되겠죠? 평균 어떻게? 내가 분모를 20으로 맞춰 주었으니 20으로 그냥 화끈하게 그어가지고 말이야.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20분의 8이잖아요. 즉, 이 둘에 대한 숫자 곱해서 데려오면 되는 거죠? 뒤에는 18, 뒤에는 24, 뒤에는 20.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20분의, 26, 50, 70이 되어서 3.5. 이란 2분의 7, 3.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완전한 짝수기이고 이에 대해서 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큰 수를 말하고 있으니 이 사이에 이제 딱 절반이 3.5라는 값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
레벨 2 문제에서 5번입니다. 주머니와 상자까지 있어. 좋아. 한번 가볼까? 그네들, 그거, 임원 선거 했나요? 뭐 1학기든 2학기든. 그쵸? 저희 반은 이번에 회장 출마 인원 1명, 부회장 출마 인원 1명이라, 아, 환영받으면서 바로 뽑혔습니다. 굉장히 러키하고 좋았는데, 아, 물론 이쁜 애들이라서 아주 아주 이제 축하 축하하면서 뽑혔는데, 또 투표는 우리가 그 괜히 종이에 접어서 진짜 하나씩 제출해서 이름 딱딱 부르면서 하는 게제 맛이잖아요. 그쵸? 아, 그 투표 그거 하는 거 너무나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떨려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숫자 112가 있고, 여기는 이제 123이 있어서, 처음에는 일단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여기에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1 뽑아서 넣는다고 하면, 옆 여기에 이제 1번 공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상자에 4개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그 보는 숫자가 지금 확률 분수 X가 된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X가 또 어떤 수가 가능할지를 일단 찾아야겠지. 1이던 2를 데려오던, 하여튼 여기에 상자에는 1, 2, 3이 다 있으니까 확률 변수는 1, 2, 3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확률을 찾으러 갈 건데, 우리가 이때는 경우를 나눠줘야겠네요. 왜냐면 이 주머니에서 데려오는 공이 1번 공일지 2번 공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주머니에서 제가 1번 공을 꺼낸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에는 3분의 2겠죠? 3개 중에서 2개의 공이, 둘 중에서 하나가 채택되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2라는 확률을 사용하면서 뭔가 진행이 될것 같고, 또 주머니에서 만약에 2번 공을 꺼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일단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이제 등장하면서 막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때 1번에 대한 공을 뽑으면 우리가 주머니가,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지는 주머니가 1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 1, 2, 3 이렇게 상자가 생길 테고, 그 아래의 경우에서는 2번 공을 옮긴 거니까 1, 2, 2, 3의 공으로 상자가 채워지겠네.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우리 진행해 볼게. 그럼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일단 첫 번째, B, X가 1인 그 확률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즉, 마지막 최종 경우에 딱 발견을, 딱 공을 뽑아 봤더니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 1이 나와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1번일 때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즉, 3분의 2에 곱해줍니다. 그때는 이러한 상자가 되어 있을 테니, 이때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1이 2개라 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는 내가 맨 처음에 주머니에서 애초에 처음에 2번의 공을 꺼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3분의 1로 시작이 되면서, 그땐 상자가 이렇게 되어지니, 그때 1이 나오기 위해서는 4분의 1. 1 따라서 곱해줘야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도 4분의 2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게 되면 12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면서 이 위에 12분의 5. 이렇게 적어줄게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럴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 조건 확률이죠. 이 처음에 1번이라는 공을 뽑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그 다음에 이제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건 확률을 곱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가 볼게.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야. 처음에 1번 공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3분의 2로 시작하고요. 그럴 때 이제 2가 뽑히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4분의 1이네요. 더하기 아래의 경우에서는 3분의 1이 곱해지고, 아래의 경우에서 2가 뽑히는 거는 넷 중에서 2개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12분의 4가 되어지겠다.

그럼 이 칸에는 12분의 4가 들어가고 이쪽은 구할 필요 없이 둘이 더하면 12분의 9라. 1에서 빼주시면 3이 들어가야 4 더했을 때 우리가 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분산이에요. 여기 지울게요. 분산을 구하러 가줄 건데 지금은 우리가 평균 그리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서 분산을 구하러 가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기대값부터 구할게요. 어떻게? 12. 탁 아래로 열어주시고 곱해서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5, 8, 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13 더해지니까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할까요? 6분의 11 혹시 모르니까 약분 대놓고 다음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12쭉 분모 열어주시고 이 1에 대해서 제곱해준 다음에 5를 곱하는 거죠? 써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는 2를 제곱하고 5가 들어가면 돼, 4가 들어가면 될 테고. 그 다음에 3이 제곱되고 3이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2는 12분의 5에 4, 4, 16에 9, 3, 27이 계산되어지니까 12분의 여기 21이고요. 48. 즉 4가 되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분산. 분산은 다섯 글자. 뭐라고? 제평마평제.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다가 즉 4에다가 평균의 제곱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곱해 주시면 36분의 121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36분의 여기 4 곱해 주시면 144네요. 144에서 빼주시는 거니까 23이 들어가서 우리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36 곱해주라네. 36을 다음에 값에 곱해주니까 23이라는 최종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2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에 대한 이 확률들을 구해주는 게 이제 메인이고, 그를 위해선 또한 경우의 수다. 아, 역시 모든 것은 경우의 수다. 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이항분포가 등장해져 있어. 이럴 때 지금 V에 대한 조건으로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확률변수 X가 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죠. 이럴 때 일단 주어진 게 분산이기 때문에 vx는 어떻게 생각해 줄수 있지? 12p에 1-p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구나를 이항분포에 대한 정보로 바로 데려올 수가 있다. 그쵸? 시행 횟수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확률 그리고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 곱해주시면 분산이 된다. 그런데 이 값이 지금 36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그 안에 있는 변수를 4x-3이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4를 제곱해서 곱해주니까 16vx가 되고요. 그러면 위에 값에다가 16까지 곱해주는 거니까 16에 12 곱해주시고 p, 1-p 한 값이 지금 36이 된다. 그때의 p를 일단 찾아줘야 될것 같네. 양변을 6으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눠주시면 이쪽 6 나누면 32, 32p, 1-p에다가 여기 6 나누면 6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번더 나눌게요. 그러면 2로 나누면 16, 여기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좀 정리를 할까요? 전개해서 오른쪽으로 다 데려올게요. 왜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플러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16p 제곱에 마이너스 16p 플러스 3은 0. 이렇게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 4, 3, 1, 마 해주시면 4p-3, 4p-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p는 지금 4분의 3 또는 이제 4분의 1이 나오는데 조건 보니까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러면 해당하는 p는

이렇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P에 대한 값이 4분의 1이 나와서 우리 여기 채울 수가 있겠네. 이때 B가 12와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금 이항분포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이때 말을 하는 거는 각각에 대한 확률을 말을 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면 될까? 이 이항분포로 확률변수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확률변수 X가 독립 시행 때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 발생 횟수를 제가 R이라고 한다면 총 지금 12번 시행해서요. 여기가 12니까 R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되는 확률이 R번 곱해지는 거고, 그러면 4분의 3은 12-R. 이러한 확률을 지금 갖게 된다라는 거지. 얘는 결국은 이 발생되는 횟수가 R번일 때에 대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확률 값을 이를 통해서 이제 같이 엮어주면 되는 거지. 일단, R의 위치에다가 1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래에는 1을 넣어주겠죠. 12씨 1에 4분의 1에 4분의 3의 11제곱. 이 친구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그러면 일단 분모에 4가 다 12개나 있어. 이 친구 다 생각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3의 10제곱, 3의 10제곱 나눠주시면 여긴 사라지는데 여긴 3이 하나 남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12예요. 이 위의 값은 얼마일까? 12, 11 곱하는데 2로 나눠주는 거니까 66이에요. 이 위의 친구는 66이라는 값이고, 아래는 12라는 값이야. 그럼 좀 나눠주면 좋겠네. 그럼 나눠주시면 6으로 나눠줄게요. 11이 되고, 여기는 2가 돼. 충분한가? 충분해. 그러면 이 3은 6이고, 이 위에는 11이 나와서 6분의 11이라는 이제 최종 답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로부터 확률로 가는 그 방향을 생각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6개 공중에서, 즉, 1, 2, 3, 4, 5, 6이 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내서 그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같은 사건을 A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한다면, 2둘 더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구성을 일단 생각해 봐야겠지. 예를 들어 1, 3, 4, 2, 4, 5, 2, 5, 6. 끝. 맨 앞이 2일 때는 2, 1, 4. 아니요. 이러는 2, 2, 3, 5. 그리고 2, 4, 6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경우는 이제 3, 4부터는 이제 뭐더 이상 7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지금 총 6경우라 우리는 6개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총 6가지에 대한 그 확률을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20분의 6이라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지금 독립 시행을 한대요. 왜냐면 총 100번 하고 있거든. 그러면 X가 따라 이항분포를 100번 시행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항분포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것은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면 된다. 평균은요, 이둘탁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0. 그리고 분산은요, 탁 곱해준 그 30에다가 6건에 대한 확률, 즉 10분의 7한번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야 3, 7에 21 이렇게 된다. 해서 이 둘을 마지막에 더하라고 하였으니 51이라는 최종 답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도 마지막은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딱 보고 아, 어떠한 독립적인 시행을, 독립시행을 몇번 반복하는구나 해서 우리는 그 이항분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사건 A 에 대한 그 확률이구나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제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래도 방금 했던 그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양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식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 양식이라는 것은 수산 생물의 종자를 만들고, 자, 종자라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르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어린 개체를 우리가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만들고 이를 길러서 식용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수산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산 양식은 수산 생물을 기르고 번식시킨다는 뜻으로 뜻이며 이용 가치가 높은 양식 생물을 알맞은 환경에서 번식, 성장시켜 수확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르는 어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구분을 했는데, 자, 양식은 길러서 원하는 개체까지 성장시켜서 그것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산업을 양식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양질의 양식 생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 즉 양식 생물 관리 기본 요건은 대상 생물에게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먹이 공급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 생물이 좁은 지역에 많은 개체수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또는 해적 생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질병과 해적 생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양식 생물의 관리 기본 요건은 알맞은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충분한 먹이 공급, 그 다음에 질병과 해적 생물로부터의 보호가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개체, 양성의 대상이 되는 어린 생물을 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종묘라고는 표현도 썼는데 지금은 다 종자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라는 것은 양성의 대상이 되는 어린 생물을 얘기한다. 자, 종자 생산을 종자 생산을 분류해 보면 천연 종자 생산과 인공 종자 생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천연 종자 생산이라는 건 자연에 살고 있는 새끼를 잡아서 종자로서 기르는 대상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천연 종자 생산이라고 한다. 즉, 바다나 해양에서 직접 기르기 위한 종자를 얻어내는 거죠. 자, 종자 수집법은 자연에서 그러니까 어린 개체

평양 심해에서 산란한 후에 부화된 유생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즉 강으로 오는 거, 강을 따라서 올라가기 위해서 연안에 모이게 되겠죠. 연안으로 회유해 오면서 변태를 마친 실뱀장어를 이른 봄에 강하구 근처에서 그물로 채집해서 종자로 사용한다. 최근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업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뱀장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천연 채모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대상 생물을 얻는 건데, 채묘라는 것은 부착하는 시기, 즉 부착해서 생활하는 그 기지를 이용했을 때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얻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주 생활사 중 부착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부착 기질에 부착시켜서 종자로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주로 패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천연채묘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채묘예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채묘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수온과 부유유생과 치폐 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채묘하기에 알맞은 시기, 그 다음에 수역, 수층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예보하는 것. 그래서 채묘 예보를 해주게 되면, 그 시기에 또는 그 수역에 가서, 종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부유유생의 분포는 굴은 표층 가까이에 있고, 피조개는 저층 가까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자, 채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시간, 장소, 해수의 유동 등 환경 요인을 참조해야 되고요. 채묘 시설에는 고정식, 부동식, 침설, 수화식, 완료식의 방법을, 시설을 이용해서 채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방법, 즉 인공종자 생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공종자 생산은 어미로부터 알을 받는 거죠. 채란에서 부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생기 사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해서 기르고자 하는 대상 어린 개체를 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종자를 생산하는 방법을 인공종자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종자 생산은 당연히 그러면 원하는 크기까지의 종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먹이 생물을 배양해야 됩니다. 종자 생산을 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어린 새끼들이 성장하는데 잡아먹기 쉽도록 알맞게 기르는 것을 먹이생물 배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먹이생물에는 클로렐라, 로티퍼, 알테미아 같은 게 있는데, 클로렐라는 식물성 먹이생물을 얘기를 하고요. 로티퍼와 알테미아는 동물성 먹이생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류의 인공종자 생산은, 자, 인공종자 생산 단계와 필요 시설을 보면은요, 자, 채란, 알을 얻을 수 있는 어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친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란용 어미의 수용 관리, 친어지가 필요하고요. 자, 알을 낳은 다음에 산란하게 되겠죠. 산란 또는 채란, 그래서 산란지 또는 채란 시설이 필요하고요. 자, 부화하게 되면 부화지 또는 부화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부화해서 원하는 개체, 종자까지 자어를 육성할 수 있는 또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어를 육성하는데 치어지가 필요하고요. 초기 유생 사육용, 먹이를 또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 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먹이 생물 배양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후기 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치어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종자 생산에 필요한 단계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해산 무척주 동물. 해산 무척주 동물이면 전복, 보리새우, 대하, 우렁생이, 굴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해산 무척주 동물의 인공종자 생산은 채란을 위한 어미가 필요하겠죠. 알을 받기 위한 어미가 필요합니다. 그 어미의 상태는 생식소가 충분히 성숙하고 산란하기 직전의 개체가

알맞는 체란을 위한 어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인공체란, 부화한 조개류의 유생은 부유생활, 식물성 먹이생물을 먹게 되고요. 어느 정도 자라면 부착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부착기를 사용해서 부착시킨 후에 종자로 육성시키는 게 해산 무척추동물의 인공종자 생산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해조류. 해조류는 뭐 미역, 김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해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해조류의 인공종자 생산은 어미 해조류가 잘 성숙된 개체일수록 체묘가 쉽고 포자의 방출이 원활하다. 자, 포자로서 개체를 번식시키는 게 해조류죠. 그래서 건강한 포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해조류 중에서도 잘 성숙된 개체가 필요하다. 자, 방출된 포자는 부착 기질에 부착해서 싹이 나게 되므로 실내 배양 수조에서 종자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해조류의 인공종자 생산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공종자를 얻은, 그러니까 종자를 자연에서 얻든 인공종자 생산 방식에서 얻든 어미로 키워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개체까지 키우는 것을 우리가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자로부터 목적하는 크기나 어미가 되도록 기르는 일을 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장, 양식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양성과 양식의 가장 큰 비슷한데 양식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종자를 얻어내는 것부터 원하는 크기까지 기르는 모든 전 과정을 양식이라고 하면 양성은 종자에서부터 어미 개체까지 목적의 크기까지 키우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양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수화식 양성이라는 것은 물 아래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물 아래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도구를 써서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수화식 양성 방법은 부착성 동물을 양성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굴이라든지 담치라든지 우렁생이 등 우리 우렁생이, 멍게를 우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멍게의 표준어는 우렁생이다. 자, 우렁생이 등 부착성 무척추 동물의 양식을 위해서 이들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어디에 매달아서 키우느냐. 물 아래에서 키우긴 키우는데 뗏목에 부착하면 뗏목 수화식, 밧줄에 부착하면 밧줄 수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밧줄에 우렁생이를 이렇게 매달아서 기른 거죠. 그래서 밧줄 수화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밧줄 등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서 기르는 방법을 수화식 양성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수화식 양성 방법의 특징은 성장이 비교적 균일하다. 자, 물 아래 매달아서 키우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균일하다. 즉, 성장 속도가 비교적 균일하다라는 것은 대상 생물이 여과 섭식을 통해서 먹이를 균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비교적 균일하다. 자, 해적 생물의 피해가 적다. 자, 대상 생물을 잡아먹는 해적 생물이 해저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수중에 매달았기 때문에 해적 생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저 공간을 이용한 거죠. 해저와 해면의 그 사이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면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게 수화식 양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뗏목 수화식은요. 뗏목 수화식은 뗏목에 대상 생물을 부착시켜서 매달아서 기르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뗏목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서 기르는 방법을 뗏목 수화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굴입니다. 굴. 그래, 밧줄 수화식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일손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밧줄에 매달하는 것을 우리가 밧줄 수화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밧줄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서 기르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게 진주 담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렁생이가 있습니다. 자, 가리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 부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착 생활 기간이 지나고 성장해 감에 따라 종자를 얘기하는 거죠.

종자를 채롱이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바구니. 바구니. 채롱에 옮겨서 물속에 매달아 채롱 양성 방식으로 양식하기도 한다. 자,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죠. 해조류는 어미줄을, 밧줄을 물 아래쪽에 일정한 깊이에 설치하고 종자를 거기에 종자를 붙인 시줄을, 즉, 어미줄, 밧줄이 있으면 작은 종자를 붙인 작은 시줄을 거기에 감아서 키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밧줄 서식 양성 방법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바닥식 양성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식은 바닥에 즉 해저가 되겠죠. 주로 갯벌이 되겠죠. 갯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모래라든지 거기에 대상 종자를 뿌려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먹이는 공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여가습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닥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연안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해적 생물을 제거하거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다음에 종자를 바닥에 뿌려서 양성하는 걸 바닥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조개류를 양식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바닥식 양성 방법입니다. 우리가 갯벌 체험이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조개 같은 걸 캐죠. 캐는데 이러한 양성 방법을 우리가 바닥식 양성이라고 하는데 종자를 많이 뿌려놓고 일반 사람들한테 캘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바닥식 양성 방법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부착생애기가 없는 백합이라든지 바지락을 양성하는 데 사용하고요. 부착 기간이 일시적이면 주로 모래바닥에 사는 가립이나 펄질이나 산이질에 사는 피조개를 대상으로 양식을 한다. 자, 저질이 돌이나 바위에 서식하는 전복, 성게, 해삼은 저질이 돌이나 바위 위에 뿌려놓고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양식하는 게 바닥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유영 동물, 즉 어류죠. 어류, 유영 동물, 헤엄치는 어류를 양성하는 방법의 각각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유영 동물은 움직이죠. 이동이 심해서 구멍만 있으면 탈출하므로 둑을 쌓거나 그물을 쳐서 가두어서 기르는 거죠. 가두어 놓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둑이 됐건 또는 그물이 됐건 대상 생물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한정된 공간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사료를 공급해서 성장시키므로 사료 찌꺼기, 배설물 등에 의한 수질과 저질 등의 양식장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 부대 시설을 갖추고 관리해야 된다. 즉,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저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또는 저질의 찌꺼기를 수시로 사람이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양식장 환경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 유영동물의 양성의 양식 방법의 종류를 보면은요, 정수식 양성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정수식 양성 방법은 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둑을 만들어서 대상 생물을 둑 안에 가두어서 기르는데요. 둑을 만들어 물을 가두어서 양성하는데 주로 잉어류라든지 붕어류, 가물치, 미꾸리 등을 양성하는데 주로 이러한 생물들은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이 작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오종을 대상으로 양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투자 비용이 거의 적다. 둑만 만들어서 물만 채우고 대상 생물을 넣고 대상 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양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 없다. 자, 물은 줄어든 만큼만 보충해주고요. 수온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개체수가 많아져서 용존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수차라든지 또는 인위적인 산소를 공급해주는 에어레이션 등으로 부족한 용존 산소량을 공급해주는 게 정수식 양성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수식 양성 방법은 유수식이라는 것은 흐를 유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흘러 보냄으로써 그 안에 대상 생물을 기르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유수식 양성장 이렇게 보면 물을 계속 흘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 생물들을 키우는 건데, 이렇게 물을 계속 흘러 보내려면 물의 양이 많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주로 산간 골짜기라든지 용천수,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물을 우리가 용천수라고 얘기하자. 용천수를 이용한 냉수성 어류를 주로 양성하는데 유수식 양성 방법을 사용한다. 송어 등을 양성하는데 사용하는데 강원도의 산간 골짜기에서 이러한 유수식 양성 방법을 통해서 송어를 양성하고 있다.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하겠죠.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자, 우리 냉수성 어류를 양성하는 유수식 양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가장 많은 또는 우리 양식 생물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해 내는 양식장이 해상 가두리 양성장이죠. 해상 가두리 양식 방법은 자, 합성 섬유 그물에 가두리 안에서 양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사각형의 틀이 있으면 밑에 그물로 대상 생물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위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겠죠. 합성 섬유를 그물 안에서 가두어서 기르는 걸 가두리식 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물의 유동이 자유롭다. 물의 유동은 그물코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겠죠. 뭐 조류라든지 해수에 의해서 그물코를 통해서 물의 유동이 자유롭다. 자, 용존 산소 공급과 대사 노폐물 배출이 그물코를 통해서 자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이하다. 공간 활용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대상 생물들을 해상 가두리 양식 방법으로 양성을 하고 있다. 주로 활동성이 강한 어류를 양성한다. 농어라든지 조피볼락이라든지 넙치, 참돔 등을 양성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해상 가두리 양성장에 가장 적합한 적지는 설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자,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 앞쪽에 섬이라든지 육지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태풍이나 해일을 막을 수 있는 곳. 태풍이나 해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양식장이 파손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게 되면 많은 생물들이 도피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역이 최적지다. 수면적이 넓고, 물의 양은 대신 많아야 된다. 물의 유동량이 많아야지만이,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영양염류가 적고, 그 다음에 수질이 맑은 해역이 되어야겠다. 영양염류가 많게 되면 적조가 발생될 위험이 높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질이 맑은 해역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가두리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는 방금 해상 가두리 양식,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구분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해상 가두리 양식 같은 경우는 양식 환경이 자연에 열려 있습니다. 즉, 어떤 양식을 하는데 자연 요건들을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그큰 바다의 수온을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키우는 환경이 자연에 열려 있다라고 해서 개방적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설명하는 순환 여과식은 사람이 대상 생물을 키우는 환경을, 모든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식장이 순환 여과식 양식장입니다. 즉, 대상 생물을 인간이 만든 사육 수조에 넣고 대상 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량이라든지, 또는 여과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조절해서 최적의 환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장을 순환 여과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으로부터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폐쇄적 양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남 여가시 양식장을 보면은요, 이 사육수조 안에 대상생물을 키우는데, 자, 사육수조에서 대상생물이 잘 크기 위해서는, 자, 순환한다. 물을 한번 사육된 사육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하는데, 당연히 깨끗하게 걸러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여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육수를 침전 여가, 물리적 여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침전 여가시키고, 그 다음에 화학적 여가인 생물 여가조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원하는 수온을 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열 또는 수온을, 내릴 수 있는 냉각 장치를 통해서 가장 잘 적합한 사육 대상 어종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수온에 맞춰서 다시 공급해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죠, 사육수.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육수를 여과조에 걸러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육수조를 놓을 수 있고 옆에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대상 생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고 대신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자, 산소 공급장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과 장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온 조절 장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는 인공 수조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자,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방류 재포식이라는 것은 방류한다. 즉, 자연에 놓아준다라는 게 방류죠. 놓아줬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걸 포획하는 걸 재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 종자를 생산해서 자연에 방류하고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였다가 상품의 가치가 있을 때 포획하는 양성 방법을 방류 재포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어죠, 연어. 연어의 모천 애기성을 이용해서 종자를 하천에 방류하고 북태평양에서 성장해서 어미가 돼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게 모천 애기성이죠. 되돌아오게 되면 되돌아와서 산란을 하려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강을 따라 올라왔을 때그 어미를 다시 포획하는 거죠. 그게 재포죠. 산란을 위해서 모천으로 회귀할 때 포획하는 걸 방류 재포식 양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어가 가장 대표적인 방류 재포식 양성 방법이다. 자, 이렇게 방류 재포식 양성 방법까지 해서 우리 양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문에서 나타난 할아버지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명절을 맞아 양식업을 경영하시는 할아버지의 양식장을 방문하였다. 자, 할아버지는 바닷가 근처의 외곽에 원형 수조를 설치해 물고기를 양성하신다. 바닷가 근처에다가 원형 수조를 놓고 물을 끌어오는 거죠.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물이 더러워지면 새로운 물을 끌어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키운다고 하셨다. 자, 작년 명절에 보았던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컸을 거라 생각했는데 양식장에는 그대로 작은 물고기들만 있었다. 자, 이유를 물어보니 작년에 있던 물고기는 바다에 다 풀어줬고, 방향해줬고, 지금 보고 있는 물고기는 새로운 종자라고 하였다. 자, 종자라는 것은 키우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치어를 얘기하는 거죠. 종자라고 하셨다. 나는 애써 키운 물고기를 팔지 않고 왜 풀어주냐고 여쭤보았더니, 처음부터 해당 물고기는 팔거나 먹지 않고 자연에 놓아주려고 키운 것이다. 국가의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라 전혀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것은 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할아버지가 하는 자원관리 중에는 종자, 키운 물고기를 방류하는 거죠. 그래서 방류사업이죠. 방류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은 육상

죄송합니다. 육상 수조식 양식. 육상 수조식 양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할아버지 활동에 관한 설명. 자, 자원의 관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다. 자원 관리 활동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유수식 양성 방법으로 물고기를 키운다. 자, 우리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육상 수조식 양성 방법입니다. 물을 끌어다가 수조에 채워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건데, 넓은 의미로 유수식 양성 방법에 해당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수식 양성은 송어라든지 찬 물고기를 산간 골짜기에 많은 물에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선택지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보고서에 나타난 양성 방법의 특징 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군은 양짱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다음과 같은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하였다. 자, 양식시설 스케치를 보면은 밧줄에 매달았죠. 수화연에 매달았습니다. 밧줄 수화식 양성이고요. 대상은 굴이네요. 굴. 자, 남해안 내만에서 사용하는 밧줄 수화식 양성 방법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밧줄 수화식 양성 방법의 특징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뗏목 수화식 양성 방법이다. 뗏목 수화식이 아니고 밧줄 수화식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부착 생물의 양성에 주로 사용된다. 밧줄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 기지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밧줄 수화식이나 뗏목 수화식은 해면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화식 양성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준다. 자, 밧줄 수화식, 뗏목 수화식의 대상 생물은 주로 패류라든지 또는 해조류의 종자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이, 즉 여과 섭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굴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여과 섭식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유형 동물의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 최대 새우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땡땡 수산의 야외 양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생산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이 양식장은 노지에 물을 가두고 새우를 양식하는 시설입니다. 정수식 양식이죠. 정수식 양성 방법이죠. 사육지에 별도 시설 없이 바닷가 내벽을 고강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포장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고요. 그래서 이 넓은 부지에 많은 사육지를 만들 수 있었군요. 시설이 면적이 커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당연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이 높은 패들령 수차. 여기 지금 수차가 보이죠? 패들령 수차를 사용해 용존 산소량을 높이고, 자, 수차가 계속 돌게 되면 물을 계속 뒤집기 때문에 물과 공기 중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수면과 접촉하게 돼서 용존 산소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수차를 사용해 용존 산소량을 높이고 인증된 무병 종자를 사용해서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대상 생물을 양성하는 게 정수식 양성 방법이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새우를 양성하는 정수식 양성 방법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폐류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A군은 엄마와 땡땡 지역의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는 갯벌 체험을 하였다. 아까 갯벌 체험을 했을 때 조개 잡는 거, 자, 미리 종자를 바닥에 뿌려놓고 성장했을 때 캐내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닥식 양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체험비를 만 원씩 내긴 했지만

만 너무 재밌었고 이 정도 작은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것 같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고요. 자, 체험비를 내는 게 불만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키운 조개도 아닌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곳은 특별한 시설을 하거나 먹이를 주진 않지만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개 종자를 뿌려놓은 곳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갯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개 종자를 바닥에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바닥식 양성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 그럼 일종의 양식장이네요. 그래서 조개가 이렇게 많고 체험비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개류를 양식하는 양식장인 셈이지 어떤 양식 방법을 사용했냐? 바닥식 양성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실전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5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수면 양식 발전 계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최근 내수면의 양식 생산에, 자, 내수면이라는 것은 육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아니고 육지 안에 있는 수면, 즉, 거의 대부분 담수를 얘기하겠죠. 강이나 하천,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수면의 양식 생산의 약 75%인 뱀장어 양식업 종자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뱀장어 양식업은 수조에서 뱀장어의 종자를 키우는 거죠. 자, 내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뱀장어는 자연에서 그물로 체포한 실뱀장어를 양성, 자연에서 얻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종자 수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에서 대상 생물의 종자를 얻는 것을 종자 수집법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에서 그물로 체포한 실뱀장어를 양성해 성어로 키우는 불안정 양식으로 종자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자를 사용하는 극동뱀장어, CITES, 극동뱀장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 CITES 등재 움직임이 있는데, 성사되면 수입이 제한되어 국내 뱀장어 양식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입하기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양식 시설에서 어미로부터 새끼를 받아서 생산하는 완전 양식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인공 종자 생산 방식이죠. 어미로부터 종자를 얻는, 채란에서 종자를 키우고자 하는 종자를 얻는 인공 종자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라고 할수 있겠죠. 뱀장어는 심해에서 산란하는 종인데 최근 인위적으로 양식장 환경을 통제해 빛과 수온을 조절하고 산란 유도 물질을 주사해서 수정란을 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아직 상용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현재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치어에 액상 사료가 무거워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 수조 청소를 자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폐사가 많습니다. 수질 유지와 통제가 더 용이하도록 기존보다 넓은 수조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부상 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도 필요합니다. 자, 부상 사료라는 것은 물에 떠 있을 가라앉지 않는 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사료 개발 연구에 인력을 충원합시다라는 제시문의 내용이고요. 제시문은 자, 뱀장어의 종자를 인공적으로 얻느냐 또는 자연에서 얻느냐 이 방법과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뱀장어의 생산량, 실뱀장어를 양성하는데 그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느냐와 관련된 회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대화에서 미출층인 가, 나에 해당하는 종묘 생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아까 자연에서 그물로 체포한 실뱀장어라고 얘기했었죠. 종자 수집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자 수집법. 자, 나는 아까 어미에서 채란에서 부화시킨 다음에 거기 그 실뱀장어를 어느 정도 종자까지 키우는 인공 종자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는 종자수 집법, 나는 인공종자 생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화에서 뱀장어 종자 생산에 사용된 유용 동물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양성 동물의 모천 획이성을 이용한다. 자, 양성 동물의 모천 획이성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연어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방류 제포식 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틀린 내용이고요. 설치 장소에 대한 환경적 제약이 가장 적다. 자, 아까 뱀장어 종자 생산에서 사용된 것은 인공적으로 종자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조에 가두어서 키워야 되는 거죠. 수조에 가두어서 키운다는 것은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치 장소에 대한 환경 제약이 가장 적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산간 지방에 골짜기 흐르는 물을 이용한다. 이거는 유수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비군이 대답할 수산생물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스무고개 놀이로 양성 방법이 종류를 맞추는 활동을 하였다. 자, 부착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양성 방법인가요? 하니까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용동물 양성 방법인가요? 하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용동물을 양성하고 육지시설에서 사육하는 방식인가요? 하니까 육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지에서 유용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순환 여과식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합성 섬유 그물을 이용해 가두어두고 바다에서 양성하는 방법인가요? 하니까 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상 가두리식 양성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자,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시켜서 포획하는 방법이죠. 하니까 네,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군이 정답을 알아낸 것 같군요. 그래서 자연에서 성장시켜서 포획하는 거. 그러면 방류 제포식이 되겠죠. 방류 제포식. 자, 유용동물을 키우는데 바닥식 양성은 유용동물이 아니죠. 수화식 양성도 유용동물에 대한 방법이 아니고요. 유수식 양성 방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자연적으로 성장시켜 포획하는 방법이 아니고 가두리 양성 아까 합성 섬유 그물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방류 제포식 양성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김양식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한국의 김이 세계적인 인기로 육상 김양식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기존 김양식은 바다에 닭과 뜸을 사용해서 김발을 설치하고 김을 부착시켜서 기르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자, 기존의 김양식 방법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발을 설치하고 거기에 김을 종자를 부착시켜서 키우는 거죠. 하지만 온난화로 해수온이 오르면서 낮은 온도가 필요한 김의 양성, 수확 가능 기간도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요는 늘지만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그 대안으로 육상 김양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육상 김양식은 인위적으로 수온, 염도, 빛, 영양분 등 재배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과 같이 폐쇄적인 양성 방법이죠. 자,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 적조 등의 위험이 없어 청정 김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비용과 유지비가 비싸고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과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 가는 뗏목 수화식 양성 방법이다. 자, 가는 바다에 닭과 뜸을 이용해서 김발을 설치하는 거죠. 뗏목 수화식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 가는 우리가 발에 양식한다라고 해서 흘림발식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뗏목 수화식은 주로 우리가 폐류를 양식할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가는 발에 붙여서 키우는 거니까 흘림발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가는 합성 섬유로 된 김발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의 특성을 갖는 양성 방법은 가두리 양성이다. 가두어서 나의 특성을 갖는 것은 가두리 양성이 아니고 순환

0: 여가식 양성이죠. 가두리 양식은 자연에 개방된 거고, 지금 순환 여가식 양성 방법을 이용해서 자연에서부터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나는 가보다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나는 가보다 육상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에서 구피를 보호하기 위해 A군이 조치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유용동물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취미로 관상어를 기르는 A군은 친구에게 소형적인 구피를 분양받아 가지고 있던 수조에 넣어 주었다. 그런데 수조에서 기존에 기르고 있던 잉어과 관상어인 수마트라들이 구피를 공격해 물어뜯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A군은 두 종을 분리할 수 있는 추가 수조가 없어 한 수조에 두 종을 같이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고심 끝에 격자형으로 구멍이 뚫린 루버망을 이어 상자 모양을 만들어서 수조 속에 고정하고 그 속에 자, 바깥에는 그러면 수마트라를 키우고 요 격자 안에 구피를 키운다라는 거죠. 구피를 넣었다. 그 결과 망으로 차단된 덕분에 구피는 수마트라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구피의 수차에 비해 격리된 공간이 좁았지만 구멍 사이로 외부의 물이 자유롭게 통할 수 있고 배설물과 먹이찌꺼기는 망 사이를 통해 가라앉아 공간 안에 남지 않아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사육에 큰 문제가 없었다. 뭡니까?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해상 가두리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두리 양성법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에서 귀여민 지원센터에서 A씨에게 안내해준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씨는 부모님께 토지를 물려받아 고향으로 귀농하였다. 토지 내에 작은 연못이 있어 부업으로 미꾸라지를 길렀다. 큰 노력을 기울이거나 시설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이에 A씨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육생물의 수를 늘렸다. 그러자 수온이 상승하는 오후 시간이 되면 미꾸라지들이 수면 가까이에 오르내리며 입을 물 밖으로 내미는 현상, 입올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용존산소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족한 용존산소 때문에 바깥으로 물고기가 입을 내밀면서 숨을 쉬려고 하는 입올림 현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A씨는 연말 귀여민 지원센터에 전화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자, 용존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지에서 용존산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자, 사료의 공급량을 늘리면 오히려 용존산소량은 줄어들겠죠. 연못에 수차를 설치한다. 수차를 설치해서 물을 계속해서 뒤집어주게 되면 산소량이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용존산소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석회를 넣어 수질을 개선한다. 용존산소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연못에 천일염을 녹여 약욕한다. 자, 미꾸라지는 담수어입니다. 천일염을 넣는다는 게 상하고 맞지 않고요. 사육지 내에 사육하는 미꾸라지 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용존산소량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0번은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존산소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수차를 이용해서 용존산소를 늘릴 수 있는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양식 생물과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식과 관련된 축양, 운반, 그다음에 양식 환경과 사료, 양식 생물, 질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김다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5티까지 합쳐서 총 36번의 안녕을 외치겠죠. 그래서 그대들도 가끔씩은 이제 안녕 같이 인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혹은 이제 다리쌤한테 인사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후기란 있잖아요. 거기에 안녕하세요 라고만 남겨도 제가 신나게 답글 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나 안녕하세요 를 인사를 드리며 저희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촬영하면 78번을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히 한번 볼게요. A 대한 저런 범위가 나와 있고 1보다 작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첫 번째 등장한 이 친구는 감소하는 로그함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두 번째 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친구 한번 볼까? 밑을 이제 4배를 시켰네요. 4A다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A에 대한 범위가 4분의 1에서 1까지이다 보니 4배를 하게 되면 1과 4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라? 증가하는 함수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어서 가볼게요. 그때 이제 만나는 점이 있고 또 마이너스 1에 대한 또 만나는 점을 생각하고 있네. 좋아, 일단 간략하게 개형을 그려볼까요? Y축 그리고 X축이 있어가지고 제가 밑을 각각 A와 4A가 되도록 그릴 건데 어느 쪽이 더 이제 멀리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Y는 로그에 대한 증가하는 친구니까 밑이 4A가 되는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여야 되고 또 하나는 감소하는 즉 1,0을 똑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Y는 로그 A의 X다 라고 그려주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Y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쯤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위에다가 1을 생각해 주었을 때 만나는 이 4개의 점이 등장하죠. 이를 지금 A, B, C인가요? C, D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네요. 좋아. 그러면 밑에부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와 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0,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AB에 대한 Y좌표는 지금 무조건 1이니까 X좌표만 이제 다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1이 나와지는 그 X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래 이 노란 로그 A의 X에 대해서는 X가 A일 때죠. 즉 여기가 A,1이 된다라는 거고 바로 구해볼게. 그 다음에 B에 대한 X좌표는 4A가 들어가야 우리가 Y좌표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a,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외분점이 지금 1대 4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a랑 4a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뚫어져. 뚫어지게 쳐다봐. 그러면 사실은 이 외분점이 0, 즉, 0,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a니까 a 대 4a. 여기. 어, 미안하다. 아유. 왜 여기다 그렸어? 왜 여기다 그렸어? 아래죠? 여기가 지금 a,1이고 여기가 4a,1이니까 여기가 이제 1대 4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알수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외분점에 대한 식으로 해보시면 4대 1인 거니까 4-1에다가 그 다음에 4를 이쪽에다 곱해주셔야죠. 여기 4a 1대 4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한 4a 빼주시면 0이 돼가지고 x좌표가 지금 여기가 0,1이겠구나 라고 찾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다가 되는 거고요. 니은으로 가볼게요. 사각형이 만약에 직사각형이라면 그때의 a값이 2분의 1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나와버리잖아. 그런데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은 이 AB와 CD에 대한 선분은 각각의 지금 평행하니까 이 AD와 BC에 대한 이 세로 선분도 각각 평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증가하는 이 로그함수와 감소하는 로그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하나 더 옆에 살짝 그려보게 되면 여기 y는 로그 4a x가 있고 대칭이 되도록 y 로그 a에 x가 되어질 때 지금처럼 타가 되어지면서 직사각형 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 미친 4a와 이 a가 결국은 역수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 x축의 대칭이면 우리가 이 밑이 역수가 돼야 된다라고 전에 정리했었잖아요. 따라서 4a가 지금 a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a 제곱이 4분의 1이 됩니다. a는 지금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양수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라고 니은도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 지금 역수가 돼야 되죠? 왜냐면 x축에 대칭이 된 거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앞에 곱해주고 a의 x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곱해진 이 실수를 a 지수에 올리게 되면 로그 a의 마이너스 1 제곱분의 x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4a가 a분의 1이랑 같다라고 제가 지금 두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디귿으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디귿 가보시면 AB 길이보다 CD의 길이가 더 크다면 그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은 경우네요.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선분의 길이보다 아래에 이어진 그 선분의 길이가 더큰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사실 직관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긴 하거든. 이 아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아래가 더 길었으니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C'이라고 할게. 더 높게 되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y는 대칭시켰으니까 로그 a분의 1이죠. a분의 1분의 x 이렇게 함수식이 완성되어지는데 더 누워있대. 그렇게 되면 이 4a와 a분의 1이라는 밑을 비교할 때 우리 누가 더 크다고요? 누가 더 크다고? 증가하는 순간에서 더 누워있는 거니까 a분의 1이 더 크다라고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4a보다 a분의 1이 더 커야 되는 거고 또 왔다 갔다 정리해 주시면 양수인 거니까 a가 이제 2분의 1 보다 작다라고 이제 부등식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a

지금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여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디귿은 틀린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칭시킨 다음에 아, 그 길이가 더 기니까 이 밑을 비교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B에 대한 A, B에 대한 이 X좌표들은 나와 있어요. 아까 구했잖아. 그렇게 되면 A, B에 대한 그 3분의 길이는 4A에서 A 뺀 3A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CD를 표현해 주자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이 C에 대한 그 X좌표가 A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D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이제 밑이 4A였으니까 4A 요 오른쪽에다 적을게. 4A분의 1, -1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CD에 대한 길이를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서 이것 빼야죠. 즉 A분의 1에다가 4A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이때 4A분의 여기가 4A분의 4가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근데 이 길이가 3A보다 크다며요. 그치? 그러면 또 이제 정리해 주시게 되면 3, 3 나눠주는 거니까 아까와 같은 이러한 범위로 정리가 되어지게 되고 4분의 1보다는 큰 이러한 범위로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도 좋고 방금처럼 이제 약간 그 밑을 비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해서 지금의 답은 기역 니귿이 된, 기역 니은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밑을 비교하는 게 진짜 자주 나오죠. 이거 심지어 이제 수능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면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7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수다리 문제인데 왜 수다릴까?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위치를 좀 파악하는 문제를 앞에서 풀었어요. 몇 번에서 풀었냐면 65번. 65번이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푸는 방식이 비슷해서 한 번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65번 살짝 앞으로 가보셨다가 아 그런 느낌 하고 다시 지금 79번을 봐보도록 합시다. 두 곡선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감소하죠. 이 친구는 증가하는 친구를 접어 올렸어요. 그렇게 만나는 두 점을 일단 나타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려볼까? 자. 일단 여기쯤에 우리 감소하는 이 친구 그려볼게요. Y는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지수함수 그려주시고 저 친구는 이제 1,0에서 딱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데 접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y는 로그 2의 x의 절대값 함수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좌표가 지금 각각 여기는 x1, y1이 되어지는 거고 이 오른쪽은 y2, 아니 x2 여기가 x2, y2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가 그렇게 될 때 지금 기억에서는 이 X1의 위치가 즉 딱 수선에만 내렸을 때 여기 위치 X1이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 사이에 끼워져 있니? 그거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그 주황색과 하얀색의 함수값이 누가 더 위에 있니?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것과 같죠. 제가 이 절대값 함수를 일단 범위에 대해서 나눠줘 볼게요.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함수식은 우리가 1을 포함한 오른쪽이라고 써줄 수 있을 테고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면 우리가 0과 1 사이에 대한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기억을 위해서 저 2분의 1이라는 x값을 각각 이 지수함수와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얀색이 더 작은 쪽은 X1보다 왼쪽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지금 2분의 1이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2분의 루트 2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지수함수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로그함수에다가 마찬가지로 넣어볼 텐데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아니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한번 데려와 볼게. 일단 이 아래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2에다가 2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여기는 지금 2분의 1이 되겠네. 우리가 그래서 얘랑 지금 2분의 1이랑을 비교하는 건데 누가 더 클까요? 여기 바꿔주시면 2의 루트 2분의 1,1 이게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야. 얘가요, 지금 1보다 작죠? 얘가 1보다 작아. 지금 이 친구랑부터 비교해 볼게.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도 작겠지. 그래서 얘를 역수로 취하게 되면 부동화가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2분의 1보다 이 값은 크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수에 대한 그 값이 더 크다라는 거고, 하얀색 함수를 따르는 그 값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주황색보다 하얀색이 위에 있는 이 오른편에 지금 따지고 있는 2분의 루트 2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기억은 동그라미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지금처럼 수치 비교를 하는 게이 문제에서는 이어서 나올 텐데, 니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는 X2가 다음처럼 3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들어가니라는 걸 묻고 있는데,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대신 사용할 그래프가 오른쪽 로그 함수에서는 이 위에 로그 2의 x를 사용한다는 것만 이제 바뀝니다. 해서 일단은 저 3루트 2부터 각각의 함수에 넣어볼게요. 어디에다 넣어서 비교할 겁니까? 지금 지수 함수랑 이번에는 위에 있는 로그 함수에다 넣어서 비교를 해주겠죠? 일단 지수 함수에 넣어볼게. 2의 마이너스 3루트 2예요. 이렇게. 그러면 2의 3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랑 지금 로그 2에다가 3루트 2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부터 이제 빠르게 해볼까요? 여기는 2의 3분의 1제곱이라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해서 지금 여기랑 3분의 1이랑 이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분모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분모에 있는 2의 3루트 2 있잖아. 이거 실습이 아니에요. 위에 작게 이제 제곱근이죠. 3루트 2. 여기. 이 친구는, 이 3루트 2는 1.2xx예요. 1.2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2의 2분의 3. 얘는 1.5니까 이 값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3이랑 비교하잖아요. 얘 제곱하면 2의 세제곱 8이고 얘 제곱하면 9거든. 따라서 또 요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여기 분모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뒤집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우리가 로그가 아닌 지수함수에서의 그 값이 크다라는 거고, 다시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이 X2를 기준으로는 저 3루트 2는 왼편에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좁은데, 이 왼편에, 이 전보다 왼편에 우리가 X는 3루트 2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비교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루트 1을 넣을게요. 루트 1을 지수에다 넣을게요. 지수함수에다가.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방법 비슷하죠. 일단 이렇게 둬볼까?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다가 2에 루트 2 넣는 거죠. 이렇게. 이 둘을 이번에 비교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랑 2분의 1이랑 비교하는 건데, 이 친구,

2의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 친구랑 2분의 1이랑 비교할 거야. 어디가 크겠어요? 얘 2의 1제곱이라니까? 그럼 분모가 2보다 이게 더 크죠? 왜냐면 지수가 더 크니까. 그럼 분모가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값은 작아지겠지. 따라서 이번에는 이쪽에 더 큰, 즉 로가음수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림에서 보면 다시 이번엔 로가음수를 따르는 주황색선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니까, 아, 이전보다는 오른편에 잘 지금 루트 2가 위치해 있구나. 따라서 x2에 대한 그 위치가 주어진 값들 사이에 존재한다. 즉, 니은도 맞는다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좋아요. 그럼 나머지 디귿을 한번 가볼 건데, 디귿 한번 볼게요. 우리가 y 값의 차가 지금 6분의 2 값보다 작냐라는 거를 묻고 있어. 이것도 주변의 점을 활용해야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지금 보면 이 교점에 대한 y 값의 차를 다루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높낮이가 더큰그 거리가 더긴 점들을 데려와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왼편에 있어야 되고, 이 주황색보다는 오른편에 있어야겠지. 2분의 1이랑 저 보기에서 더 왼편에 있는 2분의 1이랑 루트 2를 데려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점이랑 2점에 대한 그 y 값의 차를 데려오겠다라는 거야.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우고. 우리가 보일 방향은 지금 y1 빼기 y2가 빼기 여기 지수함수를 제가 잠깐 또 fx라고 둔다면, 저 함수에 대해서 2분의 1을 넣었을 때에서 루트 2를 넣었을 때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 구해주게 되면 우리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루트 2 집어넣는 거니까 빼기 2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어요. 계속 정리할게. 그렇게 되면 여기 루트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돼요. 이 왼쪽은. 근데 루트 2분의 1을 위아래에다가 루트 2 곱해봐요.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인데 보기랑 맞춰주게 되잖아? 그럼 6분의 3 루트 2가 돼요. 요렇게. 아, 그럼 이쪽이 뭔가 3분의 1이랑 비교해주면 되겠다라고 느낌이 와. 3분의 1이랑. 그럼 여기를 조금 더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루트 2분의 1. 또 이렇게 되지. 아,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 어떻게 얘가 0.4, 1.4xx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랑 우리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2의 2분의 3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지수가 더 작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3보다 작다며. 그 말은 우리가 역수로 바꿔주면 부동의 방향 바뀌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6분의 3 루트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더 작은 걸 빼준 거니까, 더 작은 걸 빼준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값이 더 크겠지. 더 작은 걸 빼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6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따라서 지금 디귿에 되어 있는 부등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오는 게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 주변의 점을 사용해서 푸는 건데, 제가 사용한 이 루트 2나 2분의 1보다 더 좋은 그 X 좌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역 니은에 돼 있는, 주어져 있는 그 점들을 활용한 거고, 충분히 지금 주어져 있는 디귿에 대한 값을 추려낼 수 있다 하고 다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말했듯이 앞에 나온 65번인가? 거기랑 방향이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그 수에 대한 감각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으로 가볼게요. 4점짜리 문항 중에 이렇게 듣기에도 길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거지로라도 계속 직접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A가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두 곡선이 있는데 뒤에 그림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본래의 증가하는 로그 2x를 원점 내칭한 거지.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평행 이동만 한 거네요. 그럴 때 두 점이 생겨가지고 중점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쿵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자, X축 그리고 Y축 또 내려가네. 왜? 다시. 이야,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Y축이 있어가지고 본래 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로그 2의 X였는데 이 친구를 이제 대칭시킬 거니까 뭐 이렇게 감사,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을 테고 다른 한 친구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아유 왜 졌을까? 여기 이 친구를 이제 쭉 당겨가지고 만나는 두 점이 생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에 이렇게 얘가 y는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a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을 때 어디가 a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AB라고 준다면 이때의 중점은 말이야. 일단은 여러분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세요. 왜냐면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을 시켰죠. 그쵸? 그리고 얘는 해봤자 지금 X축으로밖에 이동을 안 했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그 중점도 여기 X축 위에 있을 거고 아, 또 당연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중점도 그 중점인 얘를 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점을 제가 만약에 M이라고 둔다면 그 점이 지금 주어진 저 직선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5 는요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사실 우리가 이 M에 대한 좌표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네. 왜냐면 직선에 대한 X절편이잖아요. 그럼 Y가 0일 때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X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 M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5, 0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좌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건가 하면 이 B에 대한 좌표를 하나 줄게. 이 B에 대해서 X 좌표를 제가 T라고 할게요. T. 그리고 T와 이 M에 대한 이 거리 있지. 양수인 저 거리를 표현해 주잖아? 그럼 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T를 뺀 이만큼의 값이 이 길이가 될 거예요. 그치? 그 양수인 이 길이만큼을 만약에 더 간다면 이 A에 대한 X좌표가 되겠죠. 괜찮아요? 대칭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만큼에 대한 값을 어디에다 더해준다고? 이 M에 대한 X좌표 여기죠.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이 길이만큼 더 가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지금 이 A에 대한 X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A의 X좌표 이렇게 쓸게요. 가 되는 거고 아까 내가 설정했던 T 있지? T는 지금 B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각각의 이 좌표들을 함수에다 넣었더니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 중점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함수는 완성되어 있는 이 하얀색 함수에다가 T와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게요. 그러면 T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지. 얘가 더할게요. 이 친구를 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에다가 마이너스 붙어서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t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각각의 y 값을 더했더니 중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더한 것도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얘 계산하게 되면 우리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우리 로그로 한 번에 묶어주시면 로그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5가 0이 되어서 저 진수, 즉 마이너스 t제곱,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t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쵸? 여기가 1이나 되어야 여기가 0이 나오니까 여기 2 곱해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2t제곱에다가 플러스 5t 그리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인수분해까지 이어주시면 2t 플러스 1 그리고 t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t가 지금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가 잡은 t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 값이 아니라 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저는 저 a 좌표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려가 볼게요. a가 아니라 b든 a든 다. 지금 마이너스 2를 데려가 볼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좌표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B에 대한 Y 좌표는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에 2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3분 AB에 대한 길이인데 우리는 BM에 대한 길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BM에 대한 길이 구하시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그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여셔가지고 빼주시면 우리가 4분의 3의 제곱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계산해 주게 되면 밑에는 16이고요. 여기 9에다가 16까지 데려와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25.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4분의 5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지금 선분 AB는 두 배의 BM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배 곱하시면 2분의 5가 된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이 B점에 대한 X좌표를 하나 설정해서 이 거리만큼 또 벌어졌어요, 이 거리가. 그래서 2에 또 x좌표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과 그때의 함수값을 더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걸 구한 거예요. 왜? 중점이 지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도 좋고, 또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 a와 b에 대한 x 좌표들은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의 교점이죠. 교점의 x 좌표죠. 같은 말이네.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어 줬을 때의 실근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두 함수를 같다라고 논다면 2의 마이너스 x는 로그 2의 x 플러스 2a. 이렇게 같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의 실근들이라는 거예요. x좌표가.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이 마이너스 진수에다가 올릴게요. 여기 플러스로 만들어주면서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진수 이렇게 바꿔줘 볼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진수 데려오는 거죠. x 플러스 2a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타다다 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x 곱한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 괜찮니? 그럴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이 x들이 지금 a와 b에 대한 x 좌표잖아요. 좌표, x 좌표. 실근들이. 그쵸?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제가 각각의 이 x1, x2라고 할까요? x좌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실근들이 지금 x1과 x2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a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는 이 중점에 대한 x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지. 왜두 배를 곱해줬죠?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중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우리는 A가 몇이뇨? 4분의 5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저 2차 방정식을 완성시키게 되면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지는데, 2 양분에다 곱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는 0, 인수분해 이어서 해주시면 2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따라서 이때의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가 각각 누구라고요? 이 각각의 점에 x 좌표가 된다. 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B에 해당하는 x2, 아, 여기죠. x2, 여기가 뭐 x1,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시면 이쪽이 이제 t에 대한 아까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를 똑같은 이제 흐름으로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제 길이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푼 것처럼 그냥 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방금 한 거는 그냥 식 자체를 방정식으로 두신 다음에 그 자체를 푸셔서 아무래도 2차가 튀어나오니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형태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 다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풀이 있는, 아니, 해설에 있는 그 풀이 방법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81번. 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가 있어가지고 만나는 교점들을 각각 A, B, C, D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데려올 정보들을 볼게요. 이때 길이가 각각 지금 8과 2루트 2라고 합니다. 넘길게. 여기가 8이고, 어디가 2루트 1일게. 여기가 이쪽이 이제 2루트 2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직선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런 학력평가 유형의 문제에서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나오면 그 길이의 b를 사용하기 너무 좋다. 아까 제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나올 때에도 막 2대 1이 길이 막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도 보자마자 우리가 아, 2루트 2? 그러면 딱 직각 삼각형 되게 이어 만들어 줬을 때 1대 1대 루트 2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길이가 2와 2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이 x는 k와 이 c를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의 그 x 좌표가 차가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즉 c의 x 좌표가 k-2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지금의 2와 6을 더했을 때 8이 된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k-1을 다음 지수함수에다 넣어주시면 2의 k-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플러스 1에다가 6이라는 값을 더 더해줬을 때이 k를 넣어준 그 함수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k를 저기 지수함수에 넣어야겠죠. 2의
K-1

0: 플러스 1 이렇게 데려오시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우리가 2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2의 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건데, 얘 2의 k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 1 나오고요. 이쪽 옮기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까요? 그리고 저기는 뒤에가 2의 k 마이너스 3의 6. 이러한 값이 0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큼 곱해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옮긴 2의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2의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6이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계산해 주게 되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2가 2의 k 마이너스 3이고, 따라서 k는 4라는 값을 일단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구해야 될 거는 사각형의 넓이이죠. k가 4가 되어지니 각각의 x좌표가 지금 2고 여기는 4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4를 넣어줬을 때의 이 a 좌표를 다 구해주게 되면 4, 4 넣어주면 9네요.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고, 여기도 쭉쭉 넣어줄게요. 4 넣어주게 되면 우리 a 아직 안 구했나요? a 안 구했네요. 그러면 4를 빼줄게. 9에서 우리 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4를 저 지수에다 넣은 9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넣었을 때 로그 2의 4 마이너스 a에 대한 값이 그 길이가 8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로그 2의 4 마이너스 a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a가 2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여기 2 채워 넣어주시고 이어서 b의 좌표 찾아주시면 4,1이 되네요. 여기 4,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집어넣어 주시면 2,3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시면, 저는 여기 전체 쭉쭉 내렸을 때큰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구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들 이렇게 빼어주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 길이가 2였으니까 사다리 전체 큰 거부터 일단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 2 곱해주시고요. 그때의 높이 둘이 더해주게 되면 3이랑 9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빼줘야겠지? 두 삼각형의 넓이 빼줘야죠. 2분의 1에다가 이 친구는 3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3이라 이 각각의 길이가 각각 1과 1이네요. 그 왼쪽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3.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 1 곱하기 1. 빼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2에서 2뺀 10이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좌표 구해내신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마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으로 가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있고, x축에 평행한 이제 선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AM, BM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길이가 자연수인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증가하는 두 함수를 그려내야 되는데, 하나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고요. y는 3의 x제곱. 그리고 우리 1,0을 지나는 로그함수네요. 이렇게 y는 로그 2x. 이럴 때 자연수에 대해서 y는 m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이 점을 각각의 am, 여기는 bm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때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어지는 거를 찾고 있네요. 오호.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각각을 이제 m이다, 라고 두었을 때의 그 X 좌표부터 일단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치? 그럼 일단 여기부터. 3, X제곱이 M. 이 되어지는 그 X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 로그 3의 M이죠.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 로그 2의 X제곱이 M이 되어지는 그 X니까, 우리는 2의 M제곱이 되어야겠지. 누가? X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X좌표가 지금 2의 M이라는 거고, 2의 M제곱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X좌표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로그 3의 M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차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더 오른쪽에 있는, 즉, 값이 더큰 2의 m제곱에서 로그 3의 m을 빼왔더니 자연수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크기, m의 크기를 나열하는 하면 되겠네요. 언제 자연수가 될까? m은 1 이상이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자연수겠죠, 무조건. 특히나 2의 이제 거듭제곱인. 그럼 이 친구가 일단 자연수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은 저 m이 3의 거듭제곱 꼴로 나와서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라고 우리가 해보면 이 값은 2의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 대신에 3의 k제곱 집어넣게 되면 k가 되거든요. 그쵸? 이 값이 지금 또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일단 넣어보면 될것 같아. m이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m이 k가 0제곱이라고 되는 거니까 m이 1일 때를 생각해 주시면 k는 0일 테고요. 그러면 이 오른편에 주어진 이 값, 우리가 지금 길이, 선분 AM, BM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길이를 이제 정리해 주게 되면 M 자리에는 1을 넣고 K 자리에다가 0을 넣은 2가 지금 제일 작은 그 자연수가 되는 길이니까 이 값이 A1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m이 그 다음 큰 3의 거듭제곱 꼴인 3이 될 때를 생각해 줘야겠지. 이때는 k가 1이 될 테고요. 이때의 길이는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7이 되어지는 자연수의 값 a2가 된다. 나머지 3, a3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m이 그러면 9여야겠죠. 3의 제곱이. 그럼 이때 k는 2가 된다라는 것이고, 각각의 값을 넣어주게 되면 2의 9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라, 우리 얘 510이죠? 512에서 2 빼주시면 510이라는 값이 A3이 된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묻고 있는 것은 A3이기 때문에 510으로 이제 완성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3의 거듭제곱꼴로 등장해 주면 됐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더 다양한 문제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국제관계, 국제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잠깐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 소개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료 종합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바로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조항, 예비조항. 확정조항 여러분들, 이세 가지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이세 가지를 외울 때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영원한 평화, 공연 보러 가자. 공연보.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공연보. 첫 번째 여러분들, 공화 정체여야 돼.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 즉, 국가 내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국제법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 체제의 기초여야 돼. 그치? 따라서 공연 완성입니다. 그렇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 독립적인 국가들이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돼. 그래서 평화연맹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여러분들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연보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세계 시민법을 얘기하면서 칸트는 보편적인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국한.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 이 정도만 주면 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 이미 지난번 기출문제 선지에서 만났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세계 시민들은 다른 국가 영토에 방문했을 때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및 환대권을 지녀. 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하게 되면 환대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이, 우리 멋대로 좀 살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속적인 체류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문권 환대권에게만 국한하겠다. 다 주는 게 아니다. 영수증인 체류권까지 주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결쳤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기출의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공화정에선 여러분들 평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공화정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쉽게 전쟁에 동의할 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전제 정치, 전제주의의 경우에는 입법권과 여러분들 이 집행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하자, 나가자, 전쟁하러 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쉽게 벌어지게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칸트의 확정조항 첫 번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확정조항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개별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국제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여기 플러스 평화연맹 기억해야 되겠죠. 요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외워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면 외워지게 돼요. 알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예비조항 6가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꾸준히 선지로 활용되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외우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또한 대략대략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막 일항, 장차 전쟁에 화근이 될수 있는 막 이런 것까지 다 외우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예비조항을 볼 때는 눈으로 많이 익히면서 기출로 많이 만나면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의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그 내용이 전쟁에 화근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가 없다. 네. 소유만 쓰면 어색하니까 쫙 쓸게요, 여러분들. 상속, 교환, 매매, 증여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넘어갈 수 없어. 왜? 국가라는 건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격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칸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가를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국가 어떤 국가를 두고 막 사고 팔고 물려주고 매매하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비조항 2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여러분 3항입니다. 전쟁을 항상 대비하는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특히 자주 출제되었던 선지예요. 그렇죠? 다만 사망과 함께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자발적인 무장훈련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 친구들을 헷갈리게 했던 선지예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 관련된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4번 또한 최근에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로 다 물결을 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다음 6번.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등의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이러한 적대행위는 예컨대 암살자,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항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등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심한 방법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6가지 조항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외울 생각보다는 눈으로 많이 익히고 기출로 많이 만나서 정리할 생각을 하자. 라고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확정 조항에 대한, 예비 조항에 대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라는 게좀 다양한 종류가 있나 봐, 그치? 폭력이라는 것을 기존의 사상가들이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에 한정했다면 이 사람에 따르면 사회 구조에서 의해 발생하는 폭력, 혹은 그런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했지, 그치?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얘기했던 갈등을 딱 떠올리면 돼. 중요한 건 이런 폭력이라도 다른 폭력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 직접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폭력은 이러한 폭력을,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폭력을 지금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 두 번째, 구조적, 세 번째, 문화적 폭력. 갈등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갈등에 따르면 우리의 지향점으로서 여러분들, 어떠한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등의 이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기출들을 보면 나오는 이 폭력의 삼각형. 이와 대비되는 고결한 삼각형으로서 이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폭력에 이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분명히 직접적인 평화, 구조에 따른 평화, 문화에 따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인 평화,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했다. 이렇게 잡고요. 이 사람은 누구다? 갈등이다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EBS 수능특강 여러분 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이 폭력의 삼각형에 대한 좋은 선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자료 플러스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묶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체크했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평화 상태는 국가 간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 없다. 아휴, 이제 많이 봐서 다 뭔지 알겠어, 그치? 뭐야, 여러분들. 국가 간 상호 계약, 연방 체제, 평화 연맹 떠올리면 돼.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에 기초해야 된다. 오케이, 그대로 나왔네, 그치?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보호 조건들에 국한돼야 된다. 이 항을 얘기했고, 확정 조항 3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보호 조건들에 국한돼야 된다. 확정 조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을은 누구예요? 칸트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기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여러분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갈등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폭력들은 또 다른 폭력들을 낳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막 형제끼리 싸울 때, 자매끼리 싸울 때,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싸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평화를 명목으로 누군가가 만약에 때리거나 혹은 억지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또다시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은 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갈등이 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억 포인트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구조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구조적인 여러분 착취, 구조적인 폭력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고요. 문화적 폭력에 그런 예시로 예술 또한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문화적인 여러분 폭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잠깐 제가 적어드리고 갈게요. 네, 적어드려도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중매체. 혹은 그런 편견을 담고 있는 교육들. 종교들. 아니면 이데올로기 여러분들 사상들. 아니면 과학.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도라고 할수 있겠지만 과학도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적인 폭력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남성 비하, 여성 비하의 표현들을 담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폭력들을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문화적인 폭력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언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합니다. 쌤, 직접적인 폭력에도 언어적인 폭력이 있지 않아요? 막 욕하는 거,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근데 그 언어라는 표현과 이 언어란 건좀 다른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은 의도를 갖고 우리가 욕을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인 폭력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뭐 여성 비하, 남성 비하의 표현들, 어떤 직업에 대한 비하의 표현들, 그런 언어들의 체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 이 문화적인 폭력,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할게요.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B.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이 안 되지, 그쵸,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영구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앞에 나와 있는 예비 조항처럼 여러분들 강제로 간섭하거나 개입하면 안 되고요. 이 칸트가 얘기하는 연방 체제와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독립 국가들이 이렇게 함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처럼 볼수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빨간색 형광펜. 먼저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구조적인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야지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칸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국가 내의 정체가 바로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개선이 칸트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사상가 모두에서 정치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을 여러분들 별표를 치고 플러스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제 우리가 몇번 되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에 바로 4번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지문과 선지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정답 체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소개할 게참 많습니다. 저와 함께 기출 강의 듣고 유정쌤과 같이 들으면서 우리 내용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네. 다음 이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인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직접적인 폭력은 주인이자 사회적 강자인 백인들과 노예이자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 간의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산되었어. 혹은 침전되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이 형성되는데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는 인종주의적 이념과 함께 문화적인 폭력을 또 만들어냈어라고 말합니다. 인종주의적 사상, 이념, 바로 문화적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종이 너희들의 인종을 지배하는 건 정당해. 너희들 인종은 우리 인종의 지배를 받아야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 사상들, 이념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폭력들을 또 정당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적 폭력 체크. 이후에 직접적인 폭력과 노예 제도는 잊혀졌어. 더 이상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하지 않아. 그런데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차별과 문화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편견으로 두드러지게 되었어.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차별과 편견들이 남아있게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갈등이 얘기하는 폭력의 모습,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학력평가 여러분 경우엔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고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권장하는 사항이 먼저 6월, 9월 수능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현직에 계신 뛰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공부하시고 이 문제와 지문과 선지를 구성합니다. 네. 그런 좋은 문제를 꼭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폭력들은 예방되고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 의도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은 간접적인 폭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폭력이 의도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채택된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아, 우리 때로는 이 위협이라는 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평화적 과정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별표 치면서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지금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종주의적 이념, 이런 사상, 이런 문화적인 폭력의 일종인 이데올로기는 이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착취나 억압 같은 것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이 문화적인 폭력이 정당화한다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좀 몇 가지 더 예시를 여러분 들어드리자면 이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우리 아까 위에서 나왔던 그런 예시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인종이 너희 인종을 지배하는 건 정당해, 너희에게도 도움이 돼 라는 생각.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성차별적 혹은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들. 남녀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견들을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떠올리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능력주의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러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직접적 구조적 폭력들을 정당화시킨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들 또한 모두 제거하고 예방해야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갈등이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착취라고 말하는 구조적인 폭력이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조적인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이 문화적인 폭력이 재생산돼, 그럼 알게 모르게 다시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정당한 거 아니야? 정당화 되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알게 모르게 직접적인 폭력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즉 구조적인 폭력이 문화적 폭력에 의해서 정당화되면 직접적인 폭력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폭력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하시면 되고 위에 나와 있는 예시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의 몇 번? 이렇게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무리하지 말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천천히 이렇게 많이 넓혀가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뭔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치? 누굴까?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 취급하는 거다. 오케이. 잡았어, 여러분들. 네. 밑줄 쫙.
경합 같은

방법, 상속 매매 방법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취급하면 안 돼. 왜? 국가라는 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되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앞서서 봤었던 예비조항 2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라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야.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받으면 안 돼. 강제되면 안 돼. 나아가서 국가라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국가를 함부로 상속하거나 매매하거나 합병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비조항 2항과 연결. 그러면서 평화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떠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주권을 지켜주면서 보호하면서 운영이 될 거야.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아. 평화연맹이 다른 국가한테 감나라 배나라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 주권은 여러분 강제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해 줄 거고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물결을 쳤을까요? 만약에 얘들아 들어봐. 이 연방체제 속에서 평화연맹 속에서 A 국가가 막 B 국가를 막 괴롭히려고 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국제법에 반해서 막 행동을 해. 그럴 때는 연방체제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A 국가에 대해서 제한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어떤 국가가 누군가를 막 괴롭히거나 막 난리를 치게 되면 그때는 제한도 가능하다. 그런 걸 지금 암시하는 문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지문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빨간색 이거 칸트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건들 같은 게 나오면 특히나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일단 칸트였고요. 칸트 영원한 평화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칸트 영원한 평화 요 정도 얇은 책자예요. 네. 또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국제 정치나 이런 정치 관련된 과에 희망을 한다면 한 번쯤은 보고 독서하고 또 기록장 쓰고 해도 됩니다. 이제 1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 삐. 무조건이 아니다. 조건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 외국인이 여러분들, 평화롭게 여러분들 처신하는 한 우리가 환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다. 2번입니다. 국가 간 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A국가와 B국가가 그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까요? 보장되진 않습니다. 우린 분명히 이 국가들 간의 평화조약을 넘어서 이 평화연맹이라는 연방체제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국제법이라는 거 질서 하에서 국가들은 공화정체를 확립하고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영원한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체크.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삐.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삐. 네, 뭐가 가능하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 전쟁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방 체제 속에서 국제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여러분들, 형광펜 물결치고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학정 조항 2항과 연결지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 국제법 필요하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4번 되겠죠? 5번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맹의 양도비 X 여러분들 알겠죠? 앞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더불어서 복습하게 되면 국제연맹이 양도하는 것도 아니야. 세계 국가나 세계 공화국이나 단일 국가 양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알겠죠? 네. 따라서 X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국가의 주권은 여전히 그 개별 국가가 갖고 있게 되고요. 연방 체제 속에서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또두 명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인 의무다. 우리는 영원한

한 대권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갑은 여러분들 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물결 치고 체크할게요.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 균형 통해 가능하다. 세력 균형 여러분 얘기했네. 누가 떠올라야 돼? 모겐소, 그치?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결국에는 권력 얻기 위한 투쟁으로 존재하는 거야. 본질은 다르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정치의 본질상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네. 아우, 무슨 뭐 지문이 뭐 중요한 거 투성이 여러분들. 네. 다 넘어갈 수가 없나 없다 그치?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아니 상권선 폭력 사용도 항상 폭력 사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요? 네. 여러분 세력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이런 평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국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선 때로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모겐소의 관점에서 요 지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지문입니다. 사랑하는 지문. 네. 별표를 여러분 치고 꼭 다시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확장되어 나오기 정말 좋아요. 네. 계속 나오기 좋기 때문에 요두 번째 네, 지문은 꼭 체크해 가시고요. 이 사람은 모겐소라는 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여러분 알려드리면 보통 제가 기출을 쫙 분석하고 나서 이제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갑과 을이라고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나오면 보통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게 갑과 을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같이 약간 좀 뭉뚱그려서 크게 사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혹은 유교, 불교, 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상가가 아니라 사상 전체를 뭉뚱그려 말할 때는 보통 갑과 을이 아니라 가와 나와 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네. 갑과 을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뭐 이건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와 나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 현실주의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가와 나의 형식으로 현실주의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갑과 을로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겐소라는 사상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입니다.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그치? 만약에 평화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대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네. 2번. 국가 간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행위라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예비조항에서 봤던 거예요. 예비조항 몇 번? 6번. 항복조약의 파기, 독살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어.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다. 그쵸, 여러분들. 네. 권력 이루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 바로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유일한 평화유지 수단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세력 균형은 동맹에 의해서, 혹은 자국의 힘에 의해서, 혹은 외교적인 전략들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네. 유일한 같은 단어 집중해서 보세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제연맹은, 잠깐 여러분들, 와, 이거, 봐봐. 봐봐, 지금. 잘 지금 옳지 않은 거 체크해놓고 지금 옳은 거에 체크했어, 그치? 이런 실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일까, 진짜일까,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1, 2, 3이 옳은 거야, 그치? 우리는 옳지 않은 게 바로 4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여러분들. 정답 바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실수 다들 많이 하죠,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집중 딱 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제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행사할 수 없다. 칸트, 모겐소 둘다 해당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그리고 둘의 공통점 별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처럼 국가도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야, 인간도 이기적인 본성 갖고 있잖아.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권력을 힘을 키우려고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눈치를 챘을까? 혹시? 네. 모겐소의 뉘앙스가 딱 느껴지죠. 그렇죠? 국제 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안정 요소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세력 균형이라는 방법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 누구?

보겐소가 되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로 대합니다.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됩니다. 강제하면 안 돼. 막 강제로 하면 안 돼. 기만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시민법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시민법이란 포인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원한 평화 실현도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확정조항 세 가지를 연결하면 되고요. 이제 예비조항에 대한 단서까지 눈치를 채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칸트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내려가서 한번 기역부터 리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갑부터 볼게요.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다. 현실주의니까 전쟁도 가능하다고 했지. 오케이. 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X 여러분들. 뭐뭐뿐이다. 모든, 뭐뭐만, 이런 단어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력 균형 여러분들 망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국가, 또 이제 이쪽 동맹이 있었다고 쳐봐요. 네, 이런 동맹들이. 근데 이 A 국가가 군비 경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올린 거예요. 더 힘을 키운 거예요. 네. 지금 세력 균형이 이 A가 더 무거워진 거야. 그치? 얘가 약간 더 추가 기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울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요 나머지 BCD의 경우에도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를 또 데려와 동맹을 해. 아니면 외교 전략을 잘 써. 그런 방법들로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균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전쟁만이 그 방법이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동맹이나 뭐 군비를 더 증강하는 방법 혹은 외교 전략들을 더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복원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 지울게요. 밑에 방해되니까.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와 같이 국제 정치도 그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별표 여러분들. 모겐소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친 것도 참고할 수 있겠죠. 니은 따라서 동그라미.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들의 자유부장이라는 연맹의 이념이 확산돼야 된다. 네, 평화연맹이라는 연방체제 속의 평화연맹이라는 이념이 점차 확산돼야 돼. 점차 확장돼야 돼. 점차 확대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는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곳이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디귿 여러분들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그런 평화연맹이 점차 확산되어서 우리 모든 국가가 가입해서 영원한 평화에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유일한 방도이다. 네, 평화 실현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협력 좋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쵸? 모겐소에게 여러분들 평화 실현 위해서 협력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B 틀렸죠. 협력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힘을 키우고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분명히 평화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 모겐소 기억하면서 정답 바로 니은과 디귿의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이제 41번 문제입니다. 또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직접적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에 대한 진단 예측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폭력이라는 건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예방하고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에 이 폭력 관련된 개념을 정리할 때는 이 폭력의 예시들 또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예시, 구조적인 폭력의 예시, 또한 문화적 폭력들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 속에 활용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뭐죠? 빨간 펜. 이것은 인간 안보와 연결지어서 적극적인 평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국가들 간의 싸움이 멈추는

국가들 간의 안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인간 안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안보라 같은 이런 표현들도 이전 기출들에서 많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랑 인간 안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인간보다 국가가 크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더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소극적인 평화가 국가 안보의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치? 나아가서 적극적인 평화가 그런 폭력들을 모두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한 인간 존엄성에 실현된 안보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국가 안보라는 걸 넘어서서 인간 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도 지문 속에 많이 소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 문화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실현된다. 누구? 갈등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해. 이성이 전쟁을 막 싫어해. 평화 상태를 의무로 부과해. 야, 평화라는 건 의무야. 우리 해야 돼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해도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방 체제가 없다면, 평화연맹이 없다면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정조항 2항 떠올리면 되고요. 바로 연방체제 다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평화연맹의 목적은 뭐야?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거야, 그치?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출들을 보게 되면 또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꾸 이러면 얘기하지만 지문, 선지 계속 왔다 갔다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내용들을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비의도적인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 비의도적 차별, 의도하지 않고 발생하는 차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조적 폭력들을 떠올리면 돼요. 구조적 폭력 속에 여러분 존재하는 예시. 바로 착취, 억압,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적인 폭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해 드릴 때 보통 이제 얘기했었던 것들이 갑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그런 집단과 혹은 질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구조에 따라서 위아래 사람들의 확실한 뭐 관계 같은 거, 막 복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조적인 폭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을 보면서 그두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차별들이 존재해도 알게 모르게, 아,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화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문화적 폭력의 특징 언급이 됐고요. 갈등에게 또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 수단과 저 과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B, 뭔 소리야? 갈등에 따르면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갈등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땡.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국가 간 계약을 주도할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칸트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계 공화국을 만들자, 세계 정부를 만들자, 세계를 다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방 체제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국가 간 적대행위의 중단은 영원한 평화 상태를 보증한다. 보증하지 못합니다. A국과 B국과의 적대행위가 멈췄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증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앞에 나왔던 기출과도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확정조항, 예비조항을 지켜야 되고요. 특히나 평화연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4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국가정치 체제는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삐. 여러분 둘다삐 지우시면 됩니다. 분명히 갈등의 입장에 여러분 따르면 국가 내의 정치 체제가 구조적인 폭력을 만들고 그로 인해 폭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명히 갈등은 그런 체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칸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원 여러분들 칸트.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평화, 칸트의 관점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내의 시민적인 체제가 공화정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쉽게 벌이지 못할 거고 영원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갈등 X, 칸트 X이기 때문에 5번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가브리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월 학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좀 난도가 낮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 그 나라 안에서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돼. 확정 조항 1항을 떠올리면 되고요. VS 제가 좋아하는 비교 포인트 전제주의 혹은 전제 정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공화 정체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계속 지금 입이 여러분들 아플 정도로 얘기합니다. 공화 정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을 벌이고 싶어도 함부로 벌일 수 없는. 반면에 전제 정체에 입법권과 여러분들 이 집행권이 함께 있는. 그래서 통치자가 전쟁 벌이자라고 하고 바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돼. 2항 이제 확정 조항 2항까지 나왔습니다. 1, 2항 모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예요? 답은 칸트. 제가 확정 조항 1, 2항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몰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면 돼요. 알겠죠? 근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공연보로 외우고 플러스 국가 내, 국가 간, 세계 시민으로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럼 1, 2, 3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야. 모든 종류의 폭력 나열해볼까?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런 게다 제거돼야 돼.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은 물론 문화적인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단서 영원한 평화, 갈등의 단서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은 여러분 누구? 바로 갈등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은 또 개념에서 한번 배웠겠지만 이 칸트와 갈등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쫙 보게 되면 칸트는 이 국가들 간의 영원한 전쟁의 종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원한 평화예요. 근데 갈등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는 것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여러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돼야 된다라고 갈등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조금 더 칸트의 개념을 더 확장하고 폭력의 의미를 더 키우고 평화의 의미를 더 키웠다라고 갈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이 매매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수 있다. 삐. X치면 되겠습니다. 국가라는 건이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도덕적인 인격체로서 물건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매매, 상속, 합병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X치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예비조항 2번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국인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항상 적대적으로 대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삐. 왜? 칸트는 환대권을 얘기해. 맞아. 근데 이 환대권이라는 건그 외국인이, 그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했을 때, 처신했을 때 환대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알겠지? 무조건 아니다, 여러분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가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 직접적인 폭력 제거되고 구조적인 폭력 제거되고 문화적인 폭력 또한 제거돼야지, 그치? 그런 폭력들이 제거되고 예방돼야지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맞죠, 그쵸? 분명히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돼야 되고요. 그를 통해 다른 폭력들도 제거되고 예방되었을 때 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를 말할 수 있다. 정답 3번.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의 제거는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어야 실현된다. B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지 않아도 물리적인 폭력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폭력들이 동시에 사라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평화, 문화적인 평화, 구조적인 평화를 이뤄야지 이 갈등에 따르면 영원한 사실 이런 갈등에 따르면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 저 또한 여러분들 갈등과 칸트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원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 왔다 갔다 막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다시 잡고 여러분들 갈등에 따르면 그런 폭력들이 제거되고 예방돼야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나 전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단 여러분들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평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거, 전쟁 사용하는 거안 됩니다. 평화는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돼야 됩니다. 따라서 갈등에겐 여러분들, 오케이.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칸트에게는 X입니다. 칸트에게는 B, X. 왜?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방어전쟁을,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경우에는 이 방어전쟁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칸트는 지워주고 갈등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걸 우리가 또 찾도록 할 건데요. 네,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도록 할 건데요. 각과일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출문제 들을 때 혹시 막좀 힘들거나 지치면 멈춰도 괜찮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동안에는 초콜릿도 먹어도 되고요. 네. 괜찮아, 그치? 운동도 하면 되고요. 또한 졸렵거나 피곤할 때는 기재개도 좀 여러분들 딱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바깥 공기 마시고 산책해도 됩니다. 최대한 졸렵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자신을 막 때리거나 꼬집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렇지 않게 잠을 깨우는 방법들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특히나 세수하는 방법으로 많이 좀 잠을 깼던 것 같아요. 냉수 마찰 여러분 시원하게 막 팍팍팍. 네. 갑부터 볼게요. 이제 본래 이기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야, 인간이 자신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 또한 마찬가지야. 국익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는 존재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권력투쟁은 국제정치, 국내정치의 본질이야. 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나 다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정당들의 다툼은 이 정당들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연결하면 되겠지. 그렇지?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 전쟁을 억제한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 실현의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네, 갑은 누구? 바로 모겐소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 안 된다고 명령한다. 이성은 전쟁이 종식되고 영원한 평화가 이뤄질 것을 목표로 해. 그걸 명령해. 그게 의무라고 얘기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선 여러분들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 돼. 네, 우리 확정조항 1항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1항. 확정조항 1항.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필요해. 평화연맹 필요해. 바로 확정조항 2항을 떠올리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칸트다라는 걸 잡아갈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참고로 이성은 분명히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 안 된다고 명령해요. 그쵸?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 이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문들을 보고 선지들을 볼 때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상가가 기존과 다르게 입장

방향을 바꾸거나 개선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전체를 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 다른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지? 왜 몰라?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쟤도 우리처럼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겠구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과 생존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쟤도 마찬가지로 국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귀여워. 동그라미. 쟤 또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보입니다. 그치? 기억? 동그라미. 네. 근데 말이 좀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결 치고 다시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국가 간 동맹 없이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세력 균형 이루는 방법. 동맹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이지만 자국의 힘을 키우는 방법도 하나이고요. 또한 외교 전략을 쓰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동맹 없이는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B. 아닙니다. 자국의 힘 키우거나 외교 정책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네,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간 합병은 배제된다. 평화연맹을 이루는 과정에서 강제로 합병하거나 그러면 안 돼. 배제돼.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요 D급에 여러분 내용은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비 조항의 두 번째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예비 조항의 내용들과 곳곳에 있는 연결점들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전쟁은 이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당화된다. 일단 여러분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전쟁이라는 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 행위다?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칸트는 영원한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얘기하고요. 그를 위한 방법으로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모겐소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 모겐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 또한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리을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 기억 디귿 2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등급 도전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무려 52%였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가 돼야 됩니다. 예비 조항 3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쌤, 3번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비군 3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네. 외울 필요가 없는데 가끔은 좀 외우는 게 욕심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필요 진짜 없어. 네. 예비 조항 3. 그러나 조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정기적 무장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여러분들, 빨간 펜 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출을 풀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방어전을 위한 자발적, 정기적 훈련은 사정이 달라. 허용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점차 이 나의 나라가 공화정체가 될 거고, 점차 확장이 될 거예요. 그쵸? 이 평화연맹이 점차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나라는 전제 정책 속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당할 거예요? 아니야, 그치.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택할 수 있겠지, 그치. 분명히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인간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상비군은 점차 사라져야 돼. 그런데 방어전쟁을 위한 자발적, 정기적 무장훈련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과 연결 지어서 간 밑에다가 방어전쟁 가능까지 쓰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방어전쟁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누구? 칸트.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간접적인 폭력이 존재한다. 지금 전쟁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간접적인 폭력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폭력은 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폭력이 직접적, 구조적 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0: 다양한 평화를 다시 어휴 이런 결정적인 말실수를 네 이러한 다양한 폭력을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폭력의 삼각형과 대비해서 갈등이 얘기했던 고결한 삼각형 네 떠올리면서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아직 네, 정리를 오늘은 꼭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퉁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칸트 갈퉁 잡았고 이제 우리 선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목표로 한다. 연방 체제 속 여러분들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모든 전쟁이 정말 영원히 사라지고 종식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이 평화연맹이 점차 확장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 세계시민법은 인권보장이 아닌 영구평화를 위한 거다. 세계시민법 여러분들 분명히 영구평화를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권보장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앞서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선지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선지예요. 분명히 칸트는 세계시민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나라에 방문할 권리가 있다. 그 나라에 가서 평화롭게 행동하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세계시민법은 인권 보장도 위한 거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알게 모르게 뭐 매스컴,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 종교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압과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아, 저뭐 맞을 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갑질 당할 만 했으니까 갑질 당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 또한 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폭력의 특징을 떠올리면서 디귿 동그라미.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갈등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됩니다.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방어전쟁 가능하죠, 그쵸? 때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무장훈련을 통한 방어전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치? 네, 방어전쟁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방어전쟁. 여러분, 참고로 방어전쟁은 또 평화와 관련된 동양의 사상가 또한 얘기했습니다. 네. 누구? 바로 묵자. 이 묵자 또한 여러분들 전쟁을 싫어해서 비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묵자 또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칸트와 묵자의 공통점으로 방어전쟁 가능하다. 이 또한 출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정답 바로 기역 디귿 바로 2번 책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더 문제들을 만날 거고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하면서 실력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38번째 강의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북한 지역 걸쳐서 네, 수도권 관련 문제들을 풀고 있었는데요. 오늘 23번부터 34번까지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방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셨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이고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이 보이죠? 저기 한참 눈이 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캐릭터가 각 지역의 지역성을 잘 대표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읽고 각 지역이 어딘지부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다 지역을 그래프의 A에서 C와 또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 출제가 되었는지 지도에서 지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이죠.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네,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죠. 그리고 그 일기 신도시는 일산이고요. 그래서 여기 고양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또 나왔던 지역인데요. 우리 연천, 포천, 그리고 가평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양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우리 공업파트부터 정말 여러 번 했는데요. 여기가 화성입니다. 자, 이세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시군 중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이래요. 아주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잖아요. 그 계속 인구가, 특히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마찬가지로 유소년층 인구가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그런, 네,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이 지역도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는, 네, 아주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젊은층들의 많은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라든지 뭐 신도시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된것 같아요. 수도권 2기 신도시 여기 바로 나오죠.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지역 캐릭터는 이곳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 우리 공룡알 화석지가 수도권에 있나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곳이 2003년에 농경지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이 화석 발굴을 하면서 많은 공룡알들이 발견이 됐어요. 거의 200개 정도의 공룡알들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관광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공원화 되어서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풍경도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바로 여기가 화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힌트는 2기 신도시였어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이 5개가 주요했죠. 근데 2기 신도시도 선생님이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곳이 바로 화성 동탄. 그리고 성남의 판교 신도시, 그리고 용인의 광교 신도시, 김포의 한강 신도시, 파주의 운정 신도시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2기 신도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네, 화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화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화성. 그래서 화성이라는 거. 그래서 화성의 마스코트가 공룡이 되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나를 보시면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1기 신도시 방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일산 신도시가 대표적인 1기 신도시입니다. 문화 관광 복합단지 한류월드. 지금 EBS가 있는 곳의 도로명이 한류월드로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2022년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지역을 우리가 특례시로 지정을 하는데 바로 이곳도 특례시가 된 곳이에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특례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 화성, 그다음에 네, 고양, 수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여기도 네, 특례시로 지정이 된 바로 고양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자, 보면 우리 고양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에서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수도권 시군 중 2020년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네,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특히 동쪽으로,
네, 동쪽으로 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지역들이 노령화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지표 분석에서 다뤘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의 자연 보존 권역이었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권역들이 자연 보존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캐릭터 이곳은 특산물인 잣과 관련이 있다. 선생님이 서울에서 강원도 여행 갈때 가평 휴게소를 반드시 들리는 이유가 네, 바로 이 잣을 넣은 맛있는 샌드를 구입하려고 일부러 들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잣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들, 그리고 일종의 굿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평입니다. 가평 잣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나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했고요. 이거는 가평입니다. 가평. 자, 그러면 이 가나다를 또 ABC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 자료가 뭐냐면 산업별 취업자 비율 및총 취업자 수입니다. 그래서 X축에는 3차 산업, 그리고 Y축에는 2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의 산업 구조의 특징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비율값이죠. 그리고 총 취업자 수, 그걸 양으로 지금 동그라미의 크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의 크기로. 자, 그러면 A, B, C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활용해도 되지만 A를 보시면 B, C 지역에 비해서 유독 2차 산업에 취업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Y축의 값을 보시면 B와 C는 10% 정도 거기에 못 미치는 값을 보인다면 A는 무려 30% 넘는 값을 보입니다. 자, 어딜까요, 여러분? 네, 제조업이 매우 매우 발달한 화성의 데이터가 되겠죠. A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많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반면에 B하고 C가 있는데요. 이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총 취업자 수는요. 어쨌든 그 지역의 기존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지정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의 총 취업자 수가 많을까요? 가평군의 취업자 수가 많을까요? 그쵸? 우리 고양시의 총 취업자 수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일 것이다. 라는 거다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총 취업자 수도 많은 C가 바로 고향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B. 이렇게 우리가 또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 자료였는데요. 연결시켜 주시면 A, C, B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인데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다를 A에서 C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가에서 다도 추론을 해야 되고 A에서 C도 경기, 서울, 인천 중에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에서 다도 경기, 서울, 인천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A, B, C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자료는요. 이세 권역에 인구의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증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언제 했죠, 여러분? 네, 인구 파트에서 했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인데요. 그 지역의 인구 증감은 자연적 증감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인구 이동이 활발한 이런 시대에서는 사회적 증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의 인구의 정확한 증감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 증감은 오랜만에 하니까 한번 적어보면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 거죠.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증감은 인구 이동의 결과잖아요. 인구 유입에서 유출을 뺐을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순유입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타난다는 거는 유출이 더 많은 거니까 순유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그 지역의 인구 증감의 총 데이터 값이 나올 텐데요. X축의 자연적 증감 나와 있죠? 그리고 Y축의 사회적 증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를 보시면 자연적 증감도 이세 지역 중에 가장 높고요. 그리고 사회적 증감도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아주 많은 거죠. 이세 지역 중에 어딜까요? 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인구가 거의 1,400만 명에 가까운 경기의 데이터일 겁니다. 그쵸? 경기 지역.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여기는 자연적 증감은 플러스예요. 그쵸? 보이시죠? 자연적 증감은 플러스이지만 사회적 증감이 무려 마이너스 6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인구가 많은 인구가 아마 경기도 지역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해 보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값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교외화 현상, 인구 기능이 지금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 현상 때문에 경기의 인구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산업시설들도 이미 많이 이전을 한 상태이죠. 자, 그리고 나가 인천 이렇게 될 거예요. 인천은 사회적 증감 거의 이제 제로, 자연적 증감 약 4만 명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인구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가하고 달을 찾았으니까 인천은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ABC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오른쪽 데이터는요. 최대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지표가 차지하고 있는 상대값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내 취업자 수 비율이에요. 지역 내 취업자 수 비율. 자, 지금 몇 차하고 몇 차가 나와 있죠? 1차하고 3차 산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서는요, 1차가 되게 그 지역을 세부 권역을 구별할 때 좋은 지표잖아요. 지금 A 지역을 보면 B, C와 달리 1차 산업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 경기, 인천 특징 설명할 때 서울과 인천은 특별시의 광역시, 도시예요. 완전히 거의 다 도시. 근데 경기는요, 촌락과 도시가 섞여 있죠. 시군 지역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산업값이 제일 높은 A 지역이 어디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쵸. 경기라고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지역.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있는데요. 서울하고 인천이 남은 거잖아요. 자, 1차 산업이 더 낮은 곳이 있고요. 그래도 살짝 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찾았으니까요. 아주 아주 아주 적은 이거 서울. 그리고 이게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인천이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경기 A죠. 그 다음에 인천 C죠. 그 다음에 서울 B죠. 그래서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정답은 2번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이고요. 2026학년도 9월 무평이니까 정말 최근 문제죠. 그래서 다음 글에 가나의 설명을 읽고요. 지도에 A에서 D 중 연결을 우리가 잘 시켜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먼저 지도에서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A는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춘천. 여러분들에게 닭갈비로 네, 익숙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인제 알자.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군. 여기는 람사르 습지, 국내 람사르 습지 1호가 분포하는 곳이거든요. 대암산 용늪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용늪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람사르 1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1호 이 용늪 대암산 해발고도 1280m 있는 고원 습지예요. 상당히 희귀한 습지인데요. 가보면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호수, 습지 이런 느낌보다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 습원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생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우리 동계올림픽 개최지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자주 나오고요. 영동 고속국도가 뚫리면서 또 이런 수도권과 연결성이 좋아진 그것도 개최를 할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고, 그리고 고랭지 채소농업, 풍력발전단지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평창입니다. 자, 그리고 평창 아래, 바로 아리랑의 본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선인데요. 우리 정선 5일장 뭐 이런 거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과거에 석탄

한 탄광도 분포를 했었고 아주아주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일단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가해 지명은 신라 경동학 때부터 사용된 것이다. 자, 이것만 보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지역 사람들이 선미를 찬양한다. 자, 선미를 찬양한다. 여기 약간 힌트가 있어요. 선자가 들어간 지명이 하나 있죠? 그리고 폐광 지역에 버려진 철길을 이용한 레일바이크, 상당히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아우라지. 이 아우라지가 어우러지는 땅이라는 뜻이죠. 어우러지는 땅이라는 우리 말인데요. 두 하천이 만나요. 그 작은 내천의 형태의 두 하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우라지의 지명이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활성화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정선이겠죠. 그래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고요. 정선. 정선. 자, 그래서 네, D랑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나의 지명은 고려 태조 때 붙여진 춘주. 아주 아주 큰 힌트가 있네요. 춘주. 옛날에 고려 시대 때그 호족들이 분포한 주요 도시들이 끝에 주자로 끝나죠. 뭐 전주, 진주, 원주 다 주자로 끝나는 곳이 많은데 여기도 과거에는 춘주라고 불렸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강 유역 분지. 네, 그쵸. 그래서 여기 지형이 침식 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 여기 이 고장의 또 다른 별칭이 뭐죠? 호반의 도시잖아요. 호수가 많다 그래서 호반의 도시 지금 춘천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성된 인공호수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산업,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또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춘천입니다. 강원도청 소재지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 나오지만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울 청량리에서 경춘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선지들도 나오니까요. 춘천과 관련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가는 D, 그리고 나는 A. 이렇게 연결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더 간단해졌네요.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여러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스코트 눈동이. 눈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해발고도 700. 오, 여러 가지 지역 브랜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지역 브랜드. 바로 해피700 들어보셨나요? 바로 평창의 지역 브랜드인데요. 그 해발고도 700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이 내외의 산지에 위치해 있다. 영동고속국도. 그쵸? 영동고속국도의 정확한 이제 경로는요. 여러분들 34번 문제 보시면 지도에 영동고속국도가 쭉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영동고속국도의 시작점은 인천이에요. 그래서 수원 지나서 한번 지도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수원 지나서, 이천 지나서, 여주 지나서, 네, 이제 강원도 원주 지나서, 횡성 지나서, 평창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인천부터 강릉까지.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남쪽으로 루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서울에서 출발하면 이제 동선으로 내려가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평창 지나서 강릉까지 쭉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창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 그리고 고랭지동어. 또 평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더욱 향상돼서 이걸 활용해서 관광산업에 또 많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살려서 여기 무슨 지형이죠? 고위 평탄면. 그리고 기후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겨울철에 또 영동 지방에 또 속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설지잖아요. 그래서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살려서 겨울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 물론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스키장이 많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너무너무 많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A는 춘천이죠. 방금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B도 방금 했습니다. 인제입니다. 그리고 C가 국제공항에 있는 양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생 되면 서핑 배우러 가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양양 꼭 가보겠죠. 그리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 D가 강릉이고요. E가 바로 정답 평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갈게요. 27번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이고요. 다음 글은 강원도 세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가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에서 다는 배추, 쌀, 옥수수 중에 하나고요. 철원,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지형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고요. 철원, 그러면 열화 분출의 결과, 용암대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산 지역. 그죠?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 화산 지형이 이 철원 평야가 형성돼 있는 그 기반암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현무암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현무암이 분출하기 전에 그 전에 지진 시대에 형성돼 있던 지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층들이 분포하는 아주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이 철원 평야는 넓은 용암대지 위에 형성된 평야를 상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이 열화 분출을 했으니까 현무암도 아주 두툼하게 쌓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현무암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전리가 발달해서 배수가 양호해서 네, 투수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안 되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현무암 대지 위에, 용암대지 위에 다시 충적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쌀농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냉해 강하고 재배 기간이 짧은 품종에 쌀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쌀이 정말 유명한 철원 오뎀이죠. 그리고 맛이 정말 좋아요. 선생님 또 일부러 사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될 만하다. 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원, 그러면 용암대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지역이지만 쌀 농사가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문제 풀면서, 이 지역이 이게 그렇게 유명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평창군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부터 알면 되는 거죠. 자, 평창군 내려오시면 해발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그쵸? 여기 고위평탄면, 그리고 해발고도 높으니까 기온이 여름철에 서늘하겠죠. 그래서 채소 재배에 유리합니다. 그 채소 중에 대표적인 게 여름철 고랭지 배추. 그래서 여름 김치는 여기서 나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강원도 산지에 여러분들이 배추를 많이 이용해서 김치를 나중에 담글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위평탄면에서 재배되는 배추는 다른 지역과 출하 시기가 달라서 시장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여름철 너무 더워서 채소 재배 불리해요. 근데 이 지역은 유리한 거니까 네,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막 모든 지역의 특산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다른 두 개를 확실하게 알고요. 그리고 단맛이 있대요. 우리가 다른 농작물은 단맛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잖아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자, 그럼 쌀, 옥수수, 배추 찾았으니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쌀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 자, 농업하고 또 여러분들 빨리 복습을 해보세요. 어디였죠? 우리 쌀 생산량 가장 많은 지역은 너른 평야, 그리고 경지 면적이 넓고 농가 인구도 많은, 네, 바로 전남이었습니다. 자, 나는 밭보다 논에서, 자, 옥수수? 밭이라고 그러죠? 옥수수 밭. 논은 쌀농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고요. 다는 노지 재배 비율보다 시설 재배. 자, 특히나 강원도 여름철 배추는요, 노지에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배 면적은 쌀이 제일 넓지만 1인당 섭취량 했을 때는 채소를 제일 많이 먹고 있었죠. 쌀의 거의 두배 정도의 무게를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복습을 해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2024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은 어느 모둠의 답사 일정이다. 요즘에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일단 그렇게 뭐 어려운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자주 다뤘던 지역입니다. 지역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기도와 접해 있는, 그래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 밖에 조성되어야 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두개다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된 거죠. 원주시입니다. 자,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다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 같은 경우에는 강릉. 그래서 강릉의 강, 원주의 원, 강원도가 유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태백. 그래서 태백, 그리고 정선 일대에서 과거에 많은 석탄 생산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요거 세 지역은 일단 알아봤고요. 1일차 보겠습니다. 의료산업 클러스터, 이게 원주시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민간 기업이 들어서서 기업 도시,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들어서서 혁신도시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원주라는 거. 원주. 그다음 폐강 지역 산업 유산을 활용한, 그쵸? 폐강 지역 나왔으니까 과거에는 광산이 있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원이 석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석탄 박물관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석탄 박물관이요, 일단 강원도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태백에 있고요. 선생님 또 다녀왔거든요. 네, 대학생 때 답사를 주로 이런 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태백 탄광에 들어가서 네, 체험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그 석탄 박물관이란 석탄 박물관 다 다녀와요, 선생님은. 그래서 또 어디에 있냐? 충남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안 도시인데 보령에도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문경에도 석탄 박물관이 있어요. 요거 세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지역 지리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 지역을 합쳐서 물어봤을 때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개잘 필기를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태백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 단데요. 서울의 정동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가로선을 쭉 그어서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기차역과 모래해안 답사, 그러니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네, 유일한 지역, 지금 여기서는 강릉이고요. 정동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정동 쪽에, 서울을 기준으로 정동 쪽에 있어서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강릉인데요. 강릉은 뭐 경포대 해수욕장, 모래해안 정말 유명한, 그리고 플러스 여러 가지 해안 지형 중에 석호, 경포호도 있잖아요. 우리 해안 지형에서 석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차역, 정동진 기차역 아주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뭐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동진에 가면 그 해안 당구 위에 배같이 생긴 약간 그런 숙박시설, 레스토랑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경관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시면요. 순서대로 A, C, B.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9번으로 갈게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지도는 세 지역별 강원도 상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도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도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지표를 유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이 가나다에 해당하는 답이 인구 밀도 혹은 노년층 인구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 인구 비율, 이세개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눈 짚고 다시 봐도 무조건 이제 세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값이